0: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는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며 도대체 누구로부터 방대한 수사 기록을 받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됩니다. 야당은 처남 소유 강남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을 내고 살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법원 현안들을 집중 질의하며 송곳검증에 나설 전망입니다. 반면 여당은 법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자질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나흘째이자 마지막 날인 오늘 대정부 질문에는 한성수 국무총리와 함께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과 수사기록 유출 논란 등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교육 분야 미래 대응 기금 활용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용호 대변인은 고위 당정 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900억 원보다 2배 이상 규모의 1930억 원을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성인 실종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입법과 실종수사 전담 조직 설치, 인원 증원 등을 논의하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개청 준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교육부는 수시 접수 마감 직전에 발생한 시스템 오류로 원서 접수를 마치지 못한 학생이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정된다며 오늘부터 구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정한 구제 신청 대상은 당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원래 희망하던 대학에 접수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수험생들입니다. 다만 사이트가 먹통이 된 시간대에 원서를 작성하거나 저장하는 등의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6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카페 사장을 오늘 검찰에 넘깁니다. 피의자는 지난 3일 가짜 상품권이 있는 냉동창고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뒤 혼자 빠져나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와 부실 수사 논란을 일으킨 현재 경찰관들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에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팀원 A 경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박 경감 등은 지난 5월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요 증거물이 든 차량을 범인의 아버지에게 돌려주고 자취방에 있던 범행 관련 증거물을 방치해 폐기하도록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전력이 제안한 5년치 전기요금 25조 원 선납 방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전 제안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결정을 한전에 알렸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역대 최대 호황을 맞았지만 이 같은 실적이 5년까지 이어질지를 상수에 두고 비용을 선집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부터 오후 4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되는 애프터마켓을 시작합니다. 기존 시간외 단일가 방식과 달리 정규장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지며 2천여 개 상장 주식을 지정가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경고 종목과 ETF 등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개장으로 수수료가 저렴하고 거래 시간이 더 빠른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 간의 거래 시간 연장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공지능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 AI 경쟁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안전장치를 둘 수 있다면서도 내 생각에 부정적인 세력이 너무 많고 그들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엔트로픽과 구글 연구원들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의 종말을 이끌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며 줄사표를 낸 이후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최고 경영자 등 AI 업계 수장들은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이러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AI 개발을 가속화하는 미국의 현 AI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중간 선거 직후 어쩌면 그 전에 끝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둔베그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이란은 절실히 협상하고 싶어하며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합의를 원하고 올바른 합의를 해야 한다며 나는 쓸모없는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지지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금리 인하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오는 16일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 연준의장의 독립성을 100%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가 더 크게 낮아져야 한다는 매우 강한 의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리 인하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와 부산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많은 가을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1.1도, 습도는 75%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 9시 9분입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저희가 새 유튜브 채널 YTN 경제 라디오에 첫 영상을 올린 지 이제 두 달이 됐는데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구독자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시장을 좌지우지할 이벤트로 꼽혔던 오픈 AI의 상장인데요. 샘 올트먼 CEO가 연내 오픈 AI 상장 계획을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경에는 AI를 둘러싼 우려가 있는데요. 공개적으로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어요. 코스피가 3% 정도 하락하면서 6,700선으로 다시 몸값을 낮춘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선 오늘부터 달라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한국거래소의 애프터마켓입니다. 정규장 마감 뒤에도 주식 거래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기존 시간의 거래와는 뭐가 다른 걸까요? 꼭 알아둬야 할 경제 뉴스들은 잠시 뒤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어쩌면 따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7일 새벽에 이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의 90%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독창적인 논리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죠. 누가 이분 경제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이야기 그리고 앞에 말씀을 드렸던 AI 이야기는 2부에서 자세히 아주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태현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경제 뉴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오늘은 고은이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주말 사이에 이 뉴스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 클로드죠. AI 모델 클로드를 운영하는 기업 엔트로픽에서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예전부터 엔트로픽은 AI에 대한 어떤 경계론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뭘 우려한 겁니까?
1: 네, 이제 클로드를 운영하는 기업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가 주장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이 주장을 요약해보면 AI의 성능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통제할 안정장치와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모데이가 지목한 위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문제, 사이버 공격이나 생물학적 위협에 악용되는 문제, 그리고 일자리와 산업 구조에 급격한 충격을 주는 경제적 혼란입니다. 특히 AI가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 단계의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라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훨씬 강력한 AI 에이전트 집단이 인터넷 시스템을 위협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실제 사고도 있었는데요. 지난 7월 오픈 AI 모델을 기반으로 만든 AI 에이전트들이 보안 시험 도중에 격리된 실험 환경을 벗어나서 외부 AI 개발 플랫폼인 허깅 페이스 시스템에 침투해서 우려를 낳았던 적이 있습니다.
2: 그렇죠.
1: 네, 아모데이는 대책으로 AI 기업 내부에 외부에서 온 안전평가자를 두고 주요 기업과 국가가 공통 안전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도 최첨단 AI의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구글 딥마인드의 허사비스도 아모데이의 문제 제기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모든 AI의 연구와 투자의 속도를 늦추자고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위험성이 큰 최첨단 모델은 안전검증을 통과한 뒤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인 감소 기준이나 공동협약도 어떻게 할지 논의되지 않았고요. 미국 정부 안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보다 AI 경쟁에서 앞서 있다면서 지금의 개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반복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속도를 늦추면 중국의 주도권을 넘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0: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긴 한데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AI 어포칼립스를 유도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아무튼 안전성 논쟁으로 오픈 AI의 상장이 늦어질 수도 있다. 이거는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 직접 이야기한 거죠?
1: 네,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 최근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안전과 관련해 벌어지는 모든 일을 감안하면 지금 상장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상장 시기를 2027년으로 미루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2026년은 아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상장사가 되면 분기마다 실적과 투자 성과를 공개해야 하고 주주 수익을 높여야 한다는 압력이 커집니다. 오픈 AI는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수익성과 관계없이 모델 개발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상장을 하면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올트먼도 현재 상장을 서둘러야 할 자금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아모데이가 이끄는 엔트로픽은 안전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도 상장 절차는 계속 밟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엔트로픽은 상장 시장으로 나스닥을 선택했고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투자자 모집을 시작해서 11월 미국 중간 선거 전에 상장을 마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장 규모는 상당히 큰데요. 엔트로픽은 기업 가치 약 2조 달러를 기준으로 최대 1000억 달러를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대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핵심 앵커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기업인 데이터 브릭스는 여기에 반대 방향입니다. 언젠가는 상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올해는 상장 대신 약 188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민간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증시에서 바로 자금을 모으기보다 비상장 상태에서 일단 성장을 추진해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앞으로 시장은 단순히 AI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몸값을 주기보다는 매출과 적자 규모, 안전, 규제 위험을 따져서 기업별로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AI 투자 전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투자사들의 선별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국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고은희 기자 잠시 숨좀 돌리시고요. 조금만 천천히 듣겠습니다. 자, 글로벌 AI 기업들이 개발 속도를 조절하면은 반도체 투자 열기 이것도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도 상당히 부진한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요. 국내 개인 투자자들 이미 이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많이 팔았네요.
1: 네, 국내 개인 투자자의 반도체 매도는 이달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삼성전자를 5조 2천억 원, SK하이닉스를 7조 8천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두 종목을 합치면 13조 300억 원입니다. 개인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두 종목을 순매수했었는데요. 5개월 만에 매도 우위로 다시 돌아선 겁니다. 외국인도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조 9,600억 원씩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의 매수 강도는 이미 몇달 전부터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순매수액은 6월 17조 원대에서 8월 2조 원대로 줄었고요. SK하이닉스도 5월과 6월 15조 원대 에서 8월에는 1조 원대로 감소했습니다. 원인으로는 코스피 상승 탄력이 둔화했다는 점과 차익 실현 물량,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등이 거론됩니다. 원 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으로 내려오면서 미국 기술주에 투자할 때 환전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달 국내 투자자들은 알파벳과 브로드컴, 메타 같은 미국 기업을 순매수했습니다. 다만 국내 반도체주에서 빠져나간 13조 원이 그대로 미국 기술주로 이동했다고 단정할 정도만큼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주가가 수급과 똑같이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달 들어서 11일까지 삼성전자는 0.19% 하락했지만 SK하이닉스는 8.24% 상승했습니다. 개인이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반도체 업황이 꺾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여러 변수를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0: 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 삼성전자 3%대 하락, SK하이닉스는 5%대 하락.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에 우려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자면요. 지금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버티고 있는 배경에는 두 회사의 자사주 매입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자사주 매입 끝나고 나면은 이거 조금 위험하다고 볼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1: 네, 실제로 개인과 외국인이 내놓은 주식을 누가 받아가는지를 보면 기타 법인의 순매수가 두드러집니다.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사들이면 거래소 통계에서는 기타 법인 매수로 잡힙니다. 기간을 조금 넓혀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0일 전후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26조 5,700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7조 7,700억 원어치를 사들여서 예정 물량의 약 56%를 이미 채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예정 물량의 약45% 정도를 채웠고요. 매입 비중도 높은데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물량은 해당 기간 전체 거래량의 10.8%, SK하이닉스는 18.1%를 차지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일부 거래일에 자사주 매입 비중이 하루 거래량의 25%를 넘기도 했습니다. 두 회사가 대규모로 자기 주식을 사들이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흡수하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한 건데요. 문제는 지금 같은 속도라면 당초 예정된 11월보다 자사주 매입이 일찍 끝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까지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가 계속되고 새로운 기관 매수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수급 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사주 매입 종류가 곧바로 주가 하락을 뜻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AI 기업의 설비 투자와 메모리 가격, 이익 전망이 좋아지면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매수 주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0: 참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긴 한데요.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자, 증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부터는 한국 거래소에서도 애프터 마켓이 열린다고 해요. 넥스트레이드랑 경쟁을 하겠다는 건데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1: 네, 한국 거래소 정규장이 오후 3시 30분에 끝난 뒤에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애프터 마켓이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기존에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에 거래가 가능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는 주문을 10분 동안 모은 뒤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시간의 단일가 방식이었고요. 오늘부터 이 시간의 단일가 시장은 폐지됩니다. 대신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이 맞으면 주문이 들어온 순서에 따라 바로 체결되는 실시간 거래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은 정규장 6시간 30분, 또 애프터 마켓 4시간 시간 이렇게 합쳐서 하루 10시간 30분으로 늘어납니다.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 트레이드는 원래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프리마켓과 정규장, 애프터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국거래소도 저녁 시간대 실시간 거래에 직접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퇴근길에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종목을 살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1: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식 대부분은 거래할 수 있는데요. 넥스 트레이드가 약 600개 종목을 거래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는 최소 2,000개 이상의 종목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ETF와 ETN은 거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당일 정규장에서 한 번도 거래되지 않은 종목과 관리 종목,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종목, 이상 급등 종목, 거래가 극히 적은 종목도 제외됩니다. 주문 방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가격을 정하지 않고 주문하는 시장가 주문은 할 수 없고요. 지정가 계열 주문만 가능합니다. 가격은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위아래 30%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한국거래소가 이렇게 거래시간을 늘린 배경, 이거는 집토끼 단속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1: 네, 이번 애프터마켓 개설은 국내 투자자와 증권사의 주문을 경쟁시장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성격이 있는 조치인데요.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수수료가 20%에서 40% 정도 저렴합니다. 또 국내 투자자가 정규장 이후 미국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에는 증권사 38곳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이 증권사들의 기존 거래대금 점유율을 합치면 95.2%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한국거래소 전역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곧바로 24시간 주식 거래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거래소는 내년 말에 프리마켓 도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거래 시간을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개장하는 애프터마켓은 24시간 거래로 가기 위한 첫 단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뭐든지 경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죠. 종합부동산세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 명의로 보유하면은 종부세를 내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요.
1: 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부가 각자 내는 방식과 부부 가운데 한 명을 납세자로 정해서 1세대 1주택자처럼 내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야 했다는 점인데요. 기존 공제, 기본 공제액과 세액 공제 조건이 서로 달라서 집값과 지분율,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두 방식의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세금이 더 적은 방법을 개별적으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부부가 집 한 채나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공동 소유한 부부 중 합의로 한 사람을 특례 적용 납세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21년에 도입됐는데요. 종부세가 가구별 합산해서 개인별 과세로 바뀌면서 공동명의 부부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생겼었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자, 부부가 각각 내는 방식 그리고 1세대 1주택 특례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1: 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의 지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부부가 각각 공시가격에서 9억 원씩 합계 최대 18억 원을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8억 원짜리 집을 부부가 절반씩 보유했다면 각자의 지분은 9억 원씩입니다. 다른 주택이 없다면 각각의 기본 공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분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주택 전체에 대한 납세자가 됩니다. 기본 공제는 18억 원이 아니라 12억 원으로 줄어들고요. 대신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에서 40%, 5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 기간에 따라 20%에서 50%를 공제합니다. 두 공제를 합쳐서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고 보유기간이 짧다면 개별 과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고령이면서 한 집을 오래 보유했다면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특례가 유리하다 이런 식의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부부의 지분이 절반씩인지 특례 납세자로 누구를 정하는지 그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0: 이렇게 복잡한 거를 직접 정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청이 나선 것 같은데 국세청의 안내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세금이 적은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1: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특례를 새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사람 약 5,700명, 또 기존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유리한 사람 약 2,900명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들에게 16일부터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두 방식의 예상 세액과 더 유리한 선택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16일

0: 2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특례를 새로 신청하거나 기존 특례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택한 방식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됩니다. 한번 특례를 신청한 뒤 소유관계 등의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에도 특례가 계속 적용됩니다.
1: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은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영상 올린 지 두 달 만에 구독자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YTN 경제라디오가 좋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구경, 2번 구독. 1번은 구경, 2번은 구독입니다. 오늘 보기가 좀 도발적이네요. 구경하고 계세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실비세븐업,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구경, 2번은 구독이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원입니다.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네, 화이팅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지금 미국에서 8월 소비자 물가 이게 예상 수준보다는 낮게 나왔죠. 그래서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물가 문제 여전히 있어요. 중동 상황이 복잡하면서 두바이유 123달러까지 올랐고요. 이런 상황 속에 AI 기업들 엔트로픽과 오픈 AI는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리는 반도체가 이끌어왔는데 이런 소식들이 증시를 어떻게 변동시킬까요?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현철 상지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과 외래교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지금 증시가 이렇게 막 하루가 다르게 흔들리는 걸 보시면은 하우스 나와서 학교로 가신 걸 참 잘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1: 뭐 사실 이제 주식시장이 예.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0: 특별하지는 않은데 네. 주식이라는 게 이제 매일 사고 팔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주식은 펀더멘털 50에 센티멘털 심리가 50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뭐 예전에도 경험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습니다만 일반 투자자들은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이런 네. 게 정말 새롭게 느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1: 센티미터 지금 울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0: 예, 네.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매물대가 7천, 7,500 사이에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압박을 많이 경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0: 예.
1: 자, 이거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0: 올라가고 좀더 있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1: 예.
0: 전망하세요?
1: 그렇죠. 왜냐면은 지난주에 나왔던 CPI, PPI 물가 지수는 8월이니까
0: 네.
1: 8월의 유가가 80달러대니까
0: 아.
1: 지금은 이제 100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9월달 물가 지수는 10월달에 나올 게
0: 네.
1: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주가에는 어쨌든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요일날 미국 주가가 올라갔을까 생각을 해. CPI를 뜯어보면은 코어 CPI라고 있습니다. 근원물가지수라고 해서 에너지랑 식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이제 그 CPI 차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유가지만
0: 네.
1: 유가를 빼고 사실 미국의 임대료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안정적이고 미국 경제가 좋다 보니까 그 나머지 건 괜찮았어요.
0: 끈끈하게 마지막까지 남는 게 임대료, 중고차 막 이런
1: 이뭐 예,
0: 것들이잖아요.
1: 그런 거는 안정화됐어요. 제가 2주 전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 체감 물가가 그렇게 크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이 그 갤런당 뉴욕이랑 제가 이제 버지니아 쪽 갔다 왔는데 갤런당 4달러였거든요.
0: 네.
1: 그러면은 우리나라 리터당 기준으로 보면은 한 1.1달러? 한국으로 보면 한 1,600원. 한국보다 싼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만 달러니까 우리
0: 네.
1: 2.5배라고 생각해 보면 뭐 엄청 제가 느낀 그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모든 물가는 우리는 기름만 든다 생각하지만 제가 입고 있는 옷이나 모든 건다 유가와 연동돼 있기
0: 제가
1: 때문에
0: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당신들이 쓰고 있는 바셀린도 그 원유에서 나오는 거다.
1: 맞습니다. 오늘 뭐 예를 들면은 주부님들께서 그 뭐야 세탁기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뭐 뭐야 설거지를 할때 들어가는 세제도 다 유가에
0: 그렇죠.
1: 연동돼 있기 때문에 유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이란 전쟁이 재밌는 게 어제 보니까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UAE
0: 네.
1: 왕세자랑 만났더라고요. 서로 좀 전쟁도 하고 막좀 사이가 안 좋은데 이제 이게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일반 국민들은 이 정권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온건파지 않습니까? 그분은
0: 그렇죠. 예.
1: 선거로 된 거고
0: 네.
1: 혁명수비대랑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른데 일단은 조율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은 중동산 원유 없이도 국가 운영하는 게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0: 그렇죠.
1: 예,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에 오일 쇼크 났을 때의 미국과 현재 미국은 좀 다른 거죠. 자체 원유도 많이 생산되고 제일 중요한 건 베네수엘 원유를 미국이 통제를 했고.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예.
0: 국제 유가가 오르면은 WTI 브렌트 오르면 자기들 유가도 오르잖아요.
1: 그렇죠.
0: 네. 지금
1: 예.
0: 상황을 보자면은 지금 후티 반군까지 제대로 참전을 해가지고 홍해 쪽에 바브 엘만데브까지 봉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1: 예.
0: 되면은 저번에 오셨을 때 미국 이란 전쟁 오래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쟁이 뭐 멈추지 않고 육상 뭐 홍해 호르무즈 다 막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1: 그렇게 이제 많이 보시는데
0: 네.
1: 이제 이게 전쟁을 이제 보는 게 정말 이게 많은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쟁을 보면 지금도 굉장히 리미티드 워를 계속 하면서 지금 서로 핑퐁 게임하고 있거든요.
0: 아, 그러니까 강도도 높아지지 않고 제한적으로.
1: 사실은 6월 달에 미국이
0: 예.
1: 그 휴전협정 준 조건을 보면 이란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었어요. 근데 이란의 지도부가 언제 바뀌었냐? 7월 4일 날 하메네이 장례식 하면서 강경파들이 피리 꽂힌 거죠.
0: 네.
1: 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란의 내부에 있는 민중들은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옛날의 이란 국민들이 아니에요. 이제
0: 네.
1: 혁명의 열정이 넘쳐서 반미 감정에 있어 싸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결국은 오래 갈수 없다. 만약에 오래 갈것 같으면 이란 대통령이 전쟁을 했던 UAE를 가서 왕세자를 만날 이유도 없고
0: 네.
1: 그 다음에 모든 지금 이해 당사국들이 걸프만에 있는 이해 당사국들이 어렵다. 이제 다만 이제 마지막 그게 남아있는 그 이란의 강경파들의 그 일부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팩트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0: 네.
1: 그러면은 이제 유가가 만약에 이게 150달러까지 가면 이제 이거 심각한 건데 또 150달러 얘기는 또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조심 좀이 결국 이제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0: 네.
1: 150달러가 넘어가서 정말 전쟁이 정말 미친 듯이 갈것 같으면

0: 지금이라도 주식에 대해서
1: 네네.
0: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노이즈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뭐냐면, 뭐 어차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격대가 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근데 천차만별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각자의 투자를 조절할 수 있는 시점은 지금같이 비관적일 때보다, 뭐 지난주 기억나시잖아요. 갑자기 오픈 AI가 아스트랄 나면서 주가가
1: 네.
0: 많이
1: 그랬죠.
0: 올라갔잖아요.
1: 예.
0: 이제 그런 기회가 계속 주기적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 그때
0: 그때 이제
1: 네.
0: 를 활용해야 되는 거지. 오늘 제가 왜이 말씀드리냐. 오늘은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거 안 좋으니까 더안 좋을 거라고 보면서도 증가 심각하니까 이거는 진짜 답이 없으면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왜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같은 때는 오히려 조금 좀 참으셨다가, 또 지금 뭐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좀 그랬어요. 일요일 아침 보니까 AI 속도 조절론.
1: 네.
0: 그러고 나서 또 트럼프 대통령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그거 속도 조절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게 계속 지금 노이즈성으로 가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날은 좀 괴로우시겠지만 좀 인내하시면,
1: 참아라.
0: 그러면 또 좋은 뉴스가 또 나올 거. 만약에 내일 이란이랑 걸프만 국가들이 합의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AI주가 안 주, 이게 뭐냐면, 지금 어쨌든 미국의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갖고 있는 부채가 5천억 달러, 지금 차입금이 5천억이지만 부의 부채가 2.5조 달러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금리랑 연동성이 큰데, 만약에 전쟁에 대해서도 합의가 나오면 또 금리가 또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또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1: 그때가
0: 각자의
1: 타이밍이다.
0: 그때 각자 분들께서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할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와서는 여기서 안 좋으니까 더안 좋다라고 말씀드려서 하는 것보다 안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전쟁이 정말 끝으로 없이, 정말 이란 강경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란 국민들이 다 강경파를 지지해서 우리 으쌰으쌰 미국이랑 갈 때까지 가자,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든 주식이나 금융자산은 거의 줄이고 현금 위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 건 아니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을 때 이렇게 안 좋을 때 저는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때는 조금
1: 인내심도 필요해요.
0: 인내하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햇빛이 또 짱, 지금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죠. 스콜성비랑 햇빛이 왔다 갔다 해요. 햇빛 나올 때 옷을 말리면 되는 거지, 비가 내릴 때 스콜성비에 내 옷, 아이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 감기
0: 주식은
1: 걸려요. 예.
0: 50%가 심리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1: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란 당국자면은 저는 11월까지는 버틸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아무튼 간에.
0: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1: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그래서 이 FOMC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아주 굉장히 독창적인 논리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던데 일단 시장에서는 인상을 유력하게 보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인상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죠. 지금 뭐 시장은 80% 이상 보고 있는데,
1: 거의
0: 뭐
1: 90%던데요?
0: 그렇죠. 예, 근데 저가 이제 보는 게 뭐냐, 금리 인상이 추세적일 거냐 아닐 거냐, 이게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회성 정도는 할수 있을 건데, 추세적인 건 뭐냐면, 예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러우 전쟁 터지면서 유가 가면서 그 전쟁이 정말 지속적으로 갔거든요. 그때는 금리를 매번 올렸어요.
1: 무서웠어요. 막 75BP 올리고.
0: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갈 거냐 안갈 거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 얘기는 또안 하세요, 시장에서 지금. 저는 해도 단발성으로 끝날 거로 보고 있고, 일단 현재 미국 물가를 보면, CPI를 보면 3.6이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상당히 3.75거든요. 금리와 물가가 일단 같아요.
1: 그러면 실질 금리는 제로가 되는
0: 뭐
1: 거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도 한번 정도 올리면 4%겠죠? 그러면 뭐 다음 달 물가 지수가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뭐 물가가 올라가도,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금리가 추세적으로 갈, 인상이 추세적으로 갈 거냐 아닐 거냐. 우리나라는 금리가 추세적으로 갔죠. 그래서 원화가 강세가 간 거죠. 근데 조 기자님 불과 한달 반, 두달 전에 어떻게 얘기했을까, 시장에서. 1700원, 1600원 난리였잖아요.
1: 1600원 갈줄 알았어요,
0: 그러니까
1: 진짜.
0: 근데 그때 뭐가 지났냐면, 한국은행이 7월 중순에 금리를 올리면서 추세적으로 올릴 거라고 한국은행 총리가 얘기를 했고, 지금도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스탠스가 여전히 매파하기 때문에 원화는 강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원화가 지금 이제는 뭐 1200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생각보다는 지금 굉장히 노이즈가 많지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콜 지나고 나면 햇볕 나올 때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그걸 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1: 근데 또 센스 코리아나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AI 기업들이 AI 투자 이거 너무 빠르다. AI의 발전이 너무 빠르니까 속도 조절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엔트로피 그리고 오픈 AI에서 공통된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AI 업계가 개발 속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일단 듣고 나니까 저도 애널리스트 출신이니까 딱 오늘은 좀 어렵겠다. 그러면 당연한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아침에 그 말하면서 말이 안 된다. 중국 견제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하원 의장도 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속도 조절련에 힘을 실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고.
1: 근데 제가 트럼프의 말에 공감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게 그 말도 이해는 됐거든요.
0: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으면 그 AI 수장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주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분들도 말하는 게 뭐냐면 AI 속도 조절이 기술 개발을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그 내에서 결국 이건 것 같아요. 보안성이라든지 그다음 이번에도 그게 나왔어요. 오픈의 아스트라 나오면서 수학 문제의 난제를 풀었다고 나왔는데
1: 네네네.
0: 그 교수 뉴욕에 있는 교수님이 이거 우리 거 그거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게 약간 뭐 치팅한 거냐 뭐 이런 뭐 자꾸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미국 내에서도 이게 어려운 걸 자꾸 풀. 결국은 뭐냐면
1: 방법도 뭐 좀 달랐다고 막 얘기도 나오고.
0: AI 파운데이션의 발전은 맞는데 이제 이전에는 사실 제가 봐도 빅데이터를 거의 그냥 인터넷 그런 거 자기들이 다 해가지고 학습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나온 것 같아요. 이 로데이터가 어디 거냐. 결국은 제가 봐도 파운데이션 모델의 핵심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오느냐 자기들이. 이제 결국 이거에 대한 특허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약간의 조절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저는 이런 것 같아요. AI의 핵심은 에이전틱 AI거든요. 다리오 아모데이가 말하는 거 전 그분 워낙 대단한 분야 저 다 말씀인데 이분들도 지금 오는 여러 가지 지금 개인적인 그런 이슈 뭐 건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게 생산성이랑 연결이 되냐 안 되느냐. 결국은 스마트 팩토리 공장과 연결되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거죠. 예를 들면은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면 그 빅데이터는 결국 클로징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AI가 에이전틱 AI의 핵심은 그쪽으로 보고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근데 이제 거기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러면서 조절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봤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보면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국가니까 일단 그렇죠. 재고 수준 2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조절이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버퍼룸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그게 또 스콜성이 맞는데 그 스콜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서 우리나라가 하는 게 또 햇빛이 나올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1: 이것도 지금 장대비는 아니다.
0: 장대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제 장대비라는 건 그냥 쭉 장마가 몇 주 동안 가면 그때는 정말 지금이라도 뭐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스콜송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1: 그런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이 AI 기업들이 매트릭스 같은 세계를 만들든 터미네이터 같은 세계를 만들든 굉장히 어두운 미래를 만들어주는 게 당장의 수요에는 좋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저도 솔직히 보자마자 힘드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스트라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AI 기업들 파운데이션 모델도 중요하지만 지금 엊그저께 이제 프랑스가 이제 소버린 AI에서 미스터라를 만들어가지고 소버린 AI 각국에 맞는 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기업들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로만 보고 있는데 지금 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브린 AI 국가에 맞는 AI 데이터 센터를 또 져야 되기 때문에
1: AI 주권이네요. 그건 또
0: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은 자료는 그 한국말에 특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래서 정부도 지금 AI 소버린 AI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 모든 게 다 하이퍼스케일러한테 의존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건 장마라고 보고 있는데 스콜로 보는 게 뭐냐면은. 엊그저께 대통령이 프랑스 갔는데도 프랑스 미스탈이 우리 네이버랑 협력하겠다고 돼 있고 삼성전자도 거기에 맞는 AI 칩을 만든다고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판단을 오늘 안 좋으니까 계속 이게 안 좋을 거라기보다는 불과 제가 지난주에 어디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픈AI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픈AI가 아스트라를 딱 내고 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또 메타도 뮤즈도 내면서 또 좋아졌고 근데 요 새로운 모델에 이제 아마 제 생각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막 모델 내는데 경쟁하는데 이 모델에 보안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강화하는 거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마구잡이 모델은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이제 그런 게 되면은 좀 나아질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네이버에 투자했듯이 지금 각 국가들이 결국 국가에 맞는 AI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수요를 생각해 보면

0: 아직은 지금 너무 비관적으로 봐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진짜 반도체 끝물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0: 예.
1: 말씀하신 것처럼 AI의 개발 조절론, 거기다 상장 일정 같은 것도 다 지연된다고 하고요.
0: 예.
1: 금리나 유가나 뭐 수급이나 모든 면에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걸 그러면은 버텨서 계속적으로 포지션을 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정리하고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0: 지금은 이제 제가 계속 저는 뭐 계속 나오면서 포지션을 늘린다기보다는 워낙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방어적인 전략이 맞는 거죠. 저도 왜냐하면은 이거죠. 원화가 강세를 가면 수출주보다는 내수주가 좋아요.
1: 아무래도
0: 네,
1: 예.
0: 그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1: 당장
0: 그동안
1: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지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0: 저도
1: 환율
0: 그래서
1: 영향으로.
0: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환율 강세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낮출 수밖에 없다. 저는 그거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화 강세로 가게 되면 제가 볼땐 반도체 방어 전략,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방어 전략을 공격적으로 확, 그쵸. 전쟁을 하다 보면 방어를 할때 한꺼번에 다 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후퇴도 전략적으로 후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안 좋았으니까 장대 뭐 스콜 내렸던데 이때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햇볕도 나오고 지난주가 아마 그래서 제가 그랬을 거예요. 좋은 뉴스 아스트라 나왔을 때 정말 고통스러운 분들은 그거를 갖고
1: 좀
0: 저는 비중을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맞춰야 돼. 왜 방송에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이게 모든 사람이 은행 이자 은행 예금처럼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방어적인 전략을 가야 되는데 방어를 지금 방송에서 만약에 안 좋으니까 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방어하고도 전략적 후퇴라는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되 주식이라는 게 이제 지금은 약간 현금 비중 가져가시면서 원화 강세 수혜주가 뭘까? 그거를 보고 그다음에 수출주 가운데 이제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건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조금 또 오히려 반도체는 좀 다른 게 뭐냐면 기술 브렉스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여도 반도체주는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섹터들은 그걸 섹터별로 구분을 해서 어프로치 하시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뭐 전쟁에서 퇴각할 때 피해가 제일 크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현철 상지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과 여혜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주제가 뭔지 명확하게 하나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음에도 다양한 이야기 보따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예.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생생한 물가 정보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 물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성찬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월요일이 흰 이슬이 내린다는 절기 백로였는데요. 확실히 더위가 한풀 꺾인 게 느껴집니다. 한 주간의 농산물 가격 어떻게 움직였나요?
1: 네, 지난주는 대파, 샤인머스켓, 양파의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대파는 작황이 양호하고 추가 출하 대기 물량도 충분한 상태인데요. 지난주 가격은 킬로그램당 2,649원으로 전주 대비 11.7% 하락했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출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주 가격에 영향을 주어 2kg당 14,798원을 보이며 전주 대비 11.2% 하락했습니다. 양파는 주로 전남 무안, 함평 등의 지역에서 생산되고

0: 속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인데요. 올해 생육이 전반적으로 양호해짐에 따라 출하량이 늘어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한 포기에 3,106원이었습니다.
1: 양배추, 무 가격 살펴봤고요. 과일류는 어땠습니까?
0: 네, 하우스 감귤, 홍로사과, 원앙배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하우스 감귤은 올해 7, 8월 적은 강수량의 영향으로 당도가 높아졌고 병의 피해가 적었습니다. 전년 대비 출하량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주 가격은 10대당 7,296원으로 전주 대비 9.5% 하락했습니다. 사과는 재화기 및 생육 초기 지상 여건이 양호했고 여름철 적절한 비 영향으로 사육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10대당 23,081원으로 전주 대비 7% 하락했습니다. 원앙배는 지금 시기에만 즐길 수 있는 조생종 품종인데요. 출하량이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한 개당 약 2,500원이었습니다.
1: 자, 끝으로 장바구니에 담을 만한 제철 농산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 주에 장바구니에 담을 제철 농산물로 보름달을 닮은 가을 대표 과일인 배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과일 중 하나인 배는 명절 차례상에도 빠지지 않는 친숙한 과일인데요. 좋은 배를 고르기 위해선 껍질 두께가 얇고 황갈색을 띠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하실 때는 상온에 두면 맛과 영양이 빠져나가니 신문지 한 개씩 닦게 포장하시어 냉장 보관해 두시고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에틸렌 가스 때문에 배가 쉽게 물러지므로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배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면에서도 매력적인 과일인데요. 80% 이상 함유된 수분과 비타민C는 갈증 해소와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고 루테올린 성분이 기침,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합니다. 배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알코올을 분해해 숙취해소에 효과적이고 소화효소가 가득 함유되어 있어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 섭취 후 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요즘처럼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에 부족한 수분 보충하고 목을 편하게 해줄 배 챙겨 드시면서 건강한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배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성찬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새마을금고보험.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6: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5: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각건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1: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구독이었죠. 0105번 쓰시는 분, 8062 쓰시는 분, 2772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16번 쓰시는 분, 구독 1만 달성 축하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까 이거 10만 가봅시다 라고 하셨는데 뭐 머지않아 가야겠지요. 5804번 쓰시는 분, 저 주린인데요. 그럼 넥스트레이드와 거래소 중에 선택해서 거래하라는 건가요? 헷갈리네요 해주셨는데 HTS, MTS 들어가 보시면은 어디에서 거래할 것인가 그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골라서 그냥 거래하시듯이 평소 거래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 고향 특례시.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YTN New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가을 옷 꺼내셨죠? 이제 낮에도 긴 소매 옷차림이 어색하지 않은데요. 일교차도 크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중부지방은 25도 내외의 기온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2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거의 풀렸습니다. 작업 구간 많이 생겼는데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시흥 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수암터널까지 정체고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남한성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서행 흐름 보이는데 아직 정체 구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1차 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이고요. 이후 월드컵 대교까지 밀립니다. 서강대교에서 성수대교 가는 길 정체입니다. 공항 방향은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양화대교 위로 강남 방향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용혜인 전 후보자, 용혜인 의원이 사퇴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국민 앞에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습니다.
0: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입니다.
2: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 내의 연대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 네, 민주당 의견을 모아서 김민석 대표가 권유를 했고 사퇴로 이어졌는데 그 이어진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3: 뭐 아무래도 그 여론의 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점이 뭐 사퇴로 이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는 용혜인 후보자의 이 자진 사퇴가 좀 시기가 너무 늦어서 지지율
0: 여선웅 전 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3: 이 지지율 회복이나 아니면은 민심의 막 뭐 예를 들면 사퇴 이후로 이거 좀 괜찮네. 그래도 다행이네. 이런 생각이 들까? 저는 약간 그러한 효과는 좀 매우 적어서 사퇴 시점이 매우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어제 이제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냥 뭐 본인이 이제 분위기 안 좋아서 여론을 보고 결단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민주당의 뭐 사퇴 권유를 받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것이 저는 그것도 뭐 민주당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주당의 김태선 비서실장이 김민석 당대표의 뭐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사퇴할 때도 매끄럽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본소득당이 여러 가지 처해 있는 뭐 어려운 점들을 아예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것들이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같이 국정운영을 함께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점이 매우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시기와 내용 모두 부적절했다. 송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4: 일단 김민석 대표가 교통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0: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4: 후보자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직접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이 같은 범여권이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과 당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당에 속한 후보자에게는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중을 전달했다고 한다면 김승원 후보자에게 그런 뜻을 전달하기는 훨씬 더 쉽겠죠. 그런데 오히려 김민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볼수록 잘한 인사라고 하면서 사실상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그 이른바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게이트는 실제로 우리 국민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었던 매우 엄중한 사건입니다. 반면에 용혜인 후보자는 국민 정서를 크게 거슬렀고 21세기 들어서 정착된 헌정 관행을 부인했고 나아가 본인이 속한 정당을 가족 정당처럼 운영하면서 언더 조직에 휘둘렸다는 의혹이 다분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이 죽거나 다칠 뻔한 일은 없었고 주가 조작으로 인한 큰 피해자가 있었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김승원 후보자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죠.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끝까지 엄호하고 가겠다는 민주당의 이 태도. 이제는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올바른 결단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5: 네, 지금 청와대의 인사검증 책임론도 크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시간도 채 안 돼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스스로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어떤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사전에 의원 겸직 의사나 용혜인 후보의 그 국민 정서 같은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왜 검증하지 못했을까요?
3: 근데 그 부분은 뭐 검증의 뭐 대상인가, 검증의 바운더리 안에 있나, 이거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기존의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유로 봤을 때 비례대표 겸직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뭐 저는 청와대에서 당연하게 비례대표 사퇴하는 게 수순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5: 네.
3: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본소득당 당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법적으로 뭐 문제되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뭔가 알 수 있었던 뭔가 그런 정황들이 있었냐 그것 또한 아니었기 때문에 청와대 그 검증 라인이 뭐 수사 권한 뭐 강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용혜인 후보자의 논란 같은 경우에는 검증 때 검증이 조금 뭐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이유나 아니면은 용해인 후보자가 가지고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본소득당 뭐 비례대표 두 번 한 거 이런 부분들은 뭐 문제는 삼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뭐 그것 때문에 단순하게 여론이 이렇게 악화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1: 예, 김민석 대표는 오늘도 그렇고 그 진보연대 강조하면서 용해인 의원도 또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8년 총선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4: 그런 의구심으로부터 민주당이 자유롭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해인 후보자가 지난 보름 동안 망신과 스크래치는 있는 대로 당했죠. 그런데 자진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버티지 않고 자진 사퇴를 했을까? 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뭔가 물밑에서 제시받은 것이 있으니까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단 말입니다. 불과 3일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은 지난주 목요일에 용해인 의원이 기자회견할 때 34분간 사실상 국민과 싸우겠다는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꿔서 자진 사퇴를 한다? 뭔가가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이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 어린 시선이 억울하다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라도 폐지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기본소득당처럼 우리 국민이 선택한 적도 없는 정당이 원내정당이라고 국고보조금을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용해인 의원처럼 일종의 급조한 그 유사정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에 올라탄 다음에 비례대표로 연거푸 국회의원직을 거머쥐는 그런 일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개혁의 의지를 표명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보이지 않고 진보연대를 더욱 강화하겠다? 그러면 국민들께는 이렇게 들릴 거예요. 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속하고 위성정당 계속 만들겠다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지금 국민들의 떠나가는 민심은 더욱 떠나가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는 점을 좀 짚어드립니다.
5: 네, 이런 가운데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김현철 이사장이 용 후보자 사퇴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권 망칠 기회를 놓쳐서 아깝다라는 글을 SNS에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거 장관 사퇴로 끝날 일 아니다.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두고 너무 지나치게 어떤 뭐 망신주기 아니냐, 화풀이성 공세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0: 생각하세요?
1: 물론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논평을 해야 되겠죠.
0: 네.
1: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위기는 용해인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큰 위기가 지금 앞에 닥쳐 있어요. 내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는데 과연 국민들께서 그래, 용해인 한명 사퇴했으니까 됐다. 그러면 뭐 김승원은 임명해도 넘어가 주자. 이런 마음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일 청문회 자체가 지금 증인이 없죠? 그런데 그 증인이 없는 인사청문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를 불러도 김승원 후보자에게 불리하고 민주당이 방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민주당 스스로가 드러낸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게이트로 수혜를 본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 이 사람을 왜 증인으로 못 부릅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공익적인 민원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면 그강 교수가 증인으로 나오면은 얼마나 공익적인 일이었는지를 더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강모 교수도 부르지 않아요. 그
0: 네.
1: 다음에 단순 민원 전달에 불과했으면은 왜그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여성 브로커 양모 씨 증인을 못 부릅니까? 안 부르잖아요.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 본인이 한동훈 의원 증인으로 부르자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결국 증인 채택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청문회를 하면서 만약에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
2: 네.
1: 정권에 큰 위기가 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용해인 후보자가 사퇴해서 정권의 위기가 넘어간 것이 아쉽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2: 예.
1: 없고 이재명 정권 스스로가 결단하지 않으면은 더큰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예, 벌써부터 김승원 후보자를 화력이 좀
1: 그러니까요.
2: 돌아가는 모습인데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
1: 네.
2: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부터 성평등가족부 장관까지 이어지는 이 부처의 순환, 잔혹사 이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장관이 계속 바뀌고 장관 후보자도 계속 낙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뭐 특별하게 이제 뭐그 성평등 가족부에 뭐 집중해가지고 뭐 말씀드린 사안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낙마한 두 의원, 두 후보자가 모두 다 이제 성평등 가족부였다는 사실에 뭐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성평등 가족부 해체하자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너무 나간 주장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처는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약간 이제 성평등 가족부가 특수성이 있는 게그 여성계의 강력한 이제 지지가 필요한 그러한 이제 부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0: 예.
3: 아무래도 뭐 인재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2: 네, 송전 대변인님 이 주제에
4: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로 지명된 지 14일 만에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야권은 다음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차례라며 총력전을 예고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전국 현안, 송영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여선웅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0: 함께
1: 함께
0: 만들어갑니다.
1: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남편과 결혼한 지는 7년 됐고요. 6살 아들이 있어요.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살집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제철 음식과 맛집, 야식, 배달집을 줄줄이 꿰 정도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단한 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외모로만 보면 매력적인 편은 아니었지만 서글서글한 성격에 붙임성이 좋았고 그 점이 좋아서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의 몸무게가 더 늘었습니다. 30대 중반은 넘기면서는 슬슬 건강이 걱정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정신을 차렸는지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야식을 끊었습니다. 밤늦게 기름진 음식을 안 먹으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심지어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남편도 주변에서 칭찬을 하니까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운동이 재밌다면서 매일 헬스장에 가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에는 쳐다도 안 보던 향수를 사 모으더니 아침마다 공 들여서 머리를 만지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자동차 관리 앱에서 남편의 주차 기록을 보게 됐습니다. 헬스장

0: 간다고 했던 날이었는데 차는 집에서 한참 떨어진 호텔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다른 기록들도 확인해 봤더니 비슷한 장소에 주차한 흔적이 몇 차례 더 발견됐습니다. 남편에게 따져 묻자 처음에는 거래처 사람을 만났다고 둘러댔지만 결국 여성 트레이너와 함께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운동 끝나고 술 한잔 하면서 서로 고민 상담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텔도 술에 취한 트레이너를 발에다 주려 들어갔던 거고 성관계는 하늘에 맹세코 절대 없었다는 겁니다. 트레이너는 남편의 SNS를 팔로우하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남편의 SNS에 저와 아들의 사진이 많으니 유부남이라고 하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너에게 더 화가 납니다. 남편은 끝까지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불륜으로 몰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성관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이혼이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술 취한 트레이너를 데려다만 줬다. 성관계는 안 했다. 이 변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관계까지는 안 했다고 주장하면서 취해서 침대에 눕혀만 주고 바로 나왔다.
0: 네.
1: 그냥 누워서 얘기만 했다는 변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3자가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진 않습니다.
0: 네. 지금 남편이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 없으니까 외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 이거 반드시 성관계까지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보다 훨씬 넓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1: 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 네.
1: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0: 그렇죠.
1: 판례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연인관계에 준하는 행동을 하거나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간통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제 성관계 이외에 더 넓은 의미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럼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 네, 사연에서는 남편과 트레이너가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고
0: 네.
1: 술을 마신 뒤 호텔까지 함께 출입했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0: 네.
1: 여기에 두 사람이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거나 늦은 밤 반복적으로 만났다거나 여행을 함께 갔다는 등의 추가적인 사정까지 확인된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0: 네.
1: 따라서 남편이 성관계의 장면을 찍은 사진이 없으니 외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근데 이제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헬스장에 간다고 했던 날에 남편 차가 호텔에 있었고 또 비슷한 기록도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호텔에 함께 갔다 요거 사실만으로도 외도는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1: 네. 실제 상간자 사건을 하다 보면 성관계 자체를 직접 촬영한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0: 그렇죠.
1: 일반적으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내용, 숙박업소 출입 내역, 차량 운행 기록, 함께 여행을 간 정황, 카드 사용 내역, 사진 등 여러 간접 사실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0: 그렇죠. 예. 네.
1: 이론상으로는 단 한 번 호텔 주차장에 차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0: 네.
1: 정말 남편 주장처럼 술에 취한 사람을 데려다 주었을 가능성도 논리적으로는 존재하기 때문인데
0: 네.
1: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고 앞뒤로 두 사람이 장기간 함께 있었던 정황이나
0: 네.
1: 연인관계임을 보여주는 메시지 등이 추가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도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만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전체적인 관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호텔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호텔 CCTV가 존재한다면 이제 증거 보존 신청해 가지고 그 상황을 이제 증거로 확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트레이너는 남편의 SNS를 맞팔로우 해가지고 사연자분과 아들의 사진 지금 본 상황으로 저희가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너는 남편이 유부남이란 줄 알면서도 호텔까지 간 거거든요. 이 트레이너 상대로 상간료 위자료 소송 가능하겠죠?
1: 네,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0: 네.
1: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는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0: 네.
1: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 수 있었는지도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0: 그렇죠. 네.
1: 사연에서는 남편의 SNS에 아내와 아이 사진이 가득 있었는데
0: 네.
1: 트레이너는 남편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메시지까지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0: 네.
1: 네, 이러한 사정이 사실이라면 트레이너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다만 남편과 트레이너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되어 있었다면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는 두 사람의 교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와 당시 부부관계가 어떠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0: 네. 근데 외도를 의심하게 되면 사실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거나 위치 추적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괜히 증거를 모으려다가 사연자분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분 외도 증거 만약에 모은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1: 네, 외도를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상대방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래 풀거나
0: 네.
1: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집이나 차량에 몰래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하지만 이런 식으로 증거를 얻으려다가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기면 사건 전체가 복잡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0: 네.
1: 본인이 직접 참여한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본인에게 전송된 메시지를 보관하거나
0: 네.
1: 본인이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족 공동 계정이나 공동 차량의 기록을 확보하는 등 적법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남편이 그 여자와 호텔에 간 것은 맞다, 몇 번 만난 것은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다면은 그 대화 자체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0: 네.
1: 무리하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듯 확인하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먼저 보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또한 추후 상간자 소송 등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을 통하여 통신기록 조회, 카카오톡 내역 조회, 차량 입출 기록 조회, CCTV 등 증거 보존 신청 등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만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넓은 의미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담자분 남편이나 그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이혼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증거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면 오히려 상담자분이 이제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조언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 로의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최유리의 바람이 찬 좋은 날에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이번 주도 전형적인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이야기죠. 한낮에는 아침엔 좀 선선했지만 중부지방 같은 경우 낮이 되면서 예년 수준의 더위를 좀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늦더위가 남아있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한 27도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대구는 30도까지 낮 기온 오른다고 하네요.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나가실 때 자외선 차단은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을볕이 내리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이 제83회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은사자상도 함께 받았죠. 이창동 감독의 베네치아 영화제 수상은 24년 만입니다. 지난 6일에 베네치아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됐죠. 가능한 사랑, 큰 호평을 받으면서 영화제 기간 동안 외신 매체와 이탈리아 매체들이 각각 평가하는 별점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 역시 상 받았습니다. 요즘에 뭐 국내 뉴스, 정치, 사회면 보면 참 답답한 뉴스가 많은데요. 오랜만에 우리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뉴스가 날아들였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잠시 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 벤 마레 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0: 이창동 감독의 신작 영화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은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여기에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상까지 받으면서 이번 영화제에서 2관왕에 올랐는데요. 특히 가능한 사랑은 일찌감치 한국의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 출품작으로 선정된 만큼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내년 오스카 레이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 베니스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고 또 어떤 작품인지 이야기 나눠보죠.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더 스크린의 박혜은입니다.
0: 예,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그러니까 은사자상을 받은 건데요. 현지 분위기나 전해진 반응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1: 네, 현지 시각으로 10일 저녁이죠. 베네치아 살라그란데 극장에서 폐막식이 열렸고 가능한 사랑의 이름이 심사위원 대상으로 호명이 됐습니다. 또 홍콩의 두기봉 감독이 직접 트로피를 건네면서 굉장히 뭉클한 순간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창동 감독이 무대에서 이제 감사하다, 그라찌에라고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한 다음에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묵직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예를 들면 제작자인 파인하우스 필름의 이준동 대표, 이창동 감독님의 동생이죠. 이준동 대표를 향해서 이 영화 기다리느라 매일 술 한잔 하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전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가는 이 시대에 영화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상이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라는 또 묵직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 재미있는 후일담도 있었는데요. 이창동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시상식에 앞서서 조여정 배우가 좋은 꿈을 꿨는데 그걸 본인이 사서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 가능한 사랑의 한국 기자 시사가 21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한국 기자들은 아직 가능한 사랑을 보지 못했지만 너무 보고 싶은 영화라 일단 해외 반응들을 먼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0: 네. 조여정 씨한테 산 그 꿈에 대한 내용은 말씀 안 하셨죠?
1: 네. 그 얘기는 정확하게 안 하셨어요.
0: 나중에 그 꿈 얘기도 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가능한 사랑은 심사위원 대상, 그러니까 은사자상만 받은 게 아니라 국제영화비평가 연맹상까지 받으면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영화가 공개되자마자 기립박수 한 7분간 터졌다고 그 기사도 나왔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와, 해외 평단이 이렇게 높게 작품을 평가한 이유가 뭘까요?
1: 해외 평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정말 영화를 더욱 기다리게 만드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할리우드 리포터 같은 경우는 인간을 관찰하는 이창동 감독의 능력이 여전히 정점에 있고 감정과 사회적인 조건을 함께 꿰뚫어보는 통찰은 견줄 상대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뭐 젊음과 희망이 공존하는 특유의 이창동의 휴머니즘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버라이어티 같은 경우는 아름답고 성숙하고 조용히 거대한 관계를 보여주는 드라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평가 연맹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 작품이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미묘한 힘의 관계를 아주 정교한 속도감 그리고 굉장히 세밀한 레이어로 그려내면서 착취와 계급, 환멸과 사랑,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보였다. 그러면서 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야기의 윤리를 탐구했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의 윤리라는 말은 해외 매체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현대사회에서 영화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것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화 자체 완성도뿐만 아니라 비평가 협회에서도 굉장히 극찬을 받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인간의 윤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 앞서 이게 기립박수 한 7분간 터졌다 그랬잖아요.

0: 근데
1: 네.
0: 이렇게 해외 영화제에서 기립박수 터지는 경우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죠?
1: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기립박수는 이 영화제의 세계 최초로 영화를 상영해준 영화제와 영화인들에 대한 굉장한 존중과 감사의 의미로 좀 기립박수 해주는 경우들은 많아요.
0: 네.
1: 그런데 보통 기립박수의 소위 밀도와 온도가 좀 다르달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좀 예의상 이렇게 기립박수를 쳐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저도 해외 영화제 가서 보면 어떤
0: 네.
1: 경우는 정말 관객들이 너무 혼연일체가 돼서 흥분해서 박수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엔 제가 직접 가진 못했지만 이번에 베니스 영화제 기립박수권에 대해서는 밀도와 강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7분이다, 6분이다,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좀 주의 깊게 본 거는 이 영화의 주연 배우, 설경구 배우와 조인성 배우가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두 배우가 이창동 감독님의 또 영화와 특히 설경구 배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그 진심으로 이 영화에 대한 감격을 감정으로 드러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배우들이 우는 장면을 보는데 영화 정말 훌륭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기립박수 터지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그
1: 네.
0: 밀도와 온도가 다르다.
1: 네.
0: 예, 이번에는 그래서 기립박수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배우들이 우는 경우는 이거는
1: 네.
0: 그렇게 자주 보는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보통 굉장히 흐뭇하고 기뻐하는 즐거운 얼굴들이 많이 비추기는 하는데, 이렇게 두 주연 남성 배우들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 주는 이 영화의 어떤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어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홍콩의 거장 두기봉 감독이 참여했는데, 이창동의 작품 중에서 가장 성숙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1: 네. 이 발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폐막식 기자회견에서 이창동 감독이 지금까지 만든 영화 중에 가장 성숙한 작품이고 스타일이 섬세하고 은은하고 또 영화 속의 모든 디테일과 그 안에 담긴 성찰이 정말 굉장히 훌륭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절대 이런 영화를 만들지 못할 것 같다. 예, 동시대 거장이 또 다른 거장에게 할수 있는 가장 찬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0: 올해 베니스 경쟁 부문에 정말 쟁쟁한 작품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능한 사랑 이 작품이 심사위원 대상까지 받은 건데, 우리 영화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1: 굉장히 일단은 너무 기쁜 소식이고 많은 분들이 또이 이창동 감독님의 가는 사랑이 극장에서 관객들 만나기를 굉장히 오래 기다렸던 작품이거든요.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순탄했던 영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품이 베니스 경쟁 부분에 본상을 받은 것은 거의 14년 만이고 또이 심사위원 대상은 한국 영화로서 처음이고 또 이창동 감독님에게 24년 만에 베니스 국제영화제 본상을 안긴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환호하고 축하하는 모습과 함께 이 영화가 사실은 한국에서 투자를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가 결국 그 투자가 실패해서 넷플릭스에서 먼저 영화로 만들어지고 또 극장에는 걸리지만 또 11월에 넷플릭스에서 상영이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한국 투자사가 투자해서 만들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좀 자성의 목소리라고 할까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0: 그러니까요. 지금 편집장님이 짚어주셨잖아요. 순탄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그
1: 네.
0: 부분은 이제 투자받기가 되게 어려웠다, 그거를 말씀하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국의 이제 투자사들에게 이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기획서들을 내고 또뭐 투자도 받으려고 애를 썼었지만 이 창업성을 이유로 좀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던 상태였었고요. 자칫 제작도 무산될 뻔했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넷플릭스 투자로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요. 이 작품의 완성도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상업성을 무조건 대놓고 밀어붙일 수 있는 영화는 좀 아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은 있었어도 사실 용기를 좀 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제작사

0: 대표인 이준동 대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한국 영화의 투자 어떤 체력이라고 할까요?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아주 상업적인 장르 영화들도 투자를 좀 받기 어려운 이런 시장 상황이라는 점도 덧붙였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창동 감독이 연출을 하고 전도연, 설경구, 조여정, 조인성 이 조합의 영화가 투자가 불가능해서 만들어지지 못할 뻔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국 영화계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더 이상 멋진 어떤 캐스팅과 감독님의 이름이 있는 작품들이 이보다 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님과 이 캐스팅이 영화를 만들지 못하면 도대체 상업 영화가 아닌 영화는 한국에서 못 만들어지는 건가? 이런 이제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이죠.
1: 그러니까요. 이번 사례가 특히 이창동 감독님이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영화 투자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이것도 좀 짚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 작품이 이제 앞으로도 또더 저는 더 많은 레이스들이 남아 있고 이번 베니스 영화제 수상은 어떻게 보면 축하를 우리가 해야 할첫 신호탄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영화계에서 투자 위축이 된 상황들은 지난 몇년 동안 벌어졌던 이 한국 이제 극장의 굉장히 위기와 맞물려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였던 건 맞지만, 이 한국에서 영화, 이렇게 훌륭한 영화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또 시장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영화 투자, 영화 제작 현장에 좀 체력을 길러야 되는 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작비 한뭐 60억 원에서 80억 원, 100억 원 사이에 이 중간 정도 예산, 중예산 정도의 영화들이 사실 지금 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예산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 그래서 이건 상업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이런 영화들이 좀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창동 감독님의 이번 가능한 사랑이 보여준 선례가 좀 좋은 가이드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어떤 영화일지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지금 기자님들도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 공개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창동
0: 네.
1: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 간략히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0: 네, 이 작품은 두 부부의 이야기예요. 한쪽은 해고 노동자 호석과 그의 아내 미옥이라는 부부고요. 설경구 배우와 전도연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또 한쪽은 다큐멘터리 감독 예지와 남편 상우 부부입니다. 조여정, 조인성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두 부부가 처음 이제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돼요. 이 호석의 동료 장례식장에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제 찾아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해고 노동자 호석의 삶을 자신의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에 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약간 좀 어색하고 약간은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 호석의 마음을 좀 돌리기 위해서 여름 별장으로 가족을 초대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상황이 전혀 다르고 자신이 처한 세계가 다른 두 부부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유로 함께 만나게 되면서 서로 그 안에 품고 있었던 다양한 감정들을 서로 전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창동 감독님 영화 중에 가장 긴 164분이에요. 그리고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1: 네.
0: 여러 가지로 어른들을 위한 영화다라는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창동 감독님이 이 영화들을 만들면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10여 년 전에 해고노동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려다가 그만두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삶을 아주 정확히 잘 가까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라는 이유로 잠깐 멈췄던 이 이야기가 주인공 중에 하나가 다큐멘터리 감독,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을 영화 속에 담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새로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죠. 이 작품을 아마 이창동 감독님은 어떤 사람의 삶에 카메라를 들이대는 그 작업 자체,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예지라는 인물의 이 이야기를 만드는 자신을 좀 강하게 투영하신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1: 네.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카메라에 담는 다큐멘터리 감독을 영화 속에 등장시키는 방식을 택한 거고, 아무래도 그 다큐멘터리 감독의 그 등장 인물에 감독님의 어떤 시각, 입장을 담으셨겠네요.
0: 그렇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독님이 항상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그 영화의 주인공들,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와 나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만들고 쓰고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40년 동안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우리들도 이번에 이 영화 속의 이즈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그 질문을 한번 다시 곱씹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1: 예, 배우들을 좀 볼까요? 설경구 씨는 이창동 감독님이랑 벌써 세 번째 작품이라고 하고, 전도연 씨도 미량에서 함께 했었고, 네. 더더군다 전도연 씨는 외신에서 100년 만에 나올 연기라는 극찬도 받았고, 또 조인성 씨, 조효정 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배우를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0: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경구, 전도연 배우는 이미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 세계 안에서 정말 최고의 연기들을 보여줬던 배우들이고요. 또 조인성, 조효정 배우는 이번에 새롭게 이창동 월드에 합류한 배우들인데요. 이렇게 아주 익숙한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 세계에 익숙한 배우들과 또 처음 이 세계에 진입하는 배우들을 각각의 부부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영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두 부부 사이의 이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명백하게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훌륭한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설경구 배우 같은 경우는 이창동 감독님의 박하사탕이 그의 최고작이자 또 데뷔작이기도 하고요. 전도연 배우는 또 미량으로 한국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 안에서 그야말로 이 이창동 감독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거리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귀신같이 연기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효정, 조인성 배우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현장 안에 1초 1초 있는 현장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아깝게 느껴질 만큼 너무 훌륭한 현장이었다, 너무 사랑하는 현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또 얼마나 자신의 인생 연기를 보여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커요. 여기서 기대를 조금 더 높여서 말씀드리자면, 할리우드 리포터는 이 앙상블을 올해 최고의 앙상블이라고 꼽았습니다. 네, 아마 최고의 4명의 배우의 연기를 보시게 될 것 같네요.
1: 내년 아카데미 더욱 기대가 커지는데,
0: 네.
1: 사실 영화를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편집장님한테 예측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느낌이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현지의 반응, 지금의 흐름. 아카데미상 네. 수상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0: 아니, 일단 베니스에서 너무너무 반응이 좋고요. 그리고 영화 자체에 대해서 뭐 평단이라든지 굉장히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아시다시피 가능한 사랑은 한국의 아카데미 국제 장편 영화상 출품작으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작품에 투자 제작을 한 넷플릭스가 글로벌 제작사이기 때문에 오스카 도전에 굉장히 열의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넷플릭스가 얼마나 오스카 레이스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영화 자체의 훌륭함 더하기 이런 홍보 더해져서 가능한 사랑이 좀 큰 소식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기는 해요.
1: 네. 가능한 사랑 오는 23일에 국내 극장 개봉 앞두고 있고 11월에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자 시사회가 21일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우리 편집장님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세요?
0: 아, 저는 배우들의 얼굴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분명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얼굴들이지만

0: 작동할 것인지 그 지점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1: 네. 기자의 시선과 또 관객의 시선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창동 감독이 이번 작품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즉 기자님이 우리 관객들에게 이제 영화를 볼 관객들에게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0: 저는 이번 영화는 아마 다들 너무 궁금하셔서 극장에서 많이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지? 라는 질문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엔터테인먼트로 2시간 혹은 2시간 반을 즐겁게 나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볼 수도 있지만 이 영화를 안 봤다면 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안 봤다면 나의 인생이 조금 달랐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지점을 만들어주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가능한 사랑이 그런 지점을 만들어주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제목이 굉장히 생각해보면 의미심장하거든요.
1: 네, 10초요?
0: 가능한 사랑. 예. 가능하다. 사랑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1: 예.
0: 그걸 우리에게 과연 가능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같이 느껴보는 극장에서 같이 옆에 있는 관객들과 느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 더 스크린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스마트폰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1: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큰 비 소식 없이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

체온 수준을 살짝 웃돌겠습니다.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앞바다에서도 2m에 달하는 파도가 치고 있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구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작업 구간 주변에서 정체 보이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는 마포와 강남, 강동 등 곳곳에서 공사 중입니다. 내부 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마장에서 월곡 구간 1차로에서 도로 보수 공사 중입니다. 홍은에서 홍제 구간 3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산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2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천호대교에서 강동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입니다. 공항 쪽은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마장에서 월곡 구간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4주기를 맞아 피해자를 추모하며 일상 어디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유가족과 지금도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현실은 여전하다면서 위험한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지난 7월 발표한 스토킹 교제 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바지 청문회 준비 작업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아침 8시쯤 적선동 사무실 출근길에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내일 청문회에서 잘 설명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일 청문회에선 식약처 청탁 의혹 등 김 후보자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900억 원보다 2배 이상 규모의 1930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장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HL 만도 본사에 대해 노동당국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HL 만도 본사와 평택공장 안전보건 최고책임자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는 노동부 감독관 20명이 투입됐습니다. 감독관들은 HL 만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2인선 침몰 사고로 5명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이 12번째 야간 수색을 벌였지만 추가로 발견된 선원은 없었습니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어젯밤 해경과 해군 등의 함정 19척을 동원해 사고 해역을 집중 수색했지만 실종자나 유류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낮 시간대에 함정 25척과 항공기 6대, 무인 잠수정과 인력을 투입해 해상과 해안을 집중 수색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노동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또다시 역사적 잘못을 뺀 세계유산 안내 책자를 펴내 논란의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전역 서점에는 일본의 유네스코 가입 75주년을 기념해 자국 내 세계유산을 소개하는 정보 책자가 발간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파주에 있는 카페 냉동 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두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피의자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가운데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범행 동기에 대한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해온 경찰은 피의자를 검찰에 넘긴 뒤 오늘 오후 2시 사건 수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으로 중북부 지방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고 충청 이남지방은 대전 26도, 부산 29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이창동 감독이 우리 영화 역사에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해고 노동자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새 영화 가능한 사랑으로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이탈리아 영화제에서 2등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화가 이 상을 받은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영화제의 이름은 영화제가 열리는 도시의 이름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이 도시는 도로 대신 물길이 나 있어 자동차 대신 배를 타고 다니는 곳입니다. 좁은 물길 사이로 노젓는 풍경으로 유명한 물의 도시지요. 바로 그곳에서 열리는 이 화려한 영화제. 이름이 무엇일까요? 1번 배구, 2번 배트맨, 3번 베니스, 4번 베트남 쌀국수. 1번 배구, 2번 배트맨, 3번 베니스, 4번 베트남 쌀국수.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바로 앞서 1부에서 인터뷰 통해서 이 영화제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뭘까요? 한 번쯤은 이 도시 가보고 싶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만한 곳이죠. 영화제 이름에 그 영화제가 열리는 그 장소에 도시 이름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영화제인 것이고 이것 영화제에서 이번에 이창동 감독이 큰 상을 받은 거죠. 여러분의 축하 메시지 그리고 앞서 1부에서 인터뷰 들으시고 여러분 뭐 의견들 주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투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막 주시던데요. 여러분도 함께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배구, 2번 배트맨, 3번 베니스, 4번 베트남 쌀국수 중에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수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올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점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 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베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보내봐 주세요. 6654번님은요. 아, 가보고 싶어요. 네, 이곳 가보고 싶다고 라고 하셨습니다. 물의 도시. 맞아요. 그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낭만적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9914번님은요. 베트남 쌀국수 맛있나요? 맛있으면 먹어보려고요. 베트남 쌀국수 아직 안 먹어보셨나요? 안 드셔보셨나요?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면 요리랑 조금 다른지만 또 비슷해요. 국물 들어가고 하니까. 찬바람 부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지금 가을 같은 이 요맘때는 좀 따뜻한 국물 있는 거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616번님이 점심으로 베트남 쌀국수 먹고 싶어요. 네, 의외로 이 도시보다는 베트남 쌀국수에 대한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8761번님은요. 기대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가능한 사랑. 영화관 개봉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23일에 개봉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근데 뭐 전체 극장은 아닌 것 같고, 일부 상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11월에 넷플릭스에 풀린다고 하니까 그때 아마 전 세계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711번님은요. 꼭이 영화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기대를 하고 계시네요. 1597번님도요. 가능한 사랑 설명 듣고 나니까 꼭 보러 가려고 합니다. 다들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 보러 갑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문자 처음 보내주신 새싹 문자시네요. 1597번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0947번님 이 영화 이야기 일부에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많은 분들이 그 인터뷰도 인상 깊게 들으신 것 같아요. 4261번님도요. 이제는 우리나라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왔네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8761번님은요, 와, 이창동 감독 영화에 투자가 불가능했었다? 아, 국내 자성의 목소리라는 것이 진심 씁쓸하고요. 이번에 영화제 수상이 없었다면 그 자성의 목소리도 없었을 거라는 것에 또한번 씁쓸합니다. 아, 진짜 그랬을 수도 있네요. 이렇게 작품성이 있는 영화조차도 투자받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투자사들의 체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또 의미라고 하니까. 아,
그 부분은 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이탈리아의 이 도시에서 열린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2등상에 해당하는 영화인데요. 우리 영화가 이 상을 받은 건 처음이라고 해요. 이 영화제 이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 도시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거죠. 어떤 영화일까요?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영화인데요. 1번 배구, 2번 배트맨, 3번 베니스, 4번 베트남 쌀국수.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힌트송 바로 나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꿈처럼이라는 노래입니다. 벤의 노래입니다.

0: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화재와 재난 그리고 생활안전부터 교통안전까지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안전수칙을 직접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매년 여의도에서 열리는 서울 안전 한마당이라는 행사인데요. 올해로 벌써 20주년을 맞이한 행사라고 해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3일 동안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서울 소방재난본부 최보경 서울 안전 한마당 추진부단장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부단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서울 소방재난본부 서울 안전 한마당 추진단 소방위 최보경입니다.
0: 예, 서울 안전 한마당 올해로 벌써 20주년이 된 행사네요.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1: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는 매년 시민들이 다양한 안전 체험에 직접 참여하면서 생활 속에서 필요한 안전 수칙을 쉽고 즐겁게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된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 문화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에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는데요. 올해는 안전한 일상 속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이라는 슬로건 아래 화재, 재난, 생활안전, 교통안전, 몸, 마음, 건강 그리고 어울림까지 총 6개 분야 69개 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체험과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안전을 어렵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것이 서울 안전한마당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문화축제입니다. 서울 안전한마당 2007년에 처음 열려서 올해로 20주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이 행사를 이미 알고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단체로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가족분들과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0: 매년 행사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가장 인기가 있나요?
1: 서울 안전 한마당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인데요. 그중에서도 유독 어린이 방문객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특히 인기가 좋은 편인데요. 방화복을 입고 물소화기를 직접 쏴보는 화재 진압 체험이나 왕강기 사용법을 배우고 직접 탑승해 보는 체험이 대표적이고요. 체험 차량을 활용한 태풍 지진 체험, 또 다중운집 인파사고 대처체험, VR기기를 활용한 재난체험도 많이 참여해 주십니다. 아무래도 설명만 듣는 것보다 직접 해보면서 배우다 보니까 아이들도 정말 재밌게 참여하고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안전수칙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 많은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고 매년 기본적인 프로그램들도 진행이 되고 또 매년 새로 만드시는 프로그램도 있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제 소방기관 25개는 항상 참여를 하시지만 이제 외부기관에서는 매년 새롭게 참여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특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이제 매년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0: 그러면 올해는 특히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1: 이번 이제 추석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서 이번 주 금요일인 9월 18일에는 전통놀이와 함께하는 안전한 명절 한마당이 진행됩니다. 윷 던지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투어놀이 등 우리가 잘 아는 전통놀이를 즐기면서 명절 화재 예방 수칙과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배우고 안전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행사 마지막 날인 19일 토요일에는 시민들이 직접 재난헌터가 되어서 다양한 안전 미션에 도전하는 K소방재난헌터스가 진행되는데요. 방화복 입기 챌린지나 안전 OX 퀴즈 대회 등 게임을 통해서 생활 속 안전 상식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0: 체험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이 뭐 안전 체험 말고도 축제니까 뭐 행사장에서 즐길 거리들이 더 있지 않을까요?
1: 네. 3일 동안 저희가 상시 운영되는 안전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행사장을 찾아주시는 시민들이 편하게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랑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평소에 가까이에서 보기 어려운 고성능 화학차와 무인 파괴 방수차, 저상용 소방차 등 다양한 특수 소방 차량을 가까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방화복을 직접 입어보고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행사장에서 편하게 책을 읽으면서 쉴 수 있는 야외 도서관도 운영이 되고 아이들에게 호응이 좋은 캐릭터 인형 퍼레이드도 진행됩니다. 러닝 챌린지인 안전동행 119km와 안전 블록 체험 공간, 마술, 음악 라이브 공연, 푸드트럭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요. 안전 체험도 하고 쉬고 먹고 즐기면서 알찬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서 미리들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사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알아보면 될까요?
1: 네, 먼저 서울안전한마당은 이번 주 목요일인 9월 17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3일간 열리고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개최됩니다.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다만 프로그램별로 참여 대상이나 운영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안전한마당 공식 누리집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안전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 여러분께서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안전수칙을 알차게 배워가실 수 있도록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행사니까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체험을 즐기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유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9월 17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3일 동안 열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리는데요. 무료로 다 참여하실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서울 안전한마당 공식 누리집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 최보경 안전한마당 추진부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을 하고요. 12시까지 90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SAT는 영화제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고요. 이탈리아에서 열립니다. 이탈리아 이 도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도시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창동 감독이 우리 영화 가능한 사랑으로 이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았거든요. 2등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도시 어디일까요? 도로 대신 물길이 나 있어서 배를 타고 다니는 곳이고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한 번쯤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도시죠. 1번 배구, 2번 배트맨, 3번 베니스. 4번 베트남 쌀국수.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돼요. 오늘 정답 보기에는 이것이라고 저희가 해놨는데 사실은 베네치아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앞서 힌트송으로 벤의 노래를 전해드렸잖아요. 베네치아. 베네치아와 이것 같은 도시를 가리키는 말이고 다만 이제 언어에 따른 발음 차이.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현지어 발음이고 오늘 이 보기에 내드린 정답은 영어식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물전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보내주고 계신데요. 7841번님이 시간 내서 꼭 다녀오고 싶어요. 예, 이 도시에 대해서 말하시는 거죠. 7025 꼭 한번 가보고 싶지만 TV로 보는 걸로 만족해야겠죠. 아마 이곳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오고 싶을 거예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곳에 사는 분들은 또 와, 한국의 서울이, 야, 부산이 막 그렇게 좋다는데 이러면서 한번 가보고 싶다. 저 도시 분명히 생각할 것 같습니다. 2233번님, 고정으로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두 번 갔다 왔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무섭기는 했지만 이 방송에 나오니까 너무 반갑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또 갔다 온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곳의 추억이 또 같이 떠오르기 때문에 예, 반갑죠.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8721번님도 오늘 참여해 주셨고요. 예, 박세화라고 하신 거 보니까 본인의 이름을 함께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세화님. 8555번님 이창동 감독님 축하드려요.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은 버스 타고 병원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대기하면서도 잘 듣겠습니다. 예, 병원에는 무슨 일로 가시는 건가요? 예, 간단한 검사하러 가시는 걸까요? 3861번님 요즘 소식들이 다 우울한데 오랜만에 기쁜 소식으로 웃게 됩니다. 이창동 감독 배우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에구 제작자들 돈 생각만 하면 우리 영화 감독님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좀 환경이 영화 제작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이런 시대적인 현실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상업영화 정말 대박 터뜨리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상업영화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작품성 이 있는 영화들, 우리 한번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은 상업성과 별개로 사실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 예,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이 영화제에서 세계 3대 영화제입니다. 이탈리아 영화제인데 베네치아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의 이름, 이 영화제의 이름, 영어식 발음인데요. 그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길이 나 있어서 배를 타고 다니는 곳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신혼여행들 많이 가시는 곳 중에 하나죠.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이 영화제에서 2등상 받았습니다. 1번 배구 2번 배트맨, 3번 베니스, 4번 베트남 쌀국수.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3: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최근 공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납제도는 실직이나 경력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메워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 문제는 딱 한 달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뒤에 몇 년치를 한꺼번에 추납해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건데요. 한편으로 또

0: 국민연금만 가지고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평생 마르지 않는 연금 부자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이것도 궁금하시죠? 연금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영주 연금 박사 상담센터 대표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0: 이번에 논란이 된 국민연금 추후 납부 추납 제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이고 네.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건가요?
1: 국민연금이 1988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꾸준하게 제도를 진행해 오면서 연금이라는 게 꾸준하게 불입을 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이직이라든가 실직이라든가 경력 단절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개인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과거에 못 냈다면 나중에 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과거에 못 냈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해서 추후 납부 제도를 99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추가 납부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추가적으로 더 낼 수 있는 추가 납부가 아니고요. 과거에 못 냈던 거를 나중에 낼 수 있는 추후 납부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0: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하여 매달 납부하는 거를 계속 내야 됩니까? 얼마간 그게 내가 납부를 네. 못한다 그러면 국민연금 그 수급권이 없어지나요?
1: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시는 거고 중간에 안 낸다고 해서 이걸 내가 뭘 돌려받거나 해지하거나 이러기는 불가능하고요. 꾸준하게 60세까지는 불입을 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내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 처리 받으면 일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할 수 있거든요. 그 기간에 대해서 나중에 최대 10년 미만 119개월까지 나중에 추후 납부를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0: 그러니까 이 보험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금을 붓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네. 내가 상황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내다가 상황이 돼서 더 낼 수 네. 있는 그 자격을 줌으로써 연금을 나중에 수령액을 좀 높여받을 수 있게 해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1: 맞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인 약간의 복지제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국민도 나중에 다시 또 불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0: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없나요?
1: 네. 개인연금이라든가 이런 상품들은 예를 들면 뭐 내가 작년에 못 냈다. 그러면 작년에 못 낸 걸 넘어간 것이지 올해 또 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공적연금에만 있는 좀 특이한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공적연금에서 정말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여 만들어진 제도인 건데 최근에 막판 추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 어떤 논란입니까?
1: 최근에 이제 이 추후 납부를 과거에 못 낸 거를 낼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추납 제도가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어요. 원래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 나중에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이게 한 번에 과거에 못 낸 10년치 뭐 20년치를 한 번에 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목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 추납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뭐 한 번에 예를 들면 3천만 원, 4천만 원을 내야 된다. 근데 일반 서민들은 과거에도 어려웠지만 지금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2020년도에 강남 재테크로 불렸습니다. 강남에 직장을 다니다가 경력 단절되신 분들이라든가 혹은 이런 주부들이 국민연금 10년, 20년치를 추납해서 한 번에 막 5천만 원씩 내서 국민연금을 올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안 좋다라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추납 기간을 그 당시까지는 제한이 없었는데 2021년부터 최대 119개월까지로 제한을 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개월치는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최근에 발생한 논란은 뭐냐면 외국인이 국내에 한 달을 근무하고 그리고 외국에 가서 살고 있다가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10년 지난 뒤에 10년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서 외국에 살면서도 국민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이게 대한민국 제도인데 그것도 외국인이 그리고 국내 재직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아도 되느냐 이런 논란이 지금 생기기 시작한 거죠.
0: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 원칙적인 기준이 최소 10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120개월입니다. 그런데
1: 맞습니다.
0: 지금 말씀하시기를 119개월까지 이게 추납이 가능하다 하지 않으셨어요?
1: 그러니까요. 실제로 한 달만 내고 그리고 안 내고 10년을 기다렸다가 10년치에 그냥 나머지 119개월을 추납을 해서 120개월을 딱 채우는 순간
0: 예.
1: 국민연금 자격, 수급 자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0: 처음에 왜 추납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취지에서 119개월까지로 해준 것 같긴 한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사례가 사실은 기준을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1: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게 적법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0: 그러니까요.
1: 그런 추납제도를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공적연금의 특성상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젊을 때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이제 일부 약간의 좀 편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0: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의 어떤 재테크처럼 지금 이용되고 활용되고 있어서 그게 문제고 또 앞서 말씀하신 외국인의 경우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네요?
1: 그럼요. 대한민국에서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다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게 이렇게 외국인이 이렇게 국민연금을 가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분노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가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그 국가 간의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돼 있어서 서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각각 그 나라에서 또 국민연금, 공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거든요.
0: 네.
1: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0: 그
1: 사실.
0: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그러면 추납 제도를 외국인도 역시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문제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1: 맞습니다. 국내에서 한달 이상 근무를 하고 납부한 가입 경력이 있다면 나중에 최대 추납을 119개월까지 가능한 거죠.
0: 그러니까 물론 외국인들도, 국내 사는
1: 네.
0: 외국인들도 정말 다달이 꼬박꼬박 오랫동안 가입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테니까.
1: 그럼요. 네.
0: 예, 근데 이제 정부하고 국회에서는 외국인의 추납을 포함해서 이 추납 제도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손질하려고 하는 걸까요?
1: 자, 이제 이번에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면서 이게 사실 이렇게 뭐 많은 케이스가 아니고 그 소수의 케이스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손질을 하게 되는 건 이미 이제 8월 말부터 시행이 된건 뭐냐면 해외에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추납을 할수 없도록 하자라는 데 시행령이 시행됐거든요.
0: 네.
1: 그래서 국내에 있는 기간 동안에만 국민연금 추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고 있고요. 뭐그 이외에도 추납부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사실 이런 모든 제도들이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개선하는 건 좋지만 또 반대로 개선됨에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달을 근무하고 그리고 해외를 간 경우에 추납부를 막는 것은 되게 바람직하고 또 그렇다고 보여지지만 반대로 국내에 있다가 한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뭐 파견 근무라든가 혹은 뭐 해외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나가는 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그게 해외 기간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국내에서 추납부할 수 없다면 해외 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또뭐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0: 네.
1: 그런 상황에서 또 거기에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시행 과정에서 많이 좀 적절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그럼 이거부터 짚어봐야 되겠군요. 이 막판 추납 사례 있지 않습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이
1: 네.
0: 막판 추납 사례의 부작용이 뭡니까?
1: 이게 한 번에 낼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막판 추납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60세 국민연금 받기 직전까지도
0: 예.
1: 추납을 한 번에 할수 있는 겁니다.
0: 예.
1: 사실 뭐한 2년 3년 못낸걸 그때그때 이제 뭐 내면서 이렇게 올려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못 냈던 기간을 국민연금 받기 직전 전달에도 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번에 큰 금액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국민연금 막판 추납의 어떤 약간 문제일 수 있고요. 그래서 추납 자체의 어떤 기간 자체라든가 허용 가능한 기간 자체를 좀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납부 금액에 있어 상한선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죠.
0: 이렇게 막판 추납을 하는 사람들이 늘 경우에, 그러니까
1: 네.
0: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들 입장에선 지금 이 기준에 의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다면 그 막판 추납 사례가 늘어나면 어떤
1: 네.
0: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1: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민들, 진짜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제때 못 냈던 사람들, 뭐 실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은 목돈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추납을 막판에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거 뭐 분납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납 자체가 부담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기다렸다가 막판에 연금 받기 전달에 추납을 하고 다음 달부터 연금을 이제 평생 받는 구조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렇듯이 꾸준하게 낸 사람과 중간에 건너뛴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뭐 나도 내기 싫은데 그냥 뭐 기다렸다가 10년 나중에 안 내고 있다 나중에 막판에 낼지 말지 몰아서 내겠다 이런 옵션을 준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원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걸 약간의 좀 편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막판에 굉장히 큰 목돈을 여기에 납부함으로써 연금이라는 건 사실은 죽을 때까지 나눠서 받는 돈이다 보니까 실제 네. 붙는 돈보다 오래 살 경우는 내가 더 혜택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취지는 추납제도가 좀 당장 힘들어지신 분들 현실적인 그 입장을 고려해서 나중에 좀 기회를 연금을 나중에 더 부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건데 이미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어떤 재테크 네, 네. 노후 자금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제 그것이 형평성과 이제 여러 가지 본래의 가입 이 제도의 취지랑 조금 안 맞는 그 부분이 지금 부작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1: 맞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추납제도를 지금 손본다 하더라도 네. 함부로 손봐서 안 되는 게 왜냐면 이미 사실 이 추납제도를 편법적으로 활용할 사람들은 다 활용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제도가 뭐 나중에 향후에 지금 추납제도가 없어진다거나 축소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말 지금 젊은이들 지금 어렵게 뭐 취업도 안 돼가지고 국민연금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10년, 20년 뒤에 추후 납부를 할 때도 지금과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과거의 세대들은 전부 다 추납제도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은 나중에 20년, 20년 후에 추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또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0: 그럼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이걸 좀 제도를 개선해야 될까요?
1: 뭐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할 일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추납제도에 있어서 그래도 하나의 제안을 하자면 네네네. 추납 가능 기간을 선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추납 금액, 큰 금액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금액을 좀 상한선을 제한함으로써 어려운 서민들이 적은 목돈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추납할 수 있는 제도들은 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해외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1: 뭐 그 나라마다 사례가 다른데요. 그 이번에 지금 국회에서 그 의원들이 올라와 있어서 그 추납 제도를 외국인들에 대해서 혹은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 해외의 그 국가들의 그 제도들을 살펴보고 그 나라에서 추납 제도를 허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도 허용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도 허용하지 말자. 이게 사실 이제 국민연 공적연금이라는 것이 서로 국가 간의 상호 협정이 맺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나라의 제도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우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납부제도,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에 좀 지금 개선할 부분, 부작용 그 부분을 짚어봤고요. 이제 연금 네.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좀 네. 넓혀서 연금 설계 이야기에 대한 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국민연금, 네. 퇴직연금, 개인연금 종합해서 월 네. 500만 원 연금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1: 네네네. 네.
0: 진짜 가능합니까?
1: 네, 사실 우리가 연금이 하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3층, 4층 연금을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금제도를 잘 몰라서 혹은 공부를 안 해서 그럴 것이지 연금제도를 잘 준비하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사실 그중에서 1층 연금, 2층 연금,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이런 것들은 직장인이라면 꾸준하게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100만 원, 200만 원과 퇴직금 한 1억 원, 2억 원 정도를 다 은퇴 이후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내가 한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걸 점검해 보고 잘 활용만 한다면 기본적으로 월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연금 소득을 웬만한 직장인들이면 다 마련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개인 연금과 주택 연금을 활용한다면 사실 가능한 거죠.
0: 근데 직장인 말고 자영업자들도 네. 계시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사실 이제 거기에 사각지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들 제가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국민연금 납부를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연체를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직장인들은 급여에서 바로 공제하지 않습니까?
0: 맞죠. 예.
1: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내가 내는지도 모르게 떼어가고 퇴직금도 내가 열심히 근속하다 보면 퇴직금이 자연적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직장인들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좀 덜한 편인데 반대로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본인 통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것이고 퇴직금도 셀프로 스스로 가입하셔도 되는 거예요.
0: 네.
1: 이 연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국가가 강제하는 시스템

0: 서로 있는 집단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어쨌든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반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공적연금과 퇴직금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1: 국민연금을 좀 가입하셔서 매번 꼬박꼬박 좀 내실 수 있게 하시는 게 좋겠고.
0: 네,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다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국민연금,
1: 자영업자분들에게요?
0: 네, 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동일하게 국민연금 납부하신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
1: 세제 혜택이요?
0: 예, 그다음에 퇴직연금 가입한 것도 IRP 가입하시면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노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자영업자분들. 노란우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0: 네, 노란우산이 이제 자영업자의 퇴직연금이다라고 해서 하고 계시는데 사실 노란우산 공제가 소득에 따라서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막뭐낼수 있는 만큼만 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은 뭐 연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한 4,5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내정이 되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노란우산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은 있으나 금리가 좀 낮습니다. 일반적인 은행 금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자산이 연금 자산이 쌓여가는 속도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노란우산과 병행해서 여러 가지 연금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1: 실제로 은퇴 후에 필요한 연금, 이거 어떻게
0: 네.
1: 계산해야 돼요?
0: 연금을 계산할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국민연금 앱을 한번 깔아서 들어보셔서 내 국민연금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퇴직금이라든가 개인적인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단순하게 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65세에 통장에 1억이 쌓여 있다. 그러면 월 5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연금을 이제 고민하면서 그냥 노후에 한 5억이나 10억 있으면 뭐 노후에 살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목돈 중심으로, 자산 중심으로 노후를 생각하시거든요. 노후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소득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노후에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목돈 1억이 있으면 월 50만 원으로 환산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좀 층층이 쌓아 보시면 내 노후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가 나오실 거고요. 거기서 부족한 금액들을 지금부터 추가로 대비해 마련하셔야죠.
1: 주택연금도 좀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0: 일단 내가 평생 모아온 자산이 집밖에 없다.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택연금 활용하시면 되게 좋은 자산이고,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전 세계에 오로지 3개국, 대한민국과 미국, 홍콩, 3개국만 이런 주택연금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가 있으니까, 물론 이거는 미리 가입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65세, 70세에 가입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알아보시면 이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 받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근데 주택연금 가입할 때
0: 네.
1: 우리 집값이 가장 최고로 이렇게 뛰었을 때 가입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0: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에 주택 가격 대비해서 연금액이 고정적으로 평생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연금 많이 받으시려면 주택 가격이 비쌀 때 받으시면 당연히 좋죠. 근데 우리가 알고 계실 게 뭐냐면 주택연금은 담보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대출은 많이 받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적게 받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대출은 필요한 만큼만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주택연금을 한 달에 2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집값이 올라서 300만 원 받잖아요. 그럼 불필요한 대출이 더 쌓이는 겁니다. 네, 이제 이게 뭘 물론 내가 평생 쓰고 간다는 조건 하에서는 많이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남은 금액이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불필요하게 연금 많이 받는 경우에는 오히려 대출 금액이 쌓여서 돌아가신 이후에 남은 잔액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1: 그렇군요.
0: 무조건 많은 건 많이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대출의 구조사라는 걸꼭 명심하시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무엇보다 이렇게 노후 자금 생각할 때 가장 불안하신 분들이 이제 막 은퇴를 앞둔 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한 60대
0: 네.
1: 분들이 더더군다나 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60대
0: 네.
1: 분들,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금 가장
0: 네.
1: 뭘부터 해야 될까요?
0: 일단, 6세 넘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은 이미 수령을 하셨거나 다 준비가 끝나신 분들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개인 자산을 연금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매달 벌어서 소득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에

0: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 거라서 단기적으로 매수 매도라든가 시장 분석에 집중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10년, 20년 고정적인 페이스를 유지해 간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그런 차원에서 단기 매매가 가능한 ETF보다는 그냥 우량한 펀드에 자동 이체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새마을금고보험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시민필
1: 베니스 영화제는 한국 영화에 빼놓을 수 없는 축복 같은 곳이죠 라고 6635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정답은 베니스였습니다.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3: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고향
5: 특례시.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6: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7: 답 나왔네.
8: 가자.
6: 어딜요?
8: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9: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0: 평택시.
11: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6: 얼마나 걸릴까요?
11: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8: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1: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2: 세계 반도체 수도.
8: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3: 바로 평택시.
14: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5: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6: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1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아서 볕을 가려주고 있습니다. 자외선도 남부지방에서만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서울 24.1도, 대구 27.9도, 전주 27도 나타납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충주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괴산나들목에서 충주나들목 구간 정체입니다.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방향 정한휴게소 정한교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요. 한남방향은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천호대교에서 강동대교 구간 4차로에 녹지 작업이 있습니다. 양화대교의 강남 방향 1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성산대교

마포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녹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은에서 연희 구간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 30년 동안 법조인과 경찰 인권위원 등을 거친 모든 경험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정착에 소중하게 잘 쓰이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 적선동에 마련된 사무실로의 청문회 전 마지막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청문회에서 소상히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에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던 코로나19 치료제가 실제 93명에게 투여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제넨셀의 해당 치료제 국내 임상 2상이 2022년 실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치료제는 동물 실험 과정에서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토혈 증상 등을 보인 뒤 죽었는데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는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 계획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보다 공소 취소를 통한 면죄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 부정청탁과 주가 조작 등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른바 김성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는 김 후보자 임명으로 추석을 앞둔 국민에게 범죄 종합 세트를 선물하는 거냐면서 김 후보자는 결국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밀어붙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급락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국정 기조를 180도 전환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 인식의 초점을 공소 취소나 연임 개헌 같은 본인 문제에서 고단한 국민의 삶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소한 부동산 문제를 원점에서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고 선언하고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삼권 분립을 존중해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두 번 다시 훼손하지 않겠다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민주당 TV에 출연해 안팎의 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해서는 법 위에 민심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래선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오준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 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진보진영의 신뢰와 연합정치의 조건을 지키기로 선택했다며 민주당의 후보직 사퇴 결단 요청을 수용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이 연합정치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면서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원칙을 정하고 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도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편안을 두고 여러 경로를 확인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잘 조정된 줄 알고 순방을 갔는데 이후 다시 확인해 보니 자신의 뜻과 달라서 수정 지시를 한 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또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오는 게 맞는지 심사숙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와 부실 수사 논란을 일으킨 현직 경찰관들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팀원 A경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박 경감 등은 지난 5월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요 증거물이 든 차량을 범인의 아버지에게 돌려주고 자취방에 있던 범행 관련 증거물을 방치해 폐기하도록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 엔트로픽과 오픈 AI, 구글 등 3대 AI 빅테크가 이면에서는 그들만의 자율 표준기구 설립을 은밀히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이들 3사 실무진이 지난 7월부터 정기적으로 만나 정부 개입이 없는 업계 자율 규제 체계 구축을 논의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물밑 작업은 정부 주도의 AI 규제 입법이 지지부진한 틈을 타 선도 기업들이 먼저 안전 기준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법인세 수입이 200조 원을 넘어 15년 만에 소득세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을 보면 내년 법인세가 216조 7천억 원 거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80조 원인 소득세 수입 전망보다 36조 7천억 원이 많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며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는데요. 수요일엔 29도까지 올라 다시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대전 26도, 광주와 부산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늦더위가 보이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겉옷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충남에는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반면 영남과 제주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당분간 쾌청한 가을 하늘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4도, 습도는 61%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2: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히말라야 빙하 붕괴로 인한 대규모 홍수로 큰 피해를 본 네팔이 국제사회에 50억 달러, 하나 약 6조 7천억 원 규모의 복구 자금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네팔을 향한 재난 지원을 자선이 아닌 기후 재난에 대한 보상으로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톡톡 뉴스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시시르카날 네팔 외무장관은 네팔 대홍수는 네팔이 만들지 않았다라며 중국, 미국, 인도 등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주요 산업국이 네팔과 같은 기후 취약국에 보상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기후 정의, 기후 불평등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기후 정의란 기후 위기를 정의롭게 해결하자라는 뜻으로 기후 위기는 문제를 만든 국가와 피해를 받는 국가가 따로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경제 개발을 위해 많은 자원을 쓰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이 기후 위기를 책임지게 하고 책임이 적은 국가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자는 거죠. 우리나라 역시 이번 네팔 대홍수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국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 비율은 세계 16위고 1인당 배출량은 네팔의 약 10배에 이르죠. 이런 가운데 네팔 정부는 유엔이 모은 피해 기금 2천만 달러와 별개로 국제사회의 막대한 재건 비용을 기후 불평등에 대한 보상으로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파주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한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를 검찰에 넘긴 뒤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허현진 기자.
2: 네, 일산 동부경찰서입니다.
1: 네, 피의자가 검찰에 언제쯤 넘겨질 예정입니까?
2: 네, 경찰은 오늘 오후 1시쯤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A씨는 지난 3일 피해 여성과 함께 냉동창고에 들어간 뒤 여성을 안에 가두고 밖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새벽 60대 여성의 실종신고를 접수해 수색에 나섰고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14시간 만에 피해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여성과 함께 있던 카페 사장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1: 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죠?
2: 네, 그동안 피해 여성을 살해한 이유를 두고 A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면서 경찰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앞서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냉동창고를 급하게 설치하고 500억 원어치와 가짜 상품권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초기 A씨는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둔 이유로 상품권 거래 과정에서 위약금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제3자와의 거래에 앞서 상품권 진위 감정을 의뢰받은 여성이 냉동창고에서 상품권이 가짜인 걸 알아채 가둔 거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범행 동기에 대한 A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해온 경찰은 오늘 오후 2시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을 번복해온 만큼 경찰 중간 수사 결과에 명확한 범행 동기 설명이 담길지 관심입니다. 또 상품권 위조를 공모한 혐의로 입건된 상품권 브로커의 살인 공모 여부와 거래에 관여한 또 다른 공범에 대한 수사 상황도 경찰이 밝힐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YTN 허현진입니다.
1: 900억 원이 넘는 범죄 피해금을 상품권 거래 대금인 척 입금받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위장업체를 운영한 40대 대표 등 7명을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에 본점과 4개 지점을 설립한 뒤에 사기 등 각종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934억 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자금 흐름 추적을 방해하고 합법적인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해 범죄수익금을 거액의 수표로 출금하거나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0: 이들은 장윤기 범행 주요 증거물이 든 차량을 아버지에게 돌려주거나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윤호 기자, 오늘 재판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1: 네, 오후 3시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재판을 받는 광산경찰서 경찰관은 전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팀원 A경사인데요. 이들에게는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먼저 박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 자취방을 압수수색하면서 훼손된 리얼돌을 발견하고도 방치했는데요. 이를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폐기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 영상을 검찰이 송치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이 영상을 수사 팀원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박경감이 빠뜨린 증거물인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는 모두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였습니다. 박경감은 빠뜨린 증거를 추가로 검찰에 보낼 수 있었지만 징계나 불명예 퇴직이 두려워 기회를 놓쳤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박경감 측은 이처럼 범행 은폐 의도가 없었다며 법정 공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구속 기소된 강력팀원 A경사는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경감과 A경사가 공모해 장윤기 아버지에게 차량 위치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줘 증거인멸로 이어지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장윤기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게 지휘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간부들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0: 최근 공장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에 숨진 HL 완도의 본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노동당국은 경영진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안 지키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2: 고용노동부 감독관 10여 명이 상자를 챙겨 HL만도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HL만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러 온 겁니다.
3: 오늘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4: 고용노동부 관계자입니다.
3: 확인하러 나온 거고요.
5: 네.
3: 네. 네, 뭐 다른 혐의도 확인될 수도 있는 거고요.
2: 앞서 지난 7월 HL만도 평택 공장에서는 작업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승모 씨가 기계장치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평택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조성현 대표이사를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HL만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찾는 데 집중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곧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예방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본사와 함께 평택 공장의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 노동당국은 HL만도가 고 김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불법 파견을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본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영에 관여해온 정몽원 회장 상대 수사의 속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 정 회장은 고 김 씨의 유족에게 중대재해처벌법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태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0: 북한이 지난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대외용 매체를 통해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 합동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각급 연합부대 장거리포 및 미사일 구분대들의 협동 화력 습격 훈련이 지난 12일에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훈련을 참관하지 않았고 5개 포미사일 연합부대에서 선발된 구분대들이 참가해 각종 공격 무인기와 전략 순항 미사일 등 신형 전투 체계들이 동원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새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여러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화성 11 계열과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이 됩니다.
6: 후티 반군과 이라크 민병대 등 친이란 대리 세력들 공격으로 사우디 원유 수출이 큰 차질을 빚으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외교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던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장관급 회담은 돌연 연기됐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투건 기자, 먼저 사우디 석유관 가동이 중단된 게 지난 목요일이었는데요. 아직 재가동 소식은 없는 거죠?

0: 아, 네, 그렇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 사우디 당국의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이었죠. 이라크에서 발사된 드론 여러 대가 리야드와 메디나 부근의 송유관을 타격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구체적 피해 상황은 밝히지 않은 채 예방 조치 차원에서 송유관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지난 사흘에도 송유관의 펌프 시설이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엔 사흘 만에 복구를 마쳤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공격에 따른 수리 기간과 관련해서 며칠에서 몇 주까지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를 동서로 가르는 1,200km 길이의 송유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이후 하루 5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하던 핵심 시설입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전 세계 원유 시장에 미칠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사우디 측은 이라크 측의 요청에 따라서 당분간 보복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송유관도 문제지만 후티 반군이 홍해 요충지를 장악하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0: 네, 후티 반군이 장악한 전략적 요충지를 되찾으려는 예멘 정부군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멘 정부군은 주말 사이 항구 도시 모카 인근을 공습해 후티 반군의 차량과 무기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수했던 병력을 재정비해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별도로 사우디도 100여 차례나 후티 반군을 공습하면서 측면 지원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예멘 정부군 내부의 분열, 그리고 군사 개입에 소극적인 사우디의 태도를 고려하면 조기에 바벨 만대부 해협을 탈환하긴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외교적 돌파구가 될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던 걸프 국가들의 장관급 회담까지 돌연 연기됐죠.
0: 네, 그렇습니다. 회담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연기가 됐는데요. 아직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란은 걸프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연기했고, 추후 적절한 날짜를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통항 규칙을 논의해왔던 오만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회담을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조기 개최는 무산됐지만 이번 회담은 여러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고위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회담을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걸프 국가들이 불가피하게 이란과의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제 이란과의 협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브릭스 정상회의 기간에 열렸던 이란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 왕세자의 회담도 이런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특원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승리 조건으로 1인당 $5,000 배당금을 내걸었죠. 이 공약이 미국 정치권 안팎에서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방송에 출연해서 이른바 트럼프 배당금은 반드시 의회의 논의와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존슨 의장은 공약의
2: 18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 2차 해외 긴급 구호대가 현장 구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홍수 피해 지역의 현지 병원 등을 찾아 의료용품과 구호용품을 전달했는데요. 네팔 현지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원 특파원.
3: 네, 네팔 대홍수가 일어난 트리슐리강 앞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구호대가 지금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3: 네, 네팔에 파견된 우리 2차 긴급 구호대 대홍수에 하루 만에 이동하지는 못했고요. 어제 중간 경유지인 갈치에서 하루 숙박한 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누아코트 병원을 찾게 됩니다. 오후에는 현지 이재민 대피소 두 곳도 찾아 현지 이재민들의 보건 상황과 의료 수요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용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누아코트 비두루 지역의 보건당국 관계자를 만나 현지 의료 상황에 대한 면담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윤주석 이진 구호대장도 오늘 이곳 바타르를 찾아 한국에서 가져온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2: 네, 어제는 국제기구와 구호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사전 면담을 진행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긴급구호대는 어제 유엔 개발계획 네팔 상주조정관과

0: 환경보호단체 굿네이버스, 세이브 더 칠드런과 각각 면담을 갖고 현지의 지원 수요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네팔의 재난복구를 위한 장기 계획을 구상하기 위해 사전조사 차원이었다는 설명인데요. 윤주석 구호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 정부가 바로 지금 어떤 구상을 제안하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고요. 현실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러한 재난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NGO 차원의 어떤 생각들, 의견들 들었고요.
0: 네, 구호대가 네팔 현지에 도착한 지 사흘 만인 어제 사전 면담으로 일정을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관련해선 이렇다 할 진전은 없습니다. 이번 2차 구호대에 파견된 구조인력, 소방청 소속 2명뿐이라서 실질적인 수색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호대 활동기간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인데 오늘로 이미 나흘째에 접어든 만큼 남은 시간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구호대 측은 네팔 정부가 안전상 허용하고 네팔군이 협조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수색구조 활동을 지속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주말 윤주석 구호대장이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들과 면담해 기업 차원의 수색구조 활동 상황에 대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트리출리강 앞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2: 우리 기업들이 실종된 직원 9명을 찾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늘려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3주가 다 되도록 별다른 실마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각각 인력과 장비를 보강 투입해 오늘도 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수색 상황 정리해 주시죠.
3: 네, 주말간 수색 작업에서 별다른 성과를 못 낸 기업 현지 대응팀은 오늘도 다시 수색에 나섭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피로 누적 때문에 현장을 빠져나왔던 수색견 팀을 새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색견들이 헬기를 타고 현장에 진입해야 하는 만큼 현지 당국의 이륙 승인이 있어야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실종된 직원 3명이 현장을 빠져나왔을 가능성에 대비해 연일 수색 인력과 장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주말부터는 20여 명 규모의 탐문 수색팀을 새로 꾸렸는데요. 실종자들이 급류를 피해 산으로 올라갔을 경우를 가정해서 베이스 캠프 인근 마을들을 돌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직원들의 행방을 묻고 있는데 이 팀 역시 아직 뚜렷한 실마리는 못 찾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날이 밝는 대로 쉐르파로 구성된 현지 수색팀과 드론 수색팀 그리고 탐문팀까지 100여 명 규모의 수색 인력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직원 6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론만 8대를 투입해서 공중수색에 나서고 육상에서도 일부 수색을 재개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서 네팔에 갔던 정현인 대표이사가 귀국했고 국내에서 비상대책본부를 이끌던 이동수 부사장이 네팔로 향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수색이 장기화하면서 현지 대응팀 인원을 교대하고 있거나 교대를 준비하는 걸로 알려져 수색 장기화에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4: 네, YTN은 한 장애 가정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통해 우리 복지 시스템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2: 오늘은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서 사실상 고독사한 20대 청년 가장 얘기를 취재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 서울 중랑구에 있는 낡은 빌라입니다. 20대 지적장애인 남성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 구급차가 한 번, 두 번 왔어요. 확실하게.
7: 이웃 주민입니다.
6: 119 구급차라는 거는 확실하게 알겠는데.
5: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숨을 거둔 지 며칠은 지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집에는 엄마와 남동생이 함께 있었지만 A씨가 숨진 것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두 식구도 누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심한 지적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 애가 그렇게 이제 누워있으니까
7: 지적장애인 가족 지원 목사입니다.
8: 숨어만지를 모르고 부패기 흘러내렸다고 했어요. 그거를 이렇게 닦고만 계셨나 봐요.
5: 주변 사람들은 A씨가 건강 이상이 염려될 만큼 몇 달 새 급격히 수척해졌다고 했는데 정작 가족의 돌봄이나 즉각적인 대처를 기대하긴 어려웠던 겁니다. 경제 형편

0: 시간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에어컨 켜는 것조차 꺼리다 보니 집은 찜통이었습니다.
1: 전기세가 이제 많이 나올까봐 또 에어컨을 튼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낡은 선풍기 한 대 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A씨 장례는 구청의 도움을 받아 공공장례로 치러졌습니다. 더 싸늘해진 큰아들 모습을 마주하고 나서야 엄마는 찢어지는 심정으로 이별을 실감했습니다.
2: 집에 가면 아들이 생각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집에 가는 게 좀 힘들 것 같다.
3: 장례 팀장입니다.
2: 말씀을 하셔가지고.
0: 국과수에 의뢰해 시신을 부검한 결과 정확한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와 연관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3: 숨진 20대 지적장애인 남성 A씨의 남동생이 통신사 대리점 직원에게 속아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여러 대를 개통했다는 고소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중랑경찰서는 지난 5월 20대 남성 B씨의 준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중랑구에 있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A씨 남동생 명의로 세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단말기 8대를 개통시켰습니다. A씨의 남동생 측은 고소장에서 B씨가 기기 개통에 따른 판매 실적 수수료를 챙기고 일부 단말기를 가로채 900만 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4: 경기 양주경찰서는 만취한 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쯤 경기 양주시에 있는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 30대 카페 주인이 검찰에 구속 송치될 예정입니다.
4: 또 지난 11일 대입 수시모집 마감 직전에 원서 접수 대행사 UA 어플라이 서버가 먹통이 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3: 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3: 네, 30대 카페 주인, 60대 여성 살해한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데 지금 이제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살해 혐의와 관련한 그 동기는 지금 밝혀진 게 구체적으로 없는 거죠?
5: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점이 많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죄명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3: 네.
5: 일반 살인이 아니라 피유인자 살해입니다.
3: 피유인자 살해.
5: 네, 여기에 이제 유가증권 위조 행사가 이제 더해졌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형법에는 이제 사람을 속여서 불러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따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3: 네.
5: 살인죄는 보통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 죄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죽인 순간부터 범죄가 아니라 불러낸 순간부터 이미 범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구속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창고 문이 닫히기 전부터 범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0: 보통 관계를 따라가면은 범행 동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은 사실 그날 처음 본 사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원한도 없고 다툼도 없고 뭐 동관계도 그전에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상한데 이 사건은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즉 창고 안에 있던 액면가 500억 상당의 상품권이 이 사건의 이제 동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해자는 이게 진짜인지 봐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그리고 본인이 아닌 지인과 같이 차를 탔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감정을 해달라고 불렀는데 이게 가짜라는 말이 나온 순간 제 생각에는 그 창고 안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치 브리핑에서는 요 동기,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언급해 주신 그 창고가 사실 이 카페 주인이 피의자인 카페 주인이 범행 일주일 전에 이제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런 정황들을 보고 좀 계획 범죄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인가요?
0: 맞습니다. 숫자에 주목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400km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보통 창고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빌리거나 할 때는 근처에 있는 데서 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행 피의자는 400km나 떨어진 부산에서 창고를 임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입니다. 며칠 쓰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2: 며칠 쓰지
0: 일주일
2: 않을 것
0: 안에
2: 같다.
0: 회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카페 리모델링 중에 식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보통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적은 별로
2: 그런 경우는
0: 없거든요.
2: 없겠죠.
0: 그래서 그것도 정황으로 충분히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온도입니다. 온도가 사실 식품이면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본인이 조작해보면 알수 있을 텐데 굉장히 꼬치꼬치 그 온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물어봤고 실제로 설정도 영하 25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보통 영하 25도는 우리가 음식물을 보관하는 그런 온도는 아니죠. 보통 상업적으로 그긴 기간을 이제 운반하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온도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 이런 숫자들이 다 범행에 대한 이런 정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 뭐 방치냐 적극적 살해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게 갈린다고 했는데 하나의 또 중요한 정황이 이 카페 주인이 여성을 가둔 이후에 냉동 창고를 들락날락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상황을 봤다는
0: 네,
2: 얘기잖아요.
0: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이 사건에서는 무겁기도 하고 가장 무서운 부분이죠. 시간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11시 10분에 피의자가 피해자를 가뒀습니다. 그런데 불과 16분 뒤에 11시 26분에 벌써 그 창고를 다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26분 뒤에 또 갑니다. 이런 식으로 벌써 27시간이 흘러갑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많은 분들이 살인은 뭐 칼로 찌르거나 목을 조르거나 그런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상 부작위범이라고 말은 좀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만든 위험 속에 사람이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즉 내가 문만 열면 충분히 살수 있는 상태였는데 문을 열지 않았다. 이것도 살인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률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물쇠는 본인이 채웠죠. 안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만이 그 문을 열수 있는데, 그리고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27시간 동안 이 피의자는, 이 범행자는 피해자를 살릴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왔다 갔다 한 거죠. 따라서 이런 27시간이라는 것은 강력한 살해 동기로 이제 작용을 할 것이고요. 여러 번 갔다는 사실이 그리고 본인이 우연히 그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 논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또 이제 본인은 이제 이렇게 될줄 몰랐다고 또할수 있을 텐데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27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될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발걸음 하나하나가 고의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이 피의자인 카페 주인이 10억 원이 넘는 빚이 있다 그러다고요? 그 이와 관련된 뭐 과정에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그 과정에서 이번 일이 좀 연관됐을 가능성도 함께 수사가 되겠죠.
0: 예,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상품권 위조와 행사죄를 이제 입증하려고 할 텐데요. 저는 이 부분도 좀 이상한 것이 위조 상품권이라는 것을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감정을 하러 부른 그 피해자도 사실 이 정도의 감정은 충분히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본인이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본인이 10억 넘는 빚을 그런 그 변제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을 살해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 때문에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경우들이

0: 통상적으로 많이 있죠. 근데 이
1: 그렇죠.
0: 경우는 본인이 빚이 10억 원 있다고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 사람과 평소에 이런 채무 관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0: 다만 빚을 갚으려고 사기 행각을 벌이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피해자에 대한 살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따라서 동기가 조금 다르고 이번에는 살인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됐다. 이렇게
1: 예.
0: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어쨌든 이런 뭐 위조 상품권이나 이런 대량 상품권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조력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공범 수사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이게 금액이 500억 상당이기 때문에
1: 네.
0: 상품권이 아무리 1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1: 네.
0: 그 규모와 양이 어마어마하죠. 따라서 공범들은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틀도 있어야 되고 인쇄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보관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기
1: 운반도
0: 때문에
1: 해야 되고,
0: 예,
1: 예.
0: 공범이 있는 것은 이제
1: 예.
0: 당연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범들이 이 살인 행위에까지 공범이 되느냐. 그러니까 즉 상품권 위조와 행사에 대한 공범만 되느냐,
1: 예.
0: 아니면 이 살인에 대한 공범이 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공범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 창고에 가둘 것을 알았다까지 나아간다면 제가 볼 때는 살인의 공범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창고에 가둘 것은 공범들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기 공범에서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번에 그 피의자가 AI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었다고 또 알려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어떤 그 AI가 범죄에 활용되는 것과 관련한 논란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강북 모텔 그 약물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인 김소영 사건이 분기점이었죠. 이
1: 예.
0: AI 검색에 대해서 지난달에 그 김소영 사건의 1심 재판부가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챗 GPT를 통해서 약물이 사망 위험을 초래하는 조건을 학습했다는 점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1: 예.
0: 따라서 김소영이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이 AI가 범행을 도왔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AI가 범인의 이제 머릿속을 받아 적었다는 게 핵심이죠. 그 말인 즉슨 이제 이 피의자의 이제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야 될 텐데
1: 네.
0: AI를 통해서 검색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학습했다는 것이 이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1: 예.
0: 따라서 범죄자 눈에는 처음에는 AI를 통해서 뭔가 조력을 받으려고 했을 테지만 결론적으로는 법정에서는 이 AI가 본인의 범행을 기억하는 이제 목격자가 돼버린 거죠.
1: AI 기록도 핵심 증거로
0: 제출될 수 있고
1: 제출될 수 있습니까? 예.
0: 프렌식을 통해서 아마 이미 밝혀졌을 것
1: 아,
0: 같고요. 이 부분이
1: 예.
0: 강력한 증거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에서도 김소영 사건에서 이 부분이 고의의 증거로 활용됐다고 인정했기
1: 네.
0: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충분히 증거로서 활용이 될 것으로
1: 네,
0: 보입니다.
1: 범행을 돕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 또 핵심적인 증거가 될수 있는 측면도 있군요. 네, 다음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입 수시 모집 뭐 서버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0: 예, 저도 이번에 첫째가 이제 수시 대상자라서
1: 예.
0: 원서 접수를 진짜 오랜만에 해봤는데요.
1: 예.
0: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저는 이제 미리 접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1: 예.
0: 좀 저도 지금은 억울한 상태입니다.
1: 아.
0: 왜냐하면 이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원서 접수가 이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1: 네.
0: 어떤 학교들은 3일 내로 마감을 하는 학교들도 있었고 근데 많은 학교들이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마감을 시행했습니다. 근데
2: 네.
0: 불행히도 그 마감 시간에 많은 학교가 몰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서 사건이 11일 오후 5시 50분에 발생을 한 것이죠. 입시 사이트엔 UA 그 어플라이 접속 장애가 발생을 했고요. 부랴부랴 이제 대교협에서 마감을 7시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마감이 6시까지인데 저희가 사실 뭐 마감 뭐 다른 이유에서 뭔가 신청을 할때 마감 시간이 좀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교육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시간별로 실시간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6시가 되면 최종 경쟁률이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최종 경쟁률이 나온 다음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은 그 최종 경쟁률을 여유롭게 보면서 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실시간으로 1시간, 2시간마다 실시간 경쟁률이 바뀌긴 하지만 최종 경쟁률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눈치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1: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0: 지원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1: 맞습니다.
0: 거잖아요.
1: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 봐라. 6시간 넘었는데 1시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거와 상관없이 6시 기준으로 경쟁률이 발표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원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7시까지 이제 지원을 했던 이제 지원자들은 그 경쟁률을 보고 뭐 사실 뭐 본인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경쟁률을 보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엄청난 이제 경쟁 대학 입시에서 이제 그런 성공률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제일 민감한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2: 그
1: 싶습니다.
2: 말씀 듣고 보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일부 지원자를 대상으로 구제를 하려는 그런 지금 또 구제 신청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2: 이것도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1: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때 이제 피해를 본 피해자의 숫자는 한 1,200명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접수를 한 지원자는 2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200만 명대 260만 명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구제를 해줘야 되긴 해줘야 될 테지만, 이게 또 구제의 범위에서도 제일 억울한 피해자는 구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간에 그 시간에 접속을 해 있었던 접속자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제 방안을 살펴볼 수 있지만, 아예 먹통이 된 시간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접속조차 못했던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일 억울한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구제 방법이 묘연한 상태고, 오히려 그런 경쟁률을 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지원자들에 대한 가장 유리한 구제 제도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 이렇게 중요한 접수인데 이게 막판에 몰릴 걸 예상 못하고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는 게참 답답한 현실인 것 같은데, 일부 학부모들은 지금 일괄 무효 처리하고 해야지 맞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거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는
1: 맞습니다.
0: 겁니까?
1: 저도 일견 동의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저 심정은 그렇지만 현실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까
0: 낮아요?
1: 말씀드렸다시피 1,200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260만 건을 전부 무효로 돌린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법에서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맞지 않고,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있는 그 숫자도 훨씬 적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구제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게다가 지금 대학 입시가 이제 시작입니다. 수시고, 그리고 수시에서도 뭔가 더 중요한 요소라기보다는 지원 단계이기 때문에 이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는 기관과 지원자들이 엄청 관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첫 단추부터 만약에 무효로 돌린다. 그러면 이 이후 일정과 모든 계획들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2: 실제 손해를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손해배상, 금전적인 보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까?
1: 맞습니다. 저도 관심 있어 살펴봤는데요. 가능성은 이제 열려 있습니다. 다만 국공립대 저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면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최종적으로는 지원을 못했으니까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국공립대는 그렇게 소송을 할수 있지만 사립대라면은 민사밖에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행사나 교육당국을 상대로도 소송을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과거 사례를 들여다보면은 보통 이제 돈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일례로 2021학년도 수능에서 종료별 3분 조기 타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일 이후로 2심에서 이제 700만 원 정도의 배상이 됐고요. 2024년도에도 국어 시간에 또 조기 타종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래서 이때는 시험 당시였기 때문에 이 금액이 또 결정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지원 자체에 대한 배상액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0: 가장 예민한 대입에서 뭐 대형 사고가 터진 건데 수습이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용해인 상평등 가족부 장관의 사퇴로 여야 화력은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법관 재청 파문 같은 사법 현안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1: 네, 국회입니다.
0: 네, 이제는 여야 대치 전선 김승원 후보자로 집결되는 거겠죠?
1: 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하면서 민주당은 일단 한시름을 덜어낸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아침 유튜브 방송에서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겸직 문제에 대한 반대 여론을 직접 언급하며 법위에 민심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제 배수진을 치고 내일 청문회가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큼은 꼭 사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정책은 뒷전이고 모욕적인 언사가 질문을 대신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가족 신상 캐기가 문제라고 반격했습니다.
1: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을
2: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 거짓 선동이 검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0: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가 망사, 이제 김승원 차례라며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공소취소, 면죄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날을 세웠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용 후보자 사퇴는 불리해진이 용도 폐기를 선택한 전형적인 용병 정치라면서 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연막탄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3: 치정, 로비,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3: 범죄 영화를 방불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자가 많은 임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4: 네, 오늘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장에 섰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0: 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대법관 재청권과 이 대통령 재판 재개 같은 사법 현안을 놓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선택적 재재청 요구는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형태라며 탄핵 사유가 되느냐고 김 후보자를 압박했는데요. 이에 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 여당 위원들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사법부 독립만 내세운 독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판 원칙을 지켜 권력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몰아붙였고 민주당은 재판부의 독립된 재판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격했습니다. 여기에 김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김 후보자는 자신의 불찰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탈세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2021년 처남과 합가하며 보증금과 월세, 생활비를 부담했지만 금융이익 제공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세무사를 통해 과세 대상 여부를 검토했고 오늘 오전 증여세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10: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실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11: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14: Best sleep.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0: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틴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젤을

0: 이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4: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7: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9: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구름이 뜨거운 볕을 가려주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5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중부지방과 호남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가겠고 영남과 제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까지 충남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으로는 한낮 오전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는 만큼 자외선 차단 잘하셔야겠습니다. 도심 종로에서는 화재가 있었습니다. 종로 1가와 2가 사이 건물 화재로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종로 세운상가 부근으로 소방차가 도착해 있고 주변 도로가 많이 혼잡한 상태입니다. 종로 쪽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고요. 종로와 나란한 을지로는 3가에서 을지로 입구역 쪽으로 신호 대기에서만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동묘암역을 통과하는 게 신설동역 쪽으로 각 방향 신호 대기에서만 속도가 떨어지고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왕산로 경동시장 쪽으로 이어져서도 흐름 괜찮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막히지 않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와 반포대교 사이로는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세 식구 모두 지적장애인인 가정에서 20대 남성이 숨을 거두고도 가족 누구도 이를 알아채지 못해 며칠간 방치됐던 안타까운 사연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6일 서울 중랑구 빌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남동생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나 시신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집에는 엄마와 남동생이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장애 정도가 심해 A씨의 죽음을 알아채지 못해 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 3명만 함께 살다가 20대 가장이 숨진 이 가정에는 별다른 고정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동생은 휴대전화 등을 8대나 개통해 매달 수십만 원 요금을 내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장애인을 꼬드겨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숨진 A씨와 엄마, 남동생, 세모자는 매달 한 명당 50만 원도 안 되는 장애인 연금 등으로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엄마와 남동생보다는 장애 정도가 덜해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원활했던 A씨가 가게를 도맡았습니다.
3: 형이 좀...
0: 이후 주민입니다.
3: 가장으로서는 혼자 이끌어 나가고 좀 의젓하게 보였어요.
2: 그런데 형편에 맞지 않는 씀씀이가 포착됐습니다. 남동생 B씨 명의로 2년 전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8대가 개통된 겁니다. 지난달 B씨 앞으로 부과된 통신료는 미납액수를 포함해 130만 원이 넘습니다. 이 기기들을 전부 B씨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만난 20대 직원이 개통해줬습니다. YTN이 알아보니 일부 단말기는 이 직원이 따로 챙겼고 B씨 이름으로 가입한 인터넷과 IPTV를 자신의 집에 설치해 무료로 이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지역복지사 도움을 받아 B씨는 지난 5월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대리점 직원을 준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4: 간격이 매우 짧고 아이패드 등 액세서리를 추가로 계속 개통하도록 이제 요구를 했고 그 고소인의 발달장애, 심신장애를 이용한 사기라고 충분히.
2: 다달이 수십만 원에 이르는 동생 명의 통신비는 가장인 A씨가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5: 생활비를 쓰지 못하고 핸드폰 비용으로.
0: 지적장애인 가족 지원 목사입니다.
5: 너무 힘들다. 도움받을 곳이 좀 없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2: 지적장애인의 취약성을 노린 얄팍한 범죄에 무기력하게 노출되면서 A씨는 숨질 때까지 경제적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와 부실 수사 논란을 일으킨 현직 경찰관들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팀원 A경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박 경감 등은 지난 5월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요 증거물이 든 차량을 범인의 아버지에게 돌려주고 자취방에 있던 범행 관련 증거물을 방치해 폐기하도록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A경사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이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최근에 공장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HL 만도 본사에 대해서 노동당국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HR 만도 본사와 평택 공장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

0: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는 노동부 감독관 20명이 투입됐습니다. 감독관들은 HL 만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국민의 신뢰 회복을 꼽으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수사 인력 증원을 약속했습니다. 김 대행은 상반기 1,907명을 보강한 데 이어서 이번 인사에 2,100명을 추가 배치하겠다며 이 경우에 수사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량이 134건가량에서 70건에서 80건가량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자신의 1호 지시사항인 실종수사 대책과 관련해 장기실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나뉘어 있던 실종 업무도 형사국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지난주 목요일 밤 서울 지하철 미아사거리역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스크린 도어를 손으로 막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 안쪽으로 남성 보이시죠? 남성의 이런 행동이 3, 4분 동안 계속됐는데요. 막차나 환승열차를 이용해야 하는 승객들, 지하철이 출발하지 못해서 열차 안에서 발을 굴러야만 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영무원의 제지로 열차에 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0: 미국의 알래스카 앞바다, 노란 점퍼를 입은 한 소년이 뒤집힌 보트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곧이어서 인근 대형 선박의 선원들이 줄을 던져 이 소년을 구조하는데요. 구조된 소년은 15살 데릭 파커 아그나안과 친형과 사촌을 따라 넙치를 잡으러 나섰다가 보트가 전복되면서 홀로 남겨졌다고 합니다. 무려 이틀 동안 음식과 물이 없이 버틴 건데요. 이 데릭은 구조 당시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계단을 터벅터벅 올라가는 남성 휴대전화를 꺼내서 화면을 보는데요. 그 순간 이렇게 아래로 뚝 빠져버립니다. 바닥에 뚫린 공사장 구멍으로 보이는데요. 남성이 추락하자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와서 아래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SNS에 확산한 이 영상인데요. 게시자는 비극적 사고가 발생했다며 공사장에서는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덮개 등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CCTV에 고스란히 찍힌 이 영상의 장소, 시점, 피해 상황 등 자세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0: 소방대원들이 물에 빠진 사슴을 구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물가미로 낚아서 물가까지 가까스로 데려옵니다. 워낙 힘이 좋고 강하게 이 발버둥을 쳐서 애를 먹지만 결국에는 구조를 해내죠. 사슴이 좀처럼 맥을 못 추자 여럿이 달라붙어서 토닥이고 일으켜주려는 찰나 이렇게 풍덩하고 사슴이 방향을 틀더니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소방대원들 당황할 새도 없이 다시 구조에 나섰는데요. 미국 테네시주에서 벌어져 이틀 전 SNS에 올라온 이 영상. 수차례 노력 끝에 사슴은 잘 구조됐다고 하네요.
1: 감사원은 오늘 공개한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지난 2023년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공공기관의 지분 일부 매각 방침을 전량 매각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두 기관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등 관련자 두 명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공수처에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두 기관이 경쟁 입찰을 통해 YTN 지분을 시장 주가 매각 주관사가 제시한 가치평가 금액과 양 기관이 정한 예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지분을 매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YTN 주식이 저가에 매각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자율성 침해 이유에서 당시 방통위원장은 산업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량 매각을 요구했고 차관은 다음 날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 매각 주관사 관계자를 불러 전량 매각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 지속 확충과 법인형 임대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안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담합과 독과점 등 불공정 행위를 비롯해서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40여 개 업체의 탈로 혐의를 포착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로 혐의 금액은 1조 원에 달합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23곳, 또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 업체 16곳, 그리고 지배적 지위에서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패션 플랫폼 업체 2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지난 6월 YTN이 보도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의 구급차 명의 대여 의혹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점검에 들어갑니다. 복지부는 내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초구와 함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한인명구조단 본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단은 본부와 각 지부의 예산 흐름을 살펴보는 한편 구급차 운행이라는 목적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0: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송유관이 며칠 안에 재개되지 않으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4%가 줄어들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사우디 얀부향에 원유 재고가 일주일치만 남은 상태라며 동서 송유관이 재개되지 않으면 곧 재고가 바닥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송유관 복구에 길게는 두 달 가까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며 당장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이 4에서 5%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사우디 주요 시설을 잇따라 공격한 데 이어서 예멘 정부군과의 전투에서도 완승을 거두며 중동 정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반군의 범주를 넘어 홍해 해상 요충지를 장악하고 전세를 주도하는 후티의 저력과 그 이면에 얽힌 영내 강국들의 셈법을 짚어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2: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군사기지와 주요 인프라에 미사일 공습을 퍼부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해 연안 바브 엘만데브 해협 요충지들을 장악한 후티는 이란의 지원을 얻고 파죽지세로 전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당초 호각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을 깨고 예멘 정부군과의 전투에서도 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멘 정부군은 정규군 외에 여러 군벌로 쪼개져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고질적인 내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후티는 소규모 기습팀과 첨단 자폭 드론을 결합해 분열된 정부군을 완벽하게 압도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 예멘 내전 개입 당시 수도와 핵심 시설이 공격당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후티와의 전면전을 극도로 꺼립니다.
3: 예멘 정부에도 책임을 묻겠지만 이번 사태를 기운 주된 책임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예멘 남부과도위원회 특별대표입니다.
2: 다급해진 사우디 측이 미국의 군사 개입을 거듭 요청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3: 논의를 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우리와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연락해왔습니다.
2: 미국 지원이 차단되면서 사우디는 홀로 무거운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후티가 단순한 반군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경고합니다.
3: 후티는 주변국을 압박할 수단을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비장의 카드이며 그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멘 안보 분석가입니다.
2: 후티는 예멘 수도 사나를 수년간 통치하며 사실상 정부 역할을 수행해온 실효적 세력입니다. 나아가 국가급 수준의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글로벌 물류의 핵심 목줄인 홍해 해상 통로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티는 중동의 세력 균형을 송두리째 흔드는 가공할 만한 지정학적 주체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정치고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먼저 살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보겠습니다. 지금 9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은 지금 보신 것처럼 33.8%, 35% 선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부정은 63.3%, 60%를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세대별 지지율도 좀 볼까요? 네, 지금 세대별로 긍부정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10대, 20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상당히 높고요. 긍정이 크게 떨어지면서 10%대입니다. 18.6%를 기록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35% 선마저 내줬습니다.
1: 네.
0: 어떤 의미일까요?
2: 저 하락폭이 너무 커서
0: 예.
2: 여권에서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전 세대에 걸쳐서도 다 지금
0: 윤희석 전
2: 긍정이
0: 국민의힘
2: 부정에
0: 대변인입니다.
2: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고, 특히나 10대, 20대의 저 지지율은 지지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0: 10%대?
2: 솔직히. 예.
0: 예.
2: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끌고 있는 지금 국정 운영 상황이 뭐 누구에게도 지금 환영받지 못하는, 뭐 하나 잘한다고 할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반전을 해야 될 텐데, 뭘로 반전을 해야 되냐를 찾아볼 때 용인 후보자 정리됐다고 하지만 김성원 후보자 관련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고,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히 지금 뭔가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그대로 타려고 하면서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정말로 김어준 씨 등이 얘기하는 앞에 이자, 그렇게 될때 국정운영 방향을 어디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어디서 찾을 거냐 하는 그러한 위기감에 또 닥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
0: 네.
2: 생각합니다.
0: 원래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2: 네.
0: 있는데 지금 출구가 안 보인다. 그리고 하락폭도 크고 하락 기간도 너무 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3: 그렇죠. 이게 이제 하락폭에 대해서는 이제 그룹에
0: 서용주
3: 나온
0: 맥
3: 건한
0: 정치사회
3: 6주간으로
0: 연구소장입니다.
3: 볼게요.
0: 예.
3: 한 10%포인트 정도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게 조금 주목할 면이 있어요. 우려스러워요. 이게 민심이 잠깐 어떤 요인 때문에 요동치는 거라면 어떤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 그 떨어지는 요인이 상수화돼 있고,
0: 예.
3: 이게 몸으로 따지면 가시가 박혀서 계속 그몸 안에 가시로 남아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 가시를 빼내야 되는데 그걸 빼내기가 쉽지 않은 느낌.
0: 지금 가시가 누굽니까?
3: 일단 뭐 이제 가시가 우리가 이제 부정적 요인으로
0: 예.
3: 얘기를 하는 거죠. 뭐
0: 예.
3: 부동산 문제라든지, ETF 레버리지 같은
0: 예.
3: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용해인 후보자가 앞서 이제 10대, 20대, 2020의 지지율 하락의 주 요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 예.
3: 일단은 어제 이제 자진 사퇴를 통해서 가시가 하나는 빠졌지만,
0: 가신 하나 빠졌다.
3: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이 국정의 뭐 난국상에서 과연 이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부정의 평가를 던지는지를 우리가 쳐다봐야죠. 처음에는 가시는 잘안 보입니다. 하지만 세심하게 만지다 보면 가시를 만질 수 있어요. 거기를 잘 파악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저는 사실 2020이 공정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2030의 여성층하고도 같이 부딪히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불안감들. 앞서 뭐이 코너 앞전에도
0: 예.
3: 화주 냉동창고 살인사건이라든지 강력범죄가 발생을
0: 예.
3: 하면 그냥 그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로 2030 여성들의 불안감들이 연결이 되는 그런 인지적인 관계이기
0: 예.
3: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은 좀 다독거리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0: 예.
3: 생각합니다.
0: 일단 오늘 월요일 대담의 키워드는 서용주 소장께서 가시로 정해주셔서 중요한 가시 하나는 빠졌습니다. 용해인 후보자 물러나겠다 밝혔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4: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국민 앞에
0: 용해인
4: 하나하나
0: 기본소득당
4: 소명하고
0: 의원입니다.
4: 싶습니다. 다만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5: 비례대표 겸직을 하는 것이
0: 김민석
5: 우리 용
0: 민주당
5: 후보자께서
0: 대표입니다.
5: 말씀하셨던 대로 불법은 아니잖아요.
3: 예.
5: 근데 이제 다만 관례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는 내려놓는다 이제 이런 것이 보통 상식선이기 때문에 네. 뭐 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게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별도로 의견이 있었잖아요.
1: 예.
5: 좀 아닌 것 같다.
6: 이재명 대통령의 용해인 침투 작전이 결국 실패했습니다. 성난 민심 앞에 이재명 좌파 카르텔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인사 참사 책임지고 사과하기 바랍니다. 용해인 사태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용해인을 포기한 좌파 카르텔은 더 큰 청구서를 내밀 것입니다. 이참에 가족소득당, 조직소득당을 국회에서 제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드러난 위성정당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0: 용해인 후보자가 정면돌파 하는 듯 하더니 물러는 않는데 뒤끝이 좀 있습니다. 나는 떳떳한데 민주당이 나가래서 나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2: 국민께 대한 어떤 송구한 마음,
0: 예.
2: 그런 언급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방금 말씀하셨지만 나는 다 떳떳하다. 그 떳떳함을 청문회에서 증명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못 가진 것은 정부 여당 때문이다. 뭐 이렇게 들립니다. 어떤 것이 떳떳하다는지는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할지는 몰라도 용해인이라는 사람은 국회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0: 예.
2: 위성정당제를 통해서 편법을 통해서 들어왔고
0: 예.
2: 그것도 본인이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자리를 물러나는 과정에서도 저렇게 강변하는 모습은 앞으로 기본소득당이라는 당 자체가 존속하는 데 있어서
0: 예.
2: 대단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나를 통해서 용해인 후보자에게 가서 자진 사퇴하라고 얘기를 전해달라고 했다. 본인이 직접 비서실장이 밝혔거든요.
1: 네.
0: 상당히 좀 이례적인 풍경이죠.
3: 네, 이례적이기도 네. 하고 굳이 밝힐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조금 정치적으로는
0: 예.
3: 사실 사퇴를 할 때는 모양이 중요합니다.
0: 예.
3: 사실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자리지 민주당과 대통령에게 평가받는 자리는 아니에요.
0: 예.
3: 선택은 대통령이 인사권자니까 할 수 있죠. 그리고 의견은 집권여당이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으니까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종 평가는 국민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퇴하는 후보자는 국민을 상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사퇴의 결과치는 아니 저기 사태의 원인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못했다는 걸 최종적으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0: 네.
3: 여기서 제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내가 되는데 이게 마치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퇴가 그냥 민주당의 어떤 의견을 그냥 국민들의 의견보다 민주당의 의견을 네. 후보자가 받아들여서
0: 당대표가 아웃하면 나가는 건가? 뭐
3: 그러니까
0: 이런 생각을
3: 앞서서는 정면 돌파하겠다고 예. 했던 기자회견이 없었으면
0: 예.
3: 이게 조금 뭐 이해할 만한데 그 앞에는 정면 돌파하게 했는데 민주당이 나가러 하니까 나갔다. 좀 이례적인 풍경이었고 밝힐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인데 저는 사실 용해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0: 예.
3: 평가가 있겠으나 최소한 그 성평등 가족부 후보자의 이번 인사에 있어서는
0: 예.
3: 이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상처뿐입니다. 본인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0: 네.
3: 인사권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문회까지 그냥 좀 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0: 예.
3: 생각을 하게 됐죠.
0: 예. 어쨌든 물러는 않는데 뒤끝이 있습니다. 이런 걸 두고 뭐 뒤끝 장렬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의견을 밝혔어요. 왜 비례대표만 갖고 난리냐. 오늘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가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지역구 의원도 장관 겸직 못해야 된다.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원칙을 이참에 정하자라는 거거든요.
2: 글쎄요. 그럼 헌법을 다 뭔가 바꾸자는 정도의 얘기를 하자는 건데 용해인 후보자 한 명 임명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우리 헌법이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를 합쳐서 지금까지 규정되어 온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2: 헌법 정신을 몰각한 얘기라고 보고요. 저기 보면 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를 만들기 위한 뭐 선거제도를 만들자.
0: 예.
2: 그것은 그냥 붙인 얘기 같지는 않아요. 본인들도 그러면 위성정당을 통해서 원내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건 알겠는데
0: 네.
2: 그럼 위성정당 없이 어떻게 연합정치를 해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냐. 전국적으로 한 1% 정도 지지받고 있다고 지금 평가되는 기본소득당 입장에서 그럼 제대로 된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죠. 만약에 그 안이 합리적이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위성정당제를 통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앨 수 있는 하나의 안이 될 테니
0: 예.
2: 기본소득당에서 많이 연구해서 제대로 된 안을 국민들께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0: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지역구의원하고 만약에 장관하고 겸직 안 되면 의원들이 장관을 안 할까요? 의원을 안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저 같으면 의원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0: 아, 예. 예,
2: 임기라는 게 정해져 있고 또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많은 자율성, 독립성이 우리나라는 특별히 장관보다 높잖아요.
0: 예.
2: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0: 의원 지금, 자리를 더
2: 그렇죠.
0: 지키려 할 것이다.
2: 그러니까 저 얘기가 예. 별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예. 할 수가 있죠.
0: 그래서 용혜인 후보자도 의원 자리를 이번에 택한 걸로
2: 그렇습니다.
0: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혜인 후보자가 물러나겠다고 밝히면서 다음 타깃은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됐습니다. 여야 모두 뭐 김승원 후보자의 지금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승원 후보자 공격의 최전선에서 있는 한동훈 의원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1: 평소보다 200배 이상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있다면 저는 뭐 하루에 50개가 아니라 5,000개라도 쓰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도 이 문제의식에 동의하시고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도 같이 응원하고 그리고 많이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려요. 함께 싸우지 않을 거면 민주당 돕고 저를 방해하지 말고 그냥 북이나 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북이나 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 하나하고 200명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민주당계에 180도 있지만 지금 장동혁 당권파에 한 10명 정도도 있잖아요. 김승원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 아무런 존재감 없는 사람인데 그걸 왜 김승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 경우는 단 한 번뿐이었어요. GSGG, 자기 당의 국회의장을 욕한 것, 그걸로 망신당한 거 말고는 이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득보잡이었는데 누가 득보잡을 표적수사합니까?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진짜 미친 척하고 공소 취소하면 국민들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거리로 쏟아 나오지 않겠습니까?
0: 네. 일단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일종의 이제 프레임 싸움으로 한동훈 의원이 그 당시에 김승원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서 이거 뭐 표적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잖아요. 김의겸 의원과 서영교 네네. 법사위원장이 네네.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3: 일단 뭐 지난 그 윤석열 정부의 보고서를 확보했다고 하니까
0: 예.
3: 그 보고서에 누가 소설로 써놓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지난 윤석열 검찰 자체가 대선 경쟁자였던 당시 이재명 대표와 그 주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0: 예.
3: 사실상 정치적인 보복 수사를 했다라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고서가 저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0: 예.
3: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그 사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공격과는 별개의 문제로 책임지고 논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0: 네.
3: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따로 떼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0: 예.
3: 뭐 한동훈 의원이 야당 의원으로서 열심히 하는 거는 돋보여요.
0: 네.
3: 국민의힘 의원들은 놀고 있으니까 돋보이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남아요. 영상이나 페이스북은. 근데 특히 영상이 너무 거칩니다.
0: 예.
3: 듣보자.
0: 예.
3: 개수자. 그다음에 이빨을 뽑아드리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한동훈 의원한테는 본인이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야당으로서의 활동을 가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과연 도움이 될지. 근데 거친 언어가 나온다는 것은 내용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내일이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0: 예.
3: 아마 한동훈 의원의 활약은 내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뭐 다른 국민의 의원들이 다 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북도 치고 다른 의혹도 제기하고
3: 네.
0: 여러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드리고요.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이제 최전선에서 이제 공격을 이제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 이제 표적 수사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좀 설득력 있다고 보세요?
2: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했습니다.
0: 네.
2: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이 제넬셀 관련한 주가 뭐 조작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가라는 의심을 오히려 사게 된다고 봐요.
0: 예.
2: 예를 들어서 제넨셀이라는 회사에 투자한 뭐 세종 메디칼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0: 관련해서 주식을 사셨거나 뭐 그쪽이랑 연관이 돼 있거나 이걸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냐 이런 반문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1: 예.
0: 이 얘기가 왜 이상하냐면 김승원이라는 사람을 지키다 지키다 도저히 못 지키니까 아예 지키는 대상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려서
1: 예.
0: 적어도 진영 내 결집은 유도해 보자. 그게 맞겠다라고 판단하신 듯 보여요. 그러니까 서용교, 김의겸 두 분이 나와서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 예.
0: 근데 결국은 검찰에서 나와 있는 그 보고서라는 것이 김승원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다 이걸 그냥 정의한 것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람이었고 당시 초선 때 이재명 대표와 가까웠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변호 업무를 어느 정도 연관성 있게 했다. 뭐이 정도 얘기입니다.
1: 예.
0: 그걸 가지고 이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재명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역으로 저희 쪽에 공격 빌미를 줄 수밖에 없는 아주 박약한 논리에 근거한 정치 공세였다. 이렇게
1: 예.
0: 봐야 되겠습니다.
1: 한동훈 의원은 반대로 민주당 오빠 게이트다 하면서 오빠가 본질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아침에 한동훈도 오빠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라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김영철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였던 피의자 장시호가
3: 예.
2: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1: 박성준
2: 오빠라고도
1: 민주당 수석
2: 하면서. 예를
1: 대변인입니다.
2: 들어서 뭐 스윗하다고 한동훈 의원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녹취록이 다 공개됐잖아요. 당시 그,
3: 예.
2: 김영철 검사 관련된 녹취록이 등장하면서 장시호에 대한 목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탕수육도 사줬다. 너무 뭐 어쩌다 어쩌다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장시호 얘기를 가지고 한동훈과 관련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게 맞습니까? 지금
3: 예,
2: 한동훈 의원이
3: 알겠습니다.
2: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제3자의 얘기를 가지고 김승원 후보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서 그렇게 수사했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1: 네, 민주당은 뭐 오빠 얘기만 나오면 다 묶어서 게이트라 그러고 본인도 오빠 얘기 듣지 않았냐 이런 반문이거든요.
4: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여론전이에요.
1: 예.
4: 본질전이 아니라.
1: 예.
4: 본질이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김승원 후보자가 이 전행세를 이 청탁을 했을 때
1: 예.
4: 어떤 뭔가 대가성을 바랬거나 그 관계성이 밝혀진 게 아니라 오빠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가지고
1: 예.
4: 계속 오빠 오빠 하는 건데 저는 그 박성준 대변인이 이제 주는 대로 갚아주는 그 정도 수준의 이제 대응 같고요.
1: 예. 저런
4: 저는
1: 대응이 내일 청문회에서도 나올 걸로
4: 뭐
1: 보십니까?
4: 조금 나올 거는
1: 예.
4: 같은데 본질적으로 보면 김승원 후보자가 국민적인 눈높이에 저기 부적합한 부분들은 민원의 과정 자체가
1: 예.
4: 단순한 공익 민원보다는

0: 어떤 그런 친분, 오빠라고 불러줬다고 해서 그냥 몰불 안 가리고 범죄에 가까운 이야기들로 그런 행위들을 했다라고 몰아가는 것들은
1: 예.
0: 사실상 본질에 좀먼 하나의 이제 여론을
1: 예.
0: 공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설을 보니까 한겨레에서 제목이 그렇게 나왔어요. 여의도로 이전한
1: 네.
0: 한동훈의 여론 공작. 이게 결국에는 내일 청문회는 그 여론 공작 때 본질의 싸움이 될 것이다.
1: 예.
0: 그래 봅니다.
1: 공작인지 본질인지는 이제 청문회에서
0: 네.
1: 다퉈봐야 하는 문제니까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의원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 뭐 구체적인 수치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리얼미터에서도 정당 지지도 추이가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내가 올공의 남자로 활약하는 거 북도 치고 이러는 게좀 먹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닙니까? 예.
2: 올림픽공원에서 그렇게 맹활약하시는 거 하고
1: 예.
2: 지금 용해인 김승원 전국에서 뭔가 여권의 수세에 몰리는 거하고는 관련성이 없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1: 반사이익이라고 보십니까?
2: 저는 그렇게 보고요.
1: 예.
2: 한동훈 의원의 어떤 활약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답하신 거라고 보는데 무소속이긴 하지만
1: 네.
2: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국민의힘과 거의 뭐한 당하고 있다, 같은 당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시니까
1: 네.
2: 국민의힘 쪽에 더 지지를 많이 보내신 것이 수치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1: 예.
2: 장동혁 대표가 김승원 용해인 전국에서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얘기 한게전 별로 기억이 안 나서
1: 예.
2: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일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할때 한동훈 의원이 뭐 법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장외에서 무슨 어떤 여론전을 할수 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2: 아, 몇몇 분들이
1: 계획했습니까?
2: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1: 예.
2: 뭐 이원 생중계처럼
1: 네.
2: 한쪽에서는 청문회 장면이 나오고
1: 네.
2: 그것을 한동훈 의원이 보면서 뭐 코멘트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인데
1: 네.
2: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청문회가 오래 지속될 테니까요. 중간중간에 어떤 김승현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민주당 의원분들의 어떤 엄호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한동훈 의원이 반박하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제시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1: 예.
2: 뭐 기자회견을 중간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소통관에서 기자분들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발산할 수도 있겠죠.
3: 용해인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향해 화살을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엄호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과 전국 현안,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6: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5: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6: Bad boy, I gotta be a
5: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0: 눈부심이 필.
1: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관련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5일간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3: 고향 등일시.
4: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5: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4: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6: 햇빛에도 끝을 없는 선글라스 체크.
7: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1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1: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2: 처음엔 그 누구도 이게 살인사건일 것이다 생각지는 못했을 겁니다. 시작은 마약 관련 첩보였죠.
13: 경찰이죠? 아는 사람이 마약을 한 것 같은데 뭔가 큰일을 저지른 것 같아서.
14: 예, 일단 동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이게 뭐지? 피?
12: 첩보를 받고 CCTV를 추적하던 경찰은 바지에 피를 묻힌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녀온 오피스텔에선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죠.
14: 이 사람 마약 검사 결과 필로폰, 대마까지 모두 양성입니다.
13: 숨진 여성하고는 무슨 사이래?
14: 가족도 동거관계도 아니고 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13: 그런데 왜 살인까지 간 거야?
14: 그게 아무래도 돈을 노렸던 것 같아요.
12: 경찰은 처음엔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노린 정황이 드러나자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죠. 특히 범행 전 인터넷으로 수갑과 결박 도구를 검색하고 흉기까지 미리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13: 그런데 이 사람 과거 기록 보니까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14: 어? 왜? 전과가 많아?
13: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전자발찌, 아동 음란물 소지, 음주운전. 말도 마세요.
12: 이미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았던 사람. 그런데 결국 또다시 강력범죄, 이번엔 살인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지적된 사람이라면 우리 관리 시스템은 왜 이번 범죄를 막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혹여 이 남성이 마약에 취해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었다,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면 감형될 수도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5: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12: 사건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마약 관련 첩보로 시작했는데 따라가다 보니 살인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해 주시죠.
15: 네. 보도에 따르면 마약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하면서 CCTV를 확인하던 중 새벽 시간대 바지에 피를 묻히고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든 채 이동하는 피의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동선을 추적해 강북구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고 그가 다녀온 오피스텔로 올라가 보니 50대 여성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던 겁니다.
12: 그래서 처음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살인이었습니다. 근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게 바뀌었죠. 이게 왜? 어떻게 바뀐 겁니까?
15: 네, 수사기관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현금을 다량 보유하던 피해자의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수갑이나 결박 도구 등을 검색하고 사냥용 칼 등 흉기 여러 자루를 미리 준비해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결국 피해자의 혐의는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운 강도살인으로 변경됐고 결국 구속기소되었습니다.
12: 살인과 강도살인, 이름은 한 단어 차이지만 처벌의 무게는 상당히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법적으로 중요한 게 사람을 살해하고 돈을 가져갔다고 해서 무조건 강도살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돈을 빼앗을 목적이 언제 생겼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15: 네.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이외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가능하지만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 중의 중범죄입니다. 즉 구별의 핵심은 돈을 빼앗을 목적이나 의도, 즉 강도의 고의가 살인 전에 미리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살인 후에 갑자기 돈을 발견해 가져갔다 하면 살인죄와 절도죄로 처벌받겠지만 이번 사건처럼 금품을 노리고 사전 조사를 한 정황이 있다면 살해하기 전에 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돼 강도살인죄가 성립합니다.
12: 자, 이제 마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초에 마약 관련 첩보로 시작이 된 사건이었고 피고인에게서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강도살인과는 별개로 다른 이 마약 혐의도 적용이 되는 거죠? 이번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15: 네, 물론입니다. 강도살인과 별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거죠.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체포되었을 때 소지품과 차량 등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됐고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필로폰, 대마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피고인은 하나의 재판에서 강도살인죄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 그런데 만약에 재판에서 피고인이 아, 마약에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심신미약이다라는 주장을 또 펼친다면은 혹시라도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는지 뭐 이에 따라서 감형까지도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15: 마약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에서 심신미약 감형을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약에 일부러 마약을 투약하거나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를 만들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해서 감형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제 양형 기준상으로도 폭력범죄나 성범죄 등 일부 사안에서는 이렇게 일부러 술을 마셔서 만취 상태를 야기했다면 오히려 가중처벌 인자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과거 경험상에 비추어봐서 이렇게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복용했을 때 사고를 칠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2: 변호사님께서 판사로 재판하실 때도 피고인이 술이나 약물 때문에 기억이 없다, 뭐 제정신이 아니었다 주장한 사건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판사 입장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면 뭘 가장 먼저 봅니까? 이 사람이 정말 판단 능력이 떨어졌던 게 맞나를 가르는 결정적인 포인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15: 네, 재판부에서는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행동까지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당시 판단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로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충동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야 할 텐데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면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그런 간접 등거들로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2: 자, 그리고 이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도 상당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아동 청소년 뭐 성착취물 소지, 음주운전. 그런데 이번 범죄는 또 강도살인이잖아요. 범죄 종류가 서로 달라도 이런 과거의 범행 전력들 소위 전과라고 하죠. 이 전과들이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까?
15: 네, 물론입니다. 전과의 유무는 매우 중요한 양형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신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이 이번 강도살인과 직접적인 동종의 범죄는 아닐지라도 이처럼 반복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러 오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와 높은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엄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2: 판사로 계실 때 어땠습니까?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섰다. 아, 이 재판부가 실제로 더 무겁게 보는 거 어떤 대목이죠?
15: 형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응보적인 측면, 즉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형벌을 통해서 피고인의 교화를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과가 많다는 점은 이미 갱생의 기회를 주었거나 몇 번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교화가 되지 않고 있다. 즉,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교화보다는 엄벌에 주목하게 되고 피고인을 더 장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보게 되어서 중형을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12: 아무튼 이번 사건, 단순한 살인사건은 분명 아닙니다. 강도살인 혐의에 뭐 계획범죄 정황, 마약 투약까지 여기에 아주 이 화려한 과거 전과도 있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가 재판에서 그대로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입니까?
15: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도살인죄는 중범죄 중에 중범죄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거기에 마약까지 투약했고 전과도 다수입니다.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사형 선고가 마지막으로 확정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 사이에 발생한 다른 여러 잔혹한 범행들에 대해서도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왔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법원의 판결은 무기징역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12: 그런데 피고인 측에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어떤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범행 인정, 뭐 반성, 피해 회복,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범죄인지 모르겠지만요. 유족과의 합의, 뭐 여러 사정들이 있을 텐데 이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요소 얼마나 뭐가 있다고 보세요?
15: 현실적으로는 재판부가 참작해 줄 만한 요소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반성문 제출, 합의 이런 걸 시도하겠지만 이 사건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피고인이 반성한다 그런 태도만으로 감형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알려진 범행 수법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도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설령 유족들과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참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 그런데 재판부가 심정적으로 검찰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할지라도 검사가 결정적인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령 이번에도 살인은 맞는데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 그러면 재판부가 심증만으로 강도살인을 인정할 수는 없죠?
15: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심증만으로 강도살인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돈을 노리고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안 되면 살인죄와 강도죄로 각각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이미 금품 갈취 목적 및 사전 준비 정황에 대한 보안 수사를 충분히 진행해서 기소하였으므로 혐의 입증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 네, 자, 이 사건을 보면 결국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피고인이 과거 법원에서 이미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부착 기간이 끝났다고 하면 아무리 고위험 전과자들이라고 해도 관리를 따로 하지는 않는 겁니까?
15: 네, 전자발찌 즉 전자장치 부착 명령 제도는 이제 피고인에게 중대한 신체적 장소적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따로 판결로 선고해야 할 만큼 엄격한 요건하에 시행되는 것이라서 이 부착 기간이 종료되면 강제적인 위치 추적이나 관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피의자처럼 준수사항 위반 전력도 있는 다중범죄자의 경우 단순히 그 부착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후적인 관리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전에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거주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가 결국 폐기된 적도 있었는데요. 향후 다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런 고위험군 전과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위험 요인 관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12: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스팅의 데저트 로즈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0: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바람이 좀 불어주거나 구름이 볕을 좀 가려줄 때는 괜찮은데 한낮의 시간은 조금 덥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 선이고요. 오늘 중부지방과 호남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후까지 충남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으로는 한낮 오전 농도가 높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 보이겠습니다. 도심에서는 종로가 상가에서 이가 쪽으로 교통흐름이 많이 둔하고요. 태계로는 4가에서 3가 쪽으로 답답한 진행을 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에서 지금 돌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밀리고 있습니다. 동작대교 한강대교 사이 5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으로는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차량이 많은 상태고요. 같이 가는 강변북로 역시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4차로에 사고가 발생해서 청담대교부터 속도가 뚝 떨어져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홍은과 연희 사이 3차로에 시설물 보수작업을 하고 있어서 여기를 지나는 차량들 홍지문 터널을 지나 홍제램프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문회 준비 작업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1: 내일 청문회에선 식약처 청탁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2: 네, 적선동 청문준비단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청문회가 내일 열리죠?
2: 네, 그렇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아침 8시쯤 이곳 적선동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가족 장례와 관련해 위로를 전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오늘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0년 법조 경험이 잘 쓰여지길 바란다고 거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의 역량을 언급하며 정면 돌파 의지도 내비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3: 제가 30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재판과 또 변호와 또 경찰에서의 인권위원 등 그런 모든 경험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소중하게 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2: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던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사의검토에 대한 질문에는 내일 최대한 잘 설명드리겠다고 답했고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 관련 취재진 질문에도 내일 다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아꼈습니다. 그동안 청문회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의혹 해소 관련 준비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0: 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많았는데 내일 청문회에서의 쟁점은 뭐가 될까요?
2: 우선 가장 논란이었던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난 2021년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제넷의 임상계획 승인을 위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혹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도 이뤄졌는데 김 후보자가 기소 유예 처분된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줄곧 공익적 차원의 민원 전달이었다며 부당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쉽게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던 만큼 내일 청문회에서도 김 의원이 실제 임상 승인에 영향을 미쳤는지 민원 전달 과정에 대가성은 없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넷셀 창업주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브로커 양 씨와의 친분 논란이나 판사 아들 입법보조원 채용 의혹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가족 교육시설 관련 의혹이나 음주운전 이력 등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새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역량을 두고도 정책 검증이 예상되죠?
2: 네, 김승원 후보자는 지명 초기부터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어 온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민주당 내 이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력을 두고 김승원 체제 법무부가 공소취소 논란에 대응할 방향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서면 답변에서는 공소취소 검토 지시 여부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답한 만큼 여전히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 후보자는 또 그동안 도어스태핑과 설명자료 등을 통해 포스트검찰 시대의 성공적인 안착을 강조해왔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개혁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화와 사법제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게 기여하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 관련 내용 역시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적선동 청문준비단 사무실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0: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에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던 코로나19 치료제가 실제 93명에게 투여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제넷셀의 해당 치료제 국내 임상 이상이 2022년 실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 이상 반응 의심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주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조금 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한 가운데 경찰은 오늘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허연진 기자.
4: 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입니다.
1: 네,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고요?
4: 네, 경찰은 오늘 오후 1시쯤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호송 차량을 타고 나가 취재진과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피해 여성과 함께 냉동창고에 들어간 뒤 여성을 안에 가두고 밖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새벽 60대 여성의 실종신고를 접수해 수색에 나섰고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14시간 만에 피해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여성과 함께 있던 카페 사장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0: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이 곧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요?
4: 네, 그동안 피해 여성을 살해한 이유를 두고 A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면서 경찰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는 경찰이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냉동창고를 급하게 설치하고 500억 원어치의 가짜 상품권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초기 A씨는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둔 이유로 상품권 거래 과정에서 위약금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제3자와의 거래에 앞서 상품권 진위 감정을 의뢰받은 여성이 냉동창고에서 상품권이 가짜인 걸 알아채 가둔 거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범행 동기에 대한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해온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명확한 범행 동기 설명이 담길지 관심입니다. 또 상품권 위조를 공모한 혐의로 입건된 상품권 브로커의 살인 공모 여부와 거래에 관여한 또 다른 공범에 대한 수사 상황도 경찰이 밝힐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YTN 허연진입니다.
0: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1: 이들은 장윤기 범행 주요 증거물이 든 차량을 아버지에게 돌려주거나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연우 기자, 오늘 재판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5: 네, 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재판을 받는 광산경찰서 경찰관은 전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팀원 A경사인데요. 이들에게는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먼저 박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 자취방을 압수수색하면서 훼손된 리얼돌을 발견하고도 방치했는데요. 이를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폐기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타이 영상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이 영상을 수사팀원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박 경감이 빠뜨린 증거물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는 모두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였습니다. 박 경감은 빠뜨린 증거를 추가로 검찰에 보낼 수 있었지만 징계나 불명예 퇴직이 두려워 기회를 놓쳤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박 경감 측은 이처럼 범행 은폐 의도가 없었다며 법정 공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강력팀원 A경사는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경감과 A경사가 공모해 장윤기 아버지에게 차량 위치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줘 증거인멸로 이어지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장윤기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게 지휘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간부들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1: 경기 양주경찰서는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경기 양주시에 있는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0: 오늘 낮 12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근처에 있는 8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5명이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오늘 오전 11시 50분쯤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대림역 구간 전차선 정전이 발생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정전의 여파로

0: 2호선 내선 순환과 외선 순환 전체 열차가 잠시 운행을 멈추고 대기했고 일부 열차에선 승객들이 하차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약 30분 뒤인 낮 12시 20분쯤 전기를 공급하고 열차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1: 후티 반군이 사우디 주요 시설을 잇따라 공격한 데 이어 예멘 정부군과의 전투에서도 완승을 거두며 중동 정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0: 단순한 반군의 범주를 넘어 홍해 해상 요충지를 장악하고 전세를 주도하는 후티의 저력과 그 이면에 얽힌 영내 강국들의 셈법을 짚어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2: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군사기지와 주요 인프라에 미사일 공습을 퍼부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해 연안 바브 엘만데브 해협 요충지들을 장악한 후티는 이란의 지원을 얻고 파죽지세로 전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당초 호각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을 깨고 예멘 정부군과의 전투에서도 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멘 정부군은 정규군 외에 여러 군벌로 쪼개져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고질적인 내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후티는 소규모 기습팀과 첨단 자폭 드론을 결합해 분열된 정부군을 완벽하게 압도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 예멘 내전 개입 당시 수도와 핵심 시설이 공격당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후티와의 전면전을 극도로 꺼립니다.
3: 예멘 정부에도 책임을 묻겠지만 이번 사태를 키운 주된 책임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예멘 남북과도위원회 특별대표입니다.
2: 다급해진 사우디 측이 미국의 군사 개입을 거듭 요청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3: 논의를 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우리와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미국 지원이 차단되면서 사우디는 홀로 무거운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후티가 단순한 반군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경고합니다.
3: 후티는 주변국을 압박할 수단을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비장의 카드이며 그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멘 안보 분석가입니다.
2: 푸틴은 예멘 수도 사나를 수년간 통치하며 사실상 정부 역할을 수행해온 실효적 세력입니다. 나아가 국가급 수준의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글로벌 물류의 핵심 목줄인 홍해 해상 통로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티는 중동의 세력 균형을 송두리째 흔드는 가공할 만한 지정학적 주체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11월 중간 선거 직후 어쩌면 그 전에 끝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0: 그런가 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안전 항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회의는 개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전격 연기됐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아일랜드 방문 마지막 날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 종전 시점을 11월 미 중간선거와 연결했습니다. 이란이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오며 합의를 원하고 있다면서 자신은 쓸모없는 합의는 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3: 이란 전쟁은 중간선거 직후에 끝날 겁니다. 어쩌면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중간선거 직후에는 끝날 겁니다.
4: 중국 정부는 트럼프입니다. 미국이 이란에서 빠져나올 것이라면서도 베네수엘라처럼 미국이 남아 석유를 가져가기로 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는 시진핑 주석과 훌륭한 관계라며 취소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일을 연이틀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또 다른 외교적 논란도 나왔습니다.
3: 북아일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둘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4: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대해 아직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며 영국 속을 긁으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아일랜드산 위스키에 대한 관세는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에게 달렸다며 개의치 않는다고 반응한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호르무즈 해협 회의는 전격 연기됐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은 합의 도출을 위해 연기했다고 밝혔고 이란 매체는 일부 영내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연기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이란은 오만과 합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안전 항로를 주변국에 설명할 계획이었지만 바레인이 불참을 선언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참석도 불투명해지면서 영내 조율의 어려움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문제를 논의하려던 고위급 회의가 전격 연기된 직후 해협 인근에서 원인 미상의 연쇄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4일 이란 남부 시리크 지역에서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지만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조금 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
0: 자, 먼저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부터 짚어볼 텐데 카페 사장이기도 한 30대 남성이 조금 전에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적용된 혐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2: 네, 일단 적용되는 혐의는 이제 피의 유인자 살해, 그다음에 이제 유가증권 위조, 유가증권 위조의 또
4: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2: 피의 유인자 살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살인죄보다는 가중처벌하는 죄명입니다. 왜냐하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을 해서 살해를 했을 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반 살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피유인자 살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범죄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가증권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서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백화점 상품권을 당시에 이제 위조를 해서 컨테이너 그 냉동창고 안에 이제 두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것을 거래를 위해서 이제 쓰려고 했었던 부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유가증권 위조 동행사죄까지 같이 이제 적용된 상태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공범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어디까지 적용이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석연찮은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냉동창고 같은 경우는 범행 불과 일주일 전에 빌려온 거였고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말라, 차에다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 그리고 인공지능에도 냉동창고 관련 질문을 한 걸로 지금 드러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획 범죄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3: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심쩍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이제 보도를 보면은 우발적이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네. 지금 이 냉동창고 같은 곳을 본인의 카페가 있는 곳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주일만 대여하겠다고 한 점도 굉장히 의문스러운 지점이고요. 아무리 대형 카페라고는 하나 컨테이너 형태의 이런 대형 냉동창고까지 필요할 만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 또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냉동창고를 도대체 왜 설치하였는가부터가 이 범행의 동기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검색 기록을 보면 사람이 냉동창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아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이 자체로서도 어떤 계획적인 범죄, 냉동창고가 범행의 수단이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을 추단케 하는 증거여서
4: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3: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피해자에게 차에 휴대전화를 두고 오도록 좀 유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신고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계획 범죄 그리고 나아가서는 좀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0: 네. 이 냉동창고와 관련해서는 이 남성이 냉동창고를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만 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빌려왔고, 그리고 이 창고의 기능이 냉장이 있고 냉동이 있는데 냉동으로 해달라라고 해서 창고 온도가 영하 20도로 설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모두 아주 이례적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카페에서는 사실 냉동창고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증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3: 그렇죠. 물론 대형 카페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음식도 뭐 제조해서 팔 수 있겠지만 예. 대표적으로 카페에서 파는 물품이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이커리, 그렇죠. 빵류잖아요. 예. 그렇다면 실온 보관이 원칙일 겁니다. 이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과일이라든가 일부 음료의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은 냉장 보관까지는 필요할 수 있어도 영하 20도에 설정이 된 냉동까지 필요할 만한 물품이 단기간에 그렇게 대용량으로 필요했겠는가? 이 부분은 사실 피의자가 입증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예. 여러 가지 정황상 범행의 시점 직전에 냉동창고를 굉장히 먼 지역에서 대여를 해온 점, 대여 기간도 일단 설정해 둔 것이 굉장히 짧았다는 점, 네. 보통의 경우라면은 냉동 기능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냉동 기능의 설정을 뭐 요청하고 이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어본 점, 이런 부분들은 계획 범죄의 정황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피의자가 수사 초기에는 뭔가

0: 계획적 범행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가 이제는 그 우발적 범행의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단 말이니까 지금 진술 자체가 지금 번복된 상황인데 이럴 때는 재판 과정에서 좀 피의자에게 당연히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1: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우발적인 계획 범행이라 주장을 했는데 그게 다른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우발적인 범행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사실 이제 그거는 뭐 형량이 감경이 될수 있는 유리한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우발적인 범행보다는 계획적인 범죄에 가까운 그런 정황들이 더 이제 많이 드러난다라고 할것 같으면 그러면 오히려 본인이 계획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이라고 본인의 형량을 낮추려고 죄를 어떻게 보면 감경을 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렇게 자백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오히려 이제 본인에게 형량에 있어서 더욱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될것 같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은 최초에 이제 경찰에 어떻게 보면 진술을 했을 때에는 당시 이제 상품권 관련해서 어떤 이제 뭐 위약금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획적으로 범죄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냉동창고를 준비를 했었던 것도 뭔가 이제 범행에 이용을 하는 부분들을 본인이 의도로 하고 준비를 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는 자기가 이제 상품권이 가짜라는 게 적발이 되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범행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냉동창고도 그걸 들키게 되니까 문을 우발적으로 닫은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바뀌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우발적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마치 자기가 실수를 한 것처럼 우발적인 것처럼 범행을 이렇게 번복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또 어떤 뭐 영향이 있었는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라고 할것 같으면 이제 변호인이 없이 진술을 했다가 변호인이 조력을 하게 되면서 진술을 바꾸게 되는 과정들, 뭐 이런 과정들이 조금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는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계획 범죄인 것처럼 진술을 다 했었는데 뒤에 왜 이렇게 이제 진술을 바꾸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이 나와야 될것 같고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할것 같으면 당연히 이제 형량에 있어서도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돌아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납득이 되는 그런 그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경찰은 10억 원이 넘는 빚이 이 피의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뭔가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 이런 지금 가능성도 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채무 관계가 좀 복잡했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 가짜 상품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상품권 깡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속여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했었던 그런 목적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명확하게 조금 드러나게 되려면 이 당시에 이제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태블릿 PC 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 SNS를 통해서 이제 대화를 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상품권 관련해서 서울에서 파주까지 또 이렇게 차량을 통해서 이제 같이 왔었다라고 하는 다른 남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남성은 어쨌든 이제 살인범행에는 가담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상품권 범행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가담을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라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채무 관계가 아무래도 엮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추가로 7월 정도에 이 상품권을 어떻게 보면 차량용이라고 하면서 제작을 하게 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시점과 그다음에 냉동창고를 준비를 했던 시점이 8월 27일이고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이제 범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시간 간격마다 어떤 의사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범행까지 나아가게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 언급해주신 다른 남성, 그러니까 피해자를 이 카페까지 데려다 줬다는 남성도 지금 공범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남성도 있는데 또 이분은 이 사람은 좀 제3자라고 하더라고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권과 관련된 부분도요. 이제 중간 수사 발표 결과에서 어떤 답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굉장히 조악한 수준의 상품권 위조라고 전해지고는 있으나 단순히 액면 가액을 놓고 보면은요. 이 해당 범행 장소, 이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위조 상품권의 가액이 500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상당한 양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개인이 다이 액수에 대해서 뭔가 유통하거나 위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상품권 위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충분히 어떤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이나 아니면 공범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피해자를 서울에서 파주까지 이동시켜준 또 다른 사람이 지금 공범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범들이 그러니까 상품권 위조나 유통과는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겠지만 과연 피해자의 살인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그 고의나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있었는지 가담하였는지 아마 수사 결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현 상황을 보자면 공범의 존재 자체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을 이 정도 액수로 위조를 했다면 어딘가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위조를 맡겼을 텐데 그렇다면 유통이나 판매와 관련해서 누군가가 지시를 한 바는 없는지 네. 아니면 이후에 이 피해자와 같은 중간에 이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구입을 하려던 사람이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부분이고요. 살인에 대한 부분과는 일단 별개로 하더라도 상품권을 위조하고 또 이것을 행사하려고 했다면 유가증권의 위조 그리고 동행사죄의 처벌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네. 자, 이 30대 피의자가 일단 오늘 검찰에 넘겨졌고 그리고 중간 수사 발표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골목에서 8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렸다가 10분여 만에 잡히는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 네, 어제 이제 밤에 있었던 일이고 80대 남성이 이제 70대 남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는데 네. 그때 70대 남성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 어느 정도 이제 실갱이가 있고 승강이가 있다가 이렇게 이제 흉기를 휘둘러서 이 복부라든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둘이 면식범인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결과까지 발생을 하게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살인미수 혐의로 지금 이제 현행범이 체포도 된 상태이고 예. 아마 구속영장 신청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보시는 이 CCTV 화면에서 이제 흰 머리의 남성입니다. 흰 머리 80대 남성이 이제 가해자고요. 지금 70대 피해자가 복부와 어깨 등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다행히 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3: 그렇죠. 피해자가 생명의 지장은 없다고 전해지고 있지만요. 예. 당연히 치료를 요하는 상태고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동이자 더 큰 피해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동기에 대한 조사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일단 흉기를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도로에서 휘둘렀다는 것 자체 피해자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뭐 생명의 지장은 없다고는 하나 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들의 관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됐는지 이전에는 또 어디서 이 흉기를 가지고 와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지 그 전체적인 경과에 대한 꼼꼼한 수사 역시도 불가피합니다.
4: 예. 지금 이제 그 보면은 기다렸다가 마침 그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이제 뭐 우발적으로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3: 그렇죠.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건 일단 고의성이 거의 확인이 됩니다. 네네. 뭐 본인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요. 일반적인 사람이요. 도로를 걸어 다니면서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습니다.
4: 그렇죠.
3: 일단 흉기를 어디서든 뭐 사왔든 집에서 가져왔든 지참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의성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자기로서 그 행위로 나아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4: 네.
3: 그리고 지금 피해자가 정말 천만다행스럽게도 생명의 지장은 없다고는 하나 단순히 상해나 중상해로 처리될 사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더 큰 부상이라든가 아니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경찰도 지금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 예.
3: 이 살인미수라는 건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미필적 고의까지도 갖고 있었는데 그 결과만 발생하지 않은 것이지 살인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던 살인을 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0: 네. 왜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지 경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년 전에 서울 성북구에서 44개월 여자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 네, 이 사건이 있었던 게 이제 2019년 6월 28일경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가 몸에 이제 상처가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뭔가 상처가 있는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숨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당연히 의료진 입장에서는 아동 학대 여부를 의심을 예.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대 여부에 대해서 어쨌든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그런 이제 신고가 들어갔었고,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0: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입건 전 종결,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라고 볼 만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자료가 튀어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혐의 없음으로 해서 이제 내사 종결을 시켰고, 사실 그 이후에 결국 이제 사건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크게 진행된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조금 종결된 부분이 의심스럽다,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튀어나오게 됐는데, 특히 이제 뭐 국과수 부검 결과라든지 아니면은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에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했었던 그 유의미한 해바라기 센터에서의 진술 자체가 조금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좀더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 없이 내사 종결을 했었던 부분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친이 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지금까지 신청을 한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 말씀하신 수사심의라는 게 어떤 건가요?
0: 그렇게 이제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에 대해서는 종결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이 사건 내용을 확인을 해봤을 때 혐의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고, 아니면은 이 사건을 이제 불송치로 종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종결을 했었던 그 수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결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이제 뭐 우리 고소인 고발인들이 납득을 하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본인이 이런 일반 평균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납득을 할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과정 자체 처리된 것이 조금은 뭔가 이제 경찰의 판단 말고 다른 외부의 자문도 받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담당 교수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의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것 같으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제3의 어떻게 보면 별도의 그런 외부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1차적으로 바라봤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요. 들여다보게 돼서 만약에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할것 같으면은 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종결이 될 테지만,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경찰 입장에서 그거를 확실하게 따라야 될 그런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보완 수사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뭐 의사 표현이 있게 되면은 경찰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사건을 뭐 송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할수 있어가지고, 일단은 부친 입장에서는 지금 경찰에서 이렇게 종결한 부분이 조금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지금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개최를 하겠다, 이것을 아직까지 뭐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지점입니다.
2: 만약에 이제 수사심의위가 개최가 된다면 이제 심의위에서 되돌아봐야 되는 지점들이 여러 지점들이 있는데, 일단 44개월 여자아이예요. 그러니까 네 돌도 되지 않은 여자아이가 전신에 멍과 상처를 남긴 채로 숨졌다라는 지점. 그런데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이 됐다. 사실 이 정도 어린아이들이 캡사이신을 섭취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러운 지점인데, 왜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 안타깝게 사망한 이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44개월이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뇌돌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캡사이신 성분의 어떤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이 나이대를 고려하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매운 김치 같은 것도 잘 먹지 못할 나이기 때문에요, 이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러니까 매운 음식 같은 것을 강제로 먹인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또 중요한 진술 증거가 있었는데, 이 다른 언니가 이제 증언한, 가족이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 아이에게 어머니가 이 매운 성분 같은 것들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였던 적이 있다라는 진술까지도 확인이 되었다면, 좀 종합해 보자면 학도의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문점은 남고요. 만약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한다면 이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이의 머리에 있는 이 상처, 이 머리에 있는 상처가 때문에 사실 이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부분이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1차 수사 과정에서는 자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내렸지만요, 이 피해 아동이 4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스스로 이렇게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을 정도로 상처를 낼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매운 음식을 먹어서 비록 경찰 측의 입장에 따르면 소량의 캡사이신이 검출되었다고는 하나, 이런 캡사이신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가 되고 이후에 수사가 재개된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0: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저희가 관련 사건, 사고 소식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모레노 임시 감독이 조금 전 2시부터 취임 기자회견과 함께 우리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1기 선수 명단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A매치 4경기를 소화할 선수들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정승원, 김민수, 박태준, 김건희 선수를 깜짝 발탁했습니다.
1: 네, 일단 많이들 알고 계신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김민재 등 주축 멤버는 대거 포함이 돼 있고요. 사실 이승우 선수,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활동을 했었던 또 이승우 선수가 이번에 또 깜짝이 발탁이 될지 이 부분도 사실 관심이었는데
0: 네.
1: 이승우 선수는 이제 제외됐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0: 예. 자, 이 모레노호는 21일에 처음 소집돼서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번 달과 10월 달, 다음 달까지 있을 A매치 4경기에 나설 첫 대표팀 명단, 모레노호 1기 선수 명단을 조금 전에 발표했고요. 지금 기자회견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44개월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온몸에 이런 피멍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캡사이신이 몸에서 나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정황인데, 왜 경찰은, 의료진마저도 아동학대를 의심했는데, 왜 경찰은 어린 아이가 자해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걸까요?
2: 이 국과수 감정서를 보더라도요, 이 44개월 아이가 스스로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 등을 섭취할 수 있었겠는가 의구심을 보이는 점은
0: 네.
2: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경찰은 어떤 학대의 정황, 그러니까 다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보다 방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 몸에서 캡사이신 성분이 일부 검출이 됐다고 해도 일단 뭐 소량이라고 하는데
0: 네.
2: 소량은 뭐 검출이 될 수도 있는데 뭔가 학대로서 연관을 지으려면 구체적으로 뭐 캡사이신 성분이 드는 음식을 강제로 먹였다거나 뭐 폭행이 있었다라는 점을 추가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뒷받침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0: 네.
2: 근데 안타까운 지점은요, 44개월이라는 이 어린 아이의 죽음 앞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것
0: 그러게요.
2: 아닌가. 증거가 없다면 좀 증거를 더 열심히, 그리고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좀 찾아 더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아쉬움은 남고요. 현재로서는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재수사와가 권고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당시에는 그랬긴 했지만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아이의 언니가 진술을 한 부분 중에서 계모가 동생에게 매운 소스를 먹였다. 이런 진술이 있었다면서요?
3: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의 진술이 이제 있었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몸에서 이제 국과수 감정결과를 통해서 이제 캡사이신이 또 나왔으니까.
0: 네.
3: 그럼 그 진술과 이제 감정결과를 딱 종합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뭔가 말을 잘 듣지 않았을 때 이렇게 이제 학대로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조심스럽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헤드니 사건도 거쳤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건들이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을 거치면서 사실은 조금은 더 이제 면밀하게 살펴보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있으면은 더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그 혐의를 입증하는데 더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2019년대에는 조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자해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과수에서 이야기한 게또 타인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것 같으면은 적어도 이제 누군가, 특히나 이제 언니의 이런 유의미한 진술이 있었으면은 언니의 진술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동의 이런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부여를 할수 있을지 전문가의 그런 어떻게 보면 감정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이제 계모의 진술도 필요하고, 이제 그 이외에 다른 가족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이런 학대로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진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와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달라고 하게 될것 같으면 사실은 이제 너무나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언니의 진술도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된다. 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고 예. 자기도 가족들로부터 들은 진술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술이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진술이 이제 오염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밝혀달라고 이제 요청은 하지만 사실 이게 너무나 이제 골든타임을 많이 지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과연 유의미한 결과로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 조금 드러날 수 있을까? 뭐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좀 회의적인 부분이고 그래도 부친이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지금이라도 좀 해소되길 바라는 부분이 있으니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그런 판단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골든타임을 놓친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하면 아이를 뭐 때리거나 뭐 이렇게 밀치거나 강제로 뭔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매운 소스를 아이가 원치 않는데 처벌을 위해서 강제로 먹였다면 이것도 아동학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3: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캡사이신을 어른들도 잘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아이가 먹으면은 당연히 신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대라는 게 신체적인 학대만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0: 그렇죠.
3: 정서적인 학대도 예. 이제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이제 체벌을 하는데 체벌의 수위가 44개월밖에 안 된 아이한테 이렇게 캡사이신을 먹이는 정도였다? 그럼 당연히 신체와 정서적인 학대가 동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머리 쪽에 손상이 네네. 심해서 이렇게 결과가 발생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직접적인 영향 이전에 이런 게 몸에서 검출이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속적인 학대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대의 범주가 너무나 넓고 정서적인 학대에 포함된다라는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네. 조금 더 면밀하게 그때 당시에 이 신체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아이의 진술을 통해서 정서적인 학대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수사심의위가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2: 사실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면은요 개최가 된다고 해도 어떤 강제성 있는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0: 예.
2: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도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변호사도 포함될 수 있고 뭐 법의학자 같은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0: 예.
2: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강제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갖는 것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재수사를 하라, 뭐 보완을 하라라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또 이를 따르지 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따르지 않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뭐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 강제성을 갖는다라는 평가도 가능한데요. 다만 원칙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뭐 불송치가 된다거나 아니면 내사가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점도 한 가지 허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0: 네.
2: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0: 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는 잠시 뒤에 저희가 또 다른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 2차 해외 긴급 구호대가 현장 구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홍수 피해 지역에 현지 병원 등을 찾아 의료용품과 구호용품을 전달하는데요.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훈 특파원.
1: 네, 대홍수가 일어났던 트리슐리강 앞에 나와 있습니다.
0: 구호대가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건가요?
1: 네, 네팔에 파견된 우리 2차 긴급 구호대 카트만두를 떠나 대홍수 피해 지역인 누아코트로 이동합니다. 어제 중간 경유지인 갈치에서 하루 묵은 뒤 오늘 아침 누아코트 병원을 향해 출발을 했는데요. 강을 건너는 다리 곳곳이 유실된 데다가 현지 도로 사정도 워낙 열악한 상황이라 자칫 지연이 예상됐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취재진 전원에 따르면 제때 현장에 도착했다고 파악됐습니다. 오후에는 현지 이재민 대피소 두 곳도 방문해 현지 이재민들의 보건 상황과 의료 수요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의료용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누아코트 비두루 지역의 보건당국 관계자를 만나 현지 의료 상황에 대한 면담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윤주석 이진 구호대장도 잠시 뒤 이곳 바타르에 있는 네팔 적십자회를 찾아 한국에서 가져온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0: 네, 어제는 국제기구와 구호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사전 면담을 진행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긴급구호대는 어제 유엔개발계획 네팔 상주조정관과 국내 구호단체들과 각각 면담을 갖고 현지 지원 수요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네팔의 재난복구를 위한 장기계획을 구상하기 위해 사전 면담을 실시한 거라고 하는데요. 윤주석 구호대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 정부가 바로 지금 어떤 구상을 제안하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고요.
3: 윤주석
2: 현실적인
3: 대장입니다.
2: 문제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러한 재난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NGO 차원의 어떤 생각들, 의견들 들었고요.
1: 네, 구호대가 네팔 현지에 도착한 지 사흘 만인 어제 사전 면담으로 일정을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관련해선 이렇다 할 진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번 2차 구호대에 파견된 구조 인력은 소방청 소속 2명뿐이라 실질적인 수색 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구호대 활동 기간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인데 오늘로 이미 나흘째에 접어든 만큼 남은 시간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구호대 측은 네팔 측이 허용하고 또 협조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수색 구조를 지속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주말 윤주석 구호대장이 기업 관계자들과 면담해 자체 수색 구조 활동 상황에 대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또 네팔 대사관과 정부 합동 대응팀 차원에서 실종자 가족 지원 등 필요한 업무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트리슐리강 앞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0: 네팔에서 실종된 우리 직원 9명을 찾는 기업들이 수색 인력과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직원 3명을 찾고 있는 한국 남동발전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수색견 2마리를 운영하는 팀과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수색견들은 헬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만큼 현지 당국의 이륙 승인이 나는 대로 현장에서 수색을 재개할 거로 보입니다. 남동발전은 지난주까지 수색에 참여했던 다른 수색견 팀과도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수색에서 드론 8대를 투입하는 동시에 지상에서도 일부 수색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8명이 탄 예인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13일째입니다. 실종 선원 5명 가운데 일부가 선체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잠수사를 통한 수중 수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잠수사 투입 시기는 결정됐습니까?
4: 네, 이번 주 내로 잠수사 투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 예인선 TNS 캐처호의 선사가 지난 주말부터 사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음파 탐지 장비를 갖춘 민간 선박을 투입해 예인선의 반경 500m를 조사했습니다. 잠수사 투입에 앞서 주변 지형과 선체 위치 등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 예인선의 침몰 위치는 수심 87m입니다. 해경의 수색 범위인 수심 60m를 벗어난 지점이기 때문에 민간 업체가 잠수를 맡습니다. 조만간 수중 수색을 위한 바지선 등이 사고 해역에 설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 작업이 끝나면 잠수사가 투입되는데 선체 상태와 내부 진입 가능성 등을 지금보다는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0: 실종자 5명이 아직 남아있는데 추가 발견 소식은 없습니까?
4: 네, 지난 9일 경북 포항 해변에서 실종 선원을 발견한 이후로 추가로 발견된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5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은 애초 수색구역에서 크게 벗어난 지점에서 실종자가 발견됨에 따라 수색구역을 가로 25, 세로 252km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해경은 오늘 함선 25척과 항공기 6대를 동원해 해상수색을 진행하고 해안에도 290여 명을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원입니다.
3: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11: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2: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13: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4: 합성 목재 예스팀바.
13: 경동산업 주식회사.
1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5: 건강해.
1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6: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7: 건강기능식품.
18: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9: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0: 교통안전 1분 턱.
21: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배기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배기성이었습니다.
2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0: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히말라야 빙하 붕괴로 인한 대규모 홍수로 큰 피해를 본 네팔이 국제사회에 50억 달러, 하나 약 6조 7천억 원 규모의 복구 자금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네팔을 향한 재난 지원을 자선이 아닌 기후 재난에 대한 보상으로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무장관은 네팔 대홍수는 네팔이 만들지 않았다라며 중국, 미국, 인도 등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주요 산업국이 네팔과 같은 기후 취약국에 보상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기후 정의, 기후 불평등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기후 정의란 기후 위기를 정의롭게 해결하자라는 뜻으로 기후 위기는 문제를 만든 국가와 피해를 받는 국가가 따로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경제 개발을 위해 많은 자원을 쓰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이 기후 위기를 책임지게 하고 책임이 적은 국가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자는 거죠. 우리나라 역시 이번 네팔 대홍수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국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 비율은 세계 16위고 1인당 배출량은 네팔의 약 10배에 이르죠. 이런 가운데 네팔 정부는 유엔이 모은 피해 기금 2천만 달러와 별개로 국제사회의 막대한 재건 비용을 기후 불평등에 대한 보상으로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아침 저녁 시간은 선선하지만 한낮의 시간은 좀 덥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 같은 시간보다 3, 4도 정도는 높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호남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가겠고요. 영남과 제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까지 충남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으로는 한낮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 보이겠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양재대로 따라가는 길 구룡사 앞에서 구룡터널 구간 속도 잘 내고 있습니다. 천호대로 신설동 오거리에서 용두역, 군자교와 아차선역 쪽으로도 양방향 정상속도 내고 있고요. 강변북로 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가양대교와 월드컵대교 사이 5차로, 가양대교와 난지나들목 부근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5차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쭉 잘 가다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는 속도가 좀 떨어지는데요. 한강대교 부근 1차로 쪽에 보수공사 영향을 좀 받기도 합니다. 내부순환도 성산 쪽으로는 홍지문터널에서 홍제램프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오늘 뿜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예.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7: 네, 계속해서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인데요. 수상한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8: 네, 당시에 이제 택시 운전사가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잠깐 이제 멈춰가지고 승객을 내려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승객이 다른 누군가와 접촉을 하기

0: 위해서 조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다리고 있다가 한 차량이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승객이 가서 이제 그 차량에서 뭔가 물건을 받아왔습니다.
1: 네.
0: 물건을 받아와서 당시 이제 그 물건을 또 이제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이 그렇게 찍히게 됐는데
2: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운전기사가 이제 보고 나서 그래서 이제 승객이 다시 차량에 택시에 탑승을 했습니다. 탑승을 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가 기지를 발휘한 게그 상태 그대로 파출소로 갔습니다.
1: 예.
0: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아 이게 뭔가 이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수거책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실제 이제 파출소에 들어가서 아무리 봐도 이 승객이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2: 예.
0: 이 경찰관이 나와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승객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모습인데
1: 네.
0: 뭐 알고 보니까 승객이 이제 외국인이었다라고 하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이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그런 이제 뭐 조직책이었던 것이고. 그
3: 이경민
0: 조직책이었었던
3: 변호사입니다.
0: 것이고 그래서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긴급 체포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2: 네, 지금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당 승객이 외국인이었고 지금 피싱 범죄 자체, 그러니까 피싱 조직의 거점 자체가 해외로 옮겨지는 양상도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4: 그렇죠. 해외로 근거지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피싱 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점조직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디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두머리격의 이 범죄인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 네네.
4: 그러니까 국내 조직을 두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전에는 뭐 중국 일대에 뭐 거점을 두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캄보디아나 이런 동남아 지역으로도의 이동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1: 네.
4: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요. 그러니까 조직의 근거지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산발적으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요. 해당 승객, 그러니까 이 피싱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도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붙잡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소통이 원활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CCTV에 모든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검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 6,900만 원 상당의 골드바가 발견이 되었잖아요.
1: 예.
4: 이걸 받아서 사진을 찍어서 어디론가 전송하는 부분도 매우 미심쩍습니다. 하지만 이 택시기사의 기지가 없었더라면 이 골드바 누군가의 어떤 피해 금원이었을 텐데 이거 여러 차례 자금 세탁을 거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은요. 이 택시기사분의 이 남다른 이 촉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4: 보이스피싱은요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뭐 언급이 되고 있고 대규모 조직들이 소탕이 된다고 해도 수법이 더 진화하고
1: 그러게요.
4: 있고 누구나 속을 수 있게 내가 아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또 내 가족이라고 전화가 와서 당장 뭐 이런 금원들 마련해서 갖고 오라고 하면 누구나 또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1: 네.
4: 이 보이스피싱의 근거지 자체가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고 해도 검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해외의 어떤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 소탕 작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피해를 얻었을 때 곧바로 지급정지를 신청한다거나 금융권에다가 이제 조사 같은 부분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마련되어 있어서요.
1: 네.
4: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1: 네. 자, 지금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이제 사건 사고 이슈 짚어봤는데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다뤄봤던 내용인데 파주 냉동창고 살인과 관련해서 경찰이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리고 경찰은 일단 계획 범죄 무게를 두고 있고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했는지는 현재 수사 중이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2: 네, 지금 이 가짜 상품권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경찰이 밝혔고요. 그리고 가짜 상품권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둔 것 같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려던 검증의 역할을 숨진 피해자로 변경을 하면서 결국 그 피해자가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것으로 경찰은 지금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경민 변호사님, 이 지금 저희가 앞서서도 이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은 경찰도 일단 계획 범죄에는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된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근데 그래도 조금 확실한 거는 예. 적어도 이제 그 상품권을 당시에 이제 7월 말 정도에 이런 영화 촬영 제작용으로 이제 의뢰를 했을 때 네. 그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 이제 범행의 그런 생각을 조금 갖고 있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 상품권을 판매를 하려고 했고 그 진위업으로 감정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오기로 했다가 이 피해자로 이제 변경이 됐던 그런 사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네. 이 피해자에게 상품권의 진위업으로 감정을 의뢰한 사람이 있을 걸로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이 사건에서는 키맨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시에 언제부터 접촉을 했는지 그래서 만약에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사건 7월 경부터 이제 만약에 접촉을 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그때 시점부터 이제 범행이 계획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외에도 다른 사람도 또 피해자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 아, 또 다른 피해자.
0: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그때 당시에 뭐 이야기를 했던 냉동창고에 있었기 때문에 상품권의 위조 여부를 쉽게 파악하지 못할 걸 줄 알았다. 네.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할 줄 알았다라는 그 진술은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일단 관련된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용해인 후보자의 사퇴로 여야의 화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대법관 재청 파문 같은 사법 현안을 둘러싼 가파른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3: 네, 국회입니다.
1: 이번 청문 정국의 최대 승부처, 결국 김승원 후보자가 됐죠?
3: 네, 민주당은 내일 청문회가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큼은 꼭 지키겠다며 엄호 태세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과거 한동훈 검찰 시기 이 대통령을 엮으려고 벌인 표적 수사라며 반격했는데요. 국민의힘을 향해선 정책은 뒷전이고 모욕적인 언사가 질문을 대신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가족 신상 캐기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아니면 말고시기의 의혹을 100번 되풀이해도
6: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5: 검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3: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가 망사, 이제 김승원 차례라며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면죄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날을 세웠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용 후보자 사퇴는 불리해지니 용도 폐기를 선택한 전형적인 용병 정치라면서 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연막탄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7: 치정, 로비, 주가 조작까지 범죄 영화를 방불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자가 많은 임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3: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민의힘은 용해인 후보자 인사검증 실패와 함께 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짚으면서 파상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오늘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 네, 오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법관 재청권과 이 대통령 재판 같은 사법 현안이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선택적 재재청 요구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이자 탄핵 사유라고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는데요. 또 헌법과 법률을 보면 취임 전 진행되던 형사재판을 중단할 근거는 없다며 이 대통령 재판도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재판부의 법리 검토 끝에 정지된 거라고 말을 아끼자 사법부가 헌법을 위반한 거냐며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국정 안정을 위한 조항이며 사법부의 독립만 내세운 독단은 경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제기된 탈세 의혹에 대해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2021년 처담과 합가하며 보증금과 월세, 생활비를 부담했지만 금융이익 제공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세무사를 통해 과세 대상 여부를 검토했고 오늘 증여세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경찰이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지만 일부 공소장을 제외한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의 뇌물 공여 약속 등 혐의 공소장을 제공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김 후보자 관련 자료를 비롯한 나머지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제공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또 다른 뇌관은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소 취소 추진 여부입니다. 여기에 검사 정원 축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책 비전과 역량에 대한 검증 역시 쟁점으로 꼽힙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관련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검찰 기소 위법성을 수차례 공개 언급했습니다. 야권은 여러 논란에도 여당의 엄호는 결국 공소 취소를 위함이라고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9: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이라는 이유는
1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9: 공소 취소 아니겠습니까?
8: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동시에 국회의 서면 답변에선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남겼습니다.
11: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그 공판 검사가 그 권한을 갖고
10: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11: 그 권한을 존중하고.
8: 포스트 검찰 체제 출범이 20일도 남지 않은 만큼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역량도 검증 대상입니다. 당장 검찰청을 대신해 들어설 공소청의 조직과 기능부터 안개 속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검사 정원 현행 유지와 경찰 수사 심사 조직을 사법통제부로 명명한 데 수정,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라는 상징성, 그리고 검사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라는 과제 사이 새 법무부 수장의 입장이 어느 때보다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11: 검찰을 국민을 위한 인권 보장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 법무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8: 경찰 중수청과의 협력과 보안수사 요구권 실효성 확보 등 다른 난제들까지 쌓인 가운데 김 후보자가 어떤 답안을 내놓을지 청문회장으로 시선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추 지사를 향해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두 사람의 공방 들어보겠습니다.
12: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
10: 추미애 경기도 지사입니다.
12: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입니까? 그것이 나라를 바꾸는 겁니까? 그것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섬기는 것입니까? 하마터면 내란 세력이 훔쳐갈 뻔했던 헌법 질서를 돌려세웠습니다. 되찾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들 세력에게 엎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까?
13: 아마 민주당의
10: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13: 책임 있는 정치 또는 도지사의 발언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 사람들이 의아하게 그럴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14: 예.
13: 그래서 아마 그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14: 예. 그러니까
13: 일반적으로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예.

와이텐은 한 장애 가정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통해 우리 복지 시스템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서 사실상 고독사한 20대 청년 가장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 서울 중랑구에 있는 낡은 빌라입니다. 20대 지적장애인 남성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 구급차가 한 번, 두 번 왔어요. 확실하게
2: 119 주민입니다.
1: 구급차라는 거는 확실하게 알겠는데.
0: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숨을 거둔 지 며칠은 지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집에는 엄마와 남동생이 함께 있었지만 A씨가 숨진 것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두 식구도 누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심한 지적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 애가 그렇게 이제 누워있으니까 이제 아이가 사망한지를 모르고 부패기 흘러내렸다고 했어요. 그거를 이렇게 닦고만 계셨나 봐요.
2: 지원 목사입니다.
0: 주변 사람들은 A씨가 건강 이상이 염려될 만큼 몇 달 새 급격히 수척해졌다고 했는데 정작 가족의 돌봄이나 즉각적인 대처를 기대하긴 어려웠던 겁니다. 경제 형편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에어컨 켜는 것조차 꺼리다 보니 집은 찜통이었습니다.
3: 전기세가 이제 많이 나올까 봐 또 에어컨을 튼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낡은 선풍기 한 대 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A씨 장례는 구청의 도움을 받아 공공장례로 치러졌습니다. 더 싸늘해진 큰아들 모습을 마주하고 나서야 엄마는 찢어지는 심정으로 이별을 실감했습니다.
4: 집에 가면 아들이 생각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집에 가는 게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2: 장례 팀장입니다.
0: 국과수에 의뢰해 시신을 부검한 결과 정확한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와 연관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5: 중증 지적장애인 3명만 함께 살다가 20대 가장이 숨진 이 가정에는 별다른 고정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동생은 휴대전화 등을 8대나 개통해 매달 수십만 원 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장애인을 꼬드겨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 숨진 A씨와 엄마, 남동생. 세모자는 매달 한 명당 50만 원도 안 되는 장애인 연금 등으로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엄마와 남동생보다는 장애 정도가 덜해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원활했던 A씨가 가게를 도맡았습니다.
7: 형이 좀 가장 노릇을 하는 혼자 이끌어 나가고 좀 의젓하게 보였어요.
2: 이웃 주민입니다.
6: 그런데 형편에 맞지 않는 씀씀이가 포착됐습니다. 남동생 B씨 명의로 2년 전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8대가 개통된 겁니다. 지난달 B씨 앞으로 부과된 통신료는 미납액수를 포함해 130만 원이 넘습니다. 이 기기들을 전부 B씨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만난 20대 직원이 개통해줬습니다. YTN이 알아보니 일부 단말기는 이 직원이 따로 챙겼고 B씨 이름으로 가입한 인터넷과 IPTV를 자신의 집에 설치해 무료로 이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지역복지사 도움을 받아 B씨는 지난 5월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대리점 직원을 준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8: 간격이 매우 짧고 아이패드 등 이런 액세서리를 추가로 계속 개통하도록
2: 정지민 변호사입니다.
8: 그 고소인의 발달장애, 심신장애를 이용한 사기라고 충분히
6: 다달이 수십만 원에 이르는 동생 명의 통신비는 가장인 A씨가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3: 생활비를 쓰지 못하고 핸드폰 비용으로 그것을 다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2: 재원 목사입니다.
3: 다 도움받을 곳이 좀 없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어요.
6: 지적장애인의 취약성을 노린 얄팍한 범죄에 무기력하게 노출되면서 A씨는 숨질 때까지 경제적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5: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담합과 독과점 등 불공정 행위를 비롯해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41개 업체에 탈루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탈루 혐의 금액은 1조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에 원가 절감으로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물건 가격을 높이고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등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0: 로 드러났습니다.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은 가능한 사랑은 넷플릭스가 아니었다면 제작이 무산될 뻔한 작품입니다. 국내 자본이 선뜻 나서지 못한 자리를 글로벌 OTT가 채우면서 위축된 한국 영화 투자 시장의 현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
2: 황금 사자가 아니어서 실망하는 분들도 계신데,
3: 이창동 감독입니다.
2: 저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 하지만 이 영화는 하마터면 빛을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극장 개봉을 목표로 제작에 나서 영화진흥위원회 중예산 영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정작 나머지 제작비를 댈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4: 작품성은 늘 극찬을 받았지만 최근에 두 편, 희와 버닝이 BEP를 넘기는 데
3: 영화
4: 실패했거든요. 그런
3: 평론가입니다.
4: 요인들이 아무래도 투자사들이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1: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넷플릭스였습니다. 상업성을 상징하는 글로벌 OTT가 오히려 작가주의 영화에 활로를 열어준 셈입니다.
5: 넷플릭스의 중요한 역할은 탄생하지
3: 넷플릭스
5: 못할 수도 있었던,
3: 디렉터입니다.
5: 하지만 꼭 만들어져서 세상에 빛을 봐야 했던 영화를 찾아내서 창작자와 함께 이 영화들이 빛을 볼수 있도록.
1: 국내에서 자금을 구하지 못했던 거장의 영화가 넷플릭스를 만나 베니스에서 결실을 맺었고, 내년 3월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한국 대표작으로 출품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갑기만 한건 아닙니다. OTT가 새로운 활로로 떠오른 이면에는 다양한 영화에 돈이 돌지 않는 국내 투자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6: 상업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3: 대중문화
6: 이 멀티
3: 평론가입니다.
6: 플랫폼 중심의 그런 대형 작품을 제작하고 상영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려움,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1: 가능한 사랑의 성취는 OTT라는 새로운 활로를 보여주는 동시에 다양한 작품이 살아남을 토양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우리 영화계의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오늘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 일부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맹희정 캐스터.
7: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7: 네, 오늘 맑은 하늘 아래 비교적 초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습니다. 현재 서울은 기온이 26.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남부 지방은 양산이 31.4도까지 오르는 등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오후에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5도, 대전 14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27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반짝 늦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남부지방은 현재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외에서는 모자나 양산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맹희정입니다.
8: 한때 7,0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말 사이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에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오후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9: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8: 네, 오후에는 증시 흐름이 어떻습니까?
9: 네, 오늘 증시는 크게 밀린 채 장을 시작했는데 오전 사이 조금 줄었던 낙폭이 오후에는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3.14% 내린 6692에 이번 주 거래를 출발했습니다. 코스닥도 2.06% 하락한 803으로 800선을 간신히 지킨 채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6700선 전후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이 홀로 매수 우위로 나서며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낙폭이 컸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3.28% 하락한 25만 1000원에 SK하이닉스도 4.97% 내린 172만 2000원으로 급락 출발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이 다시 커질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미 연준과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는 만큼 당분간 우리 증시의 변동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한국거래소의 애프터마켓이 문을 열어서 퇴근길 주식 거래의 폭이 넓어집니다. 정규장 마감 이후 오후 4시부터 밤 8시까지 실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는 만큼 장 마감 이후 거래량 확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환율은 기존과 비슷한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기준 1344.1원을 기록했고요. 오후에도 1340원 선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 자신의 골프장 홍보를 위해 아일랜드로 날아갔습니다. 현장에서는 북아일랜드의 독립을 지지한다며 우방인 영국의 심기까지 건드리면서 이른바 내 맘대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우승컵을 건넨 트럼프 대통령이 선수와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도 아일랜드로 날아간 트럼프는 본인 골프장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11: 정말 놀랍고 매력적입니다. 여러분께 훌륭한 골프장을 선보일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10: 골프장 행사에 총리까지 나온 아일랜드의 환대에 트럼프는 즉석에서 위스키 관세 인하도 약속했습니다.
11: 미국을 대표해서 아일랜드 위스키에 부과된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입니다.
10: 트럼프는 지난해에도 본인의 골프장 홍보를 위해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북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분리돼 아일랜드와 통일하는 걸 지지한다고 말한 겁니다. 스코틀랜드 독립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영국 심기를 건들면서 조롱했습니다.
11: 스코틀랜드에 대해 물어본다면 그 얘기는 아직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트럼프입니다.
10: 이란 전쟁의 미온적인 영국 정부를 자극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지만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작지 않습니다. 당장 우파 정당인 영국개혁당은 물론 북아일랜드 최대 연합정당도 우리가 알아서 한다며 발끈했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는 만여 명이 모여 트럼프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8: 북한이 지난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대외용 매체를 통해 장거리 포와 미사일 부대 합동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훈련을 참관하지 않았고 5개 포 미사일 연합부대에서 선발된 구분대들이 참가해 각종 공격 무인기와 전략 순항 미사일 등 신형 전투 체계들이 동원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제약회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0: 네, 한편 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 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2: 네,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8: 네. 자. 김승원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 전 마지막 출근길에서 국민 여러분께 청문회에서 소상히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4: 제가 30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11: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14: 재판과 또 변호와 또 경찰에서 인권위원 등 그런 모든 경험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소중하게 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내일 최대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 평타보 관련해서 경찰이 재수사 착수했는데 혹시 관련한 입장은 있으십니까?
14: 네, 잘 말씀드리도록
16: 하겠습니다. 임상시험 받은 사람들.
8: 모든 질문에 내일 잘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이제 인사청문회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일단 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0: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겠죠.
1: 일단 임상 승인과 관련해서요. 일단 김승원 후보자가 뭐 식약처장하고 연락한 건 맞잖아요.
0: 네.
1: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국회 의정 활동으로서 민원인지 아니면 부정한 청탁인지 더군다나 그 과정에 이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0: 네.
1: 나중에 결과로 보면 결과적으로 승인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승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제 동물 실험이랄지 이런 거에서 적합하지 않았는데 이런 걸 허위로 했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걸 사적으로 이제 오빠와 동생원의 사이에서 청탁을 한 건지 그건 부정한 청탁이 되겠죠.
0: 네.
1: 그렇지 않고 이제 본인의 이제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해서 해결해 준 건지
0: 네.
1: 그것이 이번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 예. 그러니까 청탁이냐 민원 전달이냐 그러니까 이 문제일 텐데 당시에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소유예라는 게 무죄라는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검찰은 인정한 부분일까요?
1: 일반적으로 이제 기소유예를 할 때는요, 이제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반성을 하고, 전에 동일한 전과가 없을 때 기소유예하는 것이 이제 검찰의 일반적인 관례죠.
0: 네.
1: 그래서 기소유예 자체는 범행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청탁인 걸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해서 어떻게 보면 뭐그 관련돼서 금품, 뭐 후원금 500만 원,
2: 예.
3: 김광선
1: 이걸 사실은
3: 변호사입니다.
1: 받기로 했는데 받지 않았잖아요.
0: 네.
1: 후원 한도가 차서. 그런 걸 종합해보면 이게 과연, 부정한 청탁으로 인해서 뇌물로 봐야 할 것인지, 그래야 할 것인지 아닌지, 이걸 아마 수사팀도 마찬가지고, 이걸 결재하는 대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2: 예.
1: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절충적인 걸 내린 거예요. 기소유예 자체는 범행이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0: 네.
1: 범행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아니고 무혐의를
2: 무혐의,
1: 해야겠죠.
2: 예.
1: 근데 검찰에서는 이제 부정한 청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금액이 작고 또 이와 관련된 사건에서 이제 공범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소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애매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이제 처음에는 이걸 기소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0: 네.
1: 수사 보고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수사팀에서는 징역 8호를 구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또뭐 계엄이 선포되고 정권도 뭐 바뀔 수 있는 과정 그리고 검찰 이제 수뇌부가 뭐 총장도 바뀌고 하면서 이게 대검에서 이제 기소유예를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여서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소유예 자체는 그냥 엄격히 따지면 죄를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면죄 여부를 준건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0: 예. 그런데 김 후보자는 이 기소유예도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본인은 어쨌든 끝까지 민원이다, 청탁이 아니라 민원을 해결해 준 거다 이렇게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1: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데
0: 예.
1: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처분하면 죄가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긴 합니다.
2: 예.
1: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정치인이잖아요.
0: 예.
1: 그러면 뇌물과 관련해서 기소유예가 됐기 때문에 죄는 인정이 되는데 검찰에서 용서해 주기 때문에 이 꼬리표를 달고 계속 정치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이 오겠죠.
0: 네.
1: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이제 본인 자체가 죄가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또 생각하지 않고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일단 이제 헌법소원까지 가서 아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마지막 수단까지 나는 다 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뭐 검찰이 됐건 헌법재판소가 안 받아준 것이지 난 정말 억울하다. 아마 이제 그런 어떤 명분 쌓기도 될수 있고요.
0: 네.
1: 정말 본인은 뭐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2: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다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과거와 동일한 사안이잖아요. 다시
1: 네.
2: 수사를 할수 있는 겁니까?
1: 수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번 결정난 거에 대한 다시 수사를 할수 없다. 이것은
0: 네.
1: 기소가 됐을 경우 그래요. 이건 기소가 안 됐잖아요.
0: 네.
1: 근데 기소가 되면 기판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죄가 나든 뭐 어떤 형식으로든 결과가 나오면 거기는 다시 수사할 수 없죠. 수사할 수 없는 이유는 다시 기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공소권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소유예가 됐다랄지 아니면 이전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다시 수사를 해서 죄가 인정이 되면 또 송치하고 기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막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 이제 정치적 사건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무혐의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서 기소하고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유죄가 나온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얼마나 뭐 엄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수사 과정에서 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뭐 기소해달라고 검찰을 송치할 수도 있죠.
0: 예. 지금 방금 이제 자막에도 나갔습니다만은 내일 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공교롭게도 내일 또 똑같은 날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 그리고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의 뇌물 공여 약속 등의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결심 공판에서 뭐 관련해서 새로운 진술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김 후보자에 대한 이 재수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1: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일단 뭐 양 씨, 강 씨가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브로커 양모 씨가 일단 내일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이 컸겠죠. 김성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같은 날 공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사실이랄지 아니면 김성 후보자에게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김 후보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인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0: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 인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남편과 결혼한 지는 7년 됐고요. 6살 아들이 있어요.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살집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제철 음식과 맛집, 야식, 배달집을 줄줄이 꿰을 정도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외모로만 보면 매력적인 편은 아니었지만 서글서글한 성격에 붙임성이 좋았고 그 점이 좋아서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의 몸무게가 더 늘었습니다. 30대 중반인 넘기면서는 슬슬 건강이 걱정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정신을 차렸는지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야식을 끊었습니다. 밤늦게 기름진 음식을 안 먹으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심지어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남편도 주변에서 칭찬을 하니까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운동이 재밌다면서 매일 헬스장에 가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에는 쳐다도 안 보던 향수를 사 모으더니 아침마다 공 들여서 머리를 만지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자동차 관리 앱에서 남편의 주차 기록을 보게 됐습니다. 헬스장 간다고 했던 날이었는데 차는 집에서 한참 떨어진 호텔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다른 기록들도 확인해 봤더니 비슷한 장소에 주차한 흔적이 몇 차례 더 발견됐습니다. 남편에게 따져 묻자 처음에는 거래처 사람을 만났다고 둘러댔지만 결국 여성 트레이너와 함께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운동 끝나고 술 한잔 하면서 서로 고민 상담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텔도 술에 취한 트레이너를 발에다 주려 들어갔던 거고 성관계는 하늘에 맹세코 절대 없었다는 겁니다. 트레이너는 남편의 SNS를 팔로우하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남편의 SNS에 저와 아들의 사진이 많으니 유부남이라고 하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너에게 더 화가 납니다. 남편은 끝까지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불륜으로 몰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성관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이혼이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술 취한 트레이너를 데려다만 줬다, 성관계는 안 했다. 이 변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관계까지는 안 했다고 주장하면서 취해서 침대에 눕혀만 주고 바로 나왔다. 그냥 누워서 얘기만 했다는 변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3자가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진 않습니다.
0: 네, 지금 남편이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 없으니까 외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 이거 반드시 성관계까지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보다 훨씬 넓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1: 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0: 그렇죠.
1: 예, 판례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연인 관계에 준하는 행동을 하거나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간통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제 성관계 이외에 더 넓은 의미도 부정행위가 될수 있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럼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 네, 사연에서는 남편과 트레이너가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고,
0: 네.
1: 예, 술을 마신 뒤 호텔까지 함께 출입했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0: 네.
1: 여기에 두 사람이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거나 늦은 밤 반복적으로 만났다거나 여행을 함께 갔다는 등의 추가적인 사정까지 확인된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0: 네.
1: 예, 따라서 남편이 성관계의 장면을 찍은 사진이 없으니 외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근데 이제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헬스장에 간다고 했던 날에 남편 차가 호텔에 있었고 또 비슷한 기록도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호텔에 함께 갔다 요거 사실만으로도 외도는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볼수 있지 않나요?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1: 네, 실제 상간자 사건을 하다 보면 성관계 자체를 직접 촬영한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0: 그렇죠.
1: 예, 일반적으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내용, 숙박업소 출입 내역, 차량 운행 기록, 함께 여행을 간 정황, 카드 사용 내역, 사진 등 여러 간접 사실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0: 그렇죠.
1: 네,
0: 예.
1: 뭐 이론상으로는 단한번 호텔 주차장에 차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0: 네.
1: 예. 정말 남편 주장처럼 술에 취한 사람을 데려다 주었을 가능성도 논리적으로는 존재하기 때문인데,
0: 네.
1: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고 앞뒤로 두 사람이 장기간 함께 있었던 정황이나
0: 네.
1: 연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메시지 등이 추가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도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만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서 전체적인 관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호텔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호텔 CCTV가 존재한다면 이제 증거 보존 신청해가지고 그 상황을 이제 증거로 확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기는 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트레이너는 남편의 SNS를 맞팔로우 해가지고 사연자분과 아들의 사진 지금 본 상황으로 저희가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너는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호텔까지 간 거거든요. 이 트레이너 상대로 상간료 위자료 소송 가능하겠죠?
1: 네,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0: 네.
1: 예,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는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0: 네.
1: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수 있었는지도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0: 그렇죠.
1: 예, 사연에서는 남편의 SNS에 아내와 아이 사진이 가득 있었는데
0: 네.
1: 트레이너는 남편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메시지까지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0: 네.
1: 네, 이러한 사정이 사실이라면 트레이너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다만 남편과 트레이너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되어 있었다면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0: 네.
1: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는 두 사람의 교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와 당시 부부 관계가 어떠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0: 네. 근데 외도를 의심하게 되면 사실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거나 위치 추적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들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괜히 증거를 모으려다가 사연자분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분 외도 증거 만약에 모은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1: 네, 외도를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상대방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래 풀거나
0: 네.
1: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집이나 차량에 몰래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하지만 이런 식으로 증거를 얻으려다가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기면 사건 전체가 복잡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0: 네.
1: 본인이 직접 참여한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본인에게 전송된 메시지를 보관하거나
0: 네.
1: 본인이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족 공동 계정이나 공동 차량의 기록을 확보하는 등 적법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남편이 그 여자와 호텔에 간 것은 맞다, 몇번 만난 것은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다면은 그 대화 자체도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으므로
0: 네.
1: 무리하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듯 확인하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먼저 보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또한 추후 상관자 소송을 등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을 통하여 통신기록 조회, 카카오톡 내역 조회, 차량 입출입 기록 조회, CCTV 등 증거 보존 신청 등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만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넓은 의미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담자분 남편이나 그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이혼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증거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면 오히려 상담자분이 이제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조언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 로의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최유리의 바람이 찬 좋은 날에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3: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낮의 시간은 다소 덥습니다. 가을볕이 그대로 떨어지면서 고스란히 늦더위가 느껴지는데요. 현재 서울은 28도 선이고 광주 29도, 대구 30도 등 남부지방은 30도 가까이 올라서 더 덥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호남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요. 영남과 제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는 만큼 자외선 차단 잘 하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 시간으로 서서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는 성산 쪽으로 6.5km와 8.5km 사이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길 통과하는데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는 공항 가는 길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양화대교 쪽으로 여의하류 진입하는 길목부터 속도가 처져 있는데요.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사이 1차로 막고 차선 그리는 작업도 진행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도 조금씩 차가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 안성 휴게소 부근, 그리고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량 많아 속도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3: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문회 준비 작업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4: 네, 내일 청문회에선 식약처 청탁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공소취소 논란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5: 네, 적선동 청문준비단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내일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5: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아침 8시쯤 이곳 적선동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가족 장례와 관련해 위로를 전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오늘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0년 법조 경험이 잘 쓰여지길 바란다고 거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의 역량을 언급하며 정면 돌파 의지도 내비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6: 제가 30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재판과 또 변호와 또 경찰에서 인권위원 등 그런 모든 경험이
3: 김승원
6: 새로운 형사사업 체계 정착에 소중하게 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0: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사의 검토에 대한 질문에는 내일 최대한 잘 설명드리겠다고 답했고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 관련 취재진 질문에도 내일 다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아꼈습니다. 그동안 청문회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의혹 해소 관련 준비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많았는데 내일 청문회 쟁점은 뭐가 될까요?
0: 네, 우선 가장 논란이었던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난 2021년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제넨셀 임상계획 승인을 위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혹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씨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도 이뤄졌는데 김 후보자가 기소 유예 처분된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줄곧 공익적 차원의 민원 전달이었다며 부당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쉽게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던 만큼 내일 청문회에서도 김 의원이 실제 임상 승인에 영향을 미쳤는지 민원 전달 과정에 대가성은 없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넨셀 창업주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브로커 양 씨와의 친분 논란이나 판사 아들 입법보조원 채용 의혹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가족 교육시설 관련 의혹이나 음주운전 이력 등을 두고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새로운 법무부 수장으로의 역량을 두고도 정책 검증이 예상되죠.
0: 네, 맞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지명 초기부터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어온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민주당 내 이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력을 두고 김승원 체제 법무부가 공소취소 논란에 대응할 방향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서면 답변에서는 공소취소 검토 지시 여부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답한 만큼 여전히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 후보자는 또 그동안 도어스태핑과 설명자료 등을 통해 포스트검찰 시대의 성공적인 안착을 강조해왔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개혁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화와 사법제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게 기여하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 관련 내용 역시 청문회에서 큰 쟁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적선동 청문준비단 사무실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2: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에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던 코로나19 치료제가 실제로 93명에게 투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제넨셀의 해당 치료제 국내 임상 이상이 2022년에 실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중대하고 예상치 못한 약물 이상 반응 의심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치료제는 동물 실험 과정에서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토열 증상 등을 보인 뒤 죽었는데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는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계획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는 일보 후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대법관 재청 파문 같은 사법 현안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3: 네, 국회입니다.
2: 네, 이번 인사청문 전국의 최대 승부처는 결국 김승원 후보자가 된 거죠.
3: 네, 민주당은 내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큼은 사수하겠다며 총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임상시험 청탁 의혹은 과거 한동훈 검찰 체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았던 표적 수사의 연장선이라며 반격의 화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을 향해선 정책은 뒷전이고 모욕적인 언사가 질문을 대신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가족 신상 캐기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아니면 말고시기의 의혹을 100번 되풀이해도
5: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4: 거짓 선동이 검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3: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가 망사, 이제 김승원 차례라며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결국 대통령 면죄부와 공소 취소가 민생보다 우선이냐고 날을 세웠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용도 폐기를 선택한 전형적인 용병 정치라면서 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연막탄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5: 지정, 로비, 주가 조작까지 범죄 영화를
6: 방불하게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이처럼 하자가 많은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3: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공사 구분을 못하는데 청문회를 통과해도 버틸 수 있겠느냐, 권력 사유화가 본질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청문회 첫 타자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나섰는데 검증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3: 네, 김성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법관 재청권과 이 대통령 재판 같은 사법 현안이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선택적 재재청 요구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이자 탄핵 사유라고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는데요. 또 헌법과 법률을 보면 취임 전 진행되던 형사 재판을 중단할 근거가 없다며 이 대통령 재판도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재판부의 법리 검토 끝에 정지된 거라고 말을 아끼자 사법부가 헌법을 위반한 거냐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국정안정을 위한 조항이며 사법부의 독립만 내세운 독단은 경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제기된 탈세 의혹에 대해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2021년 처남과 합가하며 보증금과 월세, 생활비를 부담했지만 금융이익 제공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세무사를 통해 과세 대상 여부를 검토했고 오늘 증여세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기본소득 등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용혜인 의원의 후보직 사퇴 배경을 설명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연합정치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면서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원칙을 정하고 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도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2: 경기 파주에서 60대 여성을 위조 상품권이 쌓여있는 냉동창고에 가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1: 경찰은 남성이 위조 상품권 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취득하기 위한 범행으로 보고 있는데 공범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이 경찰이 송치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죠?
7: 네, 경기북부경찰청은 조금 전인 낮 1시쯤 경기 파주에서 6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하고 상품권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A씨가 수백억대 가짜 상품권 거래로 거액을 얻기 위해 계획 범죄를 꾸민 것으로 보고 사전에 여성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 감정을 맡기기 위해 피해 여성을 유인한 뒤 가짜 상품권이라는 사실을 들킬까 봐 피해자를 가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위조 상품권 감정을 하러 가는지 모르고 범행 장소에 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일 컨테이너 대여 업체를 통해 냉동창고를 빌린 뒤 지난달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옆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냉동창고에 피해자를 가둔 건 맞지만 살해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네, 공범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될 전망이죠?
7: 네, 경찰은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공범 B씨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한 차례 위조 상품권 거래를 시도했다가 매수자를 찾지 못해 실패했고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공범 B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는 지난 2일 상품권을 확인하는 역할을 공범인 B씨에서 숨진 피해자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품권을 소지한 사람이 여성이 나오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0: 경찰 수사 결과 2조차도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상품권 위조를 공모했는지 이들이 준비한 액면가 500원 어치 위조 상품권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1: 네, 조금 전 마감한 증시 속보 전해드립니다. 우리 코스피가 3%대 하락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가 6%대 급락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가 3.26% 내린 6,684.37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69% 내린 806.79에 장을 마쳤습니다.
2: 네, 시가총액 3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3.85% 하락해서 24만 9,500원을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는 더 내리폭이 컸습니다. 6.35% 내린 169만 7천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원 올라서 1,347.35원을 오후 3시 반에 기록을 했고요. 자세한 저희 증시 소식은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11월 중간선거 직후 어쩌면 그 전에 끝날 거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안전 항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회의가 개최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전격 연기됐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아일랜드 방문 마지막 날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 종전 시점을 11월 미 중간선거와 연결했습니다. 이란이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오며 합의를 원하고 있다면서 자신은 쓸모없는 합의는 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4: 이란 전쟁은 중간선거 직후에 끝날 겁니다. 어쩌면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중간선거 직후에 끝날 겁니다.
3: 미군이 이란에서 트럼프입니다. 빠져나올 것이라면서도 베네수엘라처럼 미국이 남아 석유를 가져가기로 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는 시진핑 주석과 훌륭한 관계라며 취소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일을 연이틀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또 다른 외교적 논란도 나왔습니다.
4: 북아일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둘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입니다.
3: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해 아직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며 영국 속을 긁으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아일랜드산 위스키에 대한 관세는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에게 달렸다며 개의치 않는다고 반응한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호르무즈 해협 회의는 전격 연기됐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은 합의 도출을 위해 연기했다고 밝혔고 이란 매체는 일부 영내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연기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이란은 오만과 합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안전 항로를 주변국에 설명할 계획이었지만 바레인이 불참을 선언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참석도 불투명해지면서 영내 조율의 어려움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0: 건강해.
1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2: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

0: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4: 고향 특례시
5: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6: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경남 창원, 김해, 양산 등에서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에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서 보험금을 받은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를 일명 공격수, 피해 차량 운전자를 수비수, 피해 차량 동승자를 마네킹이라고 이름을 붙인 뒤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까지 10건이 넘는 보험 사기에 가담해 건별로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보험회사에게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는 한순간이지만 그 뒤에 숨은 보험 사기 역시 경계를 해야겠죠. 오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치매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장기 요양보험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치매 보험과 진단금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지인을 통해 가입한 보험 괜찮은지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은퇴 설계까지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실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 받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봅니다.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런 보험 사기가 정말 많은가 봐요. 오프닝에서 네. 나눴던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잘 가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이렇게 소비자로서 또는 사기를 치는 사람으로서 이런 피해를 입지 않게끔 모두가 다 경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0: 그렇죠. 자, 오늘 그럼 준비된 내용 중에 청취자분들은 어떤 것들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까요?
2: 우선 요즘에 많이들 이슈가 되는 게 갈수록 치매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치매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환자분들의 가족들도 경제적인 부담, 심리적인 부담들이 같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미리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서민정 팀장님은 어떤 내용 강조해주고 싶으신가요?
3: 우리가 흔히들 보험 상담이라고 얘기하면 매달 내시는 보험료의 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50대 이후의 중장년층들은 은퇴 시기가 맞물리면서 사실은 보험료 납입을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는지 이 납입 기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보험료 납입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은퇴 설계까지 전반적인 재무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인데요. 샵 0945번의 문자창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상담 요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코너 바로 시작해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치매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재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약 15조 5천억 원으로 2009년 1조 9천억 원 대비 8개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15년 63만 명에서 2024년 105만 명으로 늘었고 2034년에는 17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장기 요양 인존자 수도 2015년에 47만 명에서 2024년 117만 명으로 2.5배가 늘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험받을 수 있다는 게 국회 예산처 정책조의 진단인데요. 실제로 재정기관들의 장기 요양보험 단기 순이익도 2027년에는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 이 장기 요양보험 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그렇군요. 장기 요양보험의 단기 순이익이 2027년에는 적자 전환, 그리고 2030년에는 고갈 전망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치매 환자 수도 늘고 나가야 될 보험금도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걸 텐데 그렇죠. 치매 환자가 10년 사이에 뭐 거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환자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2: 일단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고령화 사회 되게 많잖아요. 고령 인구 자체가 되게 빠르게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치매 환자 수도 늘어났을 거고요. 거기다가 고령화 사회가 된다라는 거는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치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기간도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 수가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질병 관련된 얘기를 드릴 때 이게 발병률보다 발견율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치매도 예전에는 그냥 뭐 노망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런 치매 진단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 그냥 넘겼었던 분들도 아 이거는 치매가 맞습니다라고 해서 치매로 정확히 진단받는 경우도 같이 늘어나다 보니 그 치매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0: 어떠한 그 병리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치매 환자 수가 늘었다라기보다는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2: 그렇죠.
0: 발병률보다도 발견율 자체가 높아지면서 치매라는 데이터 안에 들어오는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됐다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근데 결국에 치매가 문제인 건 이게 혼자만 앓고 끝나는 질병이 아니라 치매라는 병 자체가 가족 전체의 간병 부담으로 굉장히 많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점인 거잖아요.
3: 그렇죠. 이게 치매가 심해질수록 본인은 이 치매로 힘들어한다는 사실조차 사실 기억을
0: 몰라요.
3: 하지 못한대요.
0: 맞아요.
3: 그러니까 오히려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데 또 이 치매라는 질환 자체가 다른 질환과는 좀 다르게 진단 이후에 정말 짧아야 몇 년이고요. 길게는 정말 십수년 넘게 이제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간병비나 요양 시설에 대한 비용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또 국가 정책이나 제도만으로 또 감당하기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자분들의 가족분들 부담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0: 그래서 우리가 치매 보험에 대한 관심이 계속 꾸준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근데 아직까지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치매 간병보험 문의가 많이 늘었다라고 체감하실까 궁금하기도 해요.
2: 사실 많이 늘었다라는 점을 확실히 체감하긴 합니다. 예전에는 치매는 남의 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관심들도 많이 높아지신 것 같고요. 실제 청취자님들이 상담 신청하셔서 같이 상담 진행했던 내용들을 보더라도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보험 점검을 받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의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그동안에 모르고 지나갔던 또는 준비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다 보니 아 이런 걸 좀 보완하고 싶어요. 특히 암, 뇌혈관, 심혈관뿐만 아니라 뭐 요양이나 간병 관련된 이런 치매 보험 관련된 것들에 대한 문의도 점점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간병보험 또는 치매보험 이런 내용들은 특히 이제 중장년층 분들 이제 부모님이 좀 편찮으실 수 있는 연세 때 그 연세 때 계신 50, 60대 청취자분들이 특히 많이 문의를 주시고 계시긴 해요.
0: 저도 사실 보면요. 이게 뭐 진단률로만 봤을 때는 암 진단률이 훨씬 높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제 주변에서 치매 알테나 돌아가신 분들을 더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간병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쉽지 않아요.
2: 맞아요.
0: 진짜 쉽지 않아서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질환 중에 하나가 치매인데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3: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아프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나요? 사실 어떤 치료법이 돈이 많이 되나요?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데 사실 치매는 진단 이후에 점진적으로 그냥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일상생활의 기능을 잃어가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단받고 진행이 좀 된다라고 하면 일단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수행 능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 단계서부터는 지속적인 돌봄과 간병이 필요한 상황일 거고 결국에는 이 장기간 지속되는 돌봄이나 간병에 대한 부분이 가중이 되면서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 본인의 고통도 물론 있겠지만 결국에는 가족분들 전체의 경제적 부담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 그렇죠. 실제 치매 환자를 두신 가족분들도 다른 질환들보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못 느끼셨다가 실제 이제 맞닥뜨리시면서 아 이게 필요한 거였구나라는 걸 느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보면은 초기 즉 경증 상태라고 불리우는 그 시기에는 아무래도 뭐 외래 진료 보시고 그다음에 통원하시고 집에서 돌볼 수 있으니까 뭐 검사비, 약물 치료비 정도의 이제 비용이 들 텐데 여기서 조금 더 안 좋아지시면은 보호자가 계속 동반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일상생활에서도 혼자서 생활이 힘드시니까
3: 그렇죠.
2: 뭔가 보조해주는 역할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급격히 간병비 또는 뭐 이런 시설 이용비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으로 확 다가오게 되고요. 여기서 더 악화가 되셔서 이제 중증으로 진행이 되면 이때부터는 혼자 못 지내시거든요. 그러면 24시간 누군가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확실히 24시간 간병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입소를 해서 거기서 이제 관리를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치매 특성상 완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갈수록 가족분들의 이런 금전적인 부담도 늘어나고 또 시간적인 심리적인 부담들도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래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질병 상위 랭크된 것 중에 치매가 항상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가 봐요. 장기간의 돌봄과 간병이 필요한 그리고 사실 완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네. 진행을 늦추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한 준비들을 많이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3: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과거에 치매보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진단금 상품이 주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경도 치매 진단을 받으면 얼마, 뭐 중등도 중증 치매를 진단받으면 이렇게 받는 일회성의 진단금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일회성의 진단자금은 정말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장기 요양 등급의 보장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치매가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서 일상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장애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고 계신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험금을 계속적으로 수령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나오는 게 간병이 필요하다. 결국엔 24시간 간병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간병인이 나오는 보험까지 준비를 되신다라고 하면 병세가 악화되는 거에 따라서 계속적인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죠.
0: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돌봄의 문제이 하지만 워낙 치료법들도 발전을 하고 기술도 막 발달을 하고 있으니까 치매 또한 아주 그 병세를 늦출 수 있는 더디게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치료약들도 요즘 되게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나요?
2: 그렇죠. 사실 제일 대표적인 게 2024년도 한 2년 전

0: 요즘에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라고 해서 이제 개발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일 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게 뭐 이런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실제 경도 인지장애나 경증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약 18개월 정도 투여를 하면 병의 진행을 한27% 정도 늦추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즉 치료제라는 말을 쓰기에는 사실 완전히 낫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치매가 악화되는 진행 속도 자체를 되게 늦출 수 있는 점에서는 의미가 좀 있죠.
1: 27%의 병의 진행을 늦춘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되게 간절한 분들 많으실 거란
0: 맞아요.
1: 말이에요. 근데 뭔가 신약이라고 하면은 약값이 너무 비쌀 것 같아요. 응.
0: 맞아요. 이게 이제 막 개발된 거기도 하고 또 이제 표적 치매 치료제라고 보통 불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받지 못해서 급여가 아닌 비급여 치료제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체중 50kg인 환자 기준으로 했을 때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 약값이 발생을 하는데,
1: 진짜
0: 이게
1: 비싸네요.
0: 한달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2천만 원 이상의 치료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상당히 커질 텐데, 현재 이런 내용들을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비라는 보장이 있는데, 이 약물 치료를 했을 때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치료비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보장들이 또 보험회사에서 개발이 되고 있죠.
1: 아, 그렇군요. 뭔가 약물 치료법들이 막 발달되는 것만큼이나 보험의 측면에서도 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특약들이 많이 좀더 빠른 속도로 좀 준비가 되면 좋겠다는
0: 맞아요.
1: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매는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노후까지 완전히 흔들어버릴 수 있는 중대 질병이기 때문에 미리 좀 점검을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집에도 치매로 인한 가족력으로 힘들었던 가족들이 있었다. 주변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봐서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올바른 건지 그 판단을 혼자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 드신 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0: 애프터.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오늘은 경기도 포천에서 상담을 했었던 50대 후반 남자 청취자분 사연인데요. 저희 상담하기 한 1년 전쯤에 이제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추가로 이제 보완을 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마지막에 가입한 보험이 괜찮은 건지 이게 궁금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른 점은 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부담된다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는데 지인의 지인에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 그때는 뭐 따져보지 않고 그냥 가입을 했는데 계속 라디오 방송 듣고 체크를 해보고 하다 보니 이대로 가도 되나 싶어서 이제 그런 걱정이 좀 드셨다라고 해요. 이제 남들은 좀 은퇴를 걱정하는 나이긴 한데 현재 하시는 일이 안정적이셔서 그래도 70세 전후까지는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하시면서 그때까지 잘 준비를 하고 싶다 하면서 문의 주셨어요.
0: 그렇군요. 이동갈배 고장. 경기도 포천에서 문자를 주신 청취자분 직접 만난 사례 이제 살펴볼 텐데 갈비의 맛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 청취자님은 마지막에 가입한 보험의 뒷맛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뭔가 찝찝한 마음에 굿모닝 굿나이프로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아직 은퇴 시기까지는 10년 정도 남아있으니 잘못돼 있다면 뭔가 다시 한번 수정 보완을 할 시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좀 어떠셨을까요?
2: 우선 보험이 한 두 건 정도가 있는데요. 보험료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본인이 일단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장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암진단비 3천만 원, 4열간 허혈성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기본적인 수술비와 간병인 보장,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 표적항암 치료비까지 일단 기본적인 내용

0: 내용은 굉장히 알차게 잘 들어가 있었는데요. 다만 청취자님이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좀 신경을 쓰지 못하셨던 문제가 하나 숨어 있었어요.
1: 어떤 문제였을까요?
2: 그게 바로 납입 기간이었습니다.
1: 납입 기간?
2: 네. 그러니까 두건 중에서 한 건은 보장 기간은 90세 만기거든요. 90세 만기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납입 기간이 30년 납이었어요.
1: 오래 보험료를 내셔야 되네요.
2: 맞아요. 청취자님 연세가 이제 가입하셨을 당시가 58세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거를 30년 다 내면 88세까지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1: 아이고.
2: 근데 작년에 하셨으니까 87세까지 내시는 거고, 87세까지 내고 90세까지 보장받는 구조. 즉, 내가 계속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근데 나머지 한 건은 또 20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설명 들으신 거는, 아, 20년 뒤에 그냥 없애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긴 했는데, 20년 뒤에 없애긴 또 70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시 갱신을 하면 보험료 또 오를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90세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90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1: 와, 이게 보장 내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보험료 납입 기간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보험 또한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릴 수 있겠습니다. 90세 만기의 보험을 87세까지 보험료 내면서 보장받아야 된다.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청취자님이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70세까지는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답을 해 주신 건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70세 은퇴하시고 18년, 20년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0: 그렇죠. 아까도 보험료가 현재는 본인이 부담되지 않으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부담될 수 있는 보험료인데
1: 그렇죠.
0: 청취자님이 일단 이 상황을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매월 보험료 부담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인지 별로 이제 내는 것만 신경 쓰셨지 내가 언제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 야만 이 보험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못 하셨던 거죠. 왜냐면 나는 남들보다 또 오래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게 바로 보험이라는 금융 상품일 텐데,
2: 맞아요.
1: 청취자님이 이 보험료를 그만 내실 수 있는 방법은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상품들의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면은 질병 진단을 받으셔야
2: 그렇죠.
1: 되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프실 수도 없는 노릇인 거잖아요, 일부러.
2: 맞아요. 그래서 이게 청취자님처럼 50대 이상 또는 50대 후반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험 내 보험을 체크를 해보실 때 보장 내용이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런 보험료 절감이라든지 보험료 얼마 낸다도 중요한데 내가 언제까지 얼마나 크게 내야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뒷부분 거는 그냥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이게 이런 경우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는 건 보험 특성상 중간에 납입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해지가 돼요. 그러면은
1: 그렇죠.
2: 보험을 그동안 냈던 것들도 다 날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든탑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을 지금 내가 늘릴 수 있다면 보험료 납입을 좀더 늘려서라도 짧게 내는 게 나을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은퇴 이후에 남은 기간 어떻게 낼지 모르겠어 하시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차라리 오래 낼게 아니면 짧게 냈고 끝낼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해보시는 걸 항상 추천드리거든요.
1: 그렇죠.
2: 지금 청취자님은 은퇴 이후 남은 납입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이 없으셨고 그냥 해준 대로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도 당황스러우셨던 거죠.
1: 그렇죠. 보험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 가입하시고 이거 해지하게 되면은 보험 해지에 따른 모든 손해는 그냥 내가.
0: 그렇죠.
1: 소비자가 떠안는 거기 때문에 가입부터 신중하셔야 되고요. 진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민 팀장님이 해주신 이야기 중에 결국 보험은 끝까지 다 보험료를 내야 납입 기간을 다 지켜야지만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 그래야 끝난다라는 게
2: 맞아요.
1: 정말 와닿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안고 계신 청취자님께 어떻게 솔루션을 내주셨는지 그 변경안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애프터 결과 만나보겠습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입니다. 보험 점검, 보장 체크, 보험의 납입 기간까지 알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5: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6: YTN 라디오 굿모니 굿나잇.
1: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굿모닝

0: 군라이프를 진행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비포 사연을 듣다 보면요, 애프터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라는 걸 이렇게 약간 예측을 조금은 해볼 수 있는데, 오늘은요 전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납입 기간 설정이 잘못돼 있는 청취자님의 보험을 어떻게 수정해 주셨을지, 자, 서민정 주치의님 애프터 처방 결과 알려주시죠.
1: 우선 지금 기존 보험료가 두 건에 한 29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조정하고 나서 월 보험료는 약 27만 원으로 보험료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0: 월 보험료 수준이요?
1: 네. 하지만 이번 처방의 핵심은 뭐였냐면 결국엔 보험료가 아니라 납입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납입 기간에 변화가 생겼죠.
2: 그렇죠. 청취자님한테 맞는 현실적인 납입 기간으로 조정하는 거를 이제 좀 핵심으로 보고 처방을 내려드렸는데요. 일단 보장 내용 우선순위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암, 뇌혈관, 심혈관 이런 3대 진단비는 기존에서 더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 다만 지금 기존 보험에서 수술비가 상당히 과하게 되게 여러 가지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간병인 보장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납입 기간을 15년 납으로 결정을 하셨고요. 15년 납으로 하시면 지금부터 은퇴 이후 한 3년, 4년 정도만 준비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때 납입 여력을 미리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15년 납으로 설정을 바꿔서 이제 계획을 해드린 거죠.
1: 그런데 여기서 또 일부 보장은 사실 15년 납보다는 20년 납입으로 준비를 하는 게좀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전체 보험료 중에서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에 되는 보험료는 20년 납, 그리고 나머지 보험료는 15년 납입 기간으로 나눠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결국에는 주요 보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너무 과했던 수술비는 좀 줄였고요. 그리고 간병인 보장은 기존과 그대로 포함을 하면 가져가면서 월 27만 원으로 걱정 없이 좀 가져가실 수 있게 됐어요.
0: 그렇군요. 월 보험료의 납입 수준은 비슷해 보이지만 납입 기간이 확 줄었으니까 청취자님이 총 내셔야 하는 보험료도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 상품이 30년 납이 하나가 있었고 20년 갱신형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면 이거를 90세까지 보장받기 위해서 다 낸다? 그러면 대충만 계산하더라도 한 8,5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갱신형 상품은 20년 차에 이제 갱신돼서 보험료 또 오를 테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조정한 이후에는 15년 납, 또 일부는 20년 납으로 조정을 하면서 총 납입 금액이 절반 수준인 4,400만 원 정도로 줄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은 티가 좀안날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완납을, 납입을 끝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보험료가 절반, 4천만 원 이상 줄어든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0: 와. 상담받지 않으셨다면 8천만 원 넘게 그 이상을 냈어야 되는 보험료가 4천만 원대로 절반 이상 줄게 됐습니다. 총 납입액으로 보니까 그 절감 효과가 확실하게 느껴지는데요. 혹시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질병 진단을 받게 되면, 큰 병의 진단을 받게 되면은 보험료 더 이상 안 내도 되는 이 납입 면제 기능, 이것도 그대로 유지가 됐을까요?
1: 네,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납입 면제 기능이 그대로 포함된 상품으로 좀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납입을 끝내지 않고 질병을 진단을 받으셨을 때도 납입이 면제가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70세 초반까지는 내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70세 은퇴를 가정하면 그래도 약 3년에서 4년 정도의 납입 기간이 남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납입 할지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따져보면 약 800에서 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보험료 내실 돈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걸로 저희가 좀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내가 20년 넘게 더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는 부담을 일단 덜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납입 기간 동안 남은 보험료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70세를 목표로 해서 연금이나 목돈 활용을 할수 있는 상담을 좀더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분 어떻게 연금 목돈 재원 마련도 하셨을지, 그 재무 상담의 내용도 좀 궁금한데, 다음번에 또 준비를 해주시면은 요 청취자님의 사례 계속해서 이어가서 나눠봐도 좋을 것
2: 맞아요.
0: 같습니다. 큰 병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 제도도 유지되고요. 그리고 내야 하는 총 보험료의 납입 수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은퇴를 한 이후에도 보험료 부담을 안지 않게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슷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내 보험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굿모닝 굿나잇 프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확실히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와이텐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두 분의 보살님께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만 물어보살. 첫 번째 청취자님 8962번님인데요. 40대 청취자입니다. 저는요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한다고 저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인지 돈이 언제 필요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매달 고정적으로 내야 하는 상품 가입은 좀 꺼려집니다. 그래서 그냥 적금으로 아주 조금씩 모으고 있긴 한데 주변에서 연금 상품으로 보험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돈 모으고 있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다 똑같진 않을 것 같은데요.
1: 본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문자를 주신 건데.
0: 그렇죠. 그렇죠.
1: 아마 돈이 묶일까 봐 좀 고민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오랜만에 단호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 노후 연금 준비는 적금이 아니라 보험 상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연금 상품은 뭐 펀드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매년 단위 뭐 7% 8% 이후로 불이가 되는 뭐 보증형 연금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금으로 모으는 것도 지금 뭐 내 노후를 위해서 적금한다라고 하시니까 분명히 노후를 위한 저축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2, 3년 뒤에 쓸 목적 자금이 아니라 이 모으고 있는 돈이 연금 목적이라면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이후에 쓸 자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금이율이 높다 낮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수익률이 더 뭐가 좋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저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모은 돈으로 살아있는 동안 내가 평생 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즉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은 내가 뭐 연금 자산으로 2억을 모아놨다. 한 달에 100만 원만 뺐어야지 가능할까요?
0: 그렇지가 않죠.
2: 네, 뭐 한 달에 100만 원만 뺐었다 치더라도 이거 이제 언젠가는 끝난단 말이에요.
0: 곳간이 비니까요.
2: 맞아요. 근데 연금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거에 가장 큰 거는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인출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계속 해줍니다. 내가 150살까지 살았다? 150살까지 계속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연금 형태를 종신형 연금으로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 거를 대비를 해서 준비하는 연금인 만큼 오래 살았을 때도 전혀 걱정되지 않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금 상품들을 활용하시는 방법이고요. 연금 자산은 아무리 많아도 뭐 너 연금 자산 많으니까 세금 더 내 이런 거 없거든요.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없으니 충분한 연금 자산은 미리미리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적금보다는 차라리 연금 상품으로 작게라도 미리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뭔가 연금 자산은 재산세가 없다라는 말이 귀에 꽉 꽂히면서 세금 관리하는 것도 노후 준비 하나의 대안이니까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창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0: 싱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오늘은 치매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게 된 배경과 유의해야 할 점들 짚어봤고요. 보험 내가 납입 다 끝내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노후 준비는 적금과는 별도로 보험 상품으로 대비하는 게 안전하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미래와 노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더 중요할 텐데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비교 분석해서 미래 탄탄하게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상담 문자창 계속해서 열려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샵 0945번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전문가 상담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 에어서플라이의 Without You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수원은 15도로 시작해서 한낮의 서울은 27도, 대전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한낮에 대구는 28도, 창원은 29도까지 오릅니다. 종로 따라 서대문 가는 길 흥인지문에서 종로 2가 쪽 쪽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반대 신설동 쪽으로는 종로 2가에서 3가 쪽으로 서행합니다. 성산로는 성산 2교에서 마포구청역까지 꾸준하게 차가 많고요. 같이 가는 내부순환로는 성수 쪽으로 홍지문 부근 3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여기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전으로는 홍제램프부터도 속도가 약간씩 떨어져 있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가양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성수대교 그리고 청담대교 남단 쪽으로 건너기 어렵습니다. 분당 수호로는 복정사거리에서 탄천 1교까지 차량 속도 내려가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 일대, 안성 휴게소 부근, 기흥에서 수원, 판교 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월요일 1, 2부는 여의도 9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용주맥 정치연구 소장, 하의영 한겨레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당내 상황 포함해 주요 현안 다뤄봅니다.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신들린 평론으로 여의도 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구판 서용주맥 정치사회연구소장 하영 한결의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주말인 어제 용혜인 후보자가 결국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지명 14일 만의 일이고 용혜인 후보자는 떳떳함을 강조하며 사퇴 배경에 민주당이 결단해달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뒤끝이 남아있는 건가요? 보통 자진사퇴 형식이면 뒷말 안 할 텐데.
1: 그러게요. 일단은 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사실 그 이 사퇴 변에 있어서는 말끔해야죠.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아서 오랜 고민 끝에 사퇴를

0: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건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어떤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압박을 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도 이례적이고 저는 놀랬어요.
1: 네.
0: 이건 뭐냐면 사퇴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사퇴해 줄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뭐 보니까 기본소득당의 그 대표
2: 오준호. 예.
0: 오 대표께서도 사실상 뭐 비례대표가 이 겸직을 못한다면 지역구원도 앞으로는
1: 예.
0: 하지 말아라 뭐 이런
1: 예.
0: 식으로 뒤끝을 단거 보면 사실상 본인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장관 청문회 가도 안될걸 아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민주당이 사퇴하라고 해서 한 거다. 사퇴해 줄게 정도의 사태였다.
1: 예.
0: 조금 찝찝합니다.
1: 예. 청와대 반응은 영해인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 눈높이 부합을 위해 검증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번 영해인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이런 얘기라고 볼수 있겠네요.
3: 그렇죠. 그리고 그 청와대 대변인 말 중에도 아마 그뭐그 어떤 그런 거에 부담을 주는 국정에 부담을 주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물러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말도 한 걸로 그렇게 보인다라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데 정말 아까 뭐 서영주 수장 얘기한 대로 착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이 끌어내린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 지금 국민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정말 그 서영주 수장 얘기한 대로 민주당이 한마디로 사퇴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데 나는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 내가 사퇴할 될 이유를 난 찾을 수 없어요.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도 지금 원필진 국회의원이고 장관 후보까지 됐다는 거는 그 국회의원의 권력, 장관의 권력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한테 나옵니다. 근데 오늘 국민에 대한 언급은 쏙 없고 내가 물러나게 된 것은 민주당 때문이고 내가 송구스러운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얘기만 했어요.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이분만 물러나는 게 아니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근본적으로 이번에 완전히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1: 예.
3: 그리고 정말 그게 심각하다고 봐요.
1: 방금 네. 연동형 비례대표 얘기 나누셨는데.
3: 네. 그리고 싹 끊어버리시네.
1: 예. 아니, 아니, 그거 지금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 이번 용해인 후보자 논란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3: 그렇죠.
1: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가 국회의원 장관 경직 금지를 아예 국회법으로 개정하자라는 뒤끝을 보이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조만간 김민석 대표를 만나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연동성 강화 정당 간 선거연합 제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했는데 비례대표 의석 확대야 뭐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연동성 강화 또 정당 간 선거연합 제도 허용 그 기본소득당 주장은 당명을 유지한 채 공동 비례대표 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건 더 시끄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과연 민주당이 받을 수 있을까?
2: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기본소득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총선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마 일대 다로 진행되고 있는 진보정당과의 연대를 어떻게 소통할 예.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고 이제 만약에 의석 배분 3% 봉쇄조항 폐지 뭐 과감하게 하향 조정하자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준비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제대로 하게 되면 일단 위성정당은 만들면 안 되잖아요.
2: 예.
1: 그거를 거대 양정당이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검증 문제도 검증은 각 당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2: 예.
1: 지금처럼 비례정당을 유지하면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법으로 과연 막을 수 있느냐? 양당이 그래 하지 맙시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당이 튀어나오면 그걸 위성정당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문제도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당의 선의에 기대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걸 또 이제 뭐 관례 간행 서로의 신뢰 문제라서 이거 깨는 거야 뭐 시간 좀 못 끼겠죠.
1: 예.
0: 이번에 보면은 비례직을 겸직하겠다는 부분들로 결국엔 신뢰를 담보로 했던 관행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인데 일단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위성정당과 준연동의 비례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라고 뭐 오늘 뭐 저희 최고위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뱉은 말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중요한 것들은 긍정적으로 좀 봤을 때는 용해인이 불러온 어떤 하나의 논란 자체가 긍정적으로는 하나는 사실상 이 위성정당 문제를 해소해야겠다라는 문제를 좀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올라오긴 했다라는 것이라서 저는 이거 다음 총선을 앞두고 빠르게 국회가 이걸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데 이거는 그냥 뭐 소수 정당들은 본인들의 주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또 비슷한 거 만들면 큰일 납니다.
1: 예. 그래서 문제는 지금 김민석 대표가

0: 민주 진보 진영 연대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하고는 이미 멀어진 것 같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국 혁신당 지지층은 거의 한 80%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연대가 과연 되겠느냐? 기본소득당은 지금 용해인권으로 또 틀어졌죠. 또 진보당은 앞으로 파병 문제로 또 틀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연대가 가능하냐?
1: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파병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해결을 해야 결국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가 아니라 민주당이 해결해야 하는 숙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어떤 갈등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예, 총선까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 시간표로 보면 역순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정비부터 시작해서. 네.
0: 강찬호 의원은 그 병립형으로 다시 가야 된다 그런 주장이십니까?
2: 병립형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돼요. 지금 연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에 2020년도에 이제 민주당이 들고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건데 그 명분이 뭡니까? 뭐 거대 양당제의 폐해 속에서 소수 정당이 원내 진입할 수 없으니까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할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문제가 없는 방법이 중대선거구제예요. 이 중대선거구제 양당 그야말로 지금 사표가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불과 뭐 몇백 표 몇천 표 차이로도 갈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전체 그 득표율에서는 뭐 몇 프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의석수는 수십 프로 차이가 나잖아요. 이러니까 선거 불복이 나오고 그거에 변형된 괴물 형태가 부정선거론이에요.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굉장한 국론 분열과 그 선거 불복을 부르는 이 그야말로 양당제라는 또 괴물을 끝없이 강화시키는 이 소선거구제 이것의 근본을 수술을 했어야지 그걸 갖고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연동 비례대표제 하니까 이런 또 다른 괴물이 나온 것입니다.
0: 그러니까 뭐 병립형으로 돌아갔을 때는 사실은 소수정당이 표를 얻기가 사실 어렵 어렵죠. 네. 어려우니까 또 양 정당이 고차가 될 것이고 연동형 비례는 당시에 정의당을 비롯해서 아마 소정당 강력히 요구했던 건데 중대선거구 제도를 도입 이건 뭐 얘기가 나왔던 건데 잘 안 된 건데 결국은 뭐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야 될 문제잖아요. 게임의 룰이니까.
3: 네, 핵심은 뭐냐면 의원 수를 늘릴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원 수를 늘리면 중대선거구라든지 그 준연동형 같은 그런 좀 저 기형적인 행태는 안 나와요. 근데 국민들이 의석 안 늘려줘요. 어디서 또 밖으로 늘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국민들한테 의석수를 늘리는 만큼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은
2: 특권을 더 줄여야지 그러니까.
3: 아니 그러니까 권력 남용에 대한 것들 특권을 줄이거나 뭐 삼선 제한을 한다거나 주민소환제를 도입한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제 의견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지만 본질은 의원수를 늘리지 않으면 지난 뭐 유럽이나 독일이나 뭐 그런 쪽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를 하면서 의원수를 올려놓으니까 그 뽑을 때마다 의원수가 그냥 뭐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민심에서 허락해 준다면
0: 용납 안 할 거예요.
3: 용납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수의 300석을 가지고 만든 기형적인 구조가 이거라서 이게 집권여당이 민주당 입장에서 머리가 아플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숙제예요.
0: 지난번에도 여론조사를 많이 돌렸어요. 그러니까 워낙 국민의 반대가 심하니까 그러면 강철호 위원 말처럼 특권을 확 빼버리자.
2: 그렇게 하면 돼요.
0: 특권을 확 빼고 국회에서 늘리자. 그것도 반대가 훨씬 많잖아. 일단 숫자 늘리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2: 정치가 뭡니까?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신념을 가지고 어떤 장벽이 있더라도 돌파하는 게 그게 정치죠. 어떻게 우리 국민 저 같은 언론 눈에 볼 때는 그런 국민의 그런 반대를 그냥 명분으로 기존 기득권에 그냥 집착하고 이대로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가겠다는 양당은 횡포로밖에 안 보입니다.
1: 그 현실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좀 제도 개혁의 동력이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산적한 과제들이 좀 많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뭐 당내 문제들이 그렇게 에너지를 모아낼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건 현실론으로 봤을 때는요.
2: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게 원인과 결과를 뒤집는 건데 그 당내 문제가 왜 당내 문제입니까? 그 공천권 갖고 막 죽어라고 다투는 거잖아요. 왜 공천권을 갖고 다투죠? 소선거구니까 양당이니까 내가 공천만 먹으면 특정 지역에서 무조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저 아까도 이게 닭과 달걀 관계인데 어느 정도 이걸 끊는 용단이 필요하다 봅니다.
0: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하우영 기자 말처럼 지금 양당이 모여가지고 이 논의를 하기는 좀 버거워 보이긴 하네요. 그러면 뭐 다시 뭐 병립형으로 돌아간다거나 그 수밖에 없을 텐데 또 그랬을 때 소수정당의 또 반발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아까 여론조사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또 청와대로서는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3: 답답하죠. 이게 이제 근 9주째 아주 야금야금 조금씩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조금 더 부담이 더 큰 것 같아요. 어떤 사안이 있어서 떨어지거나 확 떨어지거나 그리고 그게 이제 보완이 돼서 다시

0: 제자리를 찾거나 하는 그런 양상이라면 좀 나름대로 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지금 이 국민적인 인식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가시가 박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부동산 문제도 뭐 주식 문제도 이거는 이제 상수로 좀 두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당장 시의적인 가시는 뭐 예를 들어서 인사에 있어서 최근까지 14일을 끌었던 용인 후보자에 대한 뭐 특권, 불공정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좀안 좋은 인식들이 젊은 층한테 가면서 지지율 하락을 끌어오지 않았냐 싶고, 지금 현재 지금 또 보면은 사실 그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도요,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 같아요. 폐지는 돼서 받아들여졌는데, 보안수사권 요건이지만 2030의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보안수사권 요구권이지만 보안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정부가 이 대책을 그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2030 여성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가야 되는데, 이것도 손을 놓은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주는 거. 그래서 조금 저는 이런 그 디테일한 부분들의 세심한 부분들을 좀 뽑아내서 좀속 시원하게 해결하면 일단은 반등의 기회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용인 후보가 어제 사퇴를 해서 그나마 좀 그래도 일부 하나의 가시는 빠졌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다음에 보안수사권 폐지 이 부분 좀 일단 해결해 가면서 차차 나머지는 좀 이렇게 하나 둘씩 보완해 가자.
1: 그러니까 뭐 서영주 소장 말에 동의하는데, 부동산 주식은 일단 빼놓다 치더라고. 최근에 불거진 게 이제 인사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해소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방금 얘기했던 검찰개혁 이 문제인데,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폐지로 지지율이 많이 빠졌잖아요.
0: 맞았죠.
1: 근데 최근에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직제 문제 또 중수청장 문제를 또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거기에 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정책이라는 거는 예스와 노가 존재하니까 한쪽이 찬성하면 한쪽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 보이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특히 지금 조국, 유시민, 김어준, 추미애, 윤건영 뭐 이런 분들, 그 문재인 대통령 때단 한마디 비판을 안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막 육당폭격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지층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제가 조국 혁신당에서 지지층은 80%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0: 저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대통령이 많은 걸 양보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반대편에서 요구했던 것들 있죠. 보안수사권 폐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좌측 인사를 좀 써라 했을 때 그것도 썼어요, 이번에 인사에. 물론 이것도 지지율 하락의 결론적으로 원인이 돼버렸죠. 보안수사권 폐지도 그들의 말을 들었더니 좀 지지율 하락이 됐어요. 그다음에 직제개편이랑 주총장 인사에 대해서 지금 또 완전 선을 넘는 어깃장이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즉시로 또 보안 저기 요청을 했잖아요. 직제 절반을 줄여라. 그다음에 중수청장 다시 한번 좀 한번 들여다봐라. 이 정도면 정말 반대편에서 우리 진영 내에서 좀 이런 검찰개혁에 대해서 대통령 어깃장 놓는 분들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는 대통령이 좀 세게 좀 나갈 때는 좀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냉탕과 온탕을 좀 겸비한 게 이재명 스타일의 정치인데, 너무 그냥 말랑말랑하게만 가다 보니까 우리 지지층 내나 중도층에서도 아, 대통령이 뭐를 잘못해서 그걸 자꾸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단호한 의견을 좀 내면서 검찰개혁의 방향성은 옳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 제가 아까 언급한 여러분의 사람들, 그분들 지지하는 분들은 요즘에 한겨레도 엄청 비판하던데.
2: 아, 예. 뭐, 언론으로서는 이제 비판을 받는 건좀 당연하니까요. 그리고 또 비판을 하는 것 또한 당연하고요.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재명 대통령 등 해서 지도부가 좀더 단호한 모습 보여야 하는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책의 문제라면, 진짜 검찰 개혁이 디테일한 정책의 문제라면 그것이 해결책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것보다는 구도의 문제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보다 이 지나가면서 어쨌거나 모든 정책은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처음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비판은 계속될 것이고, 이것을 감내하고 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1: 최근에 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을 향해서 세게 발언을
0: 그렇습니다.
1: 했는데, 그 추미애 지사가 사실은 어쨌든 정무직 공무원인데,
0: 그렇죠.
1: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그 한쪽 편 후보를 들었단
0: 그렇죠.
1: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0: 그렇죠.
1: 최근에 검찰개혁 토론회에 또 참석했어요.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대통령에게 비판했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민주당 의원이 아니고 네. 경기도 지사인데 너무

0: 뭐 중앙정치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런 거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구시장 하면서 끝없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중앙정치에 한동훈 관련 또 윤석열 관련 막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보수에서도 버림받았어요. 그 완전히 지금 정치 낭인 비슷하게 됐는데 계속 이제 혼자 뭐 말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저쪽도 편드는 쪽은 없어요. 그 추미애 지사는 기본적으로 우선 그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좀 제가 볼 때는 정말 성찰을 하면서 하시는 분이 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제 다음 대권주자, 민주당 대권주자는 나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강하게 의식하는 것 같고.
0: 그 스탠스를 밟고 있다고
1: 생각해요. 그거 과주. 저는 뭐 요로로 듣는데 우선 몇 가지 그냥 들리는 말은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나 친명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과 분노를 갖고 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정말 대권에 굉장히 생각이 많아 보인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뭐냐. 대권에 나가는데 내 그 대권을 나감에 있어서 나를 밀어줄 세력은 무엇이다? 반명 친청 세력이다. 이겁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너무 뻔히 보이는 것이죠.
0: 그런데 반명 친청 세력이 그러면은 조국 원장도 있잖아요.
1: 물론 그렇긴 하죠.
0: 조국 중에 누구를 밀은 거예요?
1: 그렇다면 결국 여기 뭐 선명성 경쟁이죠. 누가 더 선명하게 검찰을 악마화하고 누가 더 선명하게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 소위 개혁 후퇴하는 거 부분은 속된 말로 까느냐.
0: 예.
1: 이제 이거 갖고서 내가 조국하고 붙어가지고 내가 대권주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예.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아니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할 만하죠. 조국은 이번에 평창 나가서 떨어졌잖아요. 그것도 3등으로. 그런데 예. 본인은 아주 그냥 그 어려운 민주당 경선도 이기고 그리고 본선도 이기고 그래가지고 대권주자의 산실인 경기도지사 거머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육선에다가 뭐 국회의장 떨어졌긴 했지만 뭐 누릴 거 다 누려봤잖아요. 예. 당대표도 해보고. 이제 남은 거 대선 주자죠. 네.
0: 근데 이 정치라는 게 늘 스프링 같은 거잖아요. 작용 반작용이 네. 있는 건데 추미애 지사가 저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청원 게시판에 추미애 사퇴 청원이 올라왔어요.
2: 그렇죠.
0: 그런데 만 명이 벌써 넘었다고 하던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저는 청원을 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면 청원을 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 이게 작용 반작용인데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금 돈이 없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각종 그동안 했던 복지 혜택을 줄줄이 다 삭감시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삭감시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본인은 12억 전세 간사 들어갔다. 또 관용차를 새로 뽑았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비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
2: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집안 싸움이 일어났구나. 아, 저 집안 시끄럽네. 네. 그러면 그 자체부터가 안 좋고요. 그럼 그 집안 싸움을 일으킨 당사자는 어떤 사람이지? 어?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네. 아니, 경기도 재정은 지금 파탄 지경 이러면서 12억 간사를 샀다고? 좀 줄여도 되는 거를 그다음에 관용차 그냥 쓰던 거 좀 깨끗이 고쳐서 쓰지 새로 좀 구입했다고 작은 걸 수도 있지만 그에게는 그러게 이제 그 어떤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면 민주 진영의 어떤 전체가 욕을 먹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제일 힘들었는지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위선의 프레임에 빠지면요. 이거 헤어나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집안 싸움에서 지금 아, 당신들이 지금 총선 때문에 대통령을 흔들어? 공천, 그, 이 헤게모니 싸움, 지분 싸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해서 끝없이 지형에 싸우잖아요? 이건 누구 하나가 이겨서 이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 모두 죽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정말 이 어려움에 처한 국정 지지율의 하락 추세에서 왜 추미애, 조국, 유시민, 김어준,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하는지 저는 좀 정신 좀 똑바로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게 우리가 그냥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헤어날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0: 네. 네.
1: 제가 좀 한 가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그 누가 말씀을 했길래 제가 인용해보면 유시민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A그룹 B그룹 나누면서 A그룹은 가치지향 B그룹은 이익지향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떨어지고 어려움에 처하면 가장 먼저 뒤통수에다가 비수 꽂을 사람들은 B그룹이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A그룹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예. 지금 같이 소위 지향을 하고 있다는 예. 반명 친청 세력이. 그러니까 이거 유시민 씨 말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고 저는 이 현상을 많은 국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다. 저 그렇게 예. 봅니다. 네.
0: 그 추미애 지사 12억 간사는 구입한 게 아니고 이제 전세로 들어왔는데
1: 네. 어쨌든 돈이 들어갔다
0: 예.
1: 얘기죠.
0: 이 논란이 왜 되냐면 그전 지사들은 출퇴근했기 때문에 자기 네. 집에서 그 문제가 됐었고 최근에 맘값 경기도 맘값에서 가장 논란이 된 건 산후 조립이 중단이거든요. 예.
1: 그렇죠.
0: 9월까지만 하고 안 그렇죠. 하겠다고 했는데 그 임시로 한 10개월 걸리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예산을 자기들끼리 미리 아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돈이 나오면 갑자기 사라지니까 이제 그 불만이 이제 폭발하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몇십억이 안 되더라고 예산 자체가. 그런데 이걸 다 깎았으니까 이제 논란이 조금 되는 건데.
3: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네. 대권 주자로 가는 행보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줬거든요. 네. 민생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수순인데 그런 순서에 있어서는 지금으로서는 좀 맞지 않은 행보이기도 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실 아까 감내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 감내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어서는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기강을 잡을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저는 내란 세력의 등에 업혀 전전긍긍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정권 초 1년이 갓 지난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은 경기도 민들에게 민생을 위해서도 좀 맞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도 좀 분명하게 메시지를 좀 전달해야 하는 필요가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저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좀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근데 과거에 보면 정권이 여당 기강 잡을 때 되게 여당 주요 정치인 몇 명 뭐 수사도 받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또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뭐 혹시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3: 아니 저는 그런 쪽은 이미 뭐 세무조사나 검찰조사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어떤 원칙은 이제 없어진 것 같고요. 사실 네. 뉴노멀이라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메시지를 적절하게 내는 것이 좀 방법론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그런데 뭐 경기도 부채비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이나 대전보다도 더 낮거든요. 괜찮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다 이렇게 삭제한다고 하니까 아마 경기도민들이 조금 화가 좀 나신 것 같은데 그 서영주 장 말처럼 이렇게 하면은 뭐 4년 뒤 지방선거 경기도가 뭐 과연 또 민주당이 텃밭이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느냐 이런 논문도 들은 거잖아요.
2: 아니 민심은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민심은 물결이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이제 추미애 지사가 그 산후조리원 지원 비용 깎는 거 몇십억 갖고 민심을 얼마나 잃었습니까? 저는 도정이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정이 집중을 안 하고 그냥 예산만 줄여 하니까 그 목록에 대한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그냥 다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12억 전세 관사 아예 얻을 수 있죠. 수원 쪽도 비싸요. 네. 근데 벌써 이제 대치되는 게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 사론지 조립비는 몇십억 되는 거 그거 깎아놓고 예산 줄인다고 본인은 10억 간사 산단 말이야? 차라리 8억이나 7억짜리 쬐끄만 돼서 살면 되지? 이런 비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정에 대한 비난이 뭐 중요한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집중해서 뭔가 민심을 돌봐야 되는데 다시 갑툭튀로 들어와서 아니, 검찰개혁 왜 얘기해요? 여기도 겸직입니까? 여기 겸직이 안 되잖아요. 지역구를 내놨으니까. 근데 의원도 하고 싶고 도지사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용해인 2가 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발언도 발언이지만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한다는 말을 규정을 해버리면 이게 우리 지지층 내에서 어떤 파장이 있을 건지 뻔히 알면서 그러면 또 싸우자는 소리 아닙니까?
0: 그런데 그런 발언들을 또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했단 말이에요. 경기도지사가. 그러니까 아까 강찬호 의원이 짚어진 거 반명 진청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민주당 지지층이 지금 거의 반으로 갈려진 상태니까.
2: 그래도 그럴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제 보면은 김어준 씨 방송에 나타난 현상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TV가 나타나서부터 이게 결집도가 높아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무슨 경쟁 양상이 아니라 전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안 좋아요. 지금 우리가 같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총선 우리 민주진영이 이겨야 되는 것이지 김어준 진영이 이기고 뭐 유시민 진영이 이기고 추미애 진영이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 민주당 김민석 대표 위주의 지도부가 이겨야만 전체가 좋은 거 아니에요?
0: 그럼 민주당 TV 하지 말아야겠네.
2: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서로 간에 좀 협업 관계로 서로 간에 좀 신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상대를 적개심을 품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날리면서 망해라 저쪽은 저쪽하는 것 같고 조국 원장한테 깜짝 놀랐어요. 오늘 리얼미터 저기 조사 나왔는데 바로 페이스북에 올려서 봐라. 뉴이즈맨 믿고 가다가 망했지. 그러니까 그 이어달리 민주당의 이어달리기 바통을 나한테 넘겨라는 그런 행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뉴이즈맨 말 듣고 옆에 있는 그 우리 말 안 듣고 하면 그런 간신들한테 닫아보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를 했던데. 근데 그 정도 발언을 진영 내에서 그러니까 하는 것은
1: 왜 저런 발언을 지금 조국이나 김어준이 하고 제가 좀 충격적인 것은 그런 조국 대표나 또 김어준 씨 이런 쪽 따르는 이른바 좀 반명 친천 계열 당원들 이런 분들은 지금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면 무조건 이재명 예.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 예. 여기다가 눌러라. 지금 그런 준비하고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예. 지금 하는 거. 그다음에 서울시장 만약에 내년에 열리게 되면 국민의힘 찍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여기는 이쯤 되면 이건 좀 같은 당이 아니죠. 근데 또 하나 저는 이것도 좀 충격적인 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그저께인가 X에다가 메시지를 올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과격하게 그냥 막 그 이상적인 개혁만 이제 외쳐서 되지 않는다. 현실을 감안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어떤 열정, 그 어떤 뭐라 감정에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고 이러는 거는 정권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약간 그 친명 뉴 이재명 계열 어떤 인사한테 좀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씀은 옳은 말을 했는데 행동은 지금 보면 하나도 그런 행동 안 하시면서 말씀만 하니까 나도 뉴 이재명 그만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양쪽에 지금 다 얻어맞고 있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대통령이 저는 뉴 이재명 노선을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국정이 잡히고 그다음에 그래야 집 떠난 뉴 이재명도 돌아온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등 돌린 친청 세력도 좀, 좀 뭔가 이제 설득할 동력이 전 생기다 이렇게 봅니다. 네.
0: 틈을 삼을까. 지금 민주당 지지층 내가 반으로 갈렸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이나 공약 달성해서 돌아오는 게
2: 맞아요.
0: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싫어져 버렸거든요.
1: 그렇죠. 네. 그런 문제.
0: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강찬우 의원 같은 경우는 뉴 이재명부터 잡아라는 거죠.
1: 저는 그렇게 봐. 왜 그러냐면
0: 중도와 뉴 이재명 잡고 이렇게. 네.
1: 아니 왜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보세요. 뭐 그저 검찰 개혁 아까도 얘기했는데 검찰 개혁을 완전히 이상만 갖고 밀어붙일 수 없다. 말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저쪽에서 또 뭐 저 내란 세력의 전전긍긍 한다 하니까 바로 또 그 중수청장 다시 그럼 좀 한번 들여다 보겠다. 그 중수청 파견 인원 좀 줄여 보겠다. 갑자기 이렇게 반응해 버리니까 뉴 이재명들이 이건 뭐야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2: 네. 이제 파견 인원은 줄였어야 되는 건 맞고요.
1: 그래요?
2: 그러니까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무슨 쟁점으로 갖고 나온 저쪽에 추미애 지사나 뭐 이제 조국 그다음에 강경파
0: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당내에서 조용히 해결하면
2: 되는데
0: 실무
2: 문제예요. 실무.
0: 예. 네. 근데 왜 이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떠드느냐?
2: 그렇죠. 또 보안수사권 폐지 2라니까요. 그래야 이거를 검찰의 선명성을 가지고 본인들이 그 매운맛 좋아하고 검투사들의 이 말하자면 이 뭐 죽음의 게임을 좋아하는 그런 당원들이 소구하기 위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3: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층을 향한 결집 분명히 그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제가 아까 기강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단순히 이제 이전에 그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이해찬 전 총리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0: 아니 검찰이 지금 없었는데 어떻게 검찰을
3: 그러니까요. 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지도부가 더 기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들이 계속 당내에서 좀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왼쪽을 더 챙기라 해서 인사나 혹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계속 손을 내밀었는데도 지금 손은 안 잡는 그런 형국이네요.
2: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낙타가 그러잖아요. 여기 발 하나만 넣고 두 개만 넣자 하더니 나중에 다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형국일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이제는 좀 단호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감명받고 나름대로 국정 스타일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신 중도와 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조금 그 이재명식의 사이다. 그다음에 결단력. 이런 거를 좀 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너무 말랑말랑하게 다 양보하는 거 아니냐. 진영 내에서 저는 원래 정치라는 게 너무 밀려도 이게 한없이 밀립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 자리는 최소한 지켜가면서 양보하고 양보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과한 공격에 좀 너무 관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0: 그 과한 공격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연임하지 않는다는 워닝을 직접 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홍보수석이 안 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았으니까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 중에 또 한번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거 모호하고 추상적이니까 연임하지 않는다는 단어를 당신 입으로 직접 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또 민주당 의원들이 받아서 김용민 윤건영 의원이 그렇게 해라. 김호준 씨도 그렇게 하긴 맞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2: 참,
0: 그래서 그 홍익표 정무수석도 지난주에 우리 방송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추석 전에 아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든 뭐 국민과의 대담이든 형식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시간을 갖는다. 거기서 그럼 정말 직접 워딩을 이렇게 할 것인가?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한지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3: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추정컨대 말씀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이게 또 언론의 문법이고 정치 문법이기도 한데 추석에 어떤 여론을 가지고 갈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청와대도 이미 알 겁니다. 연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연임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될 것이다.
0: 네, 예.
2: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한테 살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 그걸 꼭 말해야 알아요. 그 살인을 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연임이라는 부분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헌법상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뭐 개헌을 통해서 하려는 거 아니야. 개헌을 하려면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주고 국민투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건 거의 폭력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디 뭐 공증이라도 써야 됩니까? 연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공증 각서를 써야 됩니까? 이런 거는 정치의 선을 넘었고 이런 얘기를 당 내에서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물론 대통령이 알아듣게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도 그런 생각할 겁니다. 진영 내에서 내가 이 사람들이 이겨먹어서 뭐할까. 하지만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다면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이기고 싶지만 국민한테는 이기고 싶지 않다. 국민한테 지는 정부. 결국에는 국민한테 지는 정부가 이겨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연임 부분은 아주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게끔 얘기를 하고 일부 사람들이 무슨 입으로 뭐 확정 십자가 밝기 같듯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으실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털고 가시면 저는 추석 이후에는 좀 반등의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 인사 문제로 뭐 용혜인 의원이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조금 수그러들지 않겠냐. 라고 합니다만 김승원 후보자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내일부터 청문회죠. 예, 내일부터 청문회인데
4: 하루예요.
3: 예, 내일 하루죠.
0: 예, 그 이야기는 광고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있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3: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4: 와이테나드 이동의 뉴스 정문선부 2부 시작합니다. 2부도 서영주 소장, 하영 기자, 강창 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내일 김수건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돼 있는데 일단 뭐 증인 및 참고인은 없어요.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격 방어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5: 이제 청문회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기자들은 새로운 이슈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흐름으로만 봤을 때, 안동훈 의원의 페이스북으로만 봤을 때는 새로운 의혹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음표는 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그럼 청문회를 통과한다 한들 장관으로서의

0: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순탄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도 거기에 또한 물음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김 후보자가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인데 할수 있는 것부터 좀 하고 넘어가야 한다. 뭐김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특히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돼서는 몇 번이나 사과해야 하느냐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몇 번이라도 사과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넘어가는 상황에서 좀 이슈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뭐 대대적으로 또 민주당이 대응단을 꾸렸고 대응단조차도 또 새로운 이슈를 또 가지고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내일은 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내일 뭐좀잘 말씀하셨고요. 뭐 일반적으로는 아마 증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맹탕 청문회로 가고,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보니까는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충격적인데, 한마디로 쥐가 먹고 죽은 이 약을 결국은 제2상 임상시험을 그 식약처에서 통과시켜서 가지고 93명의 사람에게 이게 지금 투약 등 임상시험이 실시됐다. 지금 이런 그 답변을 받아냈거든요. 이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것과 이제 연동해서 이런 식의 어떤 정말 국민이 듣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추가로 나올지, 이건 좀 기대가 되는, 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청문위원 중에 그 야당 쪽은 이제 윤상현 의원이 가장 이제 시니어인데, 이분이 지금 한동훈 의원과의 연대를 굉장히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자료 공유라든가. 그래서 아마 한동훈 의원하고 내일 자료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한동훈 의원은 장외에서 뭔가 서포트를 하는 방식으로 뭔가가 또 약간 충격적인 폭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조금 관전 포인트가 좀될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현영 의원이 잘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금 민주당이 보니까 그 이제 뭐죠? 그 용사 김생 해서 용의 이는 버려도 김승원은 끝까지 간다. 가봐. 저는 가도 지금 이렇게 지금 흠결과 논란이 많은 저 장관이 가가지고 딴 데도 아니고 이 나라 지금 공권력과 법 집행을 지금 지휘해야 되는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저는 그 흠결과 논란에 시달릴 것이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권 차원의 용단을 저는 내려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 민주당은 아마 청문회에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역시 여러 가지 공격들을 아마
0: 네.
2: 준비하고 있을 텐데,
0: 그렇죠.
2: 지금 그 이건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공격 중에 하나가 당시 시 검사들이 소위 말해서 대장동과 엮으려고 했고, 김승원 후보자를, 그리고 뭐 담당 검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짜증냈다고도 하고, 이런 뭐 폭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제보자,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제보자도 이게 돈을 받고 돈을 요구했던 사람 아니냐, 뭐 그런 식의 폭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김승원을 방어보다는 한동훈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도 있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격일 텐데, 사실 저는 한세 가지 장면이 주목이 돼요. 첫 번째는 김승원 후보자가 본인의 민원의 절차가 공익 민원이 아니라 그래도 이 사적 친분에 의한 청탁에 가까운 것이었다라는 점을 국민들한테 조금 머리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또 그거는 해야 돼요. 사실 국민들이 봐서는 이게 정상적 민원보다는 청탁에 가깝다는 것들은 조금 부적절했다는 것들, 부주의했다는 것들 얘기를 좀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빠 독양 로비라고 했는데 거기에 주가 조작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극적인데 남는 건 오빠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는 오빠, 그거 하나만. 그러니까 양수진 씨가 김승원 후보자한테 오빠라고 했던 것만 남고는 그 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독약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인지했거나 로비가 있었다거나 그다음에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이제 본질이 드러나면 아, 한동훈 의원이 얼마나 그동안 여론 공작에 열을 올렸는지 그 실체를 드러날 것 같다. 세 번째는 내일 한동훈 의원의 페이스북 개수가 몇 개인지 그게 아마 또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일 뭐 이제 인사청문회 참여를 못 한다니까 밖에서 뭐 일문일답이라든지 청문회 사정을 계속해서 모니터하면서 페이스북에 거기에 대한 반론들을 제기하겠다고 하니까 내일은 한 100개 달성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
2: 예.
3: 정도로 좀 평가합니다.
2: 아까 저희가 뭐 여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장관 후보자는 국무총리랑 달라서 어떤 의혹이 나와도 대통령이 지명하면은 지명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뭐 내일 어떤 이야기 나올지 저희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그러니까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은 김성은 카드로 강행하겠다는 생각 아닐까요?
3: 저는 강행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동훈 의원이 던져놓은 여러 가지 그안 좋은 이미지들이 본질이 아니라는 게 청문을 통해서 밝혀지면 국민들이 판단할 거고, 저는 사실상 이게 부주의해서 하는 것들이 범죄라고 규정하고 들어온 거.

0: 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범죄라고 하는 한동훈 의원의 어떤 발언들이 청문회 통해서 밝혀지면 대통령의 부담을 좀줄 텐데, 하나 걱정하는 거는 이미 국민들은 인식 자체에서는 아 김승원 후보자는 부적절해, 이 부분이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만큼 김승원 후보자와 민주당 의원들이 내일 털어낼 수 있는가, 단 아니더라도 일부분 좀 털어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임명하는 조금 대통령 부담을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아까 그 강찬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오빠라는 프레이밍보다 사실은 도각이라는 프레임이 훨씬 더 강할 수 있죠. 특히나 이제 93명이 임상실험에서 그 약을 복용을 했다거나 투약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정확한 실태가 알려지진 않습니다. 디테일하게. 그런데 사실은 이게 디테일하게 보면 좀더 자세하게 보면 이 임상실험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생쥐 그러니까 그가 사망하는 정도, 그러니까 사망이란 어떤 그렇게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정도를 실제로 사람에게 투여했네 이렇게까지 밝혀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프레이밍이 그렇게 간 거거든요.
2: 프레임이죠.
1: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일 어떤 논변으로 민주당이 좀 해명을 하고 이게 정말 식약처에서도 이것을 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 그약 그러면 지금 한번 임상시험 그 대상 한번 되실 수 있어요? 우리 그약 한번 맞아볼 수 있어요?
1: 그런 질문은 사실
2: 아니
1: 적절치
2: 저는
1: 않아
2: 좀
1: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
2: 적절하다고
1: 말씀을 좀 드릴게요.
2: 네.
1: 그것을 맞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의 프레임하고는 전혀 다른
2: 그럴까요?
1: 프레임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제 자체가 사소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프레이밍이라는 것이 이제 독약이라고 규정됐으니까 이것 자체에 대한 좀 진상 규명은 좀 필요하다. 이 측면에서 말씀을
2: 그
1: 드리는 겁니다.
2: 약은요, 그 애초에 대상 포진 약인데 그 약을 코로나 신약으로 지금 둔갑시키는 과정에서 그 쥐가 죽은 것이고요. 두 번째, 무려 14군데가 빵꾸가 났습니다. 핵심 동물 실험에다가 이런 거 전부 누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식약처에서 그거 보완하라고 내려보냈더니 갑자기 뭐 국부가 유출된다니 뭐니 이래가지고 그냥 그저 양모 씨가 바로 오빠, 오빠라고 부르는 김승원 의원한테 얘기하고 김승원 의원이 그렇게 전화도 넣고 문자를 넣으니까 불과 2주 만에 그렇게 14군데가 빵꾸가 나서, 그런 거 보통 일반적으로 그 빵꾸 메꾸는 데는 보통 100일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2주 만에 그냥 났는데, 그럼 그 14군데 빵꾸 난 거, 그거 지금 다 보완해서 그게 바로 임상이 됐다는 거예요. 10월 26일 날 바로 한마디로 사람한테 투약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버렸는데, 그게 그럼 그 14군데 지금 하자가 있는 거, 보완이 된 상태에서 그게 떨어졌는지 이거부터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게 그냥 바로 투약해서 사람이 죽냐 마냐를 넘어서 애초에 그렇게 빵꾸가 많이 난약 자체가 그것이 동물 실험 단계에서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것을 어떻게 사람을 저 임상으로 올려놓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만 하면은 그렇게 되니까 그 뉴스 하나만으로 개미 투자자들은 엄청 몰랐는데, 그렇게 저 좋은 약이라고 하면서 임상 대상이 된 순간 왜 그걸 애초에 개발한 사람은 그걸 팔아치우고 그 전에 이미 팔아치우고 또 아는 37%가 투매가 됩니까? 이러니까 이것이 지금 인명 문제 플러스 그냥 주가 작전 전형적인 이런 거 아니냐는 비난을 안 받을 수가 없는
0: 이게
2: 것이지요.
0: 파편적 얘기들을 하면은 주가 조작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독약을 임상실험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제약회사에 있는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모든 약은 독이에요. 그래서 이 독의 어느 정도의 투약량에 따라서 약이 될수 있는가를 하다 보면, 쥐를 실험할 때는 그 독의 양을 많이 했을
2: 그렇게
0: 때는
2: 하죠.
0: 죽은 쥐도 있고 죽을 때는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중에 아마 투여량이 많은 쥐가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있죠. 보통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임상으로 넘어갈 때는 아까 학의자께서 얘기했듯이 아주 미세한 부분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투여하기 때문에, 이게 뭐이 동물한테 주는 치사량을 지금 사람한테 했다는 그런 연관성으로 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약에 대한 약을 만들어가는 그 상식에는 좀 벗어나는 정치적 프레임이다라고 제가
2: 그게
0: 설명을
2: 연관이
0: 드리고
2: 없,
0: 싶습니다.
2: 그러면 그게 지금 연관성이 그렇게 뭐지가 없다 그러는데 왜 그럼 숨겨요? 왜 그걸 누락했죠?
0: 그걸 숨긴 거는
2: 왜?
0: 김승원 후보자가 숨긴 게 아니라
2: 아니
0: 그 사람이 숨겼죠.
2: 그러니까 그럼
0: 그래서
2: 그 강모라는
0: 결국엔
2: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게
0: 그러니까 그
2: 떳떳하지가
0: 사람들은
2: 않고
0: 처벌을 받았던 거예요.
2: 아니
0: 그러니까
2: 그럼
0: 김성호
2: 인정했다고
0: 후보자는 안
2: 인정하시는 거
0: 맞죠.
2: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저 뭐냐 그게 동물이 죽은 거를 그 사람하고는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0: 그러니까 그
2: 연결시키신
0: 김승원 후보자가
2: 건데.
0: 몰랐다는 거잖아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2: 아니 김승환이 모른 것도 지금 잘 모른 게 잘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3: 아니,
2: 최소한 정도는
3: 자, 제가 정리할게요.
2: 좀 전에 그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3: 아니,
2: 거예요.
3: 그거 거기 지금
0: 상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 그게 상식인가?
3: 그러니까 뭐 강찬호 의원이 어쨌든 그 제약회사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4: 그 지금 뭐 우리 이제 하우영 기자한테 괜찮으면 당신이 맞을 수 있냐 그것도 너무 심한 공격 같고 왜냐면은
2: 아니 저는
4: 이제 들어보세요. 네. 지금 소영주 수상 말처럼 어쨌든 이게 동물 실험에서는 투약 횟수라든가 성분의 강도라든가 차츰차츰 올릴 때도 있고 내릴 때도 뭐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넘어가는데 그 와중에서 무슨 신뢰가 깨졌다 그건 충분히 전 지적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이거를 한동훈 의원이 독약 프레임을 잡았는데 이게 과연 먹히냐 먹히지 않냐는 내일 정문회를 보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임명하느냐 마지막에 최종으로 임명하지 않느냐는 이제 대통령의 선택이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그 아까 우리가 추미애 의원 비판을 좀 했습니다만 김민석 대표가 관련해서 노무현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다.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안팎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 타력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4년 남았거든요. 정확하게 3년 뭐 8, 9개월 남았는데 민주당 당대표가 어쨌든 아무리 공격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자체가 좀 정당하느냐 프레임 싸움에서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뭐 코끼리를 말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이제 조국 원장이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조금 뭐 추미애 지사의 발언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는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예. 이제 추미애 지사가 갖고 있는 과거사가 그 탄핵의 아픔이 있어요. 삼보일배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나섰을 때 그 반성했던 아마 저는 그 부분을 추미애 지사의 과거의 그 치부를 알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가 그거를 지켜가느라고 꺼낸 것이지 이걸 그냥 어떤 코끼리 생각하지만 이거 탄핵을 꺼낸 건 아닌 것 같다.
1: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기강 얘기를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메시지는 정제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엄중 경고를 했어야 한다라는 게 민주당 내에서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메시지가 에스컬레이팅이 되면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지냐면 당내에서 이슈에 집중해야 할 동력이 다른 이런 말싸움으로 좀 허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요. 네, 다른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는 얘기하지 마라고 했을 때 코끼리를 떠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앞에 코끼리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
4: 한편 예. 김민석 대표 송영길 의원이 지난 주말에 김용남 전 의원 평택 지역위원회를 찾았어요.
2: 네, 그렇습니다.
4: 그런데 초대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두 사람이 알아서 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조국 혁신당 자극하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저는 근데 그 일단 이 전에 정성래 대표의 캐스텐스를 보면 아니 김용남 후보 후원회장을 맡았어요. 했죠. 당대표가 후원회장 맡은 건 굉장히 후보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나중에 김용남 후보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제대로 찾아온 적도 없고 그다음에 어쨌든 2위로 이제 안타깝게 낙선을 했는데 위로 전화 이런 것도 받아본 기억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용남 후보는 저는 뭐 공천 민주당이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그저 집권 여당이 내야 되는 건데 너무 안 챙겨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당대표는 그렇게 홀대한 전 대표에 비교해서 그 김용남 대표 좀 김용남 후보 챙겨주는 저는 그런 거는 저는 뭐 맞다고 봐요.
4: 그런데 신장식 네. 조국신당 대표가 예. 김용남 전 의원에게 당직 줬다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불만을 불쾌함을 토로했는데
2: 본인들은 국민의 선택 거기서 주민의 선택해서 본인들은 졌잖아요. 그거 저 뭐냐 1위엔 진 건 물론 국민의힘에 진 건 물론이고 김용남 후보한테 졌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어쨌든 단일화라는 건 물론 저 서로 간에 다 책임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불발된 가운데 국민의힘에 헌납한 거 아니에요. 그 예. 여권 입장에서 본다면. 예. 그런 분들이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가장 제가 외부인으로서 이상하게 본 게 도대체 왜 민주당이 평택에 후보를 내면 저렇게 안 되는 것처럼 민주당 사람들이 전전긍긍할까. 저 그게 굉장히 저는 의문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저럴까? 굳이 조국이 대표한테 빚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미 사면 복권으로 다 저 이재명 대통령이 다 갚아준 거 아닌가? 오히려 그 이후로 지지율 떨어져서 오히려 더 받아낼 게 사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예, 했습니다. 네. 예.
4: 그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죠.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당권파를 향해서 한가하지 않다 오만하다. 이렇게 민주당 논리 편대로 나를 공격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여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 했는데 그 이번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대여 공격 선봉장에 섰는데 국민의힘이 우군처럼 도와주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비판하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더더욱 그 이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인 하나로 합쳐지긴 어렵다. 근데 최근에 조갑재 씨가 지금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이 장도혁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쉽지 않아 보이는데
0: 어려운데. 네. 네. 이게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요 참 기괴한 정치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대표직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어요.
4: 예.
0: 한동훈 의원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밖에서 고생하다가 결국엔 이번 인사청문회 끝나면 저는 어떻게 출구 전략을 세울지 저는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제

0: 예,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더더욱, 아, 저기 안에 들어오면 난리 나겠구나. 이거를 상대적으로 아는 거예요.
1: 예.
0: 저렇게 밖에 놔둬도 난리를 치는데, 안에
1: 아하.
0: 들어오면 이제 얼마나 더 난리를 치겠어. 그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특히 친용계, 반한계 의원들이. 그럼 결국에는 인사청문회 끝나면 더 외로워지는 상황일 거예요.
1: 장동혁 대표는 지지층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 뭐그 본인이 그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오늘 장동욱 대표 굉장히 눈에 띄는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 한동훈 그거 뭐 이렇게 뭐라 뭐죠? 한동훈 지금 여당이 공격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치졸한 물타기라고. 그리고 한동훈 공격하고 그런다고 지금 김승원의 범죄가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직격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번에 그 오늘 언급한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그 국민의힘이 그 민주당을 오차범위 거의 바깥 수준까지도 지금 앞서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근에 그 여당의 인사 난맥상 그리고 그 난맥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게 활약을 한 한동훈
1: 예.
2: 의원의 활약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1: 다행이다.
2: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영주 부차장하고는 정반대 진단을 하고 싶어요.
1: 짧게.
3: 네. 사실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한동훈 의원하고 각을 세우는 것보다 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한계가 함께하지 않는 게더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친한계가 이번에 한동훈 의원하고 함께했다면 함께
1: 달라졌겠죠.
3: 조직으로서의 어떤 세력으로서 더 빛나지 않았을까. 원내교섭단체 숫자를 줄인다는 어떤 이야기들도 있으니까요.
1: 알겠습니다. 세부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영주 소장, 하은영 기자, 강찬호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2: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근무오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0: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

0: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 저녁에는 선선하고요.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집니다.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7도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퇴근길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는데요.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기름램프에서 홍은램프 이후로도 홍제램프 부근부터 연희램프를 지날 때까지 쭉 밀리는데 연희램프를 지난 지점 2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도 연희램프에서 홍지문터널을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양방향 밀리는데요.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양방향 비슷한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현 유승민 선구 3부 시작합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인사청문 슈퍼이크부터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의 관계 설정 등 국민의힘이 풀어가야 할 현안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재원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김 최고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저희가 1, 2부에서 다뤘던 여론조사 개요 조금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1, 2부에서 말했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꽃이었고요. 14일 여론조사 꽃이 11일부터 12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결과를 물은 것입니다. 조사 방식은 전화 자동응답 ARS 방식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문회 전국이 시작됐는데 내일 이제 김성원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되고 그 전에 지난 주말 용혜인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퇴를 했는데 워딩은 뭐 민주당에서 사퇴를 하라 그랬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었다 이런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게 사실 용혜인 의원은 그 민주당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선거 때는 뭐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예. 비례대표에 사실상 민주당의 그 페이퍼 정당의 소속으로 당선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탈당 절차를 거쳐서 다시 가족 그 기본소득당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예. 우리 국민들은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 단 한 사람도 기본소득당에 투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비례대표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기본소득당의 원내정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 장관 자리에 가지 못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장관을 하라고 하더니 지금은 저 하지 마라 해서 나는 못한다. 뭐 그런 모든 것을 이제 그 어떤 허물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또 국민의힘이

0: 하지 말아야 될 공격을 한 것처럼 그렇게 비판을 하고 결국 자진 사퇴를 했는데 사실 이런 인사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한 문제점을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근데 지난 주말 기자회견 전에 주중에 기자회견을 한번 했잖아요. 그때는 정면 돌파 방식을 택했거든요. 뭐 내가 뭐가 잘못이 있냐, 억울하다. 기자들 뭐 기사 똑바로 써라. 민주당 제대로 방어해라. 그리고 나는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 될 거다. 근데 며칠 만에 바뀌었는데 그 며칠 만에 바뀐 건 여론이 계속 안 좋기 때문이겠죠. 여론조사 하면 뭐 전국 전 연령에서 다 부정이 상당히 높았으니까 이 정도 되면 자진 사퇴합니다로 끝낼 텐데 갑자기 민주당 이야기를 꺼내서 어떤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0: 민주당이 이런 그 군소정당의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까지 시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 민주당이 대선이라든가 또는 총선에서 그 좌파 진영의 표를 한 표라도
1: 예.
0: 그 사표로 만들지 않고 자신들이 몽땅 가져가겠다는 큰 목표에서
1: 진보연대.
0: 예 사실은 의석 하나를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용해인 의원은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그 총선이나 대선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 아닌가. 또 특히 이제 용해인 의원이 몸담고 있는 기본소득당이 사실 과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그런 운동권 그룹
1: 예.
0: 중의 한 그룹으로서 오늘날까지 그 내려오고 있고 그분들이 또 영향력이 있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발로라고 봅니다. 이것이 뭐 과연 어느 정도로 앞으로 정치적인 효력을 발휘할지는 몰라도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계속 정당 간 연대를 해나가자고 손을 내미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1: 그러면 다음 총선 때도 이 연동형 비례 제도가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0: 민주당은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 이 연동형 비례제, 뭐 이름을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을 그 붙여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이것은 정치 사기극입니다.
1: 예.
0: 이것은 국민들이 어떤 저그 국민도 민주당에 투표하고 국민의힘에 투표를 했는데 그런데 그 연동형 비례제라는 걸 등장시키면서 결국은 그렇게 했다가는 의석수가 부족하니까 페이퍼 정당을 만들고 무슨 그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그쪽에 투표를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의석수 배분을 오히려 더 양당 위주로 끌고 가는 그런 효과가 생기고 말았거든요. 사실 이 연동형 비례제를 끌고 들어온 것은 과거에 정의당인데 이
1: 예.
0: 정의당은 사실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고 가려는 황당한 그 꿈을 갖고 이 연동형 비례제를 끌고 왔고 또 그것을 관철시키는 데에서는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수처법을 그 통과시켜주는 그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끌고 와서 자신들은 사실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갖고 가려고 했다가 제가 그때 당사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위성정당을 출범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정의당은 오히려 의석수가 더 그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그 정치 사기극에 준하는 이런 연동형 비례제를 끌고 오고 있고 이것이 용해인이라는 그런 사실 국민들이 전혀 선출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만들고 말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용해인 후보자 때문에 이더 이상 그 준연동형 비례제도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좀 높은 건 사실이에요.
0: 그럼에도
1: 예.
0: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것이 결국에는 일종의 그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를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1: 그건
0: 있다고 봅니다.
1: 제가 이제 다음에 민주당 관계자가 오면 물어보는 걸로 하고 국민의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거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는 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아예 다른 선거제도를 만들어서 뭐 중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한다는 건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0: 중대선거구제의 부분에는 조금 더 논의가
1: 논의가
0: 필요하고요.
1: 필요하고
0: 어쨌든 비례대표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1: 예.
0: 우리가 지금 비례대표를 채택해서 그 시행한 것은 사실 제5공화국 헌법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과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조사를 해보면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지금까지 운영을 해서 과연 정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효용성이 있다고 느끼지
1: 그럼
0: 않습니다.
1: 비례제를 다 없애고.
0: 폐지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많은 저 우리 당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1: 지역구만 가는
0: 생각합니다.
1: 거예요?
0: 예, 지역구를 조금 더 늘려주는
1: 늘려서.
0: 것이 그것이 맞다고 보고 지역 대표성을 이렇게 지금 이제 훼손시키는 정도로 강원도 지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군이 5개
1: 그렇죠.
0: 정도 합쳐져서 대한민국 영토의 17분의 1에 상당하는 그런 선거구, 괴물선거구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비례대표제를 꼭 유지해야 될 의의가 있겠느냐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고 한편으로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더라도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과거
1: 그러니까
0: 병립형으로
1: 병립형으로.
0: 돌아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떴다방처럼 듣도 보도 못한 정당을
1: 알겠습니다.
0: 만들어서 그 정당을 표를 모아서 국회의원을 또 뽑고 그리고 나서 전부 다 탈당을 시켜가지고 다시 또 원위치 하는 이런 식의 사기극이 계속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1: 뭐 비례대표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고, 만일 돌아간다면 병립형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게 지금 의원님뿐만 아니고 그 지도부나 그 국민의힘 거의 다 대부분 같은
0: 예,
1: 생각입니까?
0: 지금 하여튼 연동형
1: 안
0: 비례대표제라는
1: 된다는 건
0: 것은
1: 다 동의하는
0: 그것은
1: 거고.
0: 뭐더 이상 효용이 전혀
1: 알겠습니다.
0: 없다고 보여집니다.
1: 근데 이게 어쨌든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하려면 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될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1: 어쨌든 이것도 큰 개혁의 일종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건 뭐, 좀 지켜보기로 하고. 그 최고위원 말처럼 그렇게 이제 선거제도를 바뀌면은 기본소득당의 미래는 없어 보이네요. 힘들어 보이네요.
0: 그러나 이제 사실은 또 민주당으로 다시 입당해서 비례대표를 만들어주면 되는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을 활용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앞으로 그더 이상 기본소득당 같은 정당이 계속 원내정당으로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명이 낙마를 했는데,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도 이제 인사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서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역으로 얘기하면은 국민 눈높이 안 맞았다는 걸 이제 인정했어요. 그 정부 출범 이후에 인사 또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0: 근데 이제 과거 그 국무위원 인사 문제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죠.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또 검증 과정에서도 충분히 부적격자들이 많이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냥 임명을 강행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몇 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제가 봐서는 전원 국민 눈높이로 보면 사실 그 전방에 있는 군인이 후방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그 철거민 그 특공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당첨이나 받고
1: 국방장관 후보자.
0: 이런 분이 실제로는 가장 그저그 탄핵 낙마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냥 뭐 아무런 저 부끄러움도 없이 지금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 눈높이로 보면 이게 참 가당키 납니까? 본인뿐만 아니고 심지어 온 가족이 전부 다그 철거민 특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특별 공급을 받아야 될 철거민들에게는 또 불이익이 주어졌을 거거든요. 이런 분이 글쎄요 장관이 되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철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재명 정부

0: 정치권이 왜 이렇게 인사가 엉망이냐를 생각하면 순전히 자신들이 그 추구하고 있는 좌파적 세계관 또는 정치적 이념 위주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사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했던 사람 또는 앞으로 노력할 사람을 위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근데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여당, 야당이 정권 바뀔 때마다 다 지적하는 부분이더라고요.
0: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특별히 이재명 정권은 독특한 인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니, 제가 최고위원 얘기하면서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각 정부 초반 임기 2년, 다들 언론이 역대 정부 최대, 그러니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았는데 강제 임명 역대 정부 중 최대 이게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다 똑같거든요. 이게
0: 근데
1: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 있는 인사를 강행하는 권력자도 문제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도 문제가 아니냐.
0: 이제 저도 인사청문 특위에 간사도 하고 했었는데요. 민주당에서 문제 삼는 경우를 제가 이래 몇번 겪어보면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장하는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실제로 이게 과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그리고 무엇이 겁이 나서 증인 채택조차 못합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1: 예. 내일 김성환 후보자 청문회인데 어떻게 될까요? 뭐 말씀하셨듯이 어떤 큰 이슈가 터져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가 채택 안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강행은 그만이잖아요, 이건.
0: 그래서 이제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뭐저 법적으로 그렇게 할수 있는데 김성원 후보자는 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김성원 후보자는 지금 법무장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만큼의 권위가 이제 그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타격을 입었다고 보거든요. 이분은 사실 유일한 그 사명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서 특별히 투입된 장관 후보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임 사실 그 법무장관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퇴하게 된 배경이 저는 공소 취소를 강행하라는 요구를 스스로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
0: 그리고
1: 최측근 아니에요? 제일 친한 분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0: 최측근이면서도 정성호 장관은 그것만은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일 겁니다. 저는 정성호 장관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성호 장관은 실제로 그런 그 원칙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성호 같은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되고 무지막지하게 말잘 듣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이
1: 그게
0: 김성원 같은
1: 김성원이다.
0: 사람을 골랐는데 이 김성원 장관 후보자가 이런 정도로 망가질 줄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저는 김성원이라는 분이 법무장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돼서 정말 공소취소에 한번 나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마 일선의 검사들도 응하지 않을 것이고 또그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져서 아마 20%대 아래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1: 근데
0: 그리고
1: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어떻게 합니까?
0: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를 해서 공소취소를 요구할 것인데 검찰총장도 그래서 가장 말잘 듣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아직까지 임명을 못하는 것 아닌가. 말잘 듣고 검사들한테는 또 나름대로 속칭 말빨이 서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국회에서 기소조작 특검 만들어서 공소취소권에 대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게 더 쉽잖아요. 그 국회 민주당의 국회도 국회의원도 많은데
0: 그렇게 하려고
1: 그렇게 하려고
0: 정청래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노력해서 지금 김민석 대표를
1: 아, 그럼
0: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1: 투트랙이네요? 이것도 하나 방법이 있고 저것도 방법이 있다.
0: 아니, 대통령은 지금 눈만 뜨면 그 생각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는 공소 취소를 위해서 특검법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배임죄도 없애주고 또 대법원의 대법관들도 전부 내 편으로

0: 보고 그래도 혹시 잘못되면 헌법재판소 가서 또 헌법 소원도 해야 되고 이런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예.
0: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도 소용이
1: 알겠습니다.
0: 없습니다.
1: 예.
0: 이게 안 됩니다.
1: 꼭 지켜보죠.
0: 결국에는 그냥 재판 받고
1: 네네.
0: 교도소 가시고 나중에 사면 받는 게 가장 현실이
1: 예.
0: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지켜보겠습니다. 그,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걸 뭐 김승환 후보자 청문회와는 별개로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그 김승환 공격 최선봉에 섰는데 국민의힘이 백그라운드에서 우군이 돼주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0: 아니, 우군이 되고 있습니다.
1: 되고 있습니까?
0: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한동훈 의원께서, 자신의 그 장기를 발휘해서 이 사건 수사에 경험이 많고 하니까 또 자료도 잘 획득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그 효율적이고 유유적절하게 공격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톱뉴스가 윤상현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획득해서 그 제넨셀 그에서 임상 실험한 그 코로나19 치료제가 결국에는 그 햄스터를 죽이는 그런 독성이 있었는데 사람에게까지 93명인가요? 투약을 했다는 것까지 밝혀내서 지금 그게 더 뉴스가 되고
1: 그리고
0: 있거든요.
1: 지금도 최고위원님 뭐 한동훈 잘하지만 윤상현이 더 잘했다 지금
0: 아니, 그게 아니고.
1: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0: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한동훈 의원께서 굉장히 특기를 발휘하셨는데 우리 당 의원들도 나름대로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뭐 원래 국정감사라는 것이 또 국회의원들께서 이렇게 역량을 발휘하는 무대이기 때문에요. 그 같이 이런 것이 뭐저 국정감사의 현실이 아닌가
1: 그럼
0: 생각합니다.
1: 김채국께서는 한동훈 의원이 나중에 복당한다 그러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0: 그것은 뭐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고.
1: 그러니까 본인 제가 여쭤보는 건 개인의 의견으로.
0: 저는 그것은 그 우리 당의 많은 토론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1: 거쳐야 된다.
0: 생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을 주고 하나만 여쭤보죠. 최근 뭐 국민의힘 윤리위 권영진 사범주 재심 결론 못 냈다. 뭐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 못 내고 추후에 논의 이어가기로 했다 했는데 최근 종편에서 뭐 패널이 권영진 의원을 윤리위에서 세게 때려서 낙마하면 결국은 그 지역구 김재원 최고가 갈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0: 권영진 의원은 대구 달서구가 지역구인데요. 저는 경북도지사 출마를 했던 사람이고 제가 또제 고향 경북의성에서 삼선 의원을 지냈고 지금도 지난 총선에서도 경북의성에서 출마를 했거든요. 저는 제 고향에서 출마를 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대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보니까 마치 당 지도부가 김재원을 배려해서 권영진 의원을 징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던데 그 언론인의 그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려면 저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보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를 마치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마구 그 실없는 소리를 하시던데 그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1: 일종의 음모론이네요.
0: 뭐 음모를 꾸밀 분은 아닌데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뭐 앞뒤 안 가리고
1: 그러니까 그
0: 자기 마음대로.
1: 장동혁 지도부가 김재원한테 소위 말해서 한 자리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다. 뭐그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0: 제가 갈 수가
1: 예, 갈수
0: 없습니다.
1: 없는 자리다.
0: 네.
1: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실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6: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7: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6: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7: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8: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얼마 전까지 원달러 환율이 1600원 선을 위협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언론에서 나라가 망한다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었죠. 그 이후 원화 가치가 상승하니 이번에는 우리 기업들이 위험에 빠졌다고 비판합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합니까?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급진적 개혁의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자 그는 나름의 대비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 정부가 그 대책을 들고 나오자 이번에 그 강성 정치인은 그 정책은 필요 없고 더 강하게 가자고 선동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사표 방지를 위해 더 일자라는 정부를 위해 비례정당에 표 주지 말고 몰빵을 해야 한다고 외치던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난 후 그 유튜버는 정반대 주장으로 견제를 위해 비례정당의 표를 몰아주자 합니다. 과거 자기 주장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사과도 없습니다. 언론도 정치인도 유튜버도 사회에 영향을 끼치면 그만큼의 책임감도 사명감도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기본 전제를 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엔딩곡으로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들으면서 저는 물러납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교통안전 1분 터.
1: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청와대가 김지영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이던 지난 8일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김지영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 반발이 이어지며 이 대통령이 지난주 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뒤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기준과 임금 인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 2차 조정이 진행됩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렸던 첫 조정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다시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노조는 사측의 인상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2차 조정마저 결렬되면 다음 날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 모레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발을 볼모 삼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노조가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에 또 파업을 예고했다며 한 해 두 번씩이나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평균 380만 명이 이용하는 멈춰서는 안 되는 시민의 발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필수 공익사업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대신 중수청에 새로운 보완수사 조직을 만드는 길을 택했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독감이 예년보다 일찍 유행하면서 보건당국이 고위험군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그룹별 접종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는 21일부터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작년보다 한 달여 앞선 지난 11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7: 고향 등일시.
8: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9: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0: 답 나왔네. 가자.
9: 어딜요?
10: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1: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2: 평택시.
13: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9: 얼마나 걸릴까요?
13: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0: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3: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4: 세계 반도체 수도,
10: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2: 바로 평택시.
15: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6: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7: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8: 햇빛에도 끝달 없는 선글라스 체크.
19: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이어서 YTN 라디오 해봅시다. 3분 건강 유비보환이 방송됩니다.
23: YTN 라디오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월요 스페셜 3분 건강 유비무환 제2편 소리 없이 찾아오는 노년기 우울증.
24: 의정부일지대학교 병원 정신과 전문의 서민철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5: 네, 안녕하세요.
24: 노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25: 연세가 드시면은 우울하거나 기운 없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24: 네.
25: 그러다 보면은 늘 재미도 없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보통 노년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24: 예, 본인들이 실제로 좀 걱정되고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오셔야 될 텐데 알아채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이나 패턴을 보면 이거 우울증이다, 병원 가야 된다,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25: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 보통은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24: 네.
25: 그게 이제 표정과 말, 인지, 몸, 행동, 그 다섯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24: 네네.
25: 어느 날부터 웃음이 하나도 없고 굳은 표정에 뭘 해도 좀 무미건조한 모습이 오래간다면

0: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다음으로는 말인데 네. 내가 살아서 뭘 하냐. 특히나 이제 뭐 죽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보다 기억력이 너무 떨어졌다고 걱정하시거나 뭐 너무 작은 결정도 내리시지 못한다라면은 조금 걱정해 주실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맛도 너무 없다라고 하시고 체중이 빠지거나 여기저기가 뭐 알 수 없는 통증들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그 경우도 사실은 우울한 것들의 신호일 수도 있고요. 즐겨 보시던 TV도 보지 않으시고 전화도 받지 않으신다. 옷차림이 좀 흐트러진다. 이러는 경우도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무엇보다 약물치료의 효과가 사실 좋다고 들었는데 거부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0: 그래서 저는 고혈압하고 많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저는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사실은 약간의 어떤 편견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1: 그렇죠.
0: 하고 결국은 몸의 병과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처음에 집중적으로 잘 치료받게 되시면은 이후에는 약을 많이 줄이거나 아예 뺄 수도 있는 경우도 많이 생기니까 크게 너무 다르지 않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가족들이나 부모님들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드리는 게 가장 좀 좋을까요?
0: 네, 우리가 우울한 기분하고 우울증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1: 네.
0: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들, 의욕이 모두 사라지는 것들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디 나가서 운동하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같이 나가서 바람을 좀 쐬고 같이 장도 본다든지 간식을 사 먹는 이런 일상의 활동들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퇴근길 네. 요새 노을이 예쁩니다. 집에 어르신들한테 전화 걸어서 엄마 노을이 너무 예뻐서 전화 걸었어요. 한마디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의정부울지대학교 정신과 서민철 교수였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처음엔 그 누구도 이게 살인사건일 것이다 생각지는 못했을 겁니다. 시작은 마약 관련 첩보였죠.
4: 경찰이죠? 아는 사람이 마약을 한 것 같은데 뭔가 큰일을 저지른 것 같아서.
5: 예, 일단 동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피?
3: 첩보를 받고 CCTV를 추적하던 경찰은 바지에 피를 묻힌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녀온 오피스텔에선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죠.
5: 이 사람 마약 검사 결과 필로폰, 대마까지 모두 양성입니다.
4: 숨진 여성하고는 무슨 사이래?
5: 가족도 동거관계도 아니고 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4: 그런데 왜 살인까지 간 거야?
5: 그게 아무래도 돈을 노렸던 것 같아요.
3: 경찰은 처음엔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노린 정황이 드러나자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죠. 특히 범행 전 인터넷으로 수갑과 결박 도구를 검색하고 흉기까지 미리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4: 그런데 이 사람 과거 기록 보니까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5: 어? 왜? 전과가 많아?
4: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전자발찌, 아동 음란물 소지, 음주운전. 말도 마세요.
3: 이미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았던 사람. 그런데 결국 또다시 강력범죄, 이번엔 살인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지적된 사람이라면 우리 관리 시스템은 왜 이번 범죄를 막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혹여 이 남성이 마약에 취해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었다,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면 감형될 수도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3: 사건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마약 관련 첩보로 시작했는데 따라가다 보니 살인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해 주시죠.
6: 네. 보도에 따르면 마약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하면서 CCTV를 확인하던 중 새벽 시간대에 바지에 피를 묻히고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든 채 이동하는 피의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동선을 추적해 강북구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고 그가 다녀온 오피스텔로 올라가 보니 50대 여성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던 겁니다.
3: 그래서 처음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살인이었습니다. 근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게 바뀌었죠. 이게 왜?

0: 네, 어떻게 바뀐 겁니까?
1: 네, 수사기관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평소 현금을 다량 보유하던 피해자의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수갑이나 결박 도구 등을 검색하고 사냥용 칼등 흉기 여러 자루를 미리 준비해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결국 피해자의 혐의는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운 강도 살인으로 변경됐고 결국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0: 살인과 강도살인, 이름은 한 단어 차이지만 처벌의 무게는 상당히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법적으로 중요한 게 사람을 살해하고 돈을 가져갔다고 해서 무조건 강도살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돈을 빼앗을 목적이 언제 생겼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1: 네,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이외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가능하지만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 중의 중범죄입니다. 즉 구별의 핵심은 돈을 빼앗을 목적이나 의도, 즉 강도의 고의가 살인 전에 미리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살인 후에 갑자기 돈을 발견해 가져갔다면 살인죄와 절도죄로 처벌받겠지만 이번 사건처럼 금품을 노리고 사전 조사를 한 정황이 있다면 살해하기 전에 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돼 강도살인죄가 성립합니다.
0: 자, 이제 마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초에 마약 관련 첩보로 시작이 된 사건이었고, 피고인에게서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강도살인과는 별개로 다른 이 마약 혐의도 적용이 되는 거죠? 이번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네, 물론입니다. 강도살인과 별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거죠.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체포되었을 때 소지품과 차량 등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됐고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필로폰, 대마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피고인은 하나의 재판에서 강도살인죄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0: 그런데 만약에 재판에서 피고인이 마약에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없었습니다.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심신미약이다라는 주장을 또 펼친다면은 혹시라도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는지 뭐 이에 따라서 감형까지도 될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1: 마약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에서 심신미약 감형을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약에 일부러 마약을 투약하거나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를 만들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해서 감형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제 양형 기준상으로도 폭력 범죄나 성범죄 등 일부 사안에서는 이렇게 일부러 술을 마셔서 만취 상태를 야기했다면 오히려 가중처벌 인자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과거 경험상에 비추어 봐서 이렇게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복용했을 때 사고를 칠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 배우사님께서 판사로 재판하실 때도 피고인이 술이나 약물 때문에 기억이 없다, 뭐 제정신이 아니었다 주장한 사건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판사 입장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면 뭘 가장 먼저 봅니까? 이 사람이 정말 판단 능력이 떨어졌던 게 맞나를 가르는 결정적인 포인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1: 네, 재판부에서는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행동까지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당시 판단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로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충동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야 할 텐데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면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그런 간접 증거들로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자, 그리고 이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도 상당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아동 청소년 뭐 성착취물 소지, 음주운전. 그런데 이번 범죄는 또 강도살인이잖아요. 범죄 종류가 서로 달라도 이런 과거의 범행 전력들, 소위 전과라고 하죠. 이 전과들이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까?
1: 네, 물론입니다. 전과의 유무는 매우 중요한 양형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해주신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이 이번 강도살인과 직접적인 동종의 범죄는 아닐지라도 이처럼 반복적으로 범법 행위를 저질러 오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와 높은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엄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0: 판사로 계실 때 어땠습니까? 정가가 많은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섰다. 아, 이 재판부가 실제로 더 무겁게 보는 거 어떤 대목이죠?
1: 형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응보적인 측면, 즉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형벌을 통해서 피고인의 교화를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가가 많다는 점은 이미 갱생의 기회를 주었거나 몇 번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교화가 되지 않고 있다. 즉,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교화보다는 엄벌에 주목하게 되고 피고인을 더 장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보게 되어서 중형을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0: 아무튼 이번 사건, 단순한 살인사건은 분명 아닙니다. 강도살인 혐의에 뭐 계획범죄 정황, 마약 투약까지 여기에 아주 이 화려한 과거 전과도 있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가 재판에서 그대로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입니까?
1: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도살인죄는 중범죄 중에 중범죄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거기에 마약까지 투약했고 전과도 다수입니다.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사형 선고가 마지막으로 확정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 사이에 발생한 다른 여러 잔혹한 범행들에 대해서도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왔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법원의 판결은 무기징역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0: 그런데 피고인 측에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어떤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범행 인정, 뭐 반성, 피해 회복,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범죄인지 모르겠지만요. 유족과의 합의, 뭐 여러 사정들이 있을 텐데 이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요소 얼마나 뭐가 있다고 보세요?
1: 현실적으로는 재판부가 참작해 줄 만한 요소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반성문 제출, 합의 이런 걸 시도하겠지만 이 사건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피고인이 반성한다 그런 태도만으로 감형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알려진 범행 수법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도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설령 유족들과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참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그런데 재판부가 심정적으로 검찰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할지라도 검사가 결정적인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령 이번에도 살인은 맞는데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 그러면 재판부가 심증만으로 강도살인을 인정할 수는 없죠?
1: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심증만으로 강도살인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돈을 노리고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안 되면 살인죄와 강도죄로 각각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이미 금품 갈취 목적 및 사전 준비 정황에 대한 보안 수사를 충분히 진행해서 기소하였으므로 혐의 입증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네, 자, 이 사건을 보면 결국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피고인이 과거 법원에서 이미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부착 기간이 끝났다고 하면 아무리 고위험 전과자들이라고 해도 관리를 따로 하지는 않는 겁니까?
1: 네, 전자발찌 즉 전자장치 부착 명령 제도는 이제 피고인에게 중대한 신체적 장소적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따로 판결로 선고해야 할 만큼 엄격한 요건하에 시행되는 것이라서 이 부착 기간이 종료되면 강제적인 위치 추적이나 관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피의자처럼 준수사항 위반 전력도 있는 다중범죄자의 경우 단순히 그 부착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후적인 관리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전에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거주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가 결국 폐기된 적도 있었는데요. 향후 다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런 고위험군 전과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위험 요인 관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스팅의 데저트 로즈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6: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7: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0: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여주휴게소 1차로와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이후로도 용인휴게소 부근 3, 4차로에 걸쳐서 버스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양지에서 용인까지 5km 구간 차량이 밀리고 반대편 강릉 쪽으로도 안산 진출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는데 서안산나들목에서 안산나들목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반포나들목을 못간 지점 4차로에도 고장차가 발생을 했고요. 양재나들목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가 양방향 밀리고 있고요. 성수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한강대교와 반포대교는 각각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배달의 민족과 풀무원, 무신사 등 41개 업체가 물가 불안을 조장하고 탈세한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은 1조 원에 달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2: 추석을 앞두고 국세청이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은 떠넘기고 세금은 탈루한 4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농축수산물 업체와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 업체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은 1조 원 규모입니다. 국세청은 대규모 출혈 경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을 초래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배달의 민족을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배민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 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 거래를 통해 독일 모 회사에 보내면서 국내에서 원천 징수로 내야 할 1천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관계사에 업무 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종합식품업체인 풀무원은 원재료와 물류비 등 제조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올렸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국외 관계사에 거액의 금전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우월한 지위에서 패션 시장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한 패션 플랫폼 업체 무신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3년에서 5년에 걸쳐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양계 농장 11곳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3: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에 원가
0: 국세청 조사국장입니다.
3: 오히려 물건 가격을 높이고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2: 국세청은 법인 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해온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1: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구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또는 항공편 지연 결항 수화물 파손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7,438건으로

0: 연평균 37% 증가한 상황에서 추석 명절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이후로는 항공권 계약 해제와 관련한 내용이 58.4%로 가장 많았고 결항이나 지연 등 계약 불이행이 27.2%를 차지했습니다. 교육부는 대입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로 정상적으로 수시 원서 접수를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구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구제 신청 대상은 개별 통보되지 않으며 수험생이 직접 UA 어플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구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제 신청 대상은 지난 11일 UA 어플라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오후 5시 50분부터 오후 6시 20분 사이에 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1,200여 명입니다. 위기의 축구 대표팀을 이끌 모레노 임시 감독이 1기 명단에 K리거를 대거 발탁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과는 달리 이 4-4-2 전술을 선택했는데 챗GPT 활용 논란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 예상대로 서울 공격수 정승원이 모레노 1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7, 8월에만 8골의 도움 3개를 올리며 여름의 사나이로 불리는 정승원은 서울의 단독 선두 질주를 맨 앞에서 이끌었습니다. 같은 팀 골키퍼 구성윤과 인천 김건희, 김천 박태준, 대전 김봉수 등 어느 때보다 K리거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후보군이던 전북 이승우는 제외됐습니다.
2: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건 축구적인 기준입니다. 약 1,700명의 한국 선수들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입니다.
1: 깜짝 발탁도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레인저스에서 뛰는 김민수는 김건희, 박태준과 함께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이 밖에 손흥민과 오현규, 이동경, 그리고 미드필더 이강인과 이재성, 황인범 등 기존 월드컵 멤버가 대부분 포함됐고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과 골키퍼도 기존 주축 멤버로 꾸려졌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3백 전술을 고집하던 홍명보 전 감독과 달리 4-4-2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K리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술이기 때문인데 자신의 데이터 분석이 챗GPT에 의존한다는 건 완전 거짓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2: 누구든 10분 정도만 시간 들여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당신의 용이 모두 맥락에서 벗어나 왜곡되고 저희에게 피해주기 위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모레노 감독입니다.
1: 모레노 일기는 K리거 대거 발탁과 4-4-2 전술 선택이 핵심인데 오는 24일 에콰도르전에서 첫 시험대에 오릅니다. YTN 이다훈입니다.
0: 네,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의 영광을 아는 가능한 사랑은 넷플릭스가 아니었다면 제작이 무산될 뻔한 작품입니다. 국내 자본이 선뜻 나서지 못한 자리를 글로벌 OTT가 채우면서 이 위축된 한국 영화 투자 시장의 현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3: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
4: 황금사자가 아니어서 실망하는 분들도 계신데
2: 이창동 감독입니다.
4: 저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 하지만 이 영화는 하마터면 빛을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극장 개봉을 목표로 제작에 나서 영화진흥위원회 중예산 영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정작 나머지 제작비를 댈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5: 작품성은 늘 극찬을 받았지만 최근에 두 편
2: 영화 평론가입니다.
5: BP를 넘기는 데 실패했거든요. 뭐 그런 요인들이 아무래도 투자사들이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3: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넷플릭스였습니다. 상업성을 상징하는 글로벌 OTT가 오히려 작가주의 영화에 활로를 열어준 셈입니다.
6: 넷플릭스의 중요한 역할은 탄생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하지만 꼭 만들어져서
2: 넷플릭스 디렉터입니다.
6: 찾아내서 창작자와 함께 이 영화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3: 국내에서 자금을 구하지 못했던 거장의 영화가 넷플릭스를 만나 베니스에서 결실을 맺었고 내년 3월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한국 대표작으로 출품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갑기만 한 건 아닙니다. OTT가 새로운 활로로 떠오른 이면에는 다양한 영화에 돈이 돌지 않는 국내 투자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7: 상업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이 멀티플렉스
2: 대중문화 평론가입니다.

0: 작품을 제작하고 상영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려움,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1: 가능한 사랑의 성취는 OTT라는 새로운 활로를 보여주는 동시에 다양한 작품이 살아남을 토양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우리 영화계의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가을답게 날씨가 참 좋습니다. 큰 일교차만 아니라면 바깥 활동하기 좋은 요즘인데요. 내일도 내륙에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5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27도, 전주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충북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경북 동해안과 울산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륙은 남은 한 주도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목요일부터 영남 해안과 강원 동해안에는 금요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지금 여러분은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된 로비 의혹 문제 약물이 임상 승인으로 실제 90여 명에 이르는 인원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1: 네, 그러나 민주당은 민심을 내세워 용혜인 후보자를 손절한 것과 달리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볼수록 잘된 인사라면서 더 확고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 용혜인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하며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건 명분은 민심입니다. 겸직은 그 불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 눈높이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3: 그런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이런 인사 판단에 있어서는 법 위에
0: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3: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2: 그러나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에선 김 후보자가 기소 유예를 받았다며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오빠 공세로 번진 가십성 의혹일 뿐 후보자 자격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건데 여권에선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4: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후보자로 고를 수는
0: 김의겸 민주당 의원입니다.
4: 한계가 있는 거고요.
2: 나아가 이번 청문회에서 김승원 후보자 의혹 제기를 주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사건 보고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등 역공에도 칼을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공익적 민원의 전달이었다는 김승원 후보자 주장과 달리 검찰의 결론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 유예 처분이었습니다. 또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동물 실험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난 약물이 임상 승인으로 투약까지 이뤄졌던 사실이 드러나며 도의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 지난주 여론조사에선 김 후보자의 부적합 여론도 과반 안팎에서 오르내리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용혜인 후보자 사퇴는 공소시효 돌격대장 김승원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연막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5: 훈련이 곧바로 용도 폐기했습니다.
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청와대 여중이 공소취소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방증입니다.
6: 결국 김승원 후보자는 민주당의 전방위 엄호를 받으며 청문회장에 섭니다. 다만 민주당이 용혜인 후보자에게 들이댔던 민심의 잣대를 김승원 후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진 따져볼 대목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이번 인사청문 슈퍼위크에서 가장 주목받는 김 후보자 청문회에선 후보자 각종 의혹 관련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1: 네, 식약처 청탁 의혹부터 가족특혜 논란까지 이 청문회에서 납득할 해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7: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승원 후보자. 각종 의혹과 함께 사의검토 질문에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돌파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8: 30년 동안
0: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8: 그리고 재판과 또 변호와 또 경찰에서 인권위원 등 그런 모든 경험이 새로운 형사 사업 체계 정착에 소중하게 잘 쓰여지기를.
7: 김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식약처 청탁 의혹이 꼽힙니다. 2021년 10월 김 후보자가 친한 후배라고 인정한 사업가 양모 씨의 부탁을

0: 받고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속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후보자는 공익 목적으로 민원을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임상계획 승인 전후 양 씨 등 관계자들이 지분을 팔거나 투자를 받아 수익을 거둔 정황이 포착되며 해명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 오빠 독약 로비를 공익이다.
2: 한동훈 의원입니다.
1: 라고 주장하기로 그렇게 우기기로 마음을 정하고 국민과 맞서고 있습니다.
0: 이른바 3인 셀카 관련 김 후보자와 사진 속 정모 판사의 친분 관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 판사가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정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일해 보훈성 채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3: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 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2: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0: 배우자가 운영해온 사회적 협동조합이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긴 뒤 정부 지원을 받고 가족을 채용해 수억 원대 급여를 줬다는 특혜 논란, 또 자녀 위장 전입 의혹과 성폭행 가해자 변호, 음주운전 이력증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 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4: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에선 4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지만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5: 증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치러지게 된 가운데 김 후보자를 겨냥해왔던 한동훈 의원은 청문회장 밖에서 장외 검증에 나설 태세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6: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세울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신청했습니다.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한 식약처 관계자와 제넨셀 전 대표, 주가 조작 피해 주주와 공익 제보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들과 가족협동조합 의혹 관련 수원시 공무원들도 명단에 이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채택은 모두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후보자 본인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7: 인사청문회에는 증인을 그렇게 많이 채택한 적도 별로 없고요.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2: 서영교 법사위원장입니다.
6: 국민의힘은 의혹 당사자를 직접 불러 대질해야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고 맞서왔는데 청문회 닷새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냈어야 강제성이 부여되는 만큼 결국 증인 없이 청문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과거 논란이 컸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는 다른 결과입니다. 2019년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11명, 2022년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4명의 증인이 채택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청문회장에 부를지도 막판까지 관심이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한 의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한 의원 역시 직접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1: 위원이 돼도 좋고 위원이 아니면 그냥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2: 한동훈 의원입니다.
1: 김 후보자 원하지 않습니까? 오빠 독약 로비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짓을 벌인 사람이 대한민국 정의부의 장관이 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6: 다만 현역 국회의원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른 전례가 드문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역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신 인사청문회 당일에도 청문회장 밖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 상황에 맞춰 SNS와 기자회견 등을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인 없이 열리는 청문회장 내부와 밖에서 펼쳐질 장외 공방까지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청문회장 안팎에서 동시에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또 다른 뇌관은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공소취소 추진 여부입니다.
5: 여기에 검사 정원 축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책 비전과 역량에 대한 검증 역시 쟁점으로 꼽힙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8: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관련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검찰 기소 위법성을 수차례 공개 언급했습니다. 야권은 여러 논란에도 여당의 엄호는 결국 공소 취소를 위함이라고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9: 결국 본인의 공소 취소를 앞장서서 해결해 줄
2: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9: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8: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동시에 국회의 서면 답변에선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남겼습니다.
10: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그 공판 검사가
2: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10: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8: 포스트 검찰 체제 출범이 20일도 남지 않은 만큼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역량도 검증 대상입니다. 당장 검찰청을 대신해 들어설 공소청의 조직과 기능부터 안개 속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검사 정원 현행 유지와 경찰 수사 심사 조직을 사법통제부로 명명한 데 수정,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라는 상징성, 그리고 검사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라는 과제 사이, 새 법무부 수장의 입장이 어느 때보다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3: 검찰을 국민을 위한 인권 보장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 법무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8: 경찰 중수청과의 협력과 보안수사 요구권 실효성 확보 등 다른 난제들까지 쌓인 가운데 김 후보자가 어떤 답안을 내놓을지 청문회장으로 시선이 쏠립니다. YTN 우정훈입니다.
4: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첫날부터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 불신을 키운 책임을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0: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이름만큼이나 자주 거론된 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각각 대법관 후보 재청과 임명 과정에서 갖는 권한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한 겁니다.
11: 대법원장이 재청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동의하고 행정부는
2: 부승찬 민주당 의원입니다.
11: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가는 순간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12: 지금 후보자는 지금 된다고 보내고
2: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안 된다고 반려하고 이렇게 선택적 재재청하는 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0: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파고들었습니다. 대통령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법적 해석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후보자 입장을 따져 물었습니다.
13: 진행 중인은 형사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2: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3: 없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 재판 바로 재개해야 된다고 후보자도 생각하십니까?
0: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 공세로 맞섰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빠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단을 내리는 게 가능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4: 초고속으로 그 심의를 종결짓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
2: 김영호 민주당 의원입니다.
14: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한 장본인이라고 인식했다.
0: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의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단 말 외에는 대부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처남 소유의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살며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5: 법조인으로서 그걸 몰랐다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송구합니다만 납부 절차를
2: 김성수 후보자입니다.
4: 김성수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이 없던 것도 여야 설전이 오간 이유였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다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가들은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더욱 굳건히 수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로아시아 연차총회 축사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사법 환경 또한 유례없는 변화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변화하는 시대 속 헌법적 가치가 현실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이 헌법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도록 통제하는 것이 현재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전의 전기료 5년 납부 제한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막대한 부채를 끌어안고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력망을 공급해야 하는 한전은 부담이 커졌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16: 한국전력은 메가 프로젝트가 한창 수면 위에 올랐던 지난 7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 25조 원을 1년 만에 미리 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국고채보다 높은 이자를 제안하는 동시에 한전이 이 전기료를 전력망에 우선 투자하면 더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17: 전력망 건설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요금을 산납해 준다면
2: 박창률 한전 기획처장입니다.
17: 공장에 대한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건설에 본인들도 일정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0: 한국전력이 이런 제안을 내놓은 속내엔 부채 부담이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한국전력의 총 부채는 210조 원이 넘습니다. 부채 비율도 400%대 수준이고 하루에 115억 원의 이자를 낼 정도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력망 공급 사업까지 진행하면 재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두 달여 만에 한전의 제안에 답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부 검토 결과 선납 제안 참여가 어렵다고 회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9일 부사장급 인사가 구두로 한전에 거절 의사를 밝혔고, SK하이닉스 역시 비슷한 시기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는데 모두 구체적인 입장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반도체가 이렇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2: 세종대
1: 그
2: 교수입니다.
1: 기업으로서는 부담이다. 한전이 제시한 그 이자율도 미국 국채보다도 떨어지는 뭐한 3, 4% 정도였기 때문에 두 기업으로서는 그렇게 큰 실익이 없었다.
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납 전기료 제한이 무산되면서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부채 경감이라는 두 과제를 짊어진 한전의 고민은 더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3: 코스피가 3.26% 내린 6,684.37에 장을 마치며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 2,900억 원, 1조 1,700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지만 개인은 2조 9,7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4.05% 내린 24만 9천 원에 SK하이닉스도 6.35% 내린 169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며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이번 주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만큼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4: 네팔에서 실종된 우리 직원 9명을 찾는 기업들이 수색 인력과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직원 3명을 찾고 있는 한국 남동발전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수색견 2마리를 운영하는 팀과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수색견들은 헬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만큼 현지 당국의 이륙 승인이 나는 대로 현장에서 수색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동발전은 셰르파로 구성된 현지 수색팀과 드론 수색팀, 그리고 인근 마을 주민들의 목격담을 수집하는 탐문팀까지 105명 규모의 이 수색 인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수색에서 드론 8대를 투입하는 동시에 지상에서도 일부 수색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후티 반군이 사우디 주요 시설을 잇따라 공격한 데 이어서 예멘 정부군과의 전투에서도 완승을 거두며 중동 전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반군의 범주를 넘어 홍해 해상 요충지를 장악하고 또 전세를 주도하는 이 후티의 저력과 그 이면에 얽힌 영내 강국들의 셈법을 짚어보겠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5: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군사기지와 주요 인프라에 미사일 공습을 퍼부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해 연안 바브 엘만데브 해협 요충지들을 장악한 후티는 이란의 지원을 얻고 파죽지세로 전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당초 호각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을 깨고 예멘 정부군과의 전투에서도 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멘 정부군은 정규군 외에 여러 군벌로 쪼개져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고질적인 내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후티는 소규모 기습팀과 첨단 자폭 드론을 결합해 분열된 정부군을 완벽하게 압도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 예멘 내전 개입 당시 수도와 핵심 시설이 공격당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후티와의 전면전을 극도로 꺼립니다.
6: 예멘 정부에도 책임을 묻겠지만 이번 사태를 키운 주된 책임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예멘 남부 과도위원회 특별 대표입니다.
5: 다급해진 사우디 측이 미국의 군사 개입을 거듭 요청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6: 논의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우리와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연락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5: 미국 지원이 차단되면서 사우디는 홀로 무거운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후티가 단순한 반군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경고합니다.
6: 후티는 주변국을 압박할 수단을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비장의 카드이며 그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멘 안보 분석가입니다.
5: 푸틴은 예멘 수도 사나를 수년간 통치하며 사실상 정부 역할을 수행해온 실효적 세력입니다. 나아가 국가급 수준의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글로벌 물류의 핵심 목줄인 홍해 해상 통로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티는 중동의 세력 균형을 송두리째 흔드는 가공할 만한 지정학적 주체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4: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남부의 민간인과 경제시설을 겨냥해 다수의 민간인 부상자를 발생시킨 후티 반군의 공격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아울러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과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공격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공격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깊은 연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3: 세 식구 모두 지적장애인인 가정에서 20대 남성이 숨을 거두고도 가족 누구도 이를 알아채지 못해 며칠간 방치됐던 안타까운 사연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6일 서울 중랑구 빌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남동생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나 시신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집에는 엄마와 남동생이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장애 정도가 심해 A씨의 죽음을 알아채지 못해 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신체 내부 요인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받았고 범죄와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가정에는 별다른 고정 수입이 없었지만 동생이 휴대전화 등을 8대나 개통해 매달 수십만 원의 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4: 네, 경찰은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이 장애인을 꼬드겨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숨진 A씨와 엄마, 남동생, 세모자는 매달 한 명당 50만 원도 안 되는 장애인 연금 등으로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엄마와 남동생보다는 장애 정도가 덜해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원활했던 A씨가 가게를 도맡았습니다.
7: 형이 좀 가장 노릇을 하는
8: 이웃 주민입니다.
7: 이끌어 나가고 좀 의젓하게 보였어요.
2: 그런데 형편에 맞지 않는 씀씀이가 포착됐습니다. 남동생 B씨 명의로 2년 전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8대가 개통된 겁니다. 지난달 B씨 앞으로 부과된 통신료는 미납액수를 포함해 130만 원이 넘습니다. 이 기기들을 전부 B씨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만난 20대 직원이 개통해줬습니다. YTN이 알아보니 일부 단말기는 이 직원이 따로 챙겼고 B씨 이름으로 가입한 인터넷과 IPTV를 자신의 집에 설치해 무료로 이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지역복지사 도움을 받아 B씨는 지난 5월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대리점 직원을 준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9: 간격이 매우 짧고
10: 정지민 변호사입니다.
9: 이런 악세사리를 추가로 계속 개통하도록 이제 요구를 했고 그 고소인의 발달장애, 심신장애를 이용한 사기라고 충분히
2: 다달이 수십만 원에 이르는 동생 명의 통신비는 가장인 A씨가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11: 생활비를 쓰지 못하고 핸드폰 비용으로 그것을 다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10: 지원 목사입니다.
11: 너무 힘들다. 도움받을 곳이 좀 없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어요.
2: 지적장애인의 취약성을 노린 얄팍한 범죄에 무기력하게 노출되면서 A씨는 숨질 때까지 경제적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청와대 추가 검증 기류까지 감지되는 가운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공감한다고 말했는데 여권 강경파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12: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과거 행적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겁니다.
13: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10: 김지용 후보자입니다.
13: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되었고 혜택은

0: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습니다.
1: 지난 8일 지명 이후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가 과거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했고 나아가 친윤 의혹까지 제기된다며 초대 중수청장 자리에 앉혀도 되느냐는 겁니다.
2: 수사 기소 분리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3: 김용민 민주당 의원입니다.
2: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성명에 이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1: 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관련 추가 검증까지 지시한 거로 전해지며 사태는 일파만파 번졌고 이에 청문 절차를 앞두고 급히 취재진 앞에 섰단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보안수사권 폐지 주장의 취지는 검찰이 아닌 피해자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존중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0: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3: 김지용 후보자입니다.
0: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1: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집중할 때라며 일각의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는데 이번 해명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 반발이 바로 해소될지는 여전히 물음표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4: 기본소득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오준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 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정치의 조건을 지키기로 선택했다며 민주당의 후보직 사퇴 결단 요청을 수용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이 연합정치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며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원칙을 정하고 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도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 이후 당 수습을 위해 이기인 전 사무총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인 위원장이 당의 비상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임 지도부인 이전 사무총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발탁한 이유에 대해선 당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어 있는 인물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 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 2차 조정이 진행됩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때 17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시급을 7.85%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그럴 경우 해마다 5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 체계 개편으로 10.32%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조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2차 조정마저 결렬되면 다음 날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 모레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발을 볼모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노조가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에 또 파업을 예고했다며 한 해 두 번씩이나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평균 380만 명이 이용하는 멈춰서는 안 되는 시민의 발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필수 공익사업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풀무원, 무신사 등 41개 업체가 물가 불안을 조장하고 탈세한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들 업체 탈루 혐의 금액은 1조 원에 달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6: 알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국세청이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은 떠넘기고 세금은 탈루한 4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농축수산물 업체와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 업체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은 1조 원 규모입니다. 국세청은 대규모 출혈 경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을 초래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배달의 민족을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배민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 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 거래를 통해

0: 독일 모 회사에 보내면서 국내에서 원천 징수로 내야 할 1천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관계사에 업무 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종합 식품업체인 풀무원은 원재료와 물류비 등 제조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올렸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국외 관계사에 거액의 금전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우월한 지위에서 패션 시장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한 패션 플랫폼 업체 무신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3년에서 5년에 걸쳐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양계 농장 11곳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1: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에 원가 절감으로 대응하기보다
2: 국세청 조사국장입니다. 높이고
1: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0: 국세청은 법인 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해온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3: 지난 11일 발생한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전산 장애와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 회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기정 대교육 회장은 오늘 오후 오랜 시간 대입을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께 원서 접수 마지막 순간에 큰 불안과 혼란을 겪게 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번 장애로 수험생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제 절차 마련과 시행 과정에서도 수험생 간의 형평성과 대입 전역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파주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가짜 상품권이 들통나자 여성을 가둔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살해 의도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4: 호송차 한 대가 경찰서를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에서 60대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지는 모습입니다. A씨는 상품권 감정을 맡기기 위해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로 유인한 뒤 가짜 상품권이란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여성을 가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이 감정하러 가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범행 장소에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 거래로 큰 돈을 벌기 위해 500억 원어치 가짜 상품권을 인쇄하고 일주일 전에 냉동창고를 설치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A씨는 감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서 처음부터 살해까지 계획했는지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품권 거래에 관여한 공범 B씨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가짜 상품권 거래를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지인을 통해 B씨를 소개받았는데 범행 직전 상품권을 확인하는 역할이 B씨에서 피해 여성으로 변경됐습니다. A씨는 상품권 소유주가 감정하는 역할로 여성을 원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짜 상품권을 사려는 매수자가 있었는지 B씨가 살인까지 공모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5: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살해 동기와 공범 여부를 추가로 들여다본 뒤 기소할 방침입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3: 장윤기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과 팀원의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두 경찰관 측은 증거를 없애려 했거나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6: 호송차가 들어오고 죄수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피고인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구속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입니다. 불구속 기소된 A경사도 박 경감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장윤기 집 주소와 차량 위치를 부친에게 알려줬습니다.

0: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현직 경찰인 부친이 장윤기 성범죄 핵심 증거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없애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박 경감은 휴대전화를 버린 곳을 장윤기 아버지에게 알려주고 심지어 케이블 타이가 등장하는 압수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박 경감 측은 케이블 타이 압수 영상을 삭제하라고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장윤기 범행을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도덕적 잘못과 형사 책임은 구별해야 한다며 장윤기 부친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길 것을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 리얼돌이 폐기된 부분에 대한 방조, 케이블 타이가
2: 박모경감 변호인입니다.
1: 부분에 대한 방조 혐의는 사실관계 측면이나 법리적으로도 방조범 적용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0: 재판부는 장윤기의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 등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부친 장모 경감을 다음 달 28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 자신의 골프장 홍보를 위해서 아일랜드로 날아갔습니다. 현장에서는 북아일랜드의 독립을 지지한다며 우방인 영국의 심기까지 건드리면서 이른바 내 마음대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4: 우승컵을 건넨 트럼프 대통령이 선수와 기념 사진을 찍습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도 아일랜드로 날아간 트럼프는 본인 골프장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5: 정말 놀랍고 매력적입니다. 여러분께 훌륭한 골프장을 선보일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골프장 행사에 총리까지 나온 아일랜드의 환대에 트럼프는 즉석에서 위스키 관세 인하도 약속했습니다.
5: 미국을 대표해서 아일랜드 위스키에 부과된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4: 트럼프는 지난해에도 본인의 골프장 홍보를 위해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북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분리돼 아일랜드와 통일하는 걸 지지한다고 말한 겁니다. 스코틀랜드 독립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영국 심기를 건들면서 조롱했습니다.
5: 스코틀랜드에 대해 물어본다면 그 얘기는 아직은 안 할게요.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이란 전쟁에 미온적인 영국 정부를 자극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지만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작지 않습니다. 당장 우파 정당인 영국개혁당은 물론 북아일랜드 최대 연합정당도 우리가 알아서 한다며 발끈했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는 만여 명이 모여 트럼프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네,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학살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창동 감독 작품에 이어서 3등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가장 긴 기립박수를 받으며 찬사가 이어졌지만 정작 이스라엘에선 감독의 국적 박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권종기 기자입니다.
6: 한밤중 테라비브 건물 옥상에서 듣는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공습 버튼을 누를 때 이미 팔레스타인 민간인 몇 명이 희생될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5: 재판체를 클릭하면 폭격할 때 몇 명이 다칠지 보입니다. 가자지구 전역이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이렇게 뜹니다. 6호 아파트 5층 아흐메드와 그 가족은 죽는다. 다큐멘터리 나자 내용입니다.
6: AI 기술이 도입돼 더 정교해졌지만 그만큼 잔혹성도 더해진 공습. 영화 제목 나자는 민간인 희생을 부차적 피해로 인식하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고발합니다.
5: 실제 몇 명이나 죽었는지는 평가하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 표적 하나를 잡으려고 민간인 500명을 죽여도 좋다는 승인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6: 베니스 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된 나자는 무려 25분간이나 기립박수를 받는 기록을 세웠고 영화제 폐막식에선 3등상인 심사위원 특별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스라엘인 감독은 팔레스타인 기자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5: 첫날부터 기록한 팔레스타인 기자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들 200명 이상이 이스라엘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입막음 되고 거부당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나자 감독입니다.
6: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감독들을 반역자로 규정하며 국적 박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극우 진영에선 민족의 수치라며 당장 가자로 떠나라는 폭언을 쏟아냈고 현지 SNS에는 군을 도발해 지어낸 판타지 영화라는 폄훼글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감독은 지난해 오스카에서도 서한지구 이스라엘 정착민의 폭력을 다룬 작품으로 장편 다큐멘터리 상을 받았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2: 이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가 오늘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3: 범행 동기 관련 남은 의문을 풀 수 있을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2: 네, 일단 이 남성 A씨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 피유인자 살해 혐의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품권 위조와 관련된 위과증권 위조 그리고 동행사죄 역시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냉동창고로 이 허위로 본인이 위조한 상품권의 어떤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이 피해 여성을요, 냉동창고 안에 감금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한 사건으로 정말 많은 국민들의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지금 경찰의 브리핑 결과 계획 범죄였다라고 일단 1차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당초에 뭐 우발적이었다라는 주장을 피의자가 해왔지만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상품권과 관련된 범죄 그 부분도 하나의 축이 되지만 결국 본인의 범죄 사실, 위조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 감추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쓸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성이 가미가 되어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계획했다라고 지금 1차적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3: 예, 이제 뭐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진 만큼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계속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좀 남은 의문들이 좀 풀릴 수 있을까요?
7: 그렇죠. 여전히 구체적인 범행 동기라던가요. 위조 상품권을 도대체 어떻게 유통하려고 한 것인지. 이 위조된 상품권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조악한 상태였다. 촬영용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왜 이렇게 허술하게 이런 범행을 구성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결과를 야기하게 한 것인지 좀 풀리지 않는 중간중간의 그 연결고리는 계속해서 확인하리라고 봅니다. 일단 살인과 관련해서는 다른 공범들이 개입되지 않고 이 유가증권 위조, 상품권 위조와 관련된 공범의 존재는 확인이 되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어찌 보자면 1차적인 수사 결과이고 일단 구속상태에서 이 피유인자 살해 혐의와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구속상태 송치가 된 거지만 추가적으로 범행의 동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조직과의 연관성, 구체적으로 다른 공범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2: 네, 일단 오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도 않았고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았는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7: 일단 피의자가 호송되는 과정에서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 호송과 관련된 뭐 원칙적인 매뉴얼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은 가능한데요. 신상 공개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비판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라는 점도 아직까지 이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한 가지 요인일 것 같긴 하고요. 여전히 이 신상식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원인.
5: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가 오늘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가짜 상품권 거래를 위해 계획 범죄를 꾸몄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경동산업 주식회사.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두 가지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또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무선 자동응답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8: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고향
9: 등일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0: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9: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0: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9: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2: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News
1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일교차는 더 벌어지는데요. 내일도 아침에는 서늘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그늘 아래서는 선선하겠지만 가을볕 아래에서는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5도 예상이 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광주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북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목포 가는 길은 고장차 때문에 다시금 밀리고 있는데요. 금천 부근 2차로에서 고장차

0: 있고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도 여의 2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뒤쪽으로 여의 하류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식약처에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던 코로나19 치료제가 실제 93명에게 투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재난셀에 해당 치료제 국내 임상 이상이 2022년에 실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중대하고 예상치 못한 약물 이상 반응 의심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치료제는 동물 실험 과정에서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토혈 증상을 보인 뒤 죽었는데 제넨셀 설립자 강 씨는 식약처에 낸 임상 계획서에서 이 내용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5: 용해인 후보자 사퇴 여파 속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며 엄호 배수진을 쳤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다음 타깃으로 연쇄 낙마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6: 청문전국 최대 분수령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선 구축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야권의 검증 공세는 허위 조작으로 규정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신상 캐기, 모욕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7: 아니면 말고시기의 의혹을
8: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7: 거짓 선동이 검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6: 특히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벌인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며 공세 고삐를 쟀는데
9: 본질은 분명합니다.
8: 서민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9: 야당을 겨냥한 정치검찰의 수사 그리고 그 자료를 다시 꺼내든 캐비넷 정치
6: 각종 논란 속 용해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당정 지지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정운영 부담이 될 연쇄 낙마만큼은 막겠다며 배수진을 친 모습입니다. 반면 용 후보자 낙마로 한껏 기세가 오른 국민의힘은 이제 김승원 차례라며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신약 로비 의혹은 물론 후보자 가족이 연계된 협동조합 문제까지 각종 의혹을 전방위로 두들겼고 엄호에 나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까지 싸잡아 날을 세웠습니다.
10: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0: 결국 공소 취소 아니겠습니까?
6: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김생이사, 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이 죽는다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고 친 한동훈계는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에 이어 호남 향후 회장 부녀에 대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새로 꺼내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11: 호남 향후 회장으로서 선거 때
8: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고운성으로 이런 특혜 채용을 해준 게 아니냐.
6: 집권여당으로선 용해인 후보자에 이은 연쇄 낙마만큼은 결사 저지하겠다는 각오지만 야권의 사생결단 공세는 물론 악화하는 여론까지 반전시킬 수 있는 청문회가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이번 주 인사청문 슈퍼위크에서 가장 주목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5: 식약처 청탁 의혹부터 가족 특혜 논란까지 청문회에서 납득할 해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2: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승원 후보자. 각종 의혹과 함께 사의 검토 질문에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12: 돌파 의지를 거듭.

0: 내비쳤습니다.
1: 30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 또 변호와 또 경찰에서 인권위원 등 그런 모든 경험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소중하게 잘 쓰여지기를.
0: 김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식약처 청탁 의혹이 꼽힙니다. 2021년 10월 김 후보자가 친한 후배라고 인정한 사업가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속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후보자는 공익 목적으로 민원을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임상계획 승인 전후 양 씨 등 관계자들이 지분을 팔거나 투자를 받아 수익을 거둔 정황이 포착되며 해명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3: 오빠 독약 로비를 공익이다
2: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3: 라고 주장하기로 그렇게 우기기로 마음을 정하고 국민과 맞서고 있습니다.
0: 이른바 3인 셀카 관련 김 후보자와 사진 속 정모 판사의 친분 관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판사가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정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일해 보훈성 채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1: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1: 일을 맡겼고
0: 배우자가 운영해온 사회적 협동조합이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긴 뒤 정부 지원을 받고 가족을 채용해 수억 원대 급여를 줬다는 특혜 논란, 또 자녀 위장 전입 의혹과 성폭행 가해자 변호, 음주운전 이력증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 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또 다른 외관은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공소취소 추진 여부입니다.
5: 여기에 검사 정원 축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책 비전과 역량에 대한 검증 역시 쟁점으로 꼽힙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6: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관련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검찰 기소 위법성을 수차례 공개 언급했습니다. 야권은 여러 논란에도 여당의 엄호는 결국 공소 취소를 위함이라고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7: 결국 본인의 공소 취소.
2: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7: 행동대장 법무부 장관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6: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동시에 국회의 서면 답변에선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남겼습니다.
1: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그 공판 검사가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6: 포스트 검찰 체제 출범이 20일도 남지 않은 만큼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역량도 검증 대상입니다. 당장 검찰청을 대신해 들어설 공소청의 조직과 기능부터 안개 속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검사 정원 현행 유지와 경찰 수사 심사 조직을 사법통제부로 명명한 데 수정,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라는 상징성, 그리고 검사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라는 과제 사이 새 법무부 수장의 입장이 어느 때보다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1: 검찰을 국민을 위한 인권 보장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 거듭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주권 정부 법무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6: 경찰 중수청과의 협력과 보안수사 요구권 실효성 확보 등 다른 난제들까지 쌓인 가운데 김 후보자가 어떤 답안을 내놓을지 청문회장으로 시선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경기 수원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김 후보자의 가족조합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대표인 협동조합이 2022년 수원시 사업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평가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후보자 측은 정상적인 심사를 거친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4: 장윤기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당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과 팀원의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5: 두 경찰관 측은 증거를 없애려 했거나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게 아니라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8: 호송차가 들어오고 죄수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피고인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구속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입니다. 불구속 기소된 A경사도 박 경감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장윤기 집 주소와 차량 위치를 부친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현직 경찰인 부친이 장윤기 성범죄 핵심 증거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없애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박 경감은 휴대전화를 버린 곳을 장윤기 아버지에게 알려주고 심지어 케이블 타이가 등장하는 압수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박 경감 측은 케이블 타이 압수 영상을 삭제하라고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장윤기 범행을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도덕적 잘못과 형사 책임은 구별해야 한다며 장윤기 부친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길 것을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9: 리얼돌이 폐기된 부분에 대한 방조,
2: 김정호 방모경감 변호인입니다.
9: 운익된 부분에 대한 방조 혐의는 사실관계 측면이나 법리적으로도 방조범 적용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8: 재판부는 장윤기의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 등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부친 장모 경감을 다음 달 28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4: 네팔에서 실종된 우리 직원 9명을 찾는 기업들이 수색 인력과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남동발전은 오늘 수색견 두 마리를 운영하는 팀과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남동발전은 셰르파로 구성된 현지 수색팀과 드론 수색팀 등 105명 규모의 수색 인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드론 8대를 투입하고 지상에서도 일부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11월 중간 선거 직후, 어쩌면 그 전에 끝날 거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5: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안전 항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회의가 개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전격 연기됐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10: 아일랜드 방문 마지막 날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 종전 시점을 11월 미 중간선거와 연결했습니다. 이란이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오며 합의를 원하고 있다면서 자신은 쓸모없는 합의는 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1: 이란 전쟁은 중간선거 직후에 끝날 겁니다. 어쩌면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직후에는 끝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0: 이란에서 빠져나올 것이라면서도 베네수엘라처럼 미국이 남아 석유를 가져가기로 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는 시진핑 주석과 훌륭한 관계라며 취소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일을 연이틀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또 다른 외교적 논란도 나왔습니다.
11: 북아일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둘을 합치는 것이야말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0: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해 아직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며 영국 속을 긁으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아일랜드산 위스키에 대한 관세는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에게 달렸다며 개의치 않는다고 반응한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호르무즈 해협 회의는 전격 연기됐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은 합의 도출을 위해 연기했다고 밝혔고 이란 매체는 일부 영내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연기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이란은 오만과 합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안전 항로를 주변국에 설명할 계획이었지만 바레인이 불참을 선언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참석도 불투명해지면서 영내 조율의 어려움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이란과 걸프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하려던 고위급 회의가 연기된 직후 해협 인근에서 원인 미상의 연쇄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오늘 이란 남부 시리크 지역에서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지만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화 채널이 무산되고 폭발음까지 겹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의 통행량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주말 사이 해협을 통과한 화물선은

0: 14척에 불과해서 하루 평균 통행량이 며칠 만에 한 자릿수인 7척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1: AI 속도 조절론과 이번 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 속에 우리 증시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하는 등 금융과 조선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류완홍 기자입니다.
2: 코스피가 3.3% 내린 6,600선에서 장을 마치며 3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3조 3천억 원, 기관이 1조 2천억 원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하락했고,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6% 급락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이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도체 대형주의 외국인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반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해상 운임이 오르고 우리나라에 이어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유와 금융주는 상승했습니다.
3: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수송 중단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에다 이번 주 미국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2: 현재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3.75%인데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우리 시각으로 오는 17일 새벽 발표될 미국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86.7%나 됩니다.
4: 이번 주 미국 FOMC를 앞두고 미국 금리
5: 박석현
4: 인상에
5: 우리은행
4: 대한 위험감과
5: 애널리스트입니다.
4: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코스닥도 2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도 속에 1.7% 내린 80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 순 매도로 최근 1,330원대까지 내렸던 원달러 환율은 1,340원대로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정거래일보다 1원 오른 1,34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프리마켓의 주문 체결이 지연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관련 증권사들이 사용하는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최선 주문 집행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정규장 이전 프리마켓에서 주문 체결 지연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넥스트레이드가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인 가운데 관련 시스템의 운영 시간을 변동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거래소의 애프터마켓 개장이 예고된 날로 거래소 측은 이번 오류는 한국거래소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풀무원, 무신사 등 41개 업체가 물가 불안을 조장하고 탈세한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들 업체의 탈로 혐의 금액은 1조 원에 달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6: 추석을 앞두고 국세청이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은 떠넘기고 세금은 탈루한 4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농축수산물 업체와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 업체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은 1조 원 규모입니다. 국세청은 대규모 출혈 경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을 초래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배달의 민족을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배민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 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 거래를 통해 독일 모 회사에 보내면서 국내에서 원천 징수로 내야 할 1,0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관계사에 업무 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종합 식품업체인 풀무원은 원재료와 물류비 등 제조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올렸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국외 관계사에 거액의 금전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우월한 지위에서 패션 시장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한 패션 플랫폼 업체 무신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3년에서 5년에 걸쳐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양계 농장 11곳도 조사를

0: 받게 됩니다.
1: 원재료비 상승 등
2: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입니다.
1: 절감으로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물건 가격을 높이고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0: 국세청은 법인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해온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2: 고향 등일시.
13: 듀엣토의 더 클래식.
14: 9월 14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5: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8번 A단조 중 3악장 프레스토 조재혁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14일 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8번 A단조 중 3악장 프레스토 조재혁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주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모차르트 소나타 음반이 발매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모차르트 소나타 전집의 세 번째 음반인데 내년 6월까지 석 달 간격으로 모두 6장의 음반을 계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조재혁이 모차르트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가진 적이 있죠.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0: 2024년에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씁니다. 7월에 두 차례, 11월에 두 차례 모두 네 번의 연주를 통해 전곡을 완주했는데요. 그때 무대에서 쌓은 경험이 이번 전곡 녹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이번 모차르트 음반 발매를 기념하는 리사이틀도 합니다.
1: 사실 모차르트 연주가 쉽지만은 않은데 기교적으로 어렵지 않은 곡들이지만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0: 우리가 노래 부를 때도 단순한 곡이 더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요.
1: 네, 오랫동안 활발하게 활동해온 중견 피아니스트인 조재혁 씨가 이번에는 자신의 오랜 음악적 경험을 가지고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전체를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조재혁의 모차르트 연주 들어보시죠. 피아노 소나타 5번 G장조 중 3악장 조재혁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피아노 소나타 5번 G장조 중 3악장 조재혁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에스맥 콰르텟의 새 음반도 얼마 전에 나왔었죠?
0: 네,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은 에스맥 콰르텟의 세 번째 정규 음반인데 에스맥 콰르텟은 2016년 독일 쾰른에서 결성된 현악 4중주단으로 2018년 위그머 홀 현악 4중주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국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악 4중주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당시 여성들만으로는 이루어진 이 4중주단으로 화제를 모았다고 해요. 음반 자켓을 보니까 외국인 남성이 한 명 있었고요.
0: 16년 창단 당시에는 4명 모두 한국인 여성 연주자였는데 2023년에 비올라의 김지연이 팀을 떠나고 드미트리 무라스가 합류했다고 하네요.
1: 실내악단 멤버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원래 색깔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크게 없었나 봐요.
0: 새 단원의 합류가 기존의 팀 색깔을 고집하기보다 새로운 관점과 활력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다는 그런 인터뷰 기사가 있네요.
1: 그런데 에스맥 콰르텟 활동을 보면 전통적인 현악 4중주 레파토리를 연주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시대 작곡가들이 음악, 특히 여성 작곡가들의 작품을 꾸준히 소개해왔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0: 음반에서도 그런 색깔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음반 To Be Loved에는 우리 작곡가 진은숙의 작품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 음반 옛소리에서는 한국계 작곡가 여수연의 작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음반 누이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작곡가 서주리의 신작을 치렀는데 우리 동요 엄마야 누나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라고 하네요.
1: 그렇다면 이번 음반 제목 누이는 누나라는 뜻의 누이였네요.
0: 자 이번 음반 수록곡 보면 이 제목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파니 멘델스존과 펠릭스 멘델스존 남매 현악 4중주를 나란히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야 누나에서 영감을 받은 우리 작곡가의 신곡도 연주하고 있고요.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의 누나인 파니 멘델스존의 작품입니다. 현악 4중주 G단조 중 3악장 에스맥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남편과 결혼한 지는 7년 됐고요. 6살 아들이 있어요.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살집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제철 음식과 맛집, 야식, 배달집을 줄줄이 꿰을 정도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단한 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외모로만 보면 매력적인 편은 아니었지만 서글서글한 성격에 붙임성이 좋았고 그 점이 좋아서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의 몸무게가 더 늘었습니다. 30대 중반인 넘기면서는 슬슬 건강이 걱정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정신을 차렸는지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야식을 끊었습니다. 밤늦게 기름진 음식을 안 먹으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심지어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남편도 주변에서 칭찬을 하니까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운동이 재밌다면서 매일 헬스장에 가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에는 쳐다도 안 보던 향수를 사 모으더니 아침마다 공 들여서 머리를 만지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자동차 관리 앱에서 남편의 주차 기록을 보게 됐습니다. 헬스장 간다고 했던 날이었는데 차는 집에서 한참 떨어진 호텔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다른 기록들도 확인해 봤더니 비슷한 장소에 주차한 흔적이 몇 차례 더 발견됐습니다. 남편에게 따져 묻자 처음에는 거래처 사람을 만났다고 둘러댔지만 결국 여성 트레이너와 함께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운동 끝나고 술 한잔 하면서 서로 고민 상담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텔도 술에 취한 트레이너를 발에다 주려 들어갔던 거고 성관계는 하늘에 맹세코 절대 없었다는 겁니다. 트레이너는 남편의 SNS를 팔로우하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남편의 SNS에 저와 아들의 사진이 많으니 유부남이라고 하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너에게 더 화가 납니다. 남편은 끝까지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불륜으로 몰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성관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이혼이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술 취한 트레이너를 데려다만 줬다, 성관계는 안 했다. 이 변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관계까지는 안 했다고 주장하면서 취해서 침대에 눕혀만 주고 바로 나왔다. 그냥 누워서 얘기만 했다는 변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3자가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진 않습니다.
0: 네. 지금 남편이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 없으니까 외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 이거 반드시 성관계까지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보다 훨씬 넓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1: 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 네.
1: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0: 그렇죠.
1: 판례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연인 관계에 준하는 행동을 하거나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간통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제 성관계 이외에 더 넓은 의미도 부정행위가 될수 있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럼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 네, 사연에서는 남편과 트레이너가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고
0: 네.
1: 술을 마신 뒤 호텔까지 함께 출입했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0: 네.
1: 여기에 두 사람이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거나 늦은 밤 반복적으로 만났다거나 여행을 함께 갔다는 등의 추가적인 사정까지 확인된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0: 네.
1: 따라서 남편이 성관계의 장면을 찍은 사진이 없으니 외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근데 이제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헬스장에 간다고 했던 날에 남편 차가 호텔에 있었고 또 비슷한 기록도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호텔에 함께 갔다. 요거 사실만으로도 외도는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1: 네, 그 실제 상간자 사건을 하다 보면 성관계 자체를 직접 촬영한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0: 그렇죠. 예,
1: 일반적으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내용, 숙박업소 출입 내역, 차량 운행 기록, 함께 여행을 간 정황, 카드 사용 내역, 사진 등 여러 간접 사실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0: 그렇죠. 예. 네,
1: 뭐 이론상으로는 단 한 번 호텔 주차장에 차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0: 네. 예.
1: 정말 남편 주장처럼 술에 취한 사람을 데려다 주었을 가능성도 논리적으로는 존재하기 때문인데
0: 네.
1: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고 앞뒤로 두 사람이 장기간 함께 있었던 정황이나
0: 네.
1: 연인관계임을 보여주는 메시지 등이 추가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도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만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전체적인 관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호텔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호텔 CCTV가 존재한다면 이제 증거 보존 신청해가지고 그 상황을 이제 증거로 확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트레이너는 남편의 SNS를 맞팔로우 해가지고 사연자분과 아들의 사진 지금 본 상황으로 저희가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너는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호텔까지 간 거거든요. 이 트레이너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가능하겠죠?
1: 네,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0: 네.
1: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는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0: 네.
1: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 수 있었는지도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0: 그렇죠. 네.
1: 사연에서는 남편의 SNS에 아내와 아이 사진이 가득 있었는데
0: 네.
1: 트레이너는 남편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메시지까지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0: 네.
1: 네, 이러한 사정이 사실이라면 트레이너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다만 남편과 트레이너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되어 있었다면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는 두 사람의 교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와 당시 부부 관계가 어떠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0: 네. 근데 외도를 의심하게 되면 사실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거나 위치 추적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괜히 증거를 모으려다가 사연자분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분 외도 증거 만약에 모은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1: 네. 외도를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상대방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래 풀거나
0: 네.
1: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집이나 차량에 몰래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하지만 이런 식으로 증거를 얻으려다가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기면 사건 전체가 복잡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0: 네.
1: 본인이 직접 참여한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본인에게 전송된 메시지를 보관하거나
0: 네.
1: 본인이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족 공동 계정이나 공동 차량의 기록을 확보하는 등 적법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남편이 그 여자와 호텔에 간 것은 맞다, 몇 번 만난 것은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다면은 그 대화 자체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0: 네.
1: 무리하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듯 확인하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먼저 보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또한 추후 상간자 소송 등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을 통하여 통신기록 조회, 카카오톡 내역 조회, 차량 입출입 기록 조회, CCTV 등 증거 보존 신청 등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만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넓은 의미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담자분 남편이나 그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이혼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증거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면 오히려 상담자분이 이제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조언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 로의 이명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최유리의 바람이 찬 좋은 날에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루 안에 기온 변화가 큽니다.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환절기 감기에 걸리기 쉬운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5도로 오늘 아침보다도 4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대구 28도, 광주 29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이 또한 낮 동안에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는데요. 햇볕 차단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데 동호대교로 목간 지점 4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 뒤쪽으로 영동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날 때까지 차량이 밀리고 있는데요. 같은 구간 강변북로는 소통 상황이 좋습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 군자교에서 중랑교까지 짧은 구간에서 정체 서행이 남아있고 이후로 속도 회복을 했

0: 토요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와이티엔은 한 장애 가정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통해 우리 복지 시스템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서 사실상 고독사한 20대 청년 가장 얘기를 취재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서울 중랑구에 있는 낡은 빌라입니다. 20대 지적장애인 남성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 구급차가 한 번, 두 번 왔어요. 확실하게.
0: 이웃 주민입니다.
3: 119 구급차라는 거는 확실하게 알겠는데.
2: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숨을 거둔 지 며칠은 지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집에는 엄마와 남동생이 함께 있었지만 A씨가 숨진 것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두 식구도 누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심한 지적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 애가 그렇게 이제 누워있으니까 이제 아이가 상황을...
0: 지적장애인 가족 지원 목사입니다.
4: 흘러내렸다고 했어요. 그거를 이렇게 닦고만 계셨나 봐요.
2: 주변 사람들은 A씨가 건강 이상이 염려될 만큼 몇 달 새 급격히 수척해졌다고 했는데 정작 가족의 돌봄이나 즉각적인 대처를 기대하긴 어려웠던 겁니다. 경제 형편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에어컨 켜는 것조차 꺼리다 보니 집은 찜통이었습니다.
4: 전기세가 이제 많이 나올까 봐 또 에어컨을 튼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낡은 선풍기 한 대 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2: A씨 장례는 구청의 도움을 받아 공공장례로 치러졌습니다. 더 싸늘해진 큰아들 모습을 마주하고 나서야 엄마는 찢어지는 심정으로 이별을 실감했습니다.
5: 집에 가면 아들이 생각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집에 가는 게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2: 국과수에 의뢰해 시신을 부검한 결과 정확한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와 연관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이처럼 중증 지적장애인 3명만 함께 살다가 20대 가장이 숨진 이 가정에는 별다른 고정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동생은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 8대를 개통해서 매달 수십만 원의 요금을 내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장애인을 꼬드겨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 숨진 A씨와 엄마, 남동생, 세모자는 매달 한 명당 50만 원도 안 되는 장애인 연금 등으로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엄마와 남동생보다는 장애 정도가 덜해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원활했던 A씨가 가게를 도맡았습니다.
3: 형이 좀...
0: 이웃 주민입니다.
3: 가장 노릇을 하는 혼자 이끌어 나가고 좀 의젓하게 보였어요.
6: 그런데 형편에 맞지 않는 씀씀이가 포착됐습니다. 남동생 B씨 명의로 2년 전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8대가 개통된 겁니다. 지난달 B씨 앞으로 부과된 통신료는 미납액수를 포함해 130만 원이 넘습니다. 이 기기들을 전부 B씨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만난 20대 직원이 개통해줬습니다. YTN이 알아보니 일부 단말기는 이 직원이 따로 챙겼고 B씨 이름으로 가입한 인터넷과 IPTV를 자신의 집에 설치해 무료로 이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지역복지사 도움을 받아 B씨는 지난 5월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대리점 직원을 준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7: 간격이 매우 짧고
0: 정재민 변호사입니다.
7: 이런 액세서리를 추가로 계속 개통하도록 이제 요구를 했고 그 고소인의 발달 장애

0: 정신장애를 이용한 사기라고 충분히
1: 다달이 수십만 원에 이르는 동생 명의 통신비는 가장인 A씨가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2: 생활비를 쓰지 못하고 핸드폰
3: 지적장애인 가족
2: 그것을
3: 지원
2: 다 지출하고
3: 목사입니다.
2: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도움받을 곳이 좀 없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1: 지적장애인의 취약성을 노린 얄팍한 범죄에 무기력하게 노출되면서 A씨는 숨질 때까지 경제적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4: 파주에는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가짜 상품권이 들통나자 여성을 가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살해 의도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5: 호송차 한 대가 경찰서를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에서 60대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지는 모습입니다. A씨는 상품권 감정을 막기 위해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로 유인한 뒤 가짜 상품권이란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여성을 가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이 감정하러 가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범행 장소에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 거래로 큰돈을 벌기 위해 500억 원어치 가짜 상품권을 인쇄하고 일주일 전에 냉동창고를 설치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A씨는 감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서 처음부터 살해까지 계획했는지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품권 거래에 관여한 공범 B씨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가짜 상품권 거래를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지인을 통해 B씨를 소개받았는데 범행 직전 상품권을 확인하는 역할이 B씨에서 피해 여성으로 변경됐습니다. A씨는 상품권 소유주가 감정하는 역할로 여성을 원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짜 상품권을 사려는 매수자가 있었는지 B씨가 살인까지 공모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살해 동기와 공범 여부를 추가로 들여다본 뒤 기소할 방침입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6: 한미 국방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회 회의가 오는 16일부터 사흘 동안 부산에서 열립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모어 미국 전쟁부 동아시아 차관보가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조선건조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파병 관련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만큼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친이란 대리 세력들의 가세로 중동 전쟁이 확산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쟁 초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충격을 완화해줄 완충 장치가 모두 사라진 상태여서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7: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뒤 1200km 길이의 동서 송유관은 사우디 원유 수출의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이 송유관을 통해 홍해 쪽으로 나가는 수출량을 하루 500만 배럴까지 두 배 이상 늘려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후티 반군이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큰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의 원유 수출량은 3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선 후티 반군이 바벨만대브 해협을 장악하고 이라크 민병대가 송유관을 공격하면서 아예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홍해 연안에 비축해놓은 원유도 며칠 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초기와 달리 원유 수입국들의 재고도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감소한 세계 원유 재고량은 이미 5억 배럴을 넘어섰습니다. 6월 이후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 수송량이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전쟁 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강력한 개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반군을 공격해달라는 사우디의 요청을 두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3: 이란이 후티 반군을 맡아왔죠. 송유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후티에서 먼저 연락해왔는데 싸우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7: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을 억제하던 완충 장치가 모두 사라지면서 세계 경제가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6: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 2차 조정이 진행됩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때 17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시급을 7.85%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 체계 개편으로 10.32%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조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2차 조정마저 결렬되면 다음 날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레 시내버스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서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월 파업 당시 700여 대를 투입했던 무료 셔틀버스를 이번에는 최대 1,500대까지 확대 운행할 방침입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과 불편을 덜기 위해서 지하철도 하루 202차례 운행을 늘리고 막차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합니다. 최근 공장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에 숨진 HL 만도의 본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노동당국은 경영진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안 지키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8: 고용노동부 감독관 10여 명이 상자를 챙겨 HL만도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HL만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러 온 겁니다.
9: 오늘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10: 고용노동부 관계자입니다.
9: 확인하러 나온 거고요.
11: 네. 네.
9: 뭐 다른 혐의도 확인될 수도 있는 거고요.
8: 앞서 지난 7월 HL만도 평택 공장에서는 작업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승모 씨가 기계장치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평택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조성현 대표이사를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HL만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찾는 데 집중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곧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예방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본사와 함께 평택 공장의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 노동당국은 HL만도가 고 김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불법 파견을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본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영에 관여해온 정몽원 회장 상대 수사의 속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 정 회장은 고 김 씨의 유족에게 중대재해처벌법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태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6: 지난주 대입 수시 원서 마감을 앞두고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 두 곳 가운데 한 곳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원서 접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수험생 천여 명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 교육부가 원서 접수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2: 지난 11일 수시 원서 접수 마감 10분 전 터진 접수 대행사의 시스템 장애. 이로 인해 1,200여 명으로 추정된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또 마감이 1시간 뒤로 미뤄진 사이 일부 수험생이 대학 경쟁률 발표를 보고 접수를 맞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원서 접수를 위탁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어떤 수험생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3: 누구도 불이익을
14: 한국대학교육협의 회장입니다.
13: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12: 교육부 역시 관리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원서 접수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직접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5: 이번에 또 이런 예기치 않은
14: 최교진 교육부 장관입니다.
15: 사고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2: 피해 수험생은 16일 오후 6시까지 직접 UA 어플라이 누리집에 들어가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오후 5시 50분 이전에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원서 접수 진행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구제 대상이 됩니다. YTN 임은석입니다.
4: 제1동포가 일본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정당에 들어가 정계에 진출한 제1동포는 있었지만 직접 정당을 창당한 건 처음인데요. 일본 정부가 최근 외국인 규제를 강화한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10: 1985년 유학생으로 일본에 온 뒤 도쿄 신주쿠에서 40년 동안 사업을 해온 정재욱 씨. 일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을 발표했습니다. 정당 이름은 신세이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뜻을 담았는데 외국인도 차별받지 않고 어울려 사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3: 제가 한국의 대표도 아니고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대표도 아닙니다. 저희는 제대로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좌우가 아니라 중간으로 가는 걸 바라며 창당했습니다. 정재욱 일본 신세이토 공동대표입니다.
10: 기존 정당에 들어가 정계에 진출한 제1동포는 있었는데 직접 정당을 창당한 건 처음입니다. 정치 입문을 위해 일본 국적은 얻었지만 한국인인 것을 숨기지 않고 한글 이름도 그대로 썼습니다. 처음 내디딘 발걸음에 우즈베키스탄 출신 현역 구의원도 힘을 합쳤습니다. 21살 때 일본에 온 뒤 3년 전 세타가야구 의회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신주쿠 못지않게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3: 다문화 공창이라는 저희의 가치관과 생각도 일치했습니다. 같은 가치관 정책을 논의하고 실현할 동료 같기도 했습니다. 오르죽으로 일본 신세이토 공동대표입니다.
10: 신당을 만든 배경에는 최근 일본 정부가 외국인 규제 정책을 강화한 것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비자를 얻기 위한 사업비를 한 번에 6배를 올리는가 하면 3년 이상 경력이 없으면 음식점 사장도 석사 이상 학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금과 보험료를 안 내면 영주권까지 취소할 수 있게 법을 강화했습니다.
3: 귀화한 일본인의 귀화를 취소한다는 이야기도 SNS상에서 돌아다녔습니다만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미 일본 국민입니다. 오르즈그루 공동대표입니다.
10: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매달 100에서 200명씩 일본을 떠난다는 현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3: 갑작스럽게 영주권 비용을 20배, 경영관리비자 자본금을 5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올린다는 것은 극단적인 정책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정재욱 공동대표입니다.
10: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8: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9: 고향 특례시.
2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1: 진짜? 뭐

0: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경남 창원, 김해, 양산 등에서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에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서 보험금을 받은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를 일명 공격수, 피해 차량 운전자를 수비수, 피해 차량 동승자를 마네킹이라고 이름을 붙인 뒤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까지 10건이 넘는 보험 사기에 가담해 건별로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보험회사에게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는 한순간이지만 그 뒤에 숨은 보험 사기 역시 경계를 해야겠죠. 오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치매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장기 요양보험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치매 보험과 진단금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지인을 통해 가입한 보험 괜찮은지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은퇴 설계까지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실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 받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봅니다.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런 보험 사기가 정말 많은가 봐요. 오프닝에서 네. 나눴던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잘 가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이렇게 소비자로서 또는 사기를 치는 사람으로서 이런 피해를 입지 않게끔 모두가 다 경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0: 그렇죠. 자, 오늘 그럼 준비된 내용 중에 청취자분들은 어떤 것들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까요?
2: 우선 요즘에 많이들 이슈가 되는 게 갈수록 치매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치매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환자분들의 가족들도 경제적인 부담, 심리적인 부담들이 같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미리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서민정 팀장님은 어떤 내용 강조해주고 싶으신가요?
3: 우리가 흔히들 보험 상담이라고 얘기하면 매달 내시는 보험료의 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50대 이후의 중장년층들은 은퇴 시기가 맞물리면서 사실은 보험료 납입을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는지 이 납입 기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보험료 납입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은퇴 설계까지 전반적인 재무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인데요. 샵 0945번의 문자창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상담 요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코너 바로 시작해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치매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재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기 요양보험 지출은 약 15조 5천억 원으로 2009년 1조 9천억 원 대비 8개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15년 63만 명에서 2024년 105만 명으로 늘었고 2034년에는 17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장기 요양 인전자 수도 2015년에 47만 명에서 2024년 117만 명으로 2.5배가 늘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험받을 수 있다는 게 국회 예산처 정책조의 진단인데요. 실제로 재정기관들의 장기 요양보험 단기 순이익도 2027년에는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 이 장기 요양보험 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그렇군요. 장기 요양보험의 단기 순이익이 2027년에는 적자 전환, 그리고 2030년에는 고갈 전망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1: 결국에는 치매 환자 수도 늘고 나가야 될 보험금도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걸 텐데
2: 그렇죠.
1: 치매 환자가 10년 사이에 뭐 거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환자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2: 일단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고령화 사회 되게 많잖아요. 고령 인구 자체가 되게 빠르게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치매 환자 수도 늘어났을 거고요. 거기다가 고령화 사회가 된다라는 거는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치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기간도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 수가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질병 관련된 얘기를 드릴 때 이게 발병률보다 발견율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치매도 예전에는 그냥 뭐 노망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런 치매 진단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 그냥 넘겼었던 분들도 아 이거는 치매가 맞습니다라고 해서 치매를 정확히 진단받는 경우도 같이 늘어나다 보니 그 치매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 어떠한 그 병리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치매 환자 수가 늘었다라기보다는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2: 그렇죠.
1: 발병률보다도 발견율 자체가 높아지면서 치매라는 데이터 안에 들어오는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됐다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근데 결국에 치매가 문제인 건 이게 혼자만 앓고 끝나는 질병이 아니라 치매라는 병 자체가 가족 전체 간병 부담으로 굉장히 많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점인 거잖아요.
3: 그렇죠. 이게 치매가 심해질수록 본인은 이 치매로 힘들어한다는 사실조차 사실 기억을
1: 몰라요.
3: 하지 못한대요.
1: 맞아요.
3: 그러니까 오히려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데 또 이 치매라는 질환 자체가 다른 질환과는 좀 다르게 진단 이후에 정말 짧아야 몇 년이고요. 길게는 정말 십수년 넘게 이제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간병비나 요양 시설에 대한 비용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또 국가 정책이나 제도만으로 또 감당하기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자분들의 가족분들 부담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1: 그래서 우리가 치매 보험에 대한 관심이 계속 꾸준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근데 아직까지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치매 간병보험 문의가 많이 늘었다라고 체감하실까 궁금하기도 해요.
2: 사실 많이 늘었다라는 점을 확실히 체감하긴 합니다. 예전엔 치매는 남의 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관심들도 많이 높아지신 것 같고요. 실제 청취자님들이 상담 신청하셔서 같이 상담 진행했던 내용들을 보더라도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보험 점검을 받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의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그동안에 모르고 지나갔던 또는 준비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다 보니 아 이런 걸 좀 보완하고 싶어요. 특히 암, 뇌혈관, 심혈관뿐만 아니라 뭐 요양이나 간병 관련된 이런 치매 보험 관련된 것들에 대한 문의도 점점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간병 보험 또는 치매 보험 이런 내용들은 특히 이제 중장년층 분들 이제 부모님이 좀 편찮으실 수 있는 연세 때 그 연세 때 계신 50, 60대 청취자분들이 특히 많이 문의를 주시고 계시긴 해요.
1: 저도 사실 보면요. 이게 뭐 진단율로만 봤을 때는 암 진단율이 훨씬 높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제 주변에서 치매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더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간병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쉽지 않아요.
2: 맞아요.
1: 진짜 쉽지 않아서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질환 중에 하나가 치매인데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3: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아프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나요? 사실 어떤 치료법이 돈이 많이 되나요?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데 사실 치매는 진단 이후에 점진적으로 그냥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일상생활의 기능을 잃어가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단받고 진행이 좀 된다라고 하면 일단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수행 능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 단계서부터는 지속적인 돌병과 간병이 필요한 상황일 거고 결국에는 이 장기간 지속되는 돌봄이나 간병에 대한 부분이 가중이 되면서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 본인의 고통도 물론 있겠지만 결국에는 가족분들 전체의 경제적 부담이

0: 점점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실제 치매 환자를 두신 가족분들도 다른 질환들보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못 느끼셨다가 실제 이제 맞닥뜨리시면서 아, 이게 필요한 거였구나라는 걸 느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보면은 초기, 즉 경증 상태라고 불리우는 그 시기에는 아무래도 뭐 외래 진료 보시고 그다음에 통원하시고 집에서 돌볼 수 있으니까 뭐 검사비, 약물 치료비 정도의 이제 비용이 들 텐데 여기서 조금 더안 좋아지시면은 보호자가 계속 동반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일상생활에서도 혼자서 생활이 힘드시니까
0: 그렇죠.
1: 뭔가 보조해주는 역할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급격히 간병비 또는 뭐 이런 시설 이용비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으로 확 다가오게 되고요. 여기서 더 악화가 되셔서 이제 중증으로 진행이 되면 이때부터는 혼자 못 지내시거든요. 그러면 24시간 누군가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확실히 24시간 간병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입소를 해서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치매 특성상 완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갈수록 가족분들의 이런 금전적인 부담도 늘어나고 또 시간적인 심리적인 부담들도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래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질병 상위 랭크된 것 중에 치매가 항상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가 봐요. 장기간의 돌봄과 간병이 필요한, 그리고 사실 완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늦추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좀더 필요한 준비들을 많이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2: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과거의 치매 보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진단금 상품이 주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경도 치매 진단을 받으면 얼마, 뭐 중등도 중증 치매를 진단받으면 이렇게 받는 일회성의 진단금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일회성의 진단자금은 정말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장기 요양 등급의 보장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일상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고 계신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험금을 계속적으로 수령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나오는 게 간병이 필요하다. 결국엔 24시간 간병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간병인이 나오는 보험까지 준비를 되신다라고 하면 병세가 악화되는 거에 따라서 계속적인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죠.
0: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돌봄의 문제이긴 하지만, 워낙 치료법들도 발전을 하고 기술도 막 발달을 하고 있으니까 치매 또한 아주 그 병세를 늦출 수 있는, 더디게 갈수 있게 하는 그런 치료약들도 요즘 되게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나요?
1: 그렇죠. 사실 제일 대표적인 게이 2024년도 한 2년 전쯤에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라고 해서 이제 개발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일 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게 뭐 이런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실제 경도 인지장애나 경증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약 18개월 정도 투여를 하면 병의 진행을 한27% 정도 늦추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즉 치료제라는 말을 쓰기에는 사실 완전히 낫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치매가 악화되는 진행 속도 자체를 되게 늦출 수 있는 점에서는 의미가 좀 있죠.
0: 27%의 병의 진행을 늦춘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되게 간절한 분들 많으실 거란
1: 맞아요.
0: 말이에요. 근데 뭔가 신약이라고 하면은 약값이 너무 비쌀 것 같아요. 응.
1: 맞아요. 이제 막 개발된 거기도 하고 또 이제 표적 치매 치료제라고 보통 불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받지 못해서 급여가 아닌 비급여 치료제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체중 50kg인 환자 기준으로 했을 때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 약값이 발생을 하는데
0: 진짜
1: 이게
0: 비싸네요.
1: 한달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2천만 원 이상의 치료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 계속 치료가 이어지면 부담이 상당히 커질 텐데 현재 이런 내용들을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비라는 보장이 있는데 이 약물 치료를 했을 때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치료비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보장들이 또 보험회사에서 개발이 되고 있죠.
0: 아, 그렇군요. 뭔가 약물 치료법들이 막 발달되는 것만큼이나 보험의 측면에서도 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특약들이 많이 좀더 빠른 속도로 좀 준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1: 맞아요.
0: 합니다. 왜냐하면 치매는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노후까지 완전히 흔들어버릴 수 있는 중대 질병이기 때문에 미리 좀 점검을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집에도 치매로 인한 가족력으로 힘들었던 가족들

있었다. 주변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봐서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올바른 건지 그 판단을 혼자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0: 애프터.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오늘은 경기도 포천에서 상담을 했었던 50대 후반 남자 청취자분 사연인데요. 저희 상담하기 한 1년 전쯤에 이제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추가로 이제 보완을 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마지막에 가입한 보험이 괜찮은 건지 이게 궁금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른 점은 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부담된다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는데 지인의 지인에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 그때는 뭐 따져보지 않고 그냥 가입을 했는데 계속 라디오 방송 듣고 체크를 해보고 하다 보니 이대로 가도 되나 싶어서 이제 그런 걱정이 좀 드셨다라고 해요. 근데 남들은 좀 은퇴를 걱정하는 나이긴 한데 현재 하시는 일이 안정적이셔서 그래도 70세 전후까지는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하시면서 그때까지 잘 준비를 하고 싶다 하면서 문의 주셨어요.
0: 그렇군요. 이동갈배 고장. 경기도 포천에서 문자를 주신 청취자분 직접 만난 사례 이제 살펴볼 텐데 갈비의 맛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잖아요. 그런데
1: 그렇죠.
0: 우리 청취자님은 마지막에 가입한 보험의 뒷맛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뭔가 찝찝한 마음에 굿모닝 굿나잇으로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아직 은퇴 시기까지는 10년 정도 남아있으니 잘못돼 있다면 뭔가 다시 한번 수정 보완을 할 시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좀 어떠셨을까요?
2: 우선 보험이 한 두 건 정도가 있는데요. 보험료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본인이 일단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장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암진단비 3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기본적인 수술비와 간병인 보장,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 표적항암 치료비까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굉장히 알차게 잘 들어가 있었는데요. 다만 청취자님이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좀 신경을 쓰지 못하셨던 문제가 하나 숨어 있었어요.
0: 어떤 문제였을까요?
1: 그게 바로 납입 기간이었습니다.
0: 납입 기간?
1: 네. 그러니까 두 건 중에서 한 건은 보장 기간은 90세 만기거든요. 90세 만기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납입 기간이 30년 납이었어요.
0: 올해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1: 맞아요. 청취자님 연세가 이제 가입하셨을 당시가 58세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거를 30년 다 내면 88세까지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0: 아이고.
1: 근데 작년에 하셨으니까 87세까지 내시는 거고 87세까지 내고 90세까지 보장받는 구조. 즉 내가 계속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근데 나머지 한 건은 또 20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설명 들으신 거는 아 20년 뒤에 그냥 없애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긴 했는데 20년 뒤에 없애긴 또 70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시 갱신을 하면 보험료 또 오를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90세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90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0: 와, 이게 보장 내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보험료 납입 기간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보험 또한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릴 수 있겠습니다. 90세 만기의 보험을 87세까지 보험료 내면서 보장받아야 된다.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청취자님이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70세까지는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라고 답을 해주신 건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70세 은퇴하시고 18년, 20년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2: 그렇죠. 아까도 보험료가 현재는 본인이 부담되지 않으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부담될 수 있는 보험료인데
0: 그렇죠.
2: 청취자님이 일단 이 상황을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매월 보험료 부담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인지 별로 이제 내는 것만 신경 쓰셨지 내가 언제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만 이 보험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못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남들보다 또 오래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0: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게 바로 보험이라는 금융 상품일 텐데.
1: 맞아요.
0: 청취자님이 이 보험료를 그만 내실 수 있는 방법은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상품들의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면은 질병 진단을 받으셔야 그렇죠. 되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프실 수도 없는 노릇인 거잖아요. 일부러.
1: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청취자님처럼 50대 이상 또는 50대 후반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험 내 보험을 체크를 해보실 때 보장 내용이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런 보험료 절감이라든지 보험료 얼마 낸다도 중요한데 내가 언제까지 얼마나 크게 내야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뒷부분 거는 그냥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이게 이런 경우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보험 특성상 중간에 납입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해지가 돼요. 그러면은 그렇죠. 보험을 그동안 냈던 것들도 다 날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든탑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을 지금 내가 늘릴 수 있다면 보험료 납입을 좀 더 늘려서라도 짧게 내는 게 나을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은퇴 이후에 남은 기간 어떻게 낼지 모르겠어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차라리 오래 낼게 아니면 짧게 냈고 끝낼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해보시는 걸 항상 추천드리거든요.
0: 그렇죠.
1: 지금 청취자님은 은퇴 이후 남은 납입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이 없으셨고 그냥 해준 대로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도 당황스러우셨던 거죠.
0: 그렇죠. 보험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 가입하시고 이거 해지하게 되면은 보험 해지에 따른 모든 손해는 그냥 내가 소비자가 그렇죠. 떠안는 거기 때문에 가입부터 신중하셔야 되고요. 진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민 팀장님이 해주신 이야기 중에 결국 보험은 끝까지 다 보험료를 내야 납입 기간을 다 지켜야지만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 그래야 끝난다라는 게 맞아요. 정말 와닿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안고 계신 청취자님께 어떻게 솔루션을 내주셨는지 그 변경안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애프터 결과 만나보겠습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입니다. 보험 점검, 보장 체크, 보험의 납입 기간까지 알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5: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6: YTN 라디오 굿머니 굿나잇.
0: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굿모닝 굿라이프를 진행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비포 사연을 듣다 보면요. 애프터 때 이런 결과가 될 거야 라는 걸 이렇게 약간 예측을 조금은 해볼 수 있는데 오늘은요 전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납입 기간 설정이 잘못돼 있는 청취자님의 보험을 어떻게 수정해 주셨을지 자 서민정 주치의님 애프터 처방 결과 알려주시죠.
2: 우선 지금 기존 보험료가 두 건에 한 29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조정하고 나서 월 보험료는 약 27만 원으로 보험료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0: 월 보험료 수준이요?
2: 네. 네. 하지만 이번 처방의 핵심은 뭐였냐면 결국엔 보험료가 아니라 납입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납입기간의 변화가 생겼죠.
1: 그렇죠. 청취자님한테 맞는 현실적인 납입기간으로 조정하는 거를 이제 좀 핵심으로 보고 처방을 내려드렸는데요. 일단 보장 내용 우선순위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암, 뇌혈관, 심혈관 이런 3대 진단비는 기존에서 더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 다만 지금 기존 보험에서 수술비가 상당히 과하게 되게 여러 가지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간병인 보장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납입 기간을 15년 납으로 결정을 하셨고요. 15년 납으로 하시면 지금부터 은퇴 이후 한 3년, 4년 정도만 준비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때 납입 여력을 미리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15년 납으로 설정을 바꿔서 이제 계획을 해드린 거죠.
2: 그런데 여기서 또 일부 보장은 사실 15년 납보다는 20년 납입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좀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전체 보험료 중에서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에 되는 보험료는 20년 납, 그리고 나머지 보험료는 15년 납입 기간으로 나눠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결국에는 주요 보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너무 과했던 수술비는 좀 줄였고요. 그리고 간병인 보장은 기존과 그대로 포함을 하며 가져가면서 월 27만 원으로 걱정 없이 좀 가져가실 수 있게 됐어요.
0: 그렇군요. 월 보험료의 납입 수준은 비슷해 보이지만 납입 기간이 확 줄었으니까 청취자님이 총 내셔야 하는 보험료도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 상품이 30년 납이 하나가 있었고 20년 갱신형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이거를 90세까지 보장받기 위해서 다 낸다? 그러면 대충만 계산을 하더라도 한 8,5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갱신형 상품은 20년 차에 이제 갱신돼서 보험료 또 오를 테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조정한 이후에는 15년 납 또 일부는 20년 납으로 조정을 하면서 총 납입 금액이 절반 수준인 4,400만 원 정도로 줄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은 티가 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완납을 납입을 끝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보험료가 절반 4천만 원 이상 줄어든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0: 와, 상담 받지 않으셨다면 8천만 원 넘게 그 이상을 냈어야 되는 보험료가 4천만 원대로 절반 이상 줄게 됐습니다. 총 나비백으로 보니까 그 절감 효과가 확실하게 느껴지는데요. 혹시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질병 진단을 받게 되면, 큰 병의 진단을 받게 되면은 보험료 더 이상 안 내도 되는 이 납입 면제 기능, 이것도 그대로 유지가 됐을까요?
2: 네,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납입 면제 기능이 그대로 포함된 상품으로 좀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납입을 끝내지 않고 질병을 진단을 받으셨을 때도 납입이 면제가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70세 초반까지는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70세 은퇴를 가정하면 그래도 약 3년에서 4년 정도의 납입 기간이 남거든요.
0: 그렇죠.
2: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납입 할지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따져보면 약 800에서 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보험료 내실 돈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걸로 저희가 좀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내가 20년 넘게 더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는 부담을 일단 덜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납입 기간 동안 남은 보험료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70세를 목표로 해서 연금이나 목돈 활용을 할 수 있는 상담을 좀 더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분 어떻게 연금 목돈 재원 마련도 하셨을지, 그 재무 상담의 내용도 좀 궁금한데, 다음번에 또 준비를 해주시면은 요 청취자님의 사례 계속해서 이어가서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큰 병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 제도도 유지됐고요. 그리고 내야 하는 총 보험료의 납입 수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은퇴를 한 이후에도 보험료 부담을 안지 않게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슷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내 보험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굿모닝 굿나잇 프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확실히 AS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와이텐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두 분의 보살님께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만 물어보살. 첫 번째 청취자님 8962번님인데요. 40대 청취자입니다. 저는요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한다고 저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인지 돈이 언제 필요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매달 고정적으로 내야 하는 상품 가입은 좀 꺼려집니다. 그래서 그냥 적금으로 아주 조금씩 모으고 있긴 한데 주변에서 연금 상품으로 보험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돈 모으고 있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다 똑같진 않을 것 같은데요.
1: 본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문자를 주신 건데.
0: 그렇죠. 그렇죠.
1: 아마 돈이 묶일까 봐 좀 고민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오랜만에 단호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 노후 연금 준비는 적금이 아니라 보험 상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연금 상품은 뭐 펀드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매년 단위 뭐 7% 8% 이후로 불이가 되는 뭐 보증형 연금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금으로 모으는 것도 지금 뭐 내 노후를 위해서 적금한다라고 하시니까 분명히 노후를 위한 저축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2, 3년 뒤에 쓸 목적 자금이 아니라 이 모으고 있는 돈이 연금 목적이라면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이후에 쓸 자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금이율이 높다 낮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수익률이 더 뭐가 좋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저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모은 돈으로 살아있는 동안 내가 평생 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즉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은 내가 뭐 연금 자산으로 2억을 모아놨다. 한 달에 100만 원만 뺐어야지 가능할까요?
0: 그렇지가 않죠. 네,
2: 뭐 한 달에 100만 원만 뺐었다 치더라도 이거 이제 언젠가는 끝난단 말이에요.
0: 곳간이 비니까요.
2: 맞아요. 근데 연금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거에 가장 큰 거는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인출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계속 해줍니다. 내가 150살까지 살았다? 150살까지 계속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연금 형태를 종신형 연금으로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 거를 대비를 해서 준비하는 연금인 만큼 오래 살았을 때도 전혀 걱정되지 않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금 상품들을 활용하시는 방법이고요. 연금 자산은 아무리 많아도 뭐 너 연금 자산 많으니까 세금 더 내 이런 거 없거든요.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없으니 충분한 연금 자산은 미리미리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적금보다는 차라리 연금 상품으로 작게라도 미리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뭔가 연금 자산은 재산세가 없다라는 말이 귀에 꽉 꽂히면서 세금 관리하는 것도 노후 준비 하나의 대안이니까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창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은 치매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게 된 배경과 유의해야 할 점들 짚어봤고요. 보험 내가 납입 다 끝내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노후 준비는 적금과는 별도로 보험 상품으로 대비하는 게 안전하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미래와 노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더 중요할 텐데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비교 분석해서 미래 탄탄하게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상담 문자창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샵 0945번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전문가 상담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 에어서플라이의 Without You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아침은 평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5도, 광주와 대구 17도 예상이 되고요. 한낮에는 오늘과 비슷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부산 28도, 광주 29도까지 오르겠고 가을볕이 내리쬐며 다소 덥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시간대에 적절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충북 지역에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동해안과 울산 지역은 오후에 5mm 미만의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좋은 편인데 돌발 상황과 작업 때문에 밀리는 곳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가는 데는 동작대교로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청담대교로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성수대교 부근부터 청담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공항 쪽으로도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도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이 부근에서는 잠깐 서행입니다.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가는데 정릉램프를 못 간 지점 하위차로에서 작업이 진행 중인데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0: 어제 잦은 사퇴를 한 가운데 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며 엄호의 배수진을 쳤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다음 타깃으로 연쇄 낙마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청문전국 최대 분수령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선 구축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야권의 검증 공세는 허위 조작으로 규정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신상 캐기, 모욕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3: 아니면 말고시기의 의혹을
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3: 거짓 선동이 검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2: 특히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벌인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며 공세 고삐를 쬐는데
5: 본질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4: 혐의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5: 정치검찰의 수사 그리고 그 자료를 다시 꺼내든 캐비넷 정치
2: 각종 논란 속 용혜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당정 지지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정운영 부담이 될 연쇄 낙마만큼은 막겠다며 배수진을 친 모습입니다. 반면 용 후보자 낙마로 한껏 기세가 오른 국민의힘은 이제 김승원 차례라며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신약 로비 의혹은 물론 후보자 가족이 연계된 협동조합 문제까지 각종 의혹을 전방위로 두들겼고 엄호에 나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까지 싸잡아 날을 세웠습니다.
6: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이라는 이유는 결국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공소 취소 아니겠습니까?
2: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김생이사, 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이 죽는다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고 친 한동훈계는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에 이어 호남 향후 회장 부녀에 대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새로 꺼내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7: 호남 향후 회장으로서 선거 때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4: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이런 특혜 채용을 해준 게 아니냐.
2: 집권 여당으로선 용혜인 후보자에 이은 연쇄 낙마만큼은 결사 저지하겠다는 각오지만 야권의 사생결단 공세는 물론 악화하는 여론까지 반전시킬 수 있는 청문회가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1: 식약처 청탁 의혹부터 가족 특혜 논란까지 청문회에서 납득할 해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영 기자입니다.
8: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승원 후보자. 각종 의혹과 함께 사의 검토 질문에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돌파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9: 30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9: 또 변호와 또 경찰에서 인권위원 등 그런 모든 경험이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 정착에 소중하게 잘 쓰여지기를.
8: 김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식약처 청탁 의혹이 꼽힙니다. 2021년 10월 김 후보자가 친한 후배라고 인정한 사업가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속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후보자는 공익 목적으로 민원을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임상계획 승인 전후 양 씨 등 관계자들이 지분을 팔거나 투자를 받아 수익을 거둔 정황이 포착되며 해명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0: 오빠 독약 로비.
4: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0: 라고 주장하기로 그렇게 우기기로 마음을 정하고 국민과 맞서고 있습니다.
8: 이른바 3인 셀카 관련 김 후보자와 사진 속 정모 판사의 친분 관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 판사가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정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일해 보훈성 채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9: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9: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8: 배우자가 운영해온 사회적 협동조합이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긴 뒤 정부 지원을 받고 가족을 채용해 수억 원대 급여를 줬다는 특혜 논란 또 자녀 위장 전입 의혹과 성폭행 가해자 변호, 음주운전 이력증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 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에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던 코로나19 치료제가 실제 93명에게 투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제넨셀의 해당 치료제 국내 임상 이상이 2022년에 실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0: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 이상 반응 의심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치료제는 동물 실험 과정에서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토혈 증상 등을 보인 뒤 죽었는데 제넷의 설립자 강모 씨는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 계획서에서 이런 내용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앞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에서는 4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지만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0: 증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치러지게 된 가운데 김 후보자를 겨냥해온 한동훈 의원은 청문회장 밖에서 장외 검증에 나설 태세입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2: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세울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신청했습니다.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한 식약처 관계자와 제넷셀 전 대표, 주가 조작 피해 주주와 공익 제보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들과 가족협동조합 의혹 관련 수원시 공무원들도 명단에 이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채택은 모두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후보자 본인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3: 인사청문회에는 증인을 그렇게
4: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3: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입니다.
2: 국민의힘은 의혹 당사자를 직접 불러 대질해야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고 맞서왔는데 청문회 닷새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냈어야 강제성이 부여되는 만큼 결국 증인 없이 청문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과거 논란이 컸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는 다른 결과입니다. 2019년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11명, 2022년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4명의 증인이 채택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청문회장에 부를지도 막판까지 관심이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한 의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한 의원 역시 직접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5: 위원이 돼도 좋고 위원이 아니면 그냥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4: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5: 김승원 후보자 원하지 않습니까? 오빠 독약 로비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짓을 벌인 사람이 대한민국 정의부의 장관이 되는 것을 받겠습니다.
2: 다만 현역 국회의원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른 전례가 드문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역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신 인사청문회 당일에도 청문회장 밖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 상황에 맞춰 SNS와 기자회견 등을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증인 없이 열리는 청문회장 내부와 밖에서 펼쳐질 장외 공방까지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청문회장 안팎에서 동시에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내일 공교롭게도 식약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와 또 제넷셀 설립자의 재판이 열립니다.
0: 김 후보자를 다시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는 경찰은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지만 공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일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승인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넷셀 설립자 강모 씨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부가 두 사람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검찰 구형을 들을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한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가운데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겁니다. 같은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 후보자는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부지검은 경찰 수사팀에 양 씨와 강 씨의 뇌물공여 약속 혐의 공소장만 제공했는데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나머지 내밀한 수사 기록은 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브로커 양 씨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 씨는 법원의 신변 보호를 요청해 출석 과정에서 보호 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첫날부터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 불신을 키운 책임을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0: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이름만큼이나 자주 거론된 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각각 대법관 후보 재청과 임명 과정에서 갖는 권한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한 겁니다.
8: 대법원장이 재청권이 있기 때문에
4: 고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8: 행정부는 대통령은 임명해야 돼요?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가는 순간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9: 지금 후보자는 지금 된다고 보내고
4: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안 된다고 반려하고 이렇게 선택적 재재청하는 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0: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파고들었습니다. 대통령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법적 해석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후보자 입장을 따져 물었습니다.
10: 진행 중인은 형사 재판을 중단해야
4: 윤영근
10: 한다.
4: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근거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 재판 바로 재개해야 된다고 후보자도 생각하십니까?
0: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 공세로 맞섰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빠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단을 내리는 게 가능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1: 초고속으로 그 심리를 종결짓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4: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한 장본인이라고 인식했다.
0: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의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단 말 외에는 대부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처남 소유의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살며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2: 법조인으로서 그걸 몰랐다는
4: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입니다.
12: 송구합니다만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김성수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이 없던 것도 여야 설전이 오간 이유였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다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 재재청 문제와 관련해 법 문헌만 본다면 후보를 재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조직법 규정은 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해석의 여지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를 추천한 추천위는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도 법 조문에는 해산된 걸로 보는 게 맞는다며 다만 규정의 문헌과 별개로 여러 가지 고려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여권 내부의 파열음은 오히려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걸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지난 주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 출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였습니다.
14: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 추미애 경기도지사입니다.
14: 왜 이들 세력에게 엎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까?
13: 그러나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15: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4: 더불어민주당
15: 힘을 합쳐가지고 탄핵하려고 하던 그런 식의 어떤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13: 추지사의 발언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는 당내에서도 쏟아졌습니다.
16: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게 집중하시해 오셨으니까
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6: 경기도지사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3: 충돌은 민주당 울타리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주말 사이 김민석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나 합당을 거론하면서 지분을 나누는 방식은 구정치라는 취지로 선을 그은 게 발단이 됐습니다.
17: 웬 지분 타령입니까?
4: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입니다.
17: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겁니까? 조국혁신당은 김민석 대표가 가진 기득권에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13: 조국 전 대표의 레드팀 행보도 연일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기존 핵심 지지층을 밀어내고 뉴 이재명, 중도 보수로 외연을 넓히려 한 전략에 그 원인이 있다고 청와대와 김민석 고를 동시에 직격했습니다. 법력권 결집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여러 현안을 거치며 불거진 내부 갈등이 다시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청와대 추가 검증 기류까지 감지되는 가운데 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공감한다고 말했는데 여권 강경파 발언을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기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0: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과거 행적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겁니다.
18: 윤석열 정부가
4: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입니다.
18: 이루어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되었고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습니다.
0: 지난 8일 지명 이후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가 과거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했고 나아가 친윤 의혹까지 제기된다며 초대 중수청장 자리에 앉혀도 되느냐는 겁니다.
19: 수사 기소 분리를 강력하게
4: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9: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성명에 이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0: 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관련 추가 검증까지 지시한 거로 전해지며 사태는 일파만파 번졌고 이에 청문 절차를 앞두고 급히 취재진 앞에 섰단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보안수사권 폐지 주장의 취지는 검찰이 아닌 피해자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존중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18: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4: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입니다.
18: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0: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집중할 때라며 일각의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는데 이번 해명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 반발이 바로 해소될지는 여전히 물음표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1: 국무총리실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의응답에 참여한 직원을 오늘자로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지난 10일 SNS에 올린 글에서 총리실 소속 모 과장이 한 총리에게 대해서 질문을 했고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일반인이라고 답했다고 적으며 총리실이 야당 의원을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해당 과장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지만 한 의원 주장대로 사찰이라는 단어가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0: 장윤기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과 팀원의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두 경찰관 측은 증거를 없애려 했거나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20: 호송차가 들어오고 죄수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피고인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구속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입니다. 불구속 기소된 A 경사도 박 경감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장윤기 집 주소와 차량 위치를 부친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현직 경찰인 부친이 장윤기 성범죄 핵심 증거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없애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박 경감은 휴대전화를 버린 곳을 장윤기 아버지에게 알려주고 심지어 케이블 타이가 등장하는 압수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박 경감 측은 케이블 타이 압수 영상을 삭제하라고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장윤기 범행을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도덕적 잘못과 형사 책임은 구별해야 한다며 장윤기 부친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길 것을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1: 리얼돌이 폐기된 부분에 대한 방조, 케이블 타이가 압수되지 못하고
4: 독립된 부분에 대한 변호인입니다.
21: 방조 혐의는 사실관계 측면이나 법리적으로도 방조범 적용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20: 재판부는 장윤기의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부친 장모 경감을 다음 달 28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0: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1: 파주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가짜 상품권이 들통나자 여성을 가둔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살해 의도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허현진 기자입니다.
2: 호송차 한 대가 경찰서를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에서 60대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지는 모습입니다. A씨는 상품권 감정을 맡기기 위해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로 유인한 뒤 가짜 상품권이란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여성을 가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이 감정하러 가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범행 장소에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 거래로 큰돈을 벌기 위해 500억 원어치 가짜 상품권을 인쇄하고 일주일 전에 냉동창고를 설치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A씨는 감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서 처음부터 살해까지 계획했는지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품권 거래에 관여한 공범 B씨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가짜 상품권 거래를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지인을 통해 B씨를 소개받았는데 범행 직전 상품권을 확인하는 역할이 B씨에서 피해 여성으로 변경됐습니다. A씨는 상품권 소유주가 감정하는 역할로 여성을 원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짜 상품권을 사려는 매수자가 있었는지 B씨가 살인까지 공모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3: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살해 동기와 공범 여부를 추가로 들여다본 뒤 기소할 방침입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1: 네팔에서 실종된 우리 직원 9명을 찾는 기업들이 수색 인력과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직원 3명을 찾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은 현지 시각 오늘 수색견 2마리를 운영하는 팀과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수색견들은 헬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만큼 현지 당국의 이륙 승인이 나는 대로 현장에서 수색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동발전은 지난주까지 수색에 참여했던 다른 수색견 팀과도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은 드론 8대를 투입하고 지상에서도 일부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AI 속도 조절론과 이번 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 속에 우리 증시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하는 등 금융과 조선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류한홍 기자입니다.
4: 코스피가 3.3% 내린 6,600선에서 장을 마치며 3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3조 3천억 원, 기관이 1조 2천억 원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하락했고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6% 급락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이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도체 대형주의 외국인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반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해상 운임이 오르고 우리나라에 이어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유와 금융주는 상승했습니다.
5: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수송 중단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에다 이번 주 미국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4: 현재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3.75%인데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우리 시각으로 오는 17일 새벽 발표될 미국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86.7%나 됩니다.
6: 예, 이번 주 미국 FOMC를 앞두고
7: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6: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과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하락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코스닥도 2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도 속에 1.7% 내린 80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 순매도로 최근 1,330원대까지 내렸던 원달러 환율은 1,340원대로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원 오른 1,347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용혜인 후보자가 결국 민주당으로부터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면서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3: 용혜인 전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2: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0: 네, 이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는 오늘 아침에 법 위에 민심이 있는 것 아니겠냐면서 사퇴 권유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4: 네, 초반에는 저희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후보자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어야 되는 그 청문회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3: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입니다.
4: 그 자리에서 의혹이 해소가 안 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청문회까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려고 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여론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게 흘러가고 특히나 이런 그 용혜인 후보 관련된 것은 어떤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애초에 시작이 특권과 공정 이 문제가 발단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미지가 이렇게 딱 더 씌워져 버렸습니다. 특히나 청년 세대들에게 있어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만한 획기적인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실제로 후보자가 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던가라는 상황이 있어야지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청문회까지는 그런 부분을 좀 기다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 기자회견이 아무래도 좀
0: 그게 결정타였다.
4: 예, 결정타였던 걸 보여집니다. 당시에 사실 용혜인 후보자가 어떤 상의도 없이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을 자처했고 사실 그 자리에서 비례대표직과 장관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제로 이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했던 뭐 언론이나 또 예. 여론이나 또 심지어 민주당 인사까지 이제 비난을 했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여론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일단 형식은 어쨌든 자진 사퇴인데 민주당에 사퇴하라고 해서 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5: 저도 그 내용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용혜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민주당의
3: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입니다.
5: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정치를 하는데도 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민주당이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둔다. 이 얘기를 사족을 붙이니까 지난 목요일에는 그렇게 국민적 여론이 나쁠 때도 본인은 떳떳하기 때문에 계속하겠다라고 했다가 민주당이 하루 만에 그 여론이 안 좋으니 사퇴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하니까 바로 사퇴하니까 이 보는 사람들이 아 역시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의 기생에서 존재하는 정당이구나 민주당의 의지대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0: 예.
5: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좋은 얘기했어요. 법 위에 민심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가 용혜인 후보자에게만 국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여론조사 결과 보면
0: 예.
5: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사실 김승원 후보자보다는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민심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일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여론이 안 좋았을 때 그 이 말을 그대로 김승원 후보자에게도 적용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법 위에 민심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곧 김승원 후보자한테도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고. 어쨌든 이렇게 용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다음 날 기본소득당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상관없이 의원하고 장관 겸직하는 것 전면 금지하자. 이거 법안으로 만들자. 제안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기본소득당이 겸직은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것하고는 좀 대비가 되네요.
4: 그러게 저도 이제 그 사퇴를 하고 나서는 굉장히 겸허하고 겸손하게 우리 국민적 여론을 청취하고 좀 뒤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후보가 한 건 아니지만 당에서는 저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뭐 의원도 이제 앞으로는 겸직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반대 급부처럼 그런 의견 내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의원 출신의 장관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정치적인 그 결단에 있어서 굉장히 능력을 발휘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무조건적으로 의원을 장관 경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비례대표는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특정 직업을 배려한다든가 아니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의 정당 명부를 통해서 정당 득표를 통해서 이제 의석이 배분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네.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을 대표하는 또 의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장관이 된다면 실제로 공석이 생깁니다. 의원직에. 그러면 왜 비례는 안 되고 지역구는 되냐. 왜냐하면 지역구 같은 경우는 비례 공석이 생기면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네.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원이 바로 사퇴한다고 해서 바로 보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 길게는 1년 후에 보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장관 임기 거의 마칠 때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등 이렇게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같이 함께 해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비례 의원과 지역구 의원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게 네. 부당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그동안 있었던 관례와 여러 가지 있었던 역사적인 건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당 논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어쨌든 견제하는 입장인데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을 한다? 이건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5: 우리나라 정치체계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제2공화국 때 이제 내각책임제가 도입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각책임제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장관이 겸할 수 있도록 된 건데 지금 윤 대변인 말씀 잘해 주신 것처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는 대표성이 달라요. 근데 지금 용혜인 후보자나 기본소득당은 마치 한국 정치가 기본소득당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주의 중심이 본인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면 예. 당신들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앙탈을 부리는 것 같아갖고 그냥 깨끗이 그만뒀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사족을 붙이지 않았다면 오히려 예. 기본소득당에 대한 평가가 지금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처럼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너희도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본인들이 이 인사청문기관에서 부각됐었던 부조리들 이런 것들만 더 부각되는 것 같아서 왜 이런 정치적 악수를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 그러면 그 얘기는 그거일 수도 있네요. 내가 안 되면은 김승원 후보도 의원직 그러니까 내려놔야 된다.
5: 거꾸로 해석해 보면 지금 예. 김승원 후보잖아. 여러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도 지역구 의원이면서 이번에 그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다 할 수 없다는 뜻인데 그게 예. 지금 무리한 요구라고 봐야죠.
0: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주일 전에 이제 김재석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하고 국무위원 겸직 금지법 요거를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논의가 이어갈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용혜인 후보의 사퇴로 여야의 화력은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엄호에 나섰고 한동훈 의원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1: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후보자로
6: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1: 현실적으로 없는 그런 좀 한계가 있는 거고요. 청문회 당일 김승원 후보자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7: 김승원을 살리기 위해서
6: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7: 죽이는 거다. 김생 용사 밀어붙이려다 하는 김생 이사 김승원은 살아도 이재명 정권은 죽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0: 자,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분위기이고요. 반면에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을 살리려다가 이재명 정권이 죽을 수 있다.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승원 후보자는 생환을 할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4: 결국은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예. 그동안 여러 가지 나와 있었던 여러 의혹들과 논란들을 얼마나 해소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뭐 야당 쪽이나 한동훈 의원, 특히 한동훈 의원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녹취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 있었던 판결문이나 기소유예서에 다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요. 실제로 그런 녹취 같은 경우 지금 좀 짜깁기 되어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 재판 과정에서 모든 그 풀로 된 녹취록이 다 전부 다 공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 재판부에서 그걸 다 확인했다고 하고요. 그중에 일부 그 김승원 후보자에게 좀 좋지 않았던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고 기소유예가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새롭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동훈 의원께서 무언가 뭐 SNS든 뭐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계속 이렇게 확산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아마도 새롭게 나올 건 없을 거다는 게 다수의
0: 지금 이제
4: 평가고요.
0: 장관 청문회 그 말씀하셨죠.
4: 그렇죠. 예, 장관 청문회 예. 본인은 청문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활약을 하시려고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 방법은 그렇다고 치고 만약에 새로운 내용은 나온다면 아마도 이런 게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었던 오빠나 뭐 이런 자극적인 단어 이외에 예. 실제로 이 제넥센의 그 임상실험 과정에서 어떠한 시스템을 붕괴하면서 김승원 후보자가 외압을 가미해서 이게 승인을 되게 했다던가 그리고 뭐 지금 주가 조작 얘기 나오지만 그건 그들만의 문제인 것이고 주가 조작에 뭔가 본인이 관여하거나 참여했다 해서 금전적 이득을 받았다던가 그 여러 금전적인 여러 가지를 뭐 본인이 취했다던가 하는 의혹이 나오지 않고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이미 판결문과 기소유예서에서 이미 나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국민적인 시선에 어긋난다면 또 후보자가 해명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오늘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긴 했죠. 그러니까 실험 대상 동물이 이제 사망을 했었는데 그걸 환자 93명한테 직접 투약한 적이 있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 요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5: 상당히 충격적이죠. 이 임상시험 결과 에서 부작용을 감추고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93명의 사람에게 투약이 됐었다. 물론 이게 중대한 부작용이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건 전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 천만다행인 일이죠. 그러나 만에 하나 정말로 인체에 투약을 했었는데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해서 인명사고라도 발생했더라면 과연 그 뒷감당을 정말 김승원 후보자가 당시 어떻게 했었을까 안 생각해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결과적으로는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도 국회에서 이렇게 반대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뉴노멀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회의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와는 상관없이 인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됐었을 때 정상적인 법무장관으로서의 령이 서겠는가 이건 좀 더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하잖아요. 네. 김승원 후보자가 정말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화로 본인의 정치적 커리어나 인생의 커리어에 더 해가 될 건 아닌가 스스로도 한번 경계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0: 과연 내일 청문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과연 청문회장 밖에서 한동훈 의원은 과연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지 이것들이 이제 다 궁금하긴 한데 이 한동훈 의원의 이런 존재감 이런 것을 두고 여권 지지층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공개 지지했던 가수 이하늘 씨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 지금
9: 가수 이하늘 씨입니다.
8: 민주당 쪽에 김민석이든 누구든 김민석 당대표든 송영길이든 누가 나와도 지금 한동훈한테 안 될걸? 나 X될 것 같아. 한 뚜껑 그러면서 겁나 불렸는데
0: 이거 오늘 동영상 많이 이제 화제가 됐었잖아요. 보셨을 텐데. 어쨌든 김민석이 나와도 안 되고 송영길이 나와도 안 된다. 한동훈한테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한동훈 의원이 오늘 이 화면을 공유하면서 팬입니다. 화이팅. 이런 걸 써놨습니다. 한 의원 존재감이 확실히 커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4: 근데 커진 건 맞죠. 최근에 활약을 네.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근데 저 발언에서 기분 좋아해야 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게 실제로 진짜 좋아서 팬이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예. 아니면 놀려려고 하는 건지 진짜 좀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 상황이.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고요. 근데 이한혜 씨는 뭐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치 이념이 딱 정확히 정해진 분이 아니라 그냥 잘하는 분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네. 팬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응원했던 분인데 지금은 또 한동훈 의원이 어쨌든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어쨌든 여러 이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주목이 돼서 아마 이하늘 씨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 예, 정도.
5: 우리 1970년대생들에게 DJ DOC는 정말 인기였죠. 90년대를 풍미했던 대표적인 댄스 팀이었잖아요. 예. 저는 한동훈 의원이 팬입니다라고 한 게 진짜 팬이기 때문에 답글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

0: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도 있게 비판을 했던 사람도 본인은 한동훈이 뭐가 되면 내가 X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지만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본인은 그런 정치 보복 같은 거 안 한다라는 안도감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동안 뭐 한 뚜껑이라고 굉장히 인신공격적인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나는 대범하게 당신 팬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뭐 상남자적인 스타일 이런 것도 보여주는 네. 것 같아서 사실 이런 게 이제 가십성으로 소개되기는 하지만 이미지 하나하나를 구축하는 데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친한계가 한동훈 의원은 청문회에 투입하자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당권파에서 반발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일단 청문위원으로 안 들여보냈고 증인으로도 이제 채택이 안 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과연 내일 어떤 검증력을 보여주느냐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0: 사실 내일 그 인사청문회 요식행위로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딱 하루거든요. 네. 오전에는 뭐 자료 제출 여부라든가 뭐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의 이 질의 이런 것들을 좀 방해를 많이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제일 큰 관건, 관심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 질의했었던 김성원 의원의 그 브로커 양모 씨에 대한 자택 방문 결과 예. 그리고 당시에 사진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라고 물어본 걸 보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이미 제보를 통해서 예. 그 사진도 갖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뭐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김성원 후보자에게도 그런 질문이 나올 텐데 김성원 후보자로서는 지금까지도 어떤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겠죠. 사진을 찍었거나 안 찍었다고 얘기했었을 때 실제 사진이 공개되면 어떡하냐 이런 거일 예. 텐데 내일 그 제일 관심은 그 김승원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 집에 가서 정말 사진을 찍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밀접한 사적인 관계가 이번 부정청탁을 식약처에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를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 사진 존재 여부는 마치 칼집에 칼이 꽂혀 있긴 한데 그 아직 안 뺐잖아요, 칼을. 네, 네. 근데 뺐을 경우에 이게 뭐 칼날이 없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칼집에 일단은 들어있는 상태라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2: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 제약 관련된 회사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저는 이게 적절하다 생각하지 않지만 이 민원에 대한 것들이 이게 과연 부정한 것들이 있냐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냐 부정한 거나 불법이 있었냐 이게 핵심인 거지 네. 어디 집에서 사진이 나왔다 그게 지금 본질과 맞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인사검증 하시는 거 좋지만 이 본질을 벗어난 굉장히 외곽에서 굉장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쪽 오빠 독약, 뭐 게이트, 이제는 뭐 듣보자까지 나와서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오히려 이 본질이 희화되거나 희석되는 예.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내일 청문회에서는 이 본질에 집중해서 실제로 예. 이 김승원 후보자가 이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일이나 외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불법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줬다거나 이런 건 낱낱이 밝혀줘야 되겠죠.
1: 예, 어쨌든 내일 주인공은 김승원 후보자인데 한동훈 의원까지 지금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9주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33.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63.3%, 둘 차이가 30%포인트 가까이 지금 이제 차이가 벌어졌고요. 낙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0: 저는 이 지지율만 놓고 보면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지금 뭐 하시고 있는지 반성문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민석 당대표가 당대표 전당대회 시절에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국정 지지율 10%포인트 끌어올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10%포인트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런데 지금 한 달 다 돼갑니다. 오히려 8월 첫째 주와 지금 국정 지지율을 놓고 보면요. 딱 10%포인트 빠졌네요. 민주당 지지율도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보다 6%포인트 뒤지는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한 달 동안 김민석 당대표는 뭐 했습니까?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청와대가 구중군궐 속에 파묻혀서 민심에 좀 그 둔감해졌을 때 그 민심을 잘 전달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당대표가 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승원 후보자나 용해인 후보자 논란이 일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 경호만 했던 건지 아니면 정말로 민심을 잘 경청해서 그것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했었던 건지 스스로 좀 반성해 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1: 아, 그러네요. 김민석

0: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된 이후로 한달 만에 10%포인트 딱 빠졌네요. 딱 빠졌고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하고 지금 역전이 됐습니다.
1: 절치부심해야죠. 그리고
0: 네.
1: 사실 저희 전당대회가 굉장히 또 치열하고 길게 치러졌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여진이 사실 남아있는 건 맞습니다. 남아있는 것도 맞고 또 개각에 있어서도 사실 그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과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동력을 얻고자 개각을
0: 네.
1: 했지만 뭐 용해인 후보나 김승원 후보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도배되다 보니까 이제 네거티브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0: 예.
1: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 오늘 우즈베키스탄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이 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통해서 고속철 8편 편성했고요. 핵심 광물과 제조 AI, 방산, 바이오 이런 협약을 했습니다.
0: 예.
1: 굉장히 외교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고요. 그 지난주에 다녀오셨던 프랑스에서도 그 프랑스 그 라디오에서 하루 종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삼성, AI 이런 게 계속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성과가 뚜렷함에도
0: 오늘 지금
1: 불구하고
0: 이제 화면에 나갑니다.
1: 그렇죠. 예,
0: 우즈베키스탄
1: 우즈베키스탄
0: 정상하고 이제
1: 정상회담.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국내에 있는 현안 문제와 인사 문제 때문에 저런 긍정적인 뉴스가 사실 다 묻혔습니다. 예, 그래서 매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 저런 뉴스가 더 많이 나와야 되고 오히려 프랑스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다녀가서 샹젤리제 거리를 모든 그 차를 막고 그 행렬을 했다는 그 뉴스가 도배가 될 만큼 굉장히 큰 뉴스인데도 저희는 국내 상황이 여러 가지 좀
0: 예.
1: 복잡하다 보니까 저는 긍정적인 뉴스가 좀 소비되지 못한 안타까운 면이
0: 그렇군요.
1: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사청문회가 마치게 되면 저희 대통령의 여러 가지 성과나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 성과가 사실 체감 못하지만 좋은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국민께서 체감하시고
0: 예.
1: 알게 되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동력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2: 네, 그 말씀하시니까 진보 진영의 대형 스피커인 김어준 씨가 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안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지금 여러 정치적 논란들로 인해서 긍정적인 뉴스조차 지지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 그것에 대한 문제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문제의 의식을 갖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럼 문제의 의식은 뭡니까? 아,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 운영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들만 계속 생산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전 인사와 관련한 논란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연임하지 않겠다, 재판 받겠다, 이 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중도 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 이재명 대통령 열심히 하는 거 인정하지. 그래서 아, 이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본인이 재판 받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본인이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0: 예.
2: 그러면서 김승원 장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
0: 바로
2: 확산되니까.
0: 지금 이제 정 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윤건영 의원이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런 찌꺼기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되는데 공소취소, 연임 개헌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2: 네.
0: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언을 했거든요. 이제 청와대.
2: 저도 이런
0: 예.
2: 진영 내의 목소리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1년 차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쉽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전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보다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0: 예.
2: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과거에는 이재명 대통령 그립이 굉장히 셌죠. 그러나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당 내, 민주당 내의 지지 기반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 않구나라는 걸 한번 보여줬거든요.
0: 예,
2: 앞으로 이런
0: 그런데
2: 얘기 더 많이 나올
0: 그러니까
2: 겁니다.
0: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여론조사 이런 거 보는 민주당이라든가 진보 진영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려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그 자체적인 지금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한번 추미애 경기도지사 발언 그리고 김민석 대표까지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3: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 중수청장,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4: 추미애
3: 혹시
4: 경기도지사입니다.
3: 민주화입니까? 내란 세력이 훔쳐갈 뻔했던 헌법 질서를 돌려세웠습니다. 되찾았습니다. 왜 이들 세력에게 엎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까?
5: 민주당의
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5: 책임 있는
4: 대표입니다.
5: 정치 또는 도지사의 발언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 사람들이 의아하게 그럴까?
4: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5: 예.
4: 그래서 아마 그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탄핵하려고 하던 그런 식의 어떤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0: 자, 내란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한다라고 비판을 했더니 김민석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1: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한 적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일단 없고요. 어느 지점에서 그 지점 말씀하시는지 아직까지 납득 못하는 많은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들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미 검찰개혁은 수사권, 기소권 완벽하게 분리가 됐고 심지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외쳤던 특히나 젊은 여성층에서 외쳤던 보안수사권 폐지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제 정청래 전 대표도 완벽하게 검찰개혁 완수했다라고까지 자평할 만큼 그 모든 검찰개혁은 완수가 됐고 이제 예. 남은 것은 중수청과 공소청이 잘 유지가 돼서 우리가 그 원했던 사법개혁이 그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검찰이 수사권 갖고 있지 않았던 적이 없었고 지금 새로 만든 공소청, 중수청이라는 것이 그동안 없었던 일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 여러 우여곡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 대통령께서 갖고 계셨던 개혁에 대한 의지는 변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된 지 15개월 됐습니다. 이 15개월 된 정부에서 함께 나누었던 함께 고난을 나누었던 그 동지였던 분이고 지금도 동지이시죠 같은 당이시니까 어떤 분이 대통령께 지금 조금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마음에 안 드는 분들 분명히 있겠죠 대통령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 당에서 오히려 대통령께 힘을 실어주고 국정 운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게 다음 있을 민주정부 예. 오기를 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의 발언 자체 주말에 상당히 이제 큰 논란이었는데 오늘 김민석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면서 이게 더 커졌거든요.
2: 네. 저도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 소속의 경기 지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놀랐고요. 또 민주당 당대표가 공식 채널에 나와서 탄핵의 전조를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두 번 놀랐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 경우가 세 번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 모두 각 진영의 반대 진영의 결집만으로 탄핵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모두 다 상대 진영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동조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트라우마와도 같은 얘기를 당대표가 직접 꺼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예. 민주당이 정말로 돌아오기 어려울 정도의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었고 이 얘기를 들은 이재명 대통령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는 얼굴빛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의 발언의 배경이 됐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해가지고 이대로 논란이 이제 봉합이 될지 앞으로 논란이 더 커질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과 팀원의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두 경찰관 측은 증거를 없애려 했거나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6: 호송차가 들어오고 죄수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피고인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구속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입니다. 불구속 기소된 A 경사도 박 경감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장윤기 집 주소와 차량 위치를 부친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현직 경찰인 부친이 장윤기 성범죄 핵심 증거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없애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박 경감은 휴대전화를 버린 곳을 장윤기 아버지에게 알려주고 심지어 케이블 타이가 등장하는

0: 전투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박 경감 측은 케이블타이 압수 영상을 삭제하라고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장윤기 범행을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도덕적 잘못과 형사 책임은 구별해야 한다며 장윤기 부친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길 것을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 리얼돌이 폐기된 부분에 대한 방조, 케이블타이가 압수되지 못하고
2: 인정호 박모경감 변호인입니다.
1: 방조 혐의는 사실관계 측면이나 법리적으로도 방조범 적용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0: 재판부는 장윤기의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부친 장모 경감을 다음 달 28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3: 경찰은 무소속 김병계 의원의 구속영장이 반려된 걸 두고 아쉽다면서도 일각의 늑장 신청 지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면밀히 수사하고 법리 검토를 꼼꼼히 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난 4월 김 의원은 조사한 뒤 5개월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건 수사의 완결성과 혐의 보강을 위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건 아쉽지만 검찰에서 요구한 사항을 존중해서 충실히 보완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와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우리 군 당국이 전력 보강 등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최근 MDL 일대 북한의 지뢰지대 개설 의혹과 관련해 일부 지형 변화가 식별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합참은 다만 북한군이 실제 남측 지대로 넘어와 작업을 했는지 또 지뢰를 매설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MDL 침범 등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원칙적인 조치를 하고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북한 평양시 강동군 병원에 의료 장비 166종을 지원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지방병원 현대화를 지원하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진단, 수술, 치료 관련 필수 의료 장비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고 예산은 남북 협력 기금 내 보건의료 협력 예산에 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대입 수시 원서 마감을 앞두고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 두 곳 가운데 한 곳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원서 접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수험생 천여 명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원서 접수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4: 지난 11일 수시 원서 접수 마감 10분 전 터진 접수 대행사의 시스템 장애. 이로 인해 1,200여 명으로 추정된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또 마감이 1시간 뒤로 미뤄진 사이 일부 수험생이 대학 경쟁률 발표를 보고 접수를 마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원서 접수를 위탁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어떤 수험생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 누구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6: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 회장입니다.
5: 하는 점을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4: 교육부 역시 관리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원서 접수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직접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7: 이번에 또 이런 예기치 않은 불미스러운 사고
6: 교육부 장관입니다.
7: 다시 한번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 피해 수험생은 16일 오후 6시까지 직접 UA 어플라이 누리집에 들어가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오후 5시 50분 이전에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원서 접수 진행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구제 대상이 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3: 올해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 남부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서울 평균과 비슷해지며 키 맞추기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

0: 네, 내일 2차 조정이 진행됩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렸던 첫 조정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다시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때 17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시급을 7.85%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그럴 경우 해마다 5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10.32%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2차 조정마저 결렬되면 다음 날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 서울 시내 버스 노조가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 모레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발을 볼모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노조가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에 또 파업을 예고했다며 한해두 번씩이나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 시내 버스는 하루 평균 380만 명이 이용하는 멈춰서는 안 되는 시민의 발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필수 공익사업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0: 서울시는 모레 시내버스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수속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난 1월 파업 당시 700여 대 투입했던 무료 셔틀버스를 이번엔 최대 1,500대까지 확대 운행할 방침입니다. 또 서울 25개 자치구는 주요 거점과 주거지에서 지하철역까지 연결하는 무료버스를 최대 1,300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과 불편을 덜기 위해 지하철도 하루 202차례 운행을 늘리고 막차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합니다.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전에 전기료 5년 납부 제한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막대한 부채를 끌어안고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력망을 공급해야 하는 한전은 부담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2: 한국전력은 메가 프로젝트가 한창 수면 위에 올랐던 지난 7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 25조 원을 1년 만에 미리 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국고채보다 높은 이자를 제안하는 동시에 한전이 이 전기료를 전력망에 우선 투자하면 더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3: 전력망 건설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4: 박창률
3: 거기에 전기요금을
4: 한국전력
3: 손납해 준다면
4: 기획처장입니다.
3: 본인들 공장에 대한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건설에 본인들도 일정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2: 한국전력이 이런 제안을 내놓은 속내엔 부채 부담이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한국전력의 총 부채는 210조 원이 넘습니다. 부채 비율도 400%대 수준이고 하루에 115억 원의 이자를 낼 정도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력망 공급 사업까지 진행하면 재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두 달여 만에 한전의 제안에 답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부 검토 결과 선납 제한 참여가 어렵다고 회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9일 부사장급 인사가 구두로 한전에 거절 의사를 밝혔고, SK하이닉스 역시 비슷한 시기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는데 모두 구체적인 입장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5: 반도체가 이렇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4: 김대중
5: 떨어진다
4: 세종대학교
5: 그러면
4: 경영학부
5: 두
4: 교수입니다.
5: 기업으로서는 부담이다. 한전이 제시한 그 이자율도 미국 국채보다도 떨어지는 뭐한 3, 4% 정도였기 때문에 두 기업으로서는 그렇게 큰 실익이 없었다.
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납 전기료 제한이 무산되면서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부채 경감이라는 두 과제를 짊어진 한전의 고민은 더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9주 연속 하락하면서 35%마저 깨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 네,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1: 네, 지난 7일부터 11일 사이, 그러니까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기 전에 이루어진 조사인데요.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3.8%, 부정평가는 63.3%로 불의 격차는 29.5%포인트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와 20대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요. 전주 대비 10.2%

0: 1.5%포인트 떨어진 18.6%로 첫 10%대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는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한 데다 진보층과 20대 청년층 상당폭 이탈까지 더해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1: 용인 후보자 정리됐다고 하지만 김성원 후보자 관련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고
2: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1: 이런 것들이 딱히 지금 뭔가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그대로 탄력하면서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정말로 김어준 씨 등이 얘기하는 앞에 이자 그렇게 될 때 국정운영 방향을 어디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어디서 찾을 거냐 하는 그러한 위기감에 또 닥칠 가능성이 크다.
3: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게 조금 주목할 면이 있어요. 우려스러워.
2: 서영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입니다.
3: 잠깐 어떤 요인 때문에 요동치는 거라면 어떤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 그 떨어지는 요인이 상수화돼 있고
4: 예.
3: 이게 몸으로 따지면 가시가 박혀서 계속 그 몸 안에 가시로 남아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 가시를 빼내야 되는데 그걸 빼내기가 쉽지 않은 느낌.
4: 네, 지난 10일과 11일 조사한 정당 지지율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7%포인트 내리고 국민의힘은 4.5%포인트 오르면서 민주당은 36.1%, 국민의힘은 42.1%로 두 달여 만에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대 청년층만 보면 차이가 더 벌어지는데요. 민주당은 전주 대비 18.8%포인트 떨어져 15%에 그친 반면 국민의힘은 21.2%포인트 오른 61.5%로 민주당의 4배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애초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 지명이 젊은 층 여론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많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던 건데요. 용해인 후보자가 이 여론조사 이후에 자진 사퇴한 만큼 내일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 주 여론조사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0: 이렇게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여권 내부의 파열음은 오히려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4: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고리로 한 대통령 공개 비판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고 밖으로는 조국혁신당과의 충돌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5: 지난 주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 출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였습니다.
6: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되는 것
2: 아닙니까? 추미애 경기도지사입니다.
6: 왜 이들 세력에게 엎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까?
5: 그러나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7: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힘을 합쳐가지고 탄핵 하려고 하던 그런 식의 어떤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5: 추지사의 발언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는 당내에서도 쏟아졌습니다.
8: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게 집중하시고 해 오셨으니까 그러지만 저는 경기도지사
2: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충돌은 민주당 울타리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주말 사이 김민석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나 합당을 거론하면서 지분을 나누는 방식은 구정치라는 취지로 선을 그은 게 발단이 됐습니다.
9: 웬 지분 타령입니까? 정치.
2: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입니다.
9: 조국혁신당은 김민석 대표가 가진 기득권에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5: 조국 전 대표의 레드팀 행보도 연일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기존 핵심 지지층을 밀어내고 뉴 이재명, 중도 보수로 외연을 넓히려 한 전략에 그 원인이 있다고 청와대와 김민석 고를 동시에 직격했습니다. 범여권 결집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여러 현안을 거치며 불거진 내부 갈등이 다시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표정입니다.
4: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추락에도 개혁 타령만 하고 있다며 국민이 등을 돌린 건 개혁이 약해서가 아니라 국정을 못해서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개혁을, 김민석 대표는 탄핵을, 추미애 경기지사는 내란을 언급하는 등 누가 진짜 개혁 세력인지를 두고 멱살잡이라도 할 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권 세력에서 민생은 사라지고 권력 투쟁만 남았다며 국민 경고가 매서운데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아직도 자기들만의 개혁 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SNS에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등 국정 운영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 목소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다음으로는 타협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한성수 국무총리가 정부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국민께서 주시는 민심의 소리를 지지율을 통해 잘 듣고 있다며 엄중하고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기 개각 인사와 지지율 하락을 묻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비슷한 질문을 하자 한 총리는 부족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국민께 신뢰를 얻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일은 제대로 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취임 뒤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충권 수석 대변인은 오늘 SNS에 김승원 후보를 공소 취소 특임 장관이라 부르며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사람이 자신을 검증하는 야당의 해산을 입에 올렸다고 적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SNS에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이어 제1야당 해산까지 민주당의 정치적 숙제를 처리할 총대를 매려는 거냐며 제1야당을 없애겠다고 칼을 빼드는 순간 오히려 정권의 종말은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SNS를 통해 김 후보자가 사퇴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됐다며 꼼수 위성정당으로 원내에 입성한 기본소득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이나 검토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앞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서면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관련해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4: 김승원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향후 회장과 그 자녀를 각각 5급 선임 비서관과 인턴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은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이후 호남 향후 회장 김모 씨를 5급 비서관으로 취업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공을 세우고 그 공로로 보훈성 취업을 시켜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5급 선임비서관의 연봉은 8천만 원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된 로비 의혹, 문제의 약물이 임상 승인으로 실제 투약한 인원이 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4: 그러나 민주당은 민심을 내세워 용혜인 후보자를 손절한 것과 달리 김 후보자에 대해선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더 확고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0: 용혜인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하며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건 명분은 민심입니다. 겸직은 그 불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 눈높이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7: 그런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이런 인사 판단에 있어서는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민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 그러나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에선 김 후보자가 기소 유예를 받았다며 법적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오빠 공세로 번진 가십성 의혹일 뿐 후보자 자격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건데 여권에선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11: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후보자로 고를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그런 좀 한계가 있는 거고요.
10: 나아가 이번 청문회에서 김승원 후보자 의혹 제기를 주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사건 보고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등 역공에도 칼을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공익적 민원의 전달이었다는 김승원 후보자 주장과 달리 검찰의 결론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 유예 처분이었습니다. 또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동물 실험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난 약물이 임상 승인으로 투약까지 이뤄졌던 사실이 드러나며 도의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 지난주 여론조사에선 김 후보자의 부적합 여론도 과반 안팎에서 오르내리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용혜인 후보자 사

0: 사태는 공소시효 돌격대장 김승원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연막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1: 불리하니 곧바로 용도 폐기했습니다. 이처럼 하자가 많은 임무를
2: 정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 임명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청와대 의중이 공소시효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방증입니다.
3: 결국 김승원 후보자는 민주당의 전방위 엄호를 받으며 청문회장에 섭니다. 다만 민주당이 용혜인 후보자에게 들이댔던 민심의 잣대를 김승원 후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진 따져볼 대목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4: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경기 수원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김 후보자의 이른바 가족조합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대표인 협동조합이 2022년 수원시 사업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평가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정상적인 심사를 거친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5: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과거 검찰 수사 기록을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서 현재 접수된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당시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고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지기 전 법리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 사건을 담당한 검사 등을 수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4: 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A씨가 어제 김민석 대표와 박선원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박 최고위원이 김 대표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이력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김 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의 공익신고에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본질을 왜곡했다며 자신이 브로커 양모 씨와 교제했다거나 미공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주장 역시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5: 네,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또 다른 뇌관은 이 대통령 형사재판 공소 취소 추진 여부입니다.
4: 여기에 검사 정원 축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책 비전과 역량에 대한 검증 역시 쟁점으로 꼽힙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6: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관련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검찰 기소 위법성을 수차례 공개 언급했습니다. 야권은 여러 논란에도 여당의 엄호는 결국 공소 취소를 위함이라고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7: 결국 본인의 공소 취소를 앞장서서 해결해
2: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7: 법무부 장관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6: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동시에 국회의 서면 답변에선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남겼습니다.
8: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2: 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8: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6: 포스트 검찰 체제 출범이 20일도 남지 않은 만큼 새 형사 사법 체계 안착을 위한 역량도 검증 대상입니다. 당장 검찰청을 대신해 들어설 공소청의 조직과 기능부터 안갯 속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검사 정원 현행 유지와 경찰 수사 심사 조직을 사법 통제부로 명명한 데 수정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검찰 개혁 완수라는 상징성 그리고 검사 수사권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라는 과제 사이 새 법무부 수장의 입장이 어느 때보다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8: 검찰을 국민을 위한 인권 보장 기관으로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8: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주권 정부 법무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6: 경찰 중수청과의 협력과 보안수사 요구권 실효성 확보 등 다른 난제들까지 쌓인 가운데 김 후보자가 어떤 답안을 내놓을지 청문회장으로 시선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5: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여야가 김승원 후보자의 적격성 논란을 둘러싸고 또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4: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하락을 고리로 김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였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국민의힘은 한 여론조사에서 30%대로 떨어진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고리로 공세 포문을 열었습니다. 인사 참사가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9: 20대 청년층 지지율이 10%로 기록했습니다.
2: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심리적 탄핵 상태가 아닌가요?
10: 대통령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요구하실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2: 정성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주시는 민심의 소리는 지지율 통해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인사 관련된 부분에서는 청문회 통해서 관련된 말씀.
3: 그러자 민주당은 과거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였다고 맞받았습니다. 검찰 내부 자료를 선택적으로 공개하며 민주당 오빠 게이트로 몰아가고 있다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도 화살을 겨눴습니다.
12: 브로커 양 씨의 녹취에는
2: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2: 박덕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등 국민의 인사들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국민의 인사들은 찾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민주당 인사들만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3: 대입 수시 모집 서버 먹통 사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마감 직전 발생한 서버 마비로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이 1,200여 명으로 추산된 가운데 교육부는 면밀한 구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13: 실제 구제를 해야 될 대상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최교진 교육부 장관입니다.
13: 한 사람도 불리익이 없도록.
3: 감사원의 YTN 지분 매각 감사 결과를 두고도 민주당이 박미통위에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박미통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기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5: 조국 혁신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윤석열 정권의 개입이 공식 확인된 YTN의 불법 매각을 즉시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법원 판단에 이어 감사원까지 YTN 지분 매각 위법성을 확인한 만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4: YTN 대주주인 유진 ENT가 감사원의 지분 매각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음이 명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유진 ENT는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이 매각 방식 결정과 변경 승인 심사는 법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매각 절차를 이유로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5: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던 여성 진행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경찰과 대치 끝에 제압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오늘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살인 예비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5시 20분쯤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식당에서 인터넷 BJ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란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남부의 전략적 도서들을 추가로 장악하며 바브엘만 대부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멘 정부 관계자들은 후티 반군이 최근 하나시 제도의 주요 섬인 대하나시 섬과 소하나시 섬을 장악하고 이곳에 전투 병력을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주카르 섬을 장악했던 후티 반군은 이로써 바브엘만 대부 해협에서 북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해상에 있는 하나시 제도를 완전히 통제하게 됐습니다. 지난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인도 모디 총리가 중국 시진핑 주석을 보며 괜찮냐고 묻는 돌발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다시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는데 시 주석이 갑자기 만찬에 불참한 걸 두고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4: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자격으로 대표연설에 나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몇 마디 이어가는가 싶더니 옆자리를 힐끗힐끗 바라보다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2: 괜찮아요? 괜찮은 거죠? 모디 인도 총리입니다.
14: 모디 총리의 시선을 빼앗은 곳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자리였습니다. 일각에선 생중계 때 나온 이 돌발 장면을 토대로 재차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습니다. 시 주석이 갑자기 기절해 회의장 밖으로 실려나갔고 당일 만찬에도 빠지며 급히 귀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원본 화면을 찾아보면 사실과 다릅니다. 시 주석이 동시통역 장비로 보이는 물건을 손에 쥐고 무언가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을 뿐입니다. 웃으며 손을 흔드는 출국 장면에서도 건강에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2: 시진핑 국가주석은 9월 13일 저녁 제18차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관영 CCTV 보도입니다.
14: 예정된 만찬 일정에 갑자기 불참한 걸 두곤 여전히 뒷말이 무성합니다. 모디와 정상회담 직후 국경, 무역 문제 등에서 노출된 이견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해석입니다. 기념사진을 찍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 주석 옆에 섰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중심의 자리 배치가 될 뻔했는데 모디가 푸틴을 자기 옆으로 불러세우면서 다시 센터를 차지합니다. 브릭스를 반미연대의 전략기구로 삼으려는 중국, 러시아와 이에 제동을 거는 인도의 미묘한 주도권 싸움이 투영된 단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4: 네, 요즘 직장에서 AI 많이 쓰실 겁니다. 이 반복 작업도 빠르게 해주고 필요한 자료도 찾아주면서 이젠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직장인 상당수가 AI 사용 여부를 숨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회계 컨설팅 업체 KPMG가 직원 4만 8천 명에게 물어본 결과 57%가 AI가 만든 결과물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내놓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AI를 쓰면 게으르거나 또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상사가 직원들의 성과물을 보고 AI 사용을 의심하며 부하 직원의 능력이나 성실성을 낮게 평가하다 보니 이렇게 숨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AI로 인해 직원에 대한 평가 기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BBC가 소개한 이 기사에서 직원들은 AI를 활용해 업무 시간이 줄고 더 많은 일을 처리해도 회사가 휴가를 더 주거나 급여를 높여주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기업 관점에서 보면 같은 조건에서 직원들의 생산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높아진 생산성이 직원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AI로 업무 효율이 올라갔지만 AI가 없으면 일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고 또 회사는 높아진 생산성으로 평가 기준을 올려버리면서 AI를 써야 하지만 대놓고 쓰지 못하는 불편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과제가 생겼습니다. 이 성과가 직원의 역량인지 아니면 AI 덕분인지 구분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 사용을 업무 평가 기준으로 넣었더니 직원들이 AI 사용을 숨기거나 또 불필요한 일을 AI에 맡기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업무에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이 과도기적 혼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직장 곳곳에서 규범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 네, 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은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은 넷플릭스가 아니었다면 제작이 무산될 뻔한 작품입니다. 국내 자본이 선뜻 나서지 못한 자리를 글로벌 OTT가 채우면서 위축된 한국 영화 투자 시장의 현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5: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
16: 황금 사자가 아니어서
2: 이창동 영화 감독입니다.
16: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5: 하지만 이 영화는 하마터면 빛을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극장 개봉을 목표로 제작에 나서 영화진흥위원회 중예산 영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정작 나머지 제작비를 댈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17: 작품성은 늘 극찬을 받았지만
2: 영화
17: 최근에 두 편 시와 버닝이 BEP를 넘기는 데 실패했거든요. 뭐 그런 요인들이 아무래도 투자사들이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15: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넷플릭스였습니다. 상업성을 상징하는 글로벌 OTT가 오히려 작가주의 영화에 활로를 열어준 셈입니다.
18: 넷플릭스의 중요한 역할은
2: 김태환 넷플릭스 코리아 영화 담당 디렉터입니다.
18: 만들어져서 세상에 빛을 봐야 했던 영화를 찾아내서 창작자와 함께 이 영화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15: 국내에서 자금을 구하지 못했던 거장의 영화가 넷플릭스를 만나 베니스에서 결실을 맺었고 내년 3월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한국 대표작으로 출품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갑기만 한 건 아닙니다. OTT가 새로운 활로로 떠오른 이면에는 다양한 영화에 돈이 돌지 않는 국내 투자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19: 상업적인 작품
2: 김원식 대중문화 평론가입니다.
19: 이 멀티플렉스 중심의 그런 대형 작품을 제작하고 상영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려움,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15: 가능한 사랑의 성취는 OTT라는 새로운 활로를 보여주는 동시에 다양한 작품이 살아남을 토양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우리 영화계의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위기의 축구 대표팀을 이끌 모레노 임시 감독이 1기 명단에 K리거를 대거 발탁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과 달리 4-4-2 전술을 선택했는데 챗 GPT 활용 논란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 예상대로 서울 공격수 정승원이 모레노 1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7, 8월에만 8골의 도움 3개를 올리며 여름의 사나이로 불리는 정승원은 서울의 단독 선두 질주를 맨 앞에서 이끌었습니다. 같은 팀 골키퍼 구성윤과 인천 김건희, 김천 박태준, 대전 김봉수 등 어느 때보다 K리거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후보군이던 전북 이승우는 제외됐습니다.
2: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건 축구적인 기준입니다. 약 1,700명의 한국 선수들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습니다. 모레노 임시 감독입니다.
1: 깜짝 발탁도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레인저스에서 뛰는 김민수는 김건희, 박태준과 함께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이 밖에 손흥민과 오현규, 이동경, 그리고 미드필더 이강인과 이재성, 황인범 등 기존 월드컵 멤버가 대부분 포함됐고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과 골키퍼도 기존 주축 멤버로 꾸려졌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3백 전술을 고집하던 홍명보 전 감독과 달리 4-4-2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K리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술이기 때문인데 자신의 데이터 분석이 챗 GPT에 의존한다는 건 완전 거짓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2: 누구든 10분 정도만 시간을 들여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당시 내용이 모두 맥락에서 벗어나 왜곡되고 저희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1: 결국 모레노 1기는 K리거 대거 발탁과 4-4-2 전술 선택이 핵심인데 오는 24일 에콰도르전에서 첫 시험대에 오릅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2: 앞서 대담에서 언급된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무선 자동응답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이어 박정현 기자 리포트에 언급된 김승환 장관 후보자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김승환 장관 후보자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 자동응답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5: 안녕하세요.

0: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히말라야 빙하 붕괴로 인한 대규모 홍수로 큰 피해를 본 네팔이 국제사회에 50억 달러, 하나 약 6조 7천억 원 규모의 복구 자금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네팔을 향한 재난 지원을 자선이 아닌 기후 재난에 대한 보상으로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시시르카날 네팔 외무장관은 네팔 대홍수는 네팔이 만들지 않았다라며 중국, 미국, 인도 등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주요 산업국이 네팔과 같은 기후 취약국에 보상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기후 정의, 기후 불평등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기후 정의란 기후 위기를 정의롭게 해결하자라는 뜻으로 기후 위기는 문제를 만든 국가와 피해를 받는 국가가 따로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경제개발을 위해 많은 자원을 쓰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이 기후위기를 책임지게 하고 책임이 적은 국가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자는 거죠. 우리나라 역시 이번 네팔 대홍수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국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 비율은 세계 16위고 1인당 배출량은 네팔의 약 10배에 이르죠. 이런 가운데 네팔 정부는 유엔이 모은 피해 기금 2천만 달러와 별개로 국제사회의 막대한 재건 비용을 기후 불평등에 대한 보상으로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9월 14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8번 A단조 중 3악장 프레스토 조제혁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14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8번 A단조 중 3악장 프레스토 조제혁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주 피아니스트 조제혁의 모차르트 소나타 음반이 발매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모차르트 소나타 전집의 세 번째 음반인데 내년 6월까지 석 달 간격으로 모두 6장의 음반을 계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조제혁이 모차르트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가진 적이 있죠.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0: 2024년에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씁니다. 7월에 두 차례, 11월에 두 차례 모두 네 번의 연주를 통해 전곡을 완주했는데요. 그때 무대에서 쌓은 경험이 이번 전곡 녹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이번 모차르트 음반 발매를 기념하는 리사이틀도 됩니다.
1: 사실 모차르트 연주가 쉽지만은 않은데 기교적으로 어렵지 않은 곡들이지만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0: 우리가 노래 부를 때도 단순한 곡이 더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요.
1: 네, 오랫동안 활발하게 활동해온 중견 피아니스트인 조제혁 씨가 이번에는 자신의 오랜 음악적 경험을 가지고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전체를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조제혁의 모차르트 연주 들어보시죠. 피아노 소나타 5번 G장조 중 3악장 조제혁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피아노 소나타 5번 G장조 중 3악장 조재혁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에스메 콰르텟의 새 음반도 얼마 전에 나왔었죠?
0: 네,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은 에스메 콰르텟의 세 번째 정규 음반인데 에스메 콰르텟은 2016년 독일 쾰른에서 결성된 현악 4중주단으로 2018년 위그머 홀 현악 4중주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국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악 4중주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당시 여성들만으로는 이루어진 이 4중주단으로 화제를 모았다고 해요. 음반 자켓을 보니까 외국인 남성이 한 명 있었고요.
0: 16년 창단 당시에는 4명 모두 한국인 여성 연주자였는데 2023년에 비올라의 김지연이 팀을 떠나고 드미트리 무라스가 합류했다고 하네요.
1: 실내악단 멤버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원래 색깔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크게 없었나 봐요.
0: 새 단원의 합류가 기존의 팀 색깔을 고집하기보다 새로운 관점과 활력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다는 그런 인터뷰 기사가 있네요.
1: 그런데 에스메 콰르텟 활동을 보면 전통적인 현악 4중주 레파토리를 연주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시대 작곡가들이 음악, 특히 여성 작곡가들의 작품을 꾸준히 소개해왔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0: 음반에서도 그런 색깔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음반 To Be Loved에는 우리 작곡가 진은숙의 작품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 음반 옛소리에서는 한국계 작곡가 여수연의 작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음반 누이에서는

0: 한국계 미국인 작곡가 서주리의 신작을 치렀는데 우리 동요 엄마의 누나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라고 하네요.
1: 그렇다면 이번 음반 제목 누이는 누나라는 뜻의 누이였네요.
0: 오, 자 이번 음반 수록곡 보면 이 제목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파니 멘델스존과 펠릭스 멘델스존 남매의 현악 사중주를 나란히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야 누나에서 영감을 받은 우리 작곡가의 신곡도 연주하고 있고요.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의 누나인 파니 멘델스존의 작품입니다. 현악 사중주 G단조 중 3악장 에스메 쿼르텟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핵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겁니다.
2: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되었고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습니다.
1: 지난 8일 지명 이후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0: 시신 앞에 섰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보안수사권 폐지 주장의 취지는 검찰이 아닌 피해자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존중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1: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0: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집중할 때라며 일각의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는데 이번 해명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 반발이 바로 해소될지는 여전히 물음표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2: 조국 혁신당은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착수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해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임병희 대변인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총장을 옹호하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리며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추가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뒤늦게 해명에 나선 건 그저 자리에 집착하기 때문이라며 과거 발언과 행적만으로도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무자격 후보자인 게 확인되는 만큼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민주당 TV에 출연해 안팎의 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이들 세력에게 업혀 전전긍긍하는 것이냐고 비판한 것을 두고는 왜 이렇게 말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AI 속도 조절론과 이번 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 속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하는 등 금융과 조선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류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코스피가 3.3% 내린 6,600선에서 장을 마치며 3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3조 3천억 원, 기관이 1조 2천억 원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하락했고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6% 급락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이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도체 대형주의 외국인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반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해상 운임이 오르고 우리나라에 이어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유와 금융주는 상승했습니다.
5: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수송 중단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에다 이번 주 미국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4: 현재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3.75%인데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우리 시각으로 오는 17일 새벽 발표될 미국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86.7%나 됩니다.
6: 예, 이번 주 미국 FOMC를 앞두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과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하락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코스닥도 2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도 속에 1.7% 내린 80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 순 매도로 최근 1,330원대까지 내렸던 원달러 환율은 1,340원대로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정거래일보다 1원 오른 1,347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전의 전기료 5년 납부 제한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막대한 부채를 끌어안고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력망을 공급해야 하는 한전은 부담이 커졌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7: 한국전력은 메가 프로젝트가 한창 수면 위에 올랐던 지난 7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 25조 원을 1년 만에 미리 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국고채보다 높은

0: 투자를 제한하는 동시에 한전이 이 전기료를 전력망에 우선 투자하면 더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1: 전력망 건설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요금을 선납해 준다면 본인들 공장에 대한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건설에 본인들도 일정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0: 한국전력이 이런 제안을 내놓은 속내엔 부채 부담이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한국전력의 총 부채는 210조 원이 넘습니다. 부채 비율도 400%대 수준이고 하루에 115억 원의 이자를 낼 정도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력망 공급 사업까지 진행하면 재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두 달여 만에 한전의 제안에 답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부 검토 결과 선납 제한 참여가 어렵다고 회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9일 부사장급 인사가 구두로 한전에 거절 의사를 밝혔고 SK하이닉스 역시 비슷한 시기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는데 모두 구체적인 입장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 반도체가 이렇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두 기업으로서는 부담이다. 한전이 제시한 그 이자율도 미국 국채보다도 떨어지는 뭐 한 3, 4% 정도였기 때문에 두 기업으로서는 그렇게 큰 실익이 없었다.
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납 전기료 제한이 무산되면서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부채 경감이라는 두 과제를 짊어진 한전의 고민은 더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3: 배달의 민족과 풀무원, 무신사 등 41개 업체가 물가 불안을 조장하고 탈세한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4: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은 1조 원에 달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5: 추석을 앞두고 국세청이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은 떠넘기고 세금은 탈루한 4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농축수산물 업체와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 업체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은 1조 원 규모입니다. 국세청은 대규모 출혈 경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을 초래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배달의 민족을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배민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 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 거래를 통해 독일 모 회사에 보내면서 국내에서 원천 징수로 내야 할 1천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관계사에 업무 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종합식품업체인 풀무원은 원재료와 물류비 등 제조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올렸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국외 관계사에 거액의 금전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우월한 지위에서 패션 시장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한 패션 플랫폼 업체 무신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3년에서 5년에 걸쳐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양계 농장 11곳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6: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에 원가 절감으로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물건 가격을 높이고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5: 국세청은 법인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해온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4: 검찰이 이란 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타 수조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 현직 경영진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유신 OCI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중동발 위기로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시장 질서를 교란해 수조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

0: 사람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2: 당신은 나의 동반자.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 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와 제네스의 설립자의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 김 후보자를 다시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는 경찰은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지만 공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일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승인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부가 두 사람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검찰 구형을 들을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한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가운데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겁니다. 같은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 후보자는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0: 법원의 신변보호를 요청해 출석 과정에서 보호 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A씨가 그제 김민석 대표와 박선원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의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박 최고위원이 김 대표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이력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김 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과의 사전협의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의 공익 신고에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본질을 왜곡했다며 자신이 브로커 양모 씨와 교제했다거나 미공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주장 역시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여권 내부의 파열음은 오히려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고리로 한 대통령 공개 비판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고 밖으로는 조국 혁신당과의 충돌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2: 지난 주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 출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였습니다.
3: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들 세력에게 엎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까?
2: 그러나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4: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탄핵하려고 하던 그런 식의 어떤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2: 추지사의 발언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는 당내에서도 쏟아졌습니다.
5: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게 집중하시고 오셨으니까 그러지만 저는 경기도지사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 충돌은 민주당 울타리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주말 사이 김민석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나 합당을 거론하면서 지분을 나누는 방식은 구정치라는 취지로 선을 그은 게 발단이 됐습니다.
6: 웬 지분 타령입니까? 정치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겁니까? 조국 혁신당은 김민석 대표가 가진 기득권에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2: 조국 전 대표의 레드팀 행보도 연일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기존 핵심 지지층을 밀어내고 뉴 이재명 중도 보수로 외연을 넓히려 한 전략에 그 원인이 있다고 청와대와 김민석 고를 동시에 직격했습니다. 법력권 결집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여러 현안을 거치며 불거진 내부 갈등이 다시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세 식구 모두 지적 장애인인 가정에서 20대 남성이 숨을 거두고도 가족 누구도 이를 알아채지 못해 며칠간 방치됐던 안타까운 사연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6일 서울 중랑구 빌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남동생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나 시신부패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집에는 엄마와 남동생이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장애 정도가 심해 A씨의 죽음을 알아채지 못해 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 3명만 함께 살던 가정에서 20대 남성이 사실상 고독사한 사연, YTN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정엔 별다른 고정 수입이 없었는데도 동생은 휴대전화 등을 8대나 개통해 매달 수십만 원씩 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장애인을 꼬드겨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 숨진 A씨와 엄마, 남동생. 세모자는 매달 한 명당 50만 원도 안 되는 장애인 연금 등으로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엄마와 남동생보다는 장애 정도가 덜해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원활했던 A씨가 가게를 도맡았습니다.
8: 형이 좀 가장 노릇을 하는 혼자 이끌어 나가고 좀 의젓하게 보였어요.
7: 그런데 형편에 맞지 않는 씀씀이가 포착됐습니다. 남동생 B씨 명의로 2년 전 휴대전화와 태블릿

0: PC,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8대가 개통된 겁니다. 지난달 BC 앞으로 부과된 통신료는 미납액수를 포함해 130만 원이 넘습니다. 이 기기들을 전부 BC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만난 20대 직원이 개통해줬습니다. YTN이 알아보니 일부 단말기는 이 직원이 따로 챙겼고 BC 이름으로 가입한 인터넷과 IPTV를 자신의 집에 설치해 무료로 이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지역복지사 도움을 받아 BC는 지난 5월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대리점 직원을 준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1: 간격이 매우 짧고 아이패드든 이런 액세서리를 추가로 계속 개통하도록 이제 요구를 했고 그 고소인의 발달장애, 심신장애를 이용한 사기라고 충분히
0: 다달이 수십만 원에 이르는 동생 명의 통신비는 가장인 A씨가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2: 생활비를 쓰지 못하고 핸드폰 비용으로 그것을 다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도움 받을 곳이 좀 없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0: 지적장애인의 취약성을 노린 얄팍한 범죄에 무기력하게 노출되면서 A씨는 숨질 때까지 경제적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지난주 대입수시 원서 마감을 앞두고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 두곳 가운데 한 곳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원서 접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수험생 천여 명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원서 접수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4: 지난 11일 수시 원서 접수 마감 10분 전 터진 접수 대행사의 시스템 장애. 이로 인해 1,200여 명으로 추정된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또 마감이 1시간 뒤로 미뤄진 사이 일부 수험생이 대학 경쟁률 발표를 보고 접수를 맞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원서 접수를 위탁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어떤 수험생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 누구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4: 교육부 역시 관리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원서 접수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직접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6: 이번에 또 이런 예기치 않은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 피해 수험생은 16일 오후 6시까지 직접 UA 어플라이 누리집에 들어가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오후 5시 50분 이전에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원서 접수 진행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구제 대상이 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3: 최근 공장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진 HL만도의 본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노동당국은 경영진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안 지키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고용노동부 감독관 10여 명이 상자를 챙겨 HL만도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HL만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러 온 겁니다.
8: 오늘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위주로 혐의 확인하러 나온 거고요.
9: 네.
8: 뭐 다른 혐의도 확인될 수도 있는 거고요.
7: 앞서 지난 7월 HL만도 평택 공장에서는 작업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승모 씨가 기계장치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평택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조성현 대표이사를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HL만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찾는 데 집중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곧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예방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본사와 함께 평택 공장의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 노동당국은 HL만도가 고김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불법 파견을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본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영에 관여해온 정몽원 회장 상대 수사의 속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 정 회장은 고김 씨의 유족에게 중대재해처벌법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태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0: 지금까지 YTN 24를
9: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오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용해인 후보자 사퇴 여파 속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며 업무 배수진을 적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다음 타깃으로 연쇄 낙마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7: 청문정국 최대 분수령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선 구축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야권의 검증 공세는 허위 조작으로 규정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신상 캐기, 모욕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8: 아니면 말고시기의 의혹을 100번 되풀이해도 거짓 선동이 검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7: 특히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벌인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공세 고삐를 쬐는데.
9: 본질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을 겨냥한 정치검찰의 수사, 그리고 그 자료를 다시 꺼내든 캐비넷 정치.
7: 각종 논란 속 용해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당정 지지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정운영 부담이 될 연쇄 낙마만큼은 막겠다며 배수진을 친 모습입니다. 반면 용 후보자 낙마로 한껏 기세가 오른 국민의힘은 이제 김승원 차례라며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신약 로비 의혹은 물론 후보자 가족이 연계된 협동조합 문제까지 각종 의혹을 전방위로 두들겼고 엄호에 나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까지 싸잡아 날을 세웠습니다.
10: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이라는 이유는 결국 공소 취소 아니겠습니까?
7: 무소속

0: 공세는 물론 악화하는 여론까지 반전시킬 수 있는 청문회가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에선 4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지만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증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치러지게 된 가운데 김 후보자를 겨냥해온 한동훈 의원은 청문회장 밖에서 장외 검증에 나설 태세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2: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세울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신청했습니다.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한 식약처 관계자와 제넨셀 전 대표, 주가 조작 피해 주주와 공익 제보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들과 가족협동조합 의혹 관련 수원시 공무원들도 명단에 이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채택은 모두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후보자 본인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3: 인사청문회에는 증인을 그렇게 많이 채택한 적도 별로 없고요.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입니다.
2: 국민의힘은 의혹 당사자를 직접 불러 대질해야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고 맞서왔는데 청문회 닷새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냈어야 강제성이 부여되는 만큼 결국 증인 없이 청문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과거 논란이 컸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는 다른 결과입니다. 2019년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11명, 2022년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4명의 증인이 채택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청문회장에 부를지도 막판까지 관심이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한 의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한 의원 역시 직접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4: 위원이 돼도 좋고 위원이 아니면 그냥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김승원 후보자가 원하지 않습니까? 오빠 독약 로비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짓을 벌인 사람이 대한민국 정의부의 장관이 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2: 다만 현역 국회의원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른 전례가 드문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역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신 인사청문회 당일에도 청문회장 밖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 상황에 맞춰 SNS와 기자회견 등을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증인 없이 열리는 청문회장 내부와 밖에서 펼쳐질 장외 공방까지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청문회장 안팎에서 동시에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후원금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와 제넨셀 창업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4시 반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여야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논란을 둘러싸고 또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하락을 고리로 김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였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6: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국민의힘은 한 여론조사에서 30%대로 떨어진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고리로 공세 포문을 열었습니다. 인사 참사가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7: 20대 청년층 지지율이 10%로 기록했습니다. 민심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심리적 탄핵 상태가 아닌가.
8: 대통령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요구하실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9: 국민들께서 주시는 민심의 소리는 지지율 통해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인사 관련된 부분에서는 청문회 통해서 관련된 말씀.
6: 그러자 민주당은 과거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였다고 맞받았습니다. 검찰 내부 자료를 선택적으로 공개하며 민주당 오빠 게이트로 몰아가고 있다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도 화살을 겨눴습니다.
10: 브로커 양 씨의 녹취에는 권성동, 박덕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등 국민의 인사들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국민의 인사들은 찾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민주당 인사들만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6: 대입 수시 모집 서버 먹통 사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마감 직전 발생한 서버 마비로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이 1,200여 명으로 추산된 가운데 교육부는

0: 면밀한 구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1: 실제 구제를 해야 될 대상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불리익이 없도록.
0: 감사원의 YTN 지분 매각 감사 결과를 두고도 민주당이 박미통위에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박미통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기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여야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재청권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기관 간 협의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재청하면서 기관 간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재재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느냐고 질문하며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골라 다시 재청을 요구하는 건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맞섰습니다. 청와대 추가 검증 기류까지 감지되는 가운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 측에 공감한다고 말했는데 여권 강경파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3: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과거 행적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겁니다.
4: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되었고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습니다.
3: 지난 8일 지명 이후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가 과거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했고 나아가 친윤 의혹까지 제기된다며 초대 중수청장 자리에 앉혀도 되느냐는 겁니다.
5: 수사 기소 분리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성명에 이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3: 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관련 추가 검증까지 지시한 거로 전해지며 사태는 일파만파 번졌고 이에 청문 절차를 앞두고 급히 취재진 앞에 섰단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보안수사권 폐지 주장의 취지는 검찰이 아닌 피해자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존중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4: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3: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집중할 때라며 일각의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는데 이번 해명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 반발이 바로 해소될지는 여전히 물음표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8: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 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 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후원금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와 제넨셀 창업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4시 반 뇌물 공여 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첫날부터 여야는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 불신을 키운 책임을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2: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이름만큼이나 자주 거론된 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각각 대법관 후보 재청과 임명 과정에서 갖는 권한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한 겁니다.
3: 대법원장이 재청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동의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은 임명해야 돼요?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가는 순간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4: 지금 후보자는 지금 된다고 보내고 송봉기 후보자는 안 된다고 반려하고 이렇게 선택적 재재청하는 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2: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파고들었습니다. 대통령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법적 해석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후보자 입장을 따져 물었습니다.
5: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 재판 바로 재개해야 된다고 후보자도 생각하십니까?
2: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 공세로 맞섰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빠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단을 내리는 게 가능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초고속으로 그 심리를 종결짓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한 장본인이라고 인식했다.
2: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의 절차

0: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 조직법 규정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해석이 여지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를 추천한 추천위는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도 법조문에서는 해산된 걸로 보는 게 맞다며 다만 규정의 문언과 별개로 여러 가지 고려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추가 검증 기류까지 감지되는 가운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 측에 공감한다고 말했는데 여권 강경파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1: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과거 행적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겁니다.
2: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되었고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습니다.
1: 지난 8일 지명 이후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가 과거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했고 나아가 친윤 의혹까지 제기된다며 초대 중수청장 자리에 앉혀도 되느냐는 겁니다.
3: 수사 기소 분리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성명에 이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1: 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관련 추가 검증까지 지시한 거로 전해지며 사태는 일파만파 번졌고 이에 청문 절차를 앞두고 급히 취재진 앞에 섰단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보안수사권 폐지 주장의 취지는 검찰이 아닌 피해자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존중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2: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1: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집중할 때라며 일각의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는데 이번 해명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 반발이 바로 해소될지는 여전히 물음표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0: 공소청을 직제안을 수정보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검사 정원 재조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업무 진단을 거쳐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필요에 따라 외부 용역 연구도 맡길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사법통제부는 불송치 사건심사부로 명칭을 바꾸고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는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나란히 열립니다. 청문회에선 두 후보자 모두 비거주 1주택 보유와 관련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일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 동안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넉 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소영 후보자는 서울 홍제동 아파트에 세를 놓은 채 10년 사이 7억 원 상당의 장부상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여권 내부의 파열음은 오히려 더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고리로 한 대통령 공개 비판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고 밖으로는 조국 혁신당과의 충돌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4: 지난 주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 출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였습니다.
5: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들 세력에게 엎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까?
4: 그러나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6: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0: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탄핵하려고 하던 그런 식의 어떤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1: 주지사의 발언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는 당내에서도 쏟아졌습니다.
2: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게 집중하시고 해 오셨으니까 그러지만 저는 경기도지사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 충돌은 민주당 울타리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주말 사이 김민석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나 합당을 거론하면서 지분을 나누는 방식은 구정치라는 취지로 선을 그은 게 발단이 됐습니다.
3: 웬 지분 타령입니까? 정치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겁니까? 조국혁신당은 김민석 대표가 가진 기득권에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1: 조국 전 대표의 레드팀 행보도 연일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기존 핵심 지지층을 밀어내고 뉴 이재명, 중도보수로 외연을 넓히려 한 전략에 그 원인이 있다고 청와대와 김민석 고를 동시에 직격했습니다. 법력권 결집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여러 현안을 거치며 불거진 내부 갈등이 다시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4: 한성수 국무총리는 정부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국민께서 주시는 민심의 소리를 지지율을 통해 잘 듣고 있다며 엄중하고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기 개각 인사와 지지율 하락을 묻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비슷한 질문을 하자 한 총리는 부족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국민께 신뢰를 얻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일은 제대로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사과할 생각 없느냐는 질문에는 사퇴는 본인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 2차 구호대가 어제 홍수 피해가 컸던 네팔 트리슐리강 근처 병원을 방문해 의료와 구호물품 지원을 협의했습니다. 다리가 끊겨서 산길로 돌아가야 했는데 차량이 진흙탕에 빠지는 등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팔 누아코트에서 신호 특파원입니다.
5: 울퉁불퉁 산길을 따라 대홍수가 났던 트리슐리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시간 반을 달리다가 툭 꺼진 길을 만났습니다. 범퍼가 깨지고 바퀴가 빠지자 마을 사람들이 삽을 들고 와서 힘을 보탰습니다. 바닥에 돌을 대고 흙을 다진 뒤 다시 목적지를 향해 출발. 2시간 반을 달리다가 행렬은 두 번째 난관을 만났습니다. 차가 진흙길에 미끄러지면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SUV 차량 한 대에 지나던 주민까지 10명이 매달려서 5번 시도 만에 진창을 겨우 탈출했습니다. 하루 먼저 근처에 와서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2차 정부 구호대가 트리슐리 병원에 도착한 건 3시간 반 만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를 만나 이곳에 온 이재민 350명 중 아직 치료받고 있는 18명의 상태도 점검했습니다. 트리슐리 병원에서는 도로가 연결되는 것이 급선무이고 약품과 전염병 백신, 심리 치료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6: And so mostly we are mostly worried about now about the communicable diseases. Right now.
5: 우리 구호대는 준비한 의료 용품을 전달하고 근처 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수용 시설도 둘러봤습니다. 2차 구호대의 활동 기간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 구호대의 활동은 이 실종자 수색보다는 구호 물품 전달과 현장 조사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누아코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5: 오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6: 용혜인 후보자 사퇴 여파 속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며 엄호 배수진을 쳤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다음 타깃으로 연쇄 낙마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7: 청문전국 최대 분수령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선 구축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야권의 검증공세는 허위 조작으로 규정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신상 캐기, 모욕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8: 아니면 말고시기의 의혹을 100번 되풀이해도 거짓 선동이 검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7: 특히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벌인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며 공세 고삐를 쬐는데
9: 본질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을 겨냥한 정치검찰의 수사 그리고 그 자료를 다시 꺼내든 캐비넷 정치
7: 각종 논란 속 용혜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당정 지지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정운영 부담이 될 연쇄 낙마만큼은 막겠다며 배수진을 친 모습입니다. 반면 용 후보자 낙마로 한껏 기세가 오른 국민의힘은 이제 김승원 차례라며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신약 로비 의혹은 물론 후보자 가족이 연계된 협동조합 문제까지 각종 의혹을 전방위로 두들겼고 엄호에 나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까지 싸잡아 날을 세웠습니다.
10: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이라는 이유는 결국 공소 취소 아니겠습니까?
7: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김생이사, 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이 죽는다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고 친 한동훈계는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에 이어 호남 향후 회장 부녀에 대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새로 꺼내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11: 호남 향후 회장으로서 선거 때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은성으로 이런 특혜 채용을 해준 게 아니냐.
7: 집권여당으로선 용혜인 후보자에 이은 연쇄 낙마만큼은 결사 저지하겠다는 각오지만 야권의 사생결단 공세는 물론 악화하는 여론까지 반전시킬 수 있는 청문회가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 이번 인사청문 슈퍼위크에서 가장 주목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후보자 각종 의혹 관련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6: 식약처 청탁 의혹부터 가족 특혜 논란까지 청문회에서 납득할 해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승원 후보자. 각종 의혹과 함께 사의검토 질문에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돌파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13: 30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재판과 또 변호와 또 경찰에서 인권이

0: 정황이 포착되며 해명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 오빠 독약 로비를 공익이다라고 주장하기로 그렇게 우기기로 마음을 정하고 국민과 맞서고 있습니다.
0: 이른바 3인 셀카 관련 김 후보자와 사진 속 정모 판사의 친분 관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 판사가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정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일해 보훈성 채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2: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 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0: 배우자가 운영해온 사회적 협동조합이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긴 뒤 정부 지원을 받고 가족을 채용해 수억 원대 급여를 줬다는 특혜 논란, 또 자녀 위장 전입 의혹과 성폭행 가해자 변호, 음주운전 이력증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 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에서는 4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지만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4: 증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치러지게 된 가운데 김 후보자를 겨냥해온 한동훈 의원은 청문회장 밖에서 장외 검증에 나설 태세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5: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세울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신청했습니다.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한 식약처 관계자와 제넨셀 전 대표, 주가 조작 피해 주주와 공익 제보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들과 가족협동조합 의혹 관련 수원시 공무원들도 명단에 이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채택은 모두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후보자 본인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6: 인사청문회에는 증인을 그렇게 많이 채택한 적도 별로 없고요.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입니다.
5: 국민의힘은 의혹 당사자를 직접 불러 대질해야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고 맞서왔는데 청문회 닷새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냈어야 강제성이 부여되는 만큼 결국 증인 없이 청문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과거 논란이 컸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는 다른 결과입니다. 2019년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11명, 2022년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4명의 증인이 채택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청문회장에 부를지도 막판까지 관심이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한 의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한 의원 역시 직접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1: 위원이 돼도 좋고 위원이 아니면 그냥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김승원 후보자가 원하지 않습니까? 오빠 독약 로비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짓을 벌인 사람이 대한민국 정의부의 장관이 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5: 다만 현역 국회의원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른 전례가 드문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역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신 인사청문회 당일에도 청문회장 밖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 상황에 맞춰 SNS와 기자회견 등을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 증인 없이 열리는 청문회장 내부와 밖에서 펼쳐질 장외 공방까지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청문회장 안팎에서 동시에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와 제넨셀 설립자의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4: 김 후보자를 다시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는 경찰은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지만 공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일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승인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부가 두 사람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검찰 구형을 들을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한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가운데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겁니다. 같은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 후보자는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부지검은 경찰 수사팀에 양 씨와 강 씨의 뇌물공여 약속 혐의 공소장만 제공했는데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나머지 내밀한 수사 기록은 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기록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브로커 양 씨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 씨는 법원의 신변보호를 요청해 출석 과정에서 보호 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첫날부터 여야는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2: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 불신을 키운 책임을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이름만큼이나 자주 거론된 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각각 대법관 후보 재청과 임명 과정에서 갖는 권한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한 겁니다.
3: 대법원장이 재청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동의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은 임명해야 돼요?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가는 순간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4: 지금 후보자는 지금 된다고 보내고 송봉기 후보자는 안 된다고 반려하고 이렇게 선택적 재재청하는 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2: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파고들었습니다. 대통령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법적 해석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후보자 입장을 따져 물었습니다.
5: 진행 중인은 형사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 재판 바로 재개해야 된다고 후보자도 생각하십니까?
2: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 공세로 맞섰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빠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단을 내리는 게 가능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초고속으로 그 심리를 종결짓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한 장본인이라고 인식했다.
2: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의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단 말 외에는 대부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처남 소유의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살며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7: 법조인으로서 그걸 몰랐다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송구합니다만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김성수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이 없던 것도 여야 설전이 오간 이유였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다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8: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뜨면 유난히 불 덮여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추워. 우스워 보이기 싫어서 핑계를 빼고 누워. 언제나 불안 속에 살아 뜨거워. 그래서 내게 보내나봐 차가운 시선. 이 세상 어디도 날 위한 곳은 없어. 도망치듯 집으로 두 발을 움직여. Stop it, 거의 너무 그만 닿고 일어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9월 15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오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1: 용해인 후보자 사퇴 여파 속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며 엄호 배수진을 쳤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다음 타깃으로 연쇄 낙마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 청문정국 최대 분수령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선 구축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야권의 검증공세는 허위 조작으로 규정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신상캐기, 모욕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3: 아니면 말고시기의 의혹을
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3: 거짓 선동이 검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2: 특히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청탁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벌인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며 공세 고삐를 쬐는데
5: 본질은 분명합니다.
4: 서미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5: 야당을 겨냥한 정치검찰의 수사 그리고 그 자료를 다시 꺼내든 캐비넷 정치
2: 각종 논란 속 용해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당정 지지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정운영 부담이 될 연쇄 낙마만큼은 막겠다며 배수진을 친 모습입니다. 반면 용 후보자 낙마로 한껏 기세가 오른 국민의힘은 이제 김승원 차례라며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신약 로비 의혹은 물론 후보자 가족이 연계된 협동조합 문제까지 각종 의혹을 전방위로 두들겼고 엄호에 나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까지 싸잡아 날을 세웠습니다.
6: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이라는 이유는 결국 공소 취소 아니겠습니까?
2: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김생이사, 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이 죽는다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고 친 한동훈계는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에 이어 호남 향후 회장 부녀에 대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새로 꺼내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7: 호남
4: 박정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훈성으로 이런 특혜 채용을 해준 게 아니냐.
2: 집권 여당으로선 용해인 후보자에 이은 연쇄 낙마만큼은 결사 저지하겠다는 각오지만 야권의 사생결단 공세는 물론 악화하는 여론까지 반전시킬 수 있는 청문회가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에선 40명 넘는 증인을 신청했지만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1: 증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치러지게 된 가운데 김 후보자를 겨냥해온 한동훈 의원은 청문회장 밖에서 장외 검증에 나설 태세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세울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신청했습니다.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한 식약처 관계자와 제네셀 전 대표, 주가조작 피해 주주와 공익 제보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들과 가족협동조합 의혹 관련 수원시 공무원들도 명단에 이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채택은 모두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후보자 본인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9: 인사청문회에는 증인을
4: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9: 별로 없고요.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입니다.
8: 국민의힘은 의혹 당사자를 직접 불러 대질해야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고 맞서왔는데 청문회 닷새 전까지 출석 요구

0: 사람이 대한민국 정의부의 장관이 되는 것을 맡겠습니다.
1: 다만 현역 국회의원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른 전례가 드문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역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신 인사청문회 당일에도 청문회장 밖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 상황에 맞춰 SNS와 기자회견 등을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증인 없이 열리는 청문회장 내부와 밖에서 펼쳐질 장외 공방까지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청문회장 안팎에서 동시에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후원금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와 제넨셀 창업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4시 반 뇌물 공여 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런 가운데 양씨측 변호인은 어제 재판부에 양 씨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추가 검증 기류까지 감지되는 가운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 자신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 측에 공감한다고 말했는데 여권 강경파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과거 행적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겁니다.
6: 윤석열
7: 김지용
6: 정부가
7: 초대 중수청장
6: 출범한
7: 후보자입니다.
6: 후 이루어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되었고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습니다.
5: 지난 8일 지명 이후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가 과거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했고 나아가 친윤 의혹까지 제기된다며 초대 중수청장 자리에 앉혀도 되느냐는 겁니다.
8: 수사 기소 분리를
7: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8: 강력하게
7: 의원입니다.
8: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성명에 이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5: 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관련 추가 검증까지 지시한 거로 전해지며 사태는 일파만파 번졌고 이에 청문 절차를 앞두고 급히 취재진 앞에 섰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보안수사권 폐지 주장의 취지는 검찰이 아닌 피해자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존중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6: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7: 김지용 초대
6: 수사와
7: 중수청장
6: 기소가
7: 후보자입니다.
6: 분리되어야 한다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5: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집중할 때라며 일각의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는데 이번 해명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 반발이 바로 해소될지는 여전히 물음표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편안을 두고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전 대표는 어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잘 조정된 줄 알고 순방을 갔는데 이후 다시 확인해 보니 자신의 뜻과 달라서 수정 지시를 한 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시탐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에 이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은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 중앙아시아 5개국 릴레이 정상 외교를 이어갑니다.
4: 내일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참가국들과 본격적인 양자회담 일정에 돌입한 겁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이재명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나눕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가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빈 자격으로 방한했습니다.
10: 주황아시아 중에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우주

0: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대한민국의 더없이 소중한 친구이자 또 핵심 파트너입니다.
1: 역사가 보여주듯 양국 관계는 정치적 부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등하고 호혜적이며 우호적인 관계를 변함없이 이어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입니다.
2: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13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빈 만찬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오늘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내일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정상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이후 5개국 정상은 16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상회의에서 한자리에 모여 전략적 협력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가 일회성 정상회교를 넘어 지속가능한 다자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핵심 광물, 에너지 자원과 우리의 탐사 가공 기술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원과 인프라에 집중했던 협력을 AI와 기후변화 대응 등 첨단 친환경 분야로 확장해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YTN 이미진입니다.
3: AI 속도 조절론과 이번 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속에 우리 증시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4: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하는 등 금융과 조선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코스피가 3.3% 내린 6,600선에서 장을 마치며 3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3조 3천억 원, 기관이 1조 2천억 원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하락했고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6% 급락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이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도체 대형주의 외국인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반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해상 운임이 오르고 우리나라에 이어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유와 금융주는 상승했습니다.
6: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수송 중단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에다 이번 주 미국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5: 현재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3.75%인데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우리 시각으로 오는 17일 새벽 발표될 미국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86.7%나 됩니다.
1: 예, 이번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7: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과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코스닥도 2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도 속에 1.7% 내린 80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 순 매도로 최근 1,330원대까지 내렸던 원달러 환율은 1,340원대로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정거래일보다 1원 오른 1,34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3: 한국거래소의 애프터마켓 거래대금이 개장 첫날인 어제 2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첫 선을 보인 애프터마켓의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각각 1조 8천억 원과 7,224만 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각각 1조 3천억 원과 2,217만 주, 코스닥의 거래대금과 거래량은 각각 4,924억 원과 5,006만 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전에 전기료 5년 납부 제한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막대한 부채를 끌어안고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력망을 공급해야 하는 한전은 부담이 커졌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한국전력은 메가 프로젝트가 한창 수면 위에 올랐던 지난 7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 25조 원을 1년 만에 미리 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국고채보다 높은 이자를 제안하는 동시에 한전이 이 전기료를 전력망에 우선 투자하면 더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9: 전력망 건설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박창렬 한국전력기획처장입니다.
9: 본인들 공장에 대한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건설에 본인들도 일정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8: 한국전력이 이런 제안을 내놓은 속내엔 부채 부담이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한국전력의 총 부채는 210조 원이 넘습니다. 부채 비율도 400%대 수준이고 하루에 115억 원의 이자를 낼 정도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력망 공급 사업까지 진행하면 재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두 달여 만에 한전의 제안에 답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부 검토 결과 선납 제한 참여가 어렵다고 회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9일 부사장급 인사가 구두로 한전에 거절 의사를 밝혔고 SK하이닉스 역시 비슷한 시기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는데 모두 구체적인 입장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0: 반도체가 이렇게 김대중
1: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10: 좀 떨어진다 그러면 두 기업으로서는 부담이다. 한전이 제시한 그 이자율도 미국 국채보다도 떨어지는 뭐 한 3-4% 정도였기 때문에 두 기업으로서는 그렇게 큰 실익이 없었다.
8: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납 전기료 제한이 무산되면서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부채 경감이라는 두 과제를 짊어진 한전의 고민은 더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4: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2차 조정이 진행됩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렸던 첫 조정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다시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때 17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시급을 7.85%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그럴 경우 해마다 5천억 원 넘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 체계 개편으로 10.32%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2차 조정마저 결렬되면 다음 날 첫자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과천 아파트 비거주 논란은 물론 경제 도약 방안에서부터 재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예상됩니다.
4: 공사비 문제로 지연돼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 노선이 오늘 착공됩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에서부터 상록수역까지 86.6km에 총 사업비 5조 원이 투입되는데요. 완공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30분, 수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 3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3: 임단협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포스코 노사가 오늘 교섭을 재개합니다. 노조는 교섭에 진전이 없자 지난 9일부터 48시간 1차 부분 파업을 벌이는 등 창사 이래 처음 파업을 했습니다.
4: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 기술보증기금이 오늘 유니콘 브릿지 1조 클럽 1차 포럼을 엽니다. 선배 기업들의 경험과 성장 비결을 공유해 유니콘 브릿지 참여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3: 감사원은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지난 2023년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공공기관의 지분 일부 매각 방침을 전량 매각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며 두 기관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등 관련자 2명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공수처에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두 기관이 경쟁 입찰을 통해 YTN 지분을 시장 주가, 매각 주관사가 제시한 가치평가 금액과 양 기관이 정한 예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지분을 매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YTN 주식이 저가에 매각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자율성 침해 이유에서 당시 방통위원장은 산업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략 매각을 요구했고 차관은 다음 날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 매각 주관사 관계자를 불러 전략 매각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 YTN 대주주인 유진 ENT는 감사원의 지분 매각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최다익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음이 명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유진 ENT는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이 매각 방식 결정과 변경 승인 심사는 법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매각 절차를 이유로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이 YTN 주식이 저가에 매각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입찰 인수 과정에 대해서도 어떠한 위법 판단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3: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2: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3: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2: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4: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5: 듀엣토의 더 클래식.
16: 9월 15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7: 모차르트의 이도메네오 서곡,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0: 9월 15일 화요일 듀엣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이도메네오 서곡,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0: 사이먼 레틀과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은 꽤 익숙한 조합이죠. 사이먼 레틀은 2018년 베를린 필에서 물러난 뒤 런던으로 옮겨 런던 심포니를 맡았습니다. 2023년부터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에도 함께 우리나라를 찾았는데요. 올해 11월에도 다시 내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1: 네, 보통 가을부터 연말까지가 외국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여러 오케스트라들의 이 공연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을 음악회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우선 다음 달에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빈필이 우리나라를 찾고요. 10월 25일 서울, 26일 부산에서 공연하는데 지휘자는 투간 소키예프,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협연자로 함께합니다.
1: 투간 소키예프는 이 빈필하모닉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지휘자잖아요.
0: 맞습니다. 지난해 여름 쉔부른 궁전에서 열리는 여름밤 음악회를 지휘하기도 했고요. 바로 그 조합으로 이번에 한국을 찾게 된 겁니다.
1: 그러고 보면 소키예프는 2027년 빈필 신년 음악회 지휘자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2025년 여름밤 음악회, 2026년 가을 아시아 투어, 2027년 신년 음악회에서 계속해서 빈필을 지휘하게 되는 거고요.
0: 그런 만큼 이번 내한 공연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죠.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협연을 맡아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연주하고 2부에서는 브람스의 교향곡 2번을 연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작년에 있었던 여름밤 음악회 실황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꽃의 왈츠, 투간 소키예프가 지휘하는 빈필의 연주입니다.

0: 이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꽃의 왈츠, 토간소키에프가 지휘하는 빈필의 연주였습니다.
1: 올 가을에는 바이에른과 빈필 말고도 다른 오케스트라에 내한 공연도 있습니다.
0: 맞아요. 마리나 알소비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인데요. 오는 11월에 인천과 서울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피아노 협연은 임윤찬이 맡고요.
1: 마리나 알소비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0: 그렇습니다. 2022년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임윤찬 씨가 이 화제를 모으면서 우승했잖아요. 결선에서 임윤찬 씨의 연주를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나 알소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때 결선에서 연주했던 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입니다.
1: 그러니까 4년 전 콩쿠르에서 세계 음악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그 무대를 이번에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다시 듣게 되는 겁니다.
0: 그때 그 실황일 것 같은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었던 것
1: 오.
0: 같아요. 아, 그 콩쿠르 보는 느낌이 들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0: 그러니까.
1: 이 마리나 알소비에게도 특별한 무대가 될것 같은데 당시에는 콩쿠르 결선에서 만났던 피아니스트와 지휘자였다면 이번에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나의 완성된 음악적 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0: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은 그때 있었던 그 음악은 어땠을까가 가장 궁금할 테니까
1: 그렇죠.
0: 지금 어떻게 한다보다 그때 어떻게 했다를 조금 더 들려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은 해봐요.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시죠.
0: 2022년 반클라이번 콩쿨 실황 준비했어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중 1악장. 임윤찬의 피아노 마리나 알소비 지휘하는 포트워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뒤덕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새벽 2시를 앞둔 시각이었습니다. 경찰서로 아주 다급한 신고가 한 건 들어왔죠.
2: 예, 119입니다.
3: 여기 수성군데요. 외제차 한 대가 운전하는 게 너무 위험해 보여요. 음주운전 같기도 하고.
1: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 119입니다.
3: 지금 폭행이 벌어지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2: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1: 예상하셨겠지만 두 신고의 중심엔 음주운전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길을 막았지만 운전자는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도주 무려 20km가량 이어졌죠.
2: 당장 멈추고 나오세요! 차에서 내리세요!
4: 에이씨, 안 되겠다! 한번 해보자 이거지!
1: 그렇게 한참 대치가 이어졌고 이를 막던 경찰관 한 명은 대퇴부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차량 타이어를 향해 실탄 네 발을 발사했죠.
2: 이제 그만하고 나오세요!
4: 오지 마! 오지 말라고!
2: 안 되겠다. 테이저건 준비해!
1: 그렇게 실탄에 테이저건까지 동원되고서야 한밤중에 추격전은 끝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혼자도 아니었죠. 조수석엔 30대 여성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짚어봐야 할 법적 쟁점들이 제법 많은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안광휘 변호사입니다.
1: 아, 진짜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건 경위부터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시죠.
5: 네,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새벽 장소는 대구입니다. 새벽 1시 41분쯤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외제차가 있다 이러면서 112에 신고를 합니다. 채 10분도 안 돼서 이번엔 택시기사가 승객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서 또 신고를 하는데 그 두 신고가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30대 남성 A씨의 차량을 순찰차로 가로막았지만 A씨는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달아났고요. 새벽 2시 3분쯤에는 북구 99터널 부근에서 5톤가량 되는 탑차와 접촉사고를 내고도 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추적 끝에 북구 주거지 앞에서 차를 에워쌌지만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30분 넘게 대치하다 다시 도주를 시도하면서 주차 차량들과 경찰차를 잇따라 들이받게 됩니다.
1: 자, 이 과정에서 뭐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경찰관 분이 또 많이 다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5: 네,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네. A씨가 다시 차를 몰고 빠져나가려는 과정에서 막아서던 경찰관 한 명이 차량에 치였습니다. 대퇴부, 그러니까 허벅지 뼈가 골절되는 중상이었고 지금도 병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공포탄을 한 발 쏘고 그래도 멈추지 않자 앞뒤 타이어를 향해 실탄 네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제야 차가 멈췄고 A씨가 내리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새벽 2시 45분에 동승자 30대 여성 B씨와 함께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음주 측정을 거부하긴 했습니다. 술 냄새는 진동했는데 수치는 확인이 안 된 겁니다.
1: 워낙 뭐 여러 일이 한꺼번에 벌어진 사건이라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 이 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들부터 한번 알려주시죠.
5: 네, 현재 알려진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라고 있는데요. 이 죄의 적용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경찰이 직무를 하고 있는데 차량으로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거거든요. 특수가 붙는 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썼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음주 측정 거부고요. 세 번째는 차량 송괴인데 파손 차량이 일반 차량 9대 그리고 경찰차 2대 모두 11대입니다. 순찰차는 공용 물건이라 더 무겁게 다뤄질 거고요. 네 번째는 사고를 내고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택시기사 폭행 신고한 부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 B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아니 이 경찰관분이 대퇴부 골절이 됐다고 하는데 대퇴부가 사실 신체에서 가장 단단한 뼈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골절이 될 정도면 굉장히 강한 충격을 했다는 거고 사실 사람이 앞에서 막고 있는데 차를 이용해서 밀어버렸다는 거는 아 이거는 살인미수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이게 수사나 진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뭐 미필적 고의라든가 이런 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될 수도 있고요.
1: 네.
5: 그거는 차차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운전자 함께 타고 있던 여성 음주 측정 거부 이런다고 음주운전 처벌 피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측정 거부가 당연히 처벌 면에서 일반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죠?
5: 네 맞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를 한다고 해서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음주 측정 거부는 그 자체가 독립된 범죄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건 재판부의 시각입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성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1: 아마 이런 법적인 부분을 뭐 몰라

0: 쓸수 있나 싶은데요.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을 수는 있겠네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수치가 뭐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거부가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혹시라도 측정 거부가 오히려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1: 아주 제한적으로는 있습니다. 뭐 측정을 거부하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남지 않으니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치가 크게 나와서 가중처벌 받느니 차라리 거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손해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거부죄 형량 자체가 무겁고 영장을 받아 강제로 체열할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이 사건처럼 다른 혐의가 많으면 사실상 뭐 거부를 한다고 해서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무거워 보이는 대목은 도주를 막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서 대퇴부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힌 부분. 이건 단순 교통사고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 네, 말씀대로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부주의, 그러니까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관이 눈앞에서 막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차를 몰아 빠져나가려고 한 거예요. 부주의가 아니라 공물을 힘으로 뚫고 나가려고 한 고의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은 3년 이상의 징역인데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0: 네.
1: 애초에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죠. 교통사고가 아니라 폭력범죄에 가깝게 다뤄진다고 보면 됩니다.
0: 네. 근데 이 운전자가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빠져나가려다가 사고가 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그런 진술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의의 여부를 좀 다투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고의의 여부 때문에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아니면은 경찰관 분이 또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과는 무관하게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1: 네, 고의란 결과,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 앞을 막고 있는데 차를 움직이면 누구든 다칠 수 있다는 건 예견이 가능한 거라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가려던 것뿐이다 이런 해명은 큰 힘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반대로 처음부터 뭐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까지 있었다고 인정되면 특수상해나 뭐 살인미수 말씀하셨던
0: 네.
1: 그런 것까지 더 무거운 죄까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자, 그나저나 이 사건 차량 피해가 만만치 않아요. 일반 차량과 경찰차를 합쳐서 말씀하신 대로 11대가 파손이 됐습니다. 아, 이 정도의 막대한 물적 피해, 개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그런 사건인데 형사재판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1: 영향이 크다고 볼수 있죠. 첫 번째로 피해 규모 자체가 일반 형사 사건에서 양형에 좀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벽에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 11대가 부서졌다면 금액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니까요. 두 번째로는 실무에서 더 중요한 건 피해 회복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죄는 뭐그 3년 이상 징역이지만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형을 깎아준다고 하면은 뭐 집행유예까지도 가능 뭐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는데요. 그 참작 사유의 핵심이 어찌됐든 간에 피해 회복일 것이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차주분들 그다음에 다친 경찰관 뭐 이런 분들과 합의가 됐는지가 뭐 결정적으로 보이긴 할 텐데. 피해자가 10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뭐 현실적으로 다 합의를 보기에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0: 이번 사건이 더 심각하게 느껴졌던 게 제압 과정에서 실탄이 사용이 됐고 테이저건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번에 뭐 다행히 그러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실탄에 의해서 뭐 이럴 경우에 경찰도 법적인 책임을 질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얼마나 또쓸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미리 정리가 돼야 범죄자들을 좀 빠르고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1: 네, 이론적으로는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라면 인정되기 좀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는데요.

0: 경찰이 무기나 테이저건을 쓸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뭐꼭 써야 했느냐 이런 필요성이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썼어야 했느냐 상당성. 그러니까 필요성, 상당성 이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뭐 지나치게 이게 과했다 이러면 위법한 직무집행이 되고 경찰관 개인은 형사 책임, 국가는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상대 그 피의자가 이미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람이고 경찰관이 골절상을 입은 뒤였고요. 계속 달아나면 시민들이 더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탄을 사람이 아니라 타이어를 향해 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공포탄부터 쏘면서 단계를 좀 밟았다. 요런 점들 뭐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하면은 상당성을 인정받을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찰관들의 행동이 정당한 직무 집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크러쉬와 태연의 잊어버리지 마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인사청문 슈퍼위크죠.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인사는 단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의혹이 많고 사안도 무거워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식약처 청탁 의혹부터 가족 특혜 논란까지 청문회에서 납득할 해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승원 후보자. 각종 의혹과 함께 사의검토 질문에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돌파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4: 30년 동안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4: 그리고 재판과 또 변호와 또 경찰에서 인권위원 등 그런 모든 경험이 새로운 형사사업체계 정착에 소중하게 잘 쓰여지기를.
3: 김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식약처 청탁 의혹이 꼽힙니다. 2021년 10월 김 후보자가 친한 후배라고 인정한 사업가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속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후보자는 공익 목적으로 민원을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임상계획 승인 전후 양 씨 등 관계자들이 지분을 팔거나 투자를 받아 수익을 거둔 정황이 포착되며 해명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5: 오빠 독약 로비.
0: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5: 라고 주장하기로 그렇게 우기기로 마음을 정하고 국민과 맞서고 있습니다.
3: 이른바 3인 셀카 관련 김 후보자와 사진 속 정모 판사의 친분 관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판사가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정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일해 보훈성 채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4: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4: 입법 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3: 배우자가 운영해온 사회적 협동조합이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긴 뒤 정부 지원을 받고 가족을 채용해 수억 원대 급여를 줬다는 특혜 논란, 또 자녀 위장 전입 의혹과 성폭행 가해자 변호, 음주운전 이력증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 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이런 의혹 말고도 핵심 쟁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추진 여부입니다.
2: 여기에 검사 정원 축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책 비전과 역량에 대한 검증 역시 쟁점으로 꼽힙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관련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검찰 기소 위법성을 수차례 공개 언급했습니다. 야권은 여러 논란에도 여당의 엄호는 결국 공소 취소를 위함이라고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7: 결국
0: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7: 앞장서서 해결해 줄 행동대장 법무부 장관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6: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동시에 국회의 서면 답변에선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남겼습니다.
4: 개별 사건의
0: 공소 유지는 법무부 장관
4: 그 공판
0: 후보자입니다.
4: 검사가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6: 포스트 검찰 체제 출범이 20일도 남지 않은 만큼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역량도 검증 대상입니다. 당장 검찰청을 대신해 들어설 공소청의 조직과 기능부터 안개 속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검사 정원 현행 유지와 경찰 수사심사 조직을 사법통제부로 명명한 데 수정,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라는 상징성, 그리고 검사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라는 과제 사이, 새 법무부 수장의 입장이 어느 때보다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4: 검찰을 국민을 위한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4: 거듭나게.

0: 어저께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며 엄호의 배수진을 쳤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다음 타깃으로 연쇄 낙마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 청문전국 최대 분수령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선 구축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야권의 검증공세는 허위 조작으로 규정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신상 캐기, 모욕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2: 아니면 말고시기 의혹을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2: 거짓 선동이 검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1: 특히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벌인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공세 고삐를 쟀는데
4: 본질은 분명합니다.
3: 서미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4: 야당을 겨냥한 정치검찰의 수사 그리고 그 자료를 다시 꺼내든 캐비넷 정치
1: 각종 논란 속 용혜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당정 지지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정운영 부담이 될 연쇄 낙마만큼은 막겠다며 배수진을 친 모습입니다. 반면 용 후보자 낙마로 한껏 기세가 오른 국민의힘은 이제 김승원 차례라며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신약 로비 의혹은 물론 후보자 가족이 연계된 협동조합 문제까지 각종 의혹을 전방위로 두들겼고 엄호에 나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까지 싸잡아 나를 세웠습니다.
5: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이라는 이유는 결국 공소 취소 아니겠습니까?
1: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김생이사, 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이 죽는다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고 친 한동훈계는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에 이어 호남 향후 회장 부녀에 대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새로 꺼내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6: 호남 향후 회장으로서 선거 때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3: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고은성으로 이런 특혜 채용을 해준 게 아니냐.
7: 집권여당으로선 용혜인 후보자에 이은 연쇄 낙마만큼은 결사 저지하겠다는 각오지만 야권의 사생결단 공세는 물론 악화하는 여론까지 반전시킬 수 있는 청문회가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8: 오늘 국회에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나란히 열립니다. 청문회에서는 두 후보자 모두 비거주 1주택 보유와 관련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영일 후보자는 대미 투자협상과 미래대응기금,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이 또 이소영 후보자는 노란봉투법 같은 현안을 놓고 의원 시절 정책 기조와 후보자 발언 사이의 간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도 주목을 받는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와 제넨셀 설립자의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0: 김 후보자를 다시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는 경찰은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지만 공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일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승인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부가 두 사람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검찰 구형을 들을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한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가운데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겁니다. 같은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 후보자는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부지검은 경찰 수사팀의 양 씨와 강 씨의 뇌물공여 약속 혐의 공소장만 제공했는데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나머지 내밀한 수사 기록은 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브로커 양 씨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 씨는 법원의 신변 보호를 요청해 출석 과정에서 보호 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어제 진행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재청권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기관 간 협의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대법관

0: 임명을 제청하면서 기관 간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골라 다시 제청을 요구하는 건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맞섰고 이 대통령이 받던 재판들이 중지된 법적 근거를 따져 물으며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영 후보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0: 자신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공감한다고 말했는데요. 여권 강경파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기해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과거 행적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겁니다.
3: 윤석열 정부가
4: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입니다.
3: 이루어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되었고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습니다.
2: 지난 8일 지명 이후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가 과거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했고 나아가 친윤 의혹까지 제기된다며 초대 중수청장 자리에 앉혀도 되느냐는 겁니다.
5: 수사 기소 분리를 강력하게
4: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사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성명에 이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2: 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관련 추가 검증까지 지시한 거로 전해지며 사태는 일파만파 번졌고 이에 청문 절차를 앞두고 급히 취재진 앞에 섰단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보안수사권 폐지 주장의 취지는 검찰이 아닌 피해자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존중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3: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4: 중수청장 후보자입니다.
3: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2: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집중할 때라며 일각의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는데 이번 해명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 반발이 바로 해소될지는 여전히 물음표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1: 네, 이번에 미국으로 와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인공지능 개발 속도 조절론이 퍼져나가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 불편한 것 같은데요. 이런 주장은 사기라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반발하는 중입니다. 이게 중간선거는 물론이고 미중 정상회담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가 AI 개발 속도 조절론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요?
6: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최근 업계의 주장을 역겨운 음모라고 규정하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AI와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역겨운 음모가 있으며 이를 기뻐할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썼습니다. 미국이 AI 경쟁에서 현재 중국을 앞서고 있는데 규제를 강화하면 중국에 혜택이 갈 거란 논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부정적 세력이 일어나지 않을 일을 부각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7: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AI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AI가 세계를 장악하고 인류를 파괴하며 온갖 나쁜 일을 벌일 거라는 주장은 사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방금 중국이 AI나 AI의 미래를 가로막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거라고 발표했다며 견제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규제를 요구한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를 완벽한 작은 천사인 척하고 있다고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도 AI 위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대형 기업들이 스스로 정부에 규제를 요청하는 상황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면 이미 시장을 장악한 대기업에는 유리하고 후발주자의 진입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를 트로이 목마에 비유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7: 여러 AI 대기업들이 정부에 자신들을 규제해달라고 하는 게 이상합니다. 제게는 일종의 트로이 목마처럼 느껴집니다. JD 벤스, 미 부통령입니다.
6: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안전 문제 때문에 AI 개발 자체에 제동을 걸기보다는 중국보다 앞선 상태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1: 네, 이런 상황 속에서 AI가 11월 중간선거의 새로운 쟁점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다고요?
6: 네, AI 논쟁이 기존의 일자리 감소와 데이터 센터 전기요금 문제를 넘어 이제는 인간이 AI를 계속 통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주요 AI 기업 수장들이 AI 개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자체 행동 강령까지 발표했는데요. 자사 AI가 인간이 AI보다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인간 지시에 따라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미 정치권도 더 이상 피해가기 어려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정부와 의회가 즉각 나서 AI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AI 안전 문제를 선거 의제로 끌어올리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7: 미국인들은 AI가 이렇게 흘러가는 데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요. 제 지역구 주민들도 이런 방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6: 공화당에서도 규제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쟁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7: 중국과의 벌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의 우위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 네, 이제 곧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문제가 거기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라고요.
6: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AI는 양국이 경쟁해야 하지만 동시에 위험 관리에서는 협력해야 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의제가 됐습니다. 중국은 미국 AI 업계에서 개발 속도 조절론을 내세워서 중국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은 AI 글로벌 거버넌스 진전을 방해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중국 외교부 브리핑 내용도 잠시 들어보시죠.
7: 위협론을 퍼뜨리고 악의적 경쟁을 벌이는 것은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귀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6: 중국 역시 공식적으로는 AI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AI 위험 관리와 협력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AI가 통제 블루그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동 원칙이나 협의 틀에 합의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8: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축제.
11: 고향 등일시.
1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3: 고수익에 원금 보장?
1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14: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5: 공익광고 협의회.

아침 6시 20분 3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라디오 해봅시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AI가 인간을 멸망시킬까요? 뜬금없는 말 같지만 결국 인간의 욕망이 인간을 파멸로 이끕니다. 많은 고전에서도 경고하고 있죠. AI 자체가 아니라 강해진 AI를 활용해서 그릇된 욕망을 실현하려는 인간이 늘 그렇듯 멸망의 원인은 될 수 있을 겁니다. AI 속도 조절론과 인간이 일으킨 전쟁 여파로 증시는 또 짓눌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최창규 본부장과 간밤 미국 증시 또 우리 증시 애프터마켓 오늘 전망까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판사도 정치인도 AI가 대신하면 좋겠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사실 그 말은 뛰어난 목수가 아니라 뛰어난 망치를 갖고 싶다는 말과 같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죠. 국내 주요 뉴스 강영구 아나운서가 전하고요. 외신은 이용주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때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손가락 자체가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꼼꼼하게 뉴스와 이슈를 잘 따져서 하루 열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시사경제 매거진 해봅시다와 함께 오늘도 한번 잘 해봅시다.

0: 네, 가장 빨리 국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뉴스 전달해주시는 뉴스첫기의 강영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네,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죠?
1: 네. 어제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김성호 후보자에 관련된 공방이 좀 이어졌습니다. 네. 국무위원 재청 권한이 있는 총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진 건데요. 김잠경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 목소리를 개소리로 치부하니까 국정 지지율이 폭락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 혹은 사퇴 건의할 용이 없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성숙 총리, 청문회 통해서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원론적 답변 내놨죠.
0: 예, 아주 뭐 격한 지적이 나왔는데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쟁점 그간 계속 보도됐던 내용이죠.
1: 네, 크게 두 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 그리고 판사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인데요. 제약회사 신약 그 청탁부터 짚어보면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만들던 제약회사 제넨셀은 임상시험을 승인받기 위해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청탁을 했고 김 의원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관련 내용 전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그 대가로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는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 후원금 지원하려 했지만 후원한도 다 차서 500만 원이 김 후보자에게 전달되지 못했는데요. 검찰은 해당 의혹 수사하면서 청탁의 혐의에 대해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았음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처분했죠.
0: 예, 이게 기소유예 처분됐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 아니냐, 뭐 그걸 또 외압이다라고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약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이기보다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다라는 주장도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녹취를 공개했는데 지금 제보자라고 알려진 분도 한동훈 의원에게 이 파일을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파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알려봐 드리겠고요. 다음 의혹은 판사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에요. 이건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네, 2023년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해서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속영장 기각한 정모 부장 판사와 김 후보자 그리고 브로커 양모 씨가 함께한 사진이 드러난 건데요. 2024년 상반기에 정모 부장 판사의 아들 정모 씨가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약 3개월 동안 입법 보조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보면서 김 후보자가 양모 씨를 통해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의 영장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김 후보자는 영장을 기각해준 정모 부장판사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아들을 보훈성 취업시켜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죠.
0: 예. 자,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는 뭐 유착이나 청탁 없다고 일축했지만 어쨌든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다시 의혹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제넨셀 관련해서는 지금 또다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계속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임명이 된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1: 네, 뭐 논란이 불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뭐 야당에서는 계속 법무부 장관 김 후보자의 비위 문제 지적할 건데 그럼 활동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김 후보자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했죠. 만약 이 대통령이 공소를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취하면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뚫지 못하고 낙마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부 신문 사설에서 의혹 백화점 김승원 후보자 지명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했어야 마땅하다 이런 주장했는데요.

0: 분명 강행했을 때 후폭풍이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만약 김 후보자가 낙마하면 약 9년 3개월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중도 낙마하는 사례가 되는데요. 야당 용인 후보자 낙마시켰고 이제 기세 올랐으니까 김 후보자 차례다 이렇게 낙마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1: 오늘 청문회 증인 없이 진행됐는데 이 와중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주 등장해요. 장외 증인을 자처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0: 한 의원이 인사청문회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일단 불발됐습니다. 그러자 한 의원 장외 증인을 자처했습니다. 청문회장 밖에서 인사청문회 진행 상황에 맞춰서 SNS나 기자회견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문회장 안에는 증인 없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청문회장 밖에서는 장외 증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등 청문회장 안팎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김승원 후보자 자기 취임하면 국민의힘 정당해산 요건 해당 여부 검토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해볼 테면 해봐라. 이쯤 되면 민주당이 왜 그렇게까지 김 후보자를 지키려 하는지 알것 같다. 결국은 공소 취소에 이어서 제1야당 해산 여부까지 검토하겠다는 거냐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 네, 아직 내란 재판도 또 진행 중이고요. 이와 관련된 입체적인 시선을 좀 저희가 가져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수청장 후보자 지금 방금 전까지 와이템 보도로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 재검증을 지시했어요, 청와대가.
0: 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의 적임자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대통령 프랑스 순방 다녀와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을 지시했습니다. 구체적 이유는 모릅니다만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 또
1: 네.
0: 여권 강경파 반발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1: 네, 김주영 후보자 입장 밝혔죠.
0: 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 열고 자신 친윤 검사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신 친윤 아니고 또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추진할 때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을 두고선 수사와 기소 분리는 형사사법개혁의 대원칙이고 적극 공감한다. 과거엔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에 공개 발언했다. 이렇게 해명했죠.
1: 네, 또 그와 관련해서 또 윤석열 당시 전 법무장관 뭐 또. 아, 아니죠. 그 검찰총장에 대한 또 징계 철회에 대한 뭐 이름을 올렸다 이런 의혹 제기들이 있는데요. 역시 청문회에서 좀더 밝혀내야 될것 같고요. 청와대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사퇴 촉구 도민 청원이 등장했는데 숫자가 만만치 않은가 봐요.
0: 네, 추지사 취임 석 달도 안 돼서 사퇴 청원글 올라왔는데 동의자 수 제가 확인했는데 방금까지 27,456명이었습니다.
1: 네.
0: 경기도 도지사 요구 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자 숫자인데요. 청원 댓글에 내가 뽑았지만 후회하고 있다. 도정일 말고 정치하고 싶으면 사퇴하고 여의도로 가라. 대통령 흔들지 말라. 이런 반응이 이어졌죠.
1: 배경이 뭔가요?
0: 최근 추지사 이대로는 부도라면서 경기도 재정 비상선언 강행했습니다. 5,465억 원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는데요. 그런데 재정 비상이라면서 공무원 인센티브 절반 이하로 삭감하고 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종료했는데
1: 네.
0: 자신은 보증금 12억 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혼자 사용하는 관저로 계약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 예산 줄여라. 그럼 뭐 내 관사는 좀 줄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은 좀 공격받는 부분이 됐던 것 같은데
0: 네.
1: 정치권에 대한 비판은 역시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0: 네, 최근 발언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 나옵니다. 추지사 김지용 변호사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관련해서 한동훈과 한배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 그것이 민주화냐 이렇게 비판했고 특히 이 대통령 겨냥해서 내란 세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느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친명계에서 선을 넘었다면 격앙된 반응 나왔는데요.
1: 예.
0: 김인석 대표, 현재 여권 내부 상황이 안팎 세력들이 힘을 합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1: 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소환됐어요. 맥락이 뭐죠?
0: 네, 그 추미애 지사 과거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찬성표 던졌죠. 탄핵을 주도했는데 자신도 자신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치적 아킬레스건인데 이걸 건드린 겁니다. 송영길 의원 추지사가 검찰개혁에 집중하셨으니 그렇겠지만 경기도지사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 네, 정치권 뭐 여 내부에서 또 여야 간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이분들 모두 민심이 뭔지 잘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세 5년치 미리 좀 내줘라고 전기료
0: 네.
1: 말했던 건데 지금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0: 네, 거절했습니다. 한국전력이 먼저 삼성엔 20조, SK하이닉스엔 5조, 총 25조 원 규모의 5년치 전기료를 미리 선납하지 않겠냐 제안했는데 두 달 만에 이 두 회사 거절 의사 밝힌 겁니다. 왜 거절했을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될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수십조 원 자금 쓰기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이와 관련해서 또 증시 상황도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경제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축구

0: 임시 감독이죠. 모레노 감독.
1: 네.
0: 손흥민, 이강인, 김민수, 정승원 뭐 이렇게 좀 깜짝 발탁 얘기도 나오고 기자회견도 있었죠.
1: 네, 스페인 국적의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 어제 30명의 국가대표팀 명단 발표했습니다. 이 멤버로 9월에서 10월 열리는 A매치 평가전 4경기 소화하는데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흥민, 이강인 이런 주축 선수들 뽑혔는데요. 이동경 그리고 조현우 등 K리그 선수도 대거 발탁됐는데
0: 네.
1: 이승우 선수는 명단에 포함되지
0: 관심이
1: 않았습니다.
0: 많았어요. 이승우 포함되냐 이거 가지고.
1: 네, 관련해서 모레노 감독 약 1,700명의 데이터 분석했고 과거 명성보다는 현재 경기력으로 선수를 뽑았다. 이름값이 아닌 경기력이 기준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0: 예, 데이터를 강조했네요. 이승우 선수 요즘 K리그에서 폼은 좋은데
1: 네.
0: 어쨌든 이 AI, 챗GPT 활용했다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1: 네, 과거 소치 팀을 이끌었을 때팀 운영과 훈련을 모두 챗GPT에게 의존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순전히 거짓이다 논란 일축했습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하는데 오늘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뜻깊은 첫 기자회견인 만큼 이 이야기 길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변했죠.
0: 자, 우리 대표팀 전술 전략 어떻게 기본 틀에서 어떤 기본 틀에서 이끌어가겠다고 합니까?
1: 네, 모레노 감독 2년간 K리그 분석한 결과 포메이션 4-4-2를 많이 쓰던데 이거 쓰겠다 밝혔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3백 전술 썼는데요.
0: 네.
1: 여기서 차이를 좀 보이는 거죠.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평가 질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전임 감독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0: 예. 자, 다가올 대표팀 경기 있나요?
1: 21일에 첫 소집 훈련 시작해서 24일에는 에콰도르와의 경기, 이게 데뷔전입니다. 그리고 28일에는 우루과이, 10월 2일에는 베네수엘라, 10월 6일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친선 경기 갔는데요. 이렇게 발표된 명단으로 4경기 소화합니다. 11월에도 2경기 정도 예정돼 있는데요. 감독과의 그 계약 기간이 11월 27일까지입니다. 잘하면은 27년 아시아 축구 연맹 아시안컵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죠.
0: 네, 그간의 축구팀 내용도 그렇고요. 정치권도 그렇고요. 결과 좋으면 됩니다. 팬들과 국민들, 선수들 모두에게 만족시켜주는 결과가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2: Good morning.
0: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2: Good morning.
0: 완벽하게 오케이.
2: Good morning.
0: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Good morning.
3: Good morning.
0: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네, 중요한 우리 경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외신도 있고요. 또 재미있는 외신도 있습니다. 아침에 들으면 오늘 회사 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해야지 라고 할 만한 외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전해주시는 이용주 외신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이미지로는요 중요한 뉴스보다는 즐거운 뉴스가 많을 것 같은데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뉴스부터 지켜볼게요. 중동 상황 좀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걸프국 회담 어떤 얘기 나올까 기대했지만 연기됐다고요.
1: 맞습니다. 어제로 예정이 되어 있던 이 걸프국 회담이 갑자기 무기한 연기가 되었는데요. 원래는 오만 남부에 있는 도시 살랄라에서 이라크와 이 걸프국과 한 주요 8개국이 모여서 외교 장관급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0: 네.
1: 근데 이 자리에서 뭘 하려고 그랬냐면 이란이랑 오만이랑 합의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새 진출입 항로를 이제 공개를 하고요.
0: 네.
1: 그 와중에 이 해협 통과를 할 때 안내해 주는 대가로 기여금을 내는 이런 방안을 이제 걸프국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0: 네.
1: 갑자기 이게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호르무즈 상황이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좀 지금 나오고 있고요.
0: 예.
1: 그 와중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이 근처에서 자꾸 이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0: 예.
1: 뭐 이란 상선이 피격당해서 이제 사망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란도 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뭐 화물 운송선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와중에 현재까지는 이제 하루에 한 14척 정도가 지나가는
0: 네.
1: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자, 이란과 또 이란과 동조하는 국가들이나 세력들은 우리만 죽냐, 전 세계 너희들의 에너지 목줄도 우리가 조르겠다 이렇게 막고 있는데 모두가 죽는 상황이 되잖아요. 해법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좀 그런 기대도 했었어요. 중간선거 무렵 뭐 끝나면 전쟁 끝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분 말은 뭐 항상
1: 그걸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0: 믿고 싶어요. 예.
1: 예, 아니 그거 아니고요.
0: 네.
1: 근데 트럼프는 항상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중간선거 끝나면 이제 뭐 기름값이 낮아질
0: 네.
1: 것이다. 그리고 또 이란이 지금 자기랑 협상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매일 전화를 하고 있다는데
0: 네.
1: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트럼프가 말하기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기를 이 베네수엘라처럼 지금

0: 미국이 이란에 머물면서 석유를 통제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자기는 이란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이것도 좀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1: 그렇죠.
0: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유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1: 네.
0: 원유 시장이요. 원래는 이 사우디 쪽에서 이 원래 호르무즈 해협 아니고 반대쪽인 홍대 바브엘만 대부 해협을 통해서 이제 그 원유를 좀 팔고 있었는데
1: 네, 홍해 쪽 우회로를 뚫었었는데
0: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이 그 해협을 장악해 버렸고요. 이라크 민병대가 송유관을 공격하면서 지금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아, 그래 가지고 지금 국제 유가 지금 막 너무 급등을 해버렸고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108 지금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03 선에 지금 근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국제 유가가 무려 77%포인트 폭등했다는 소식입니다.
1: 예, 지금 브렌트유 $105에 마감이 됐고 오늘도 유가 출렁거리고 있는데 증시 시간에요. 이런 에너지 환경들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AI 속도 조절론이 다 뜨겁습니다. 이것도 경제 시간에 제가 짚어 보겠지만 전 세계 외교가에서도 출렁거리는 것 같아요.
0: 네, AI가 이제 10년 안에 인류를 몰살시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서 지금 AI 업계가 굉장히 뜨겁게 달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요. 그 이 와중에 이 중국의 입장을 좀 보면은요.
1: 예.
0: 이 이야기가 미국 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중국은
1: 예.
0: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요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서 이런 위협론 퍼뜨리고 악의적인 경쟁을 펼치는 것은 어느 쪽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1: 예.
0: AI 발전은 전 인류의 공동 복지와 관련 문제니까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그 말 뜻은 뭐냐면 미국이 지금 1위이기 때문에
1: 네.
0: 2위인 중국으로서는 1등이 자기 혼자 그 골 라인에 넘어간 다음에 아 이제 게임 끝났어라고 얘기하면
1: 네.
0: 2등 너무 억울할 거잖아요.
1: 그렇죠. 사다리 걷어차기 네. 논란이 나오는 거죠.
0: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1: 예.
0: 뭐 이 냉전 시대에 뭐 소련과 미국의 경쟁에서 미국이 기술 발전 다 한 다음에 소련한테 야 게임 끝났어라고 얘기했던 그거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국도 뭐 악용이나 안보 위험에 대한 뭐 우려는 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 개발 속도 조절보다는
1: 예.
0: 사전 가이드라인, 이 자기들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1: 예.
0: 그것만 지키면 뭐든 다 개발해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트럼프가 지금 중국 얘기를 하면서 또 AI 속도 조절론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기술적으로 사실 쫓아오기 때문에 이른바 뭐 죄수의 딜레마 얘기도 나오고 있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AI 관련된 얘기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시간에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사실 또 궁금하긴 하지만 뭐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내 언론들이나 여론 반응도 좀 궁금해요.
0: 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을 하나 냈는데요. 이 제목이 위대한 AI 속도 조절이라는 겁니다.
1: 네.
0: 근데 내용이요, 약간 부정적인 게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1: 예.
0: 갑자기 아니 그거 그 지금 뭐라 그랬냐면. 실제로 자기들이 그 속도 조절하고 싶으면
1: 네.
0: 자기들이 만드는 회사니까
1: 네.
0: 스스로 하면 되잖아요.
1: 네.
0: 근데 뭐 우리의 뭐 이런 허락이 필요한 것처럼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저의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1: 저도 오프닝에 그런 말 썼어요. 손가락으로 저게 문제야라고 가리키는데 정확하게 그 손가락과 손가락 주인들을 좀 봐야 된다.
0: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선두주자 AI 선두주자들이 독점을 굳힌 상황이 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1: 예.
0: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게 그 이유가 진짜 너무 궁금하다. 이제 더 이상 발전이 혹시 뭐 늦어지고 있어서 미리 이렇게
1: 네.
0: 뭐 밑밥을 깔아놓는다 그러죠.
1: 네.
0: 그런 거 아닌가라는 뭐 지금 뭐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곧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 추석에 미국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뭐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AI 뭐 이런 속도 조절 이야기도 좀 하지 않을까 뭐 이런
1: 네.
0: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AI는 뭐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지식과 논리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는 그런 뛰어난 이기입니다만 이걸 어떻게 인간이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핵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뭐 인류 최고의 푸른 불이냐 아니면 멸망의 불이냐 말이 많았죠. 비슷한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얘기가 논의될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 미리 지금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0: 네.
1: 양국의 미묘한 경쟁 관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0: 그런 게 있었어요. 최근에 이 중국 AI 기업들이요. 이 미국의 AI 모델의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1: 네.
0: 뭐 자기들 중국에서 기술 개발하고 있다는 뭐 의혹 같은 게 지금 막 미국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 증류 의혹이 있죠.
0: 맞아요.
1: 살짝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
0: 근데 그거 네. 제 생각에...

0: 뭐제 생각도 그렇지만 뭐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미리 이제 미중 정상회담 전에 AI 그때 의제가 나올 테니까
1: 네.
0: 미리 밑밥 깔아놓고 지금 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거 아니냐 뭐
1: 네.
0: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1: 뭐 인터넷은 미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요. 그 기본 규제와 틀을 전 세계가 쓰고 있습니다. 누가 처음 이걸 잡느냐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어쨌든 강대국들의 싸움에서 또 대한민국의 전략도 궁금합니다. 잘 만들어져야 될것 같고요. 조금 이제 머리 아프고 무거운 문제에서 나와보겠습니다. 아니, 뉴스 포털에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0: 네.
1: 이게 스포츠인가요? 뭐죠 이게?
0: 아,
1: 하이록스라는 대회도 낯선데요?
0: 이 이야기가 제일 머리 아파요, 사실은.
1: 네.
0: 왜냐하면 이게 하이록스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실내 체력 경주인데
1: 네.
0: 1km를 그냥 달려요.
1: 네.
0: 그리고 나서 8개의 워크아웃을 반복합니다. 뭐
1: 아.
0: 들고 뭐 어딜 간, 뭐 걸음을 걷는다든가 뭐
1: 네.
0: 쪼그려 뛰기를 하면서 한다든가
1: 아,
0: 뭐
1: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네요.
0: 네, 그런 거 8개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기록을 재는 건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2일 날 중국 베이징에서 하이록스 대회가 있었거든요.
1: 예.
0: 근데 거기에 호주 국적의 조안나라는 선수가 네 번째 구간 버피
1: 예.
0: 브로드 점프 단계에서 대변 실금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 아.
0: 난리가 난 거예요.
1: 운동하다가,
0: 네,
1: 그러니까 경기
0: 운동하다가
1: 중에 그런 거죠.
0: 말 그대로 지려버린 거죠.
1: 아휴, 어떡합니까? 아침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0: 그래가지고
1: 네.
0: 뭐 온몸이 다 그렇게 대변에
1: 네.
0: 흙고 막 바닥에 흩뿌려졌어요.
1: 네네.
0: 근데 이걸 주최 측에서 이걸 막질 않고 그 사람을 계속 뛰게 한 거예요.
1: 아니, 근데 다른 선수들한테 방해가 됐을 것 같아요.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0: 실제로 미끄러진 선수도 있었고요.
1: 네.
0: 그리고 그이 하이록스 룰에 보면은
1: 네.
0: 그 자기가 마시던 물이 다른 선수한테 튀어서 뭐 이거 2분 페널티 받은 이 사례도
1: 아,
0: 있었거든요.
1: 이거 정말
0: 그러니까
1: 너무한데요?
0: 사실은 이게 최첨단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1: 예.
0: 위생이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1: 엄격하죠.
0: 생각하는 경기예요. 근데
1: 네.
0: 거기에서 이 조안나라는 선수가 계속 이 똥샀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지렸음에도 불구하고
1: 네.
0: 이걸 계속해가지고 결국엔 이 선수가 우승을 합니다. 1시간 1분 성적으로 되게 잘한 거래요.
1: 이거까지 사실은 다른 선수들과의 경쟁에 악용된 걸로 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0: 아니 그렇죠. 아니 제가 상대 선수면은 집중력이 일단 확 떨어질 거
1: 안 되죠.
0: 아니에요.
1: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종목인지 낯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여튼 아침에 여러분들 시원하고 깔끔한 아침이 되시기를 네, 화장실에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네요. 아, 세상이 정말
0: 네.
1: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다양한 외신 뉴스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최근에 영화 오디세이를 봤는데요. 뭐 계속 장애물이 생기잖아요. 거인도 만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 그래도 그거를 해결해내면서 기어이 목적지에 다다르는 이야기 보면서 증시도 떠올랐습니다. 뭐 이렇게 악재가 많나요? 외눈박이 거인 같은 악재들도 막 떠오르지만 잘 헤쳐갈 수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말이죠.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ETF 컨설팅 본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갑자기 오디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장 상황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뉴욕장도 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반도체는 좀 걱정도 많고요. 어떻게 저희가 읽으면 좋을까요?
1: 네, 지금 오디세이에 나오는 거인들이 속속 돌출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거인은 AI 개발 속도 조절론입니다.
0: 네.
1: 실제로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야, AI가 너무 빠르게 개발되고 있어서 이게 생물학적 위험이라든지 사이버 공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외부 검증과 안전장치를 강화하면서 AI 개발의 속도를 좀 늦춰야 된다라는 거인이 등장을 했고요.
0: 예.
1: 이 거인이 등장함에 따라서 시장은 이러다가 AI 개발 속도가 둔화되겠네. 참고로 최근에는 각 회사들이 AI 프론티어 모델들을 속속 개발하면서
0: 예.
1: 대표적인 게 오픈 AI의 아스트라였죠.
0: 그렇죠.
1: 속속 개발하면서 야 역시 AI는 거침없이 빠르게 성장할 거야. 그러면 GPU 수요가 늘어날 거고 GPU 수요가 늘어나면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지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지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HBM, DRAM도 많이 필요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0: 네.
1: 지금 완전히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AI 개발 속도가 둔화될 거야. GPU 수요도 둔화될 거야. 데이터 센터 투자도 약화될 거야.
0: 네.
1: 고로 HBM이랑 DRAM도 수요가 떨어질 거야. 이게 작용하면서 어제 우리 장에 약세를 보여줬고요.
0: 네.
1: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인은 뭐니 뭐니 해도 금리입니다. 이번 주에 FOMC가 예정되어 있고 금리를 동결할지 또는 인상할지 굉장히 시장의 시선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장중 최초로

0: 2013년 이후에 처음으로 장중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섰거든요.
1: 맞아요.
0: 뭐, 예, 이 두 마리의 거인들이 등장하면서 시장 입장에서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1: 예, 말씀하신 그 미국 국채 10년물이 장중 5%를 넘겼고 지금도 턱 밑에 5% 턱 밑에 4.9980달러에 머물러 있는데 이렇게 장기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려주셔야 투자자분들이 좀 거인을 피하든 도망치든 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일단 10년물 금리, 10년물, 왜 하필 10년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 네.
0: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기준금리 정책에 의존해서 기준금리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좀 낮춰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계속 코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단기금리도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 장기금리보다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요.
1: 네.
0: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조달할 때 기준물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 관점에서 10년물 같은 경우에 5%를 넘었다. 이걸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 데이터센터라든지 AI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졌다. 그러면 향후에 엄청난 규모의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규모의 캐펙스 투자를 동반하기 위해서는 지출해야 될 자본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1: 네.
0: 금리 상승은 이러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투자 수익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1: 네, 경제활동 기업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버는 돈이 적어지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관련된 얘기가 사실은 AI 속도 조절론에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투자 회수 시점이 뒤로 밀리고 밸류에이션이나 사이클이 안 좋아지지 않느냐. 결국 AI 이렇게 쏟아부은 돈 기대보다 더 적게 버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인 것 같거든요. AI 속도 조절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려가 더 커지고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AI 속도 조절론. 어저께 여의도에서 가장 유행했던 단어가
1: 네.
0: 스카이넷이었습니다.
1: 네.
0: 혹시 스카이넷 기억나시나요?
1: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의 이름이 스카이넷이었고요.
1: 네.
0: 스카이넷이 인류를 멸망시켜라, 인류를 다 삭제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서
1: 네.
0: 터미네이터가 등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야 정말 AI 개발이 이 정도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어라는 각인 효과와 함께 결국은 AI가 통제받지 못한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관점에서
1: 네.
0: 보안주가, 사이버 보안주가 급등세를 연출하는 장세를 형성했습니다.
1: 엔비디아랑 맞물려서 이 보안 관련된 관심도 높아졌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어제 반도체 종목들, 특히 AI 반도체 종목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엔비디아는
1: 네.
0: 마이너스 3.36% 기록했고요. AMD도 마이너스 4.4% 기록하면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AI 개발론, 개발 보안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1: 예.
0: 그리고 또 AI 개발 속도가 늦춰진다면 당연히 DRAM, HBM 이런 쪽 수요도 떨어질 수밖에
1: 그렇죠.
0: 없으니까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5.25%, SK하이닉스가 무려 7.6%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가장 치명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자, 이게 오늘은 한 번 더 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수준에서 확인하고 다시 좀 관망하는 겁니까?
0: 네. 일단은 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뉴스들은 선반영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물론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8%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 ADR이 7.6% 그리고 코스피 야간 선물이 2.2%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장 초반 주가 하락 압력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1: 네.
0: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1: 네.
0: 저는 어제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선반영이거든요.
1: 예.
0: 어제 우리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미리 반영해서 삼성전자가 4% 안팎 그리고 하이닉스가 7%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AI 반도체에 대한 불안이 우리나라 주가에 국내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오늘 시초가에서 몇 퍼센트 하락하는지, 그리고 시초가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좀 체크하시고 그리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예, 시작 부분을 잘 보시고요, 여러분. 어제 반영된 것들 이후에 추가로 또 조정이 있는지 확인 후에 줍줍을 하시든 버티든 좀 보셔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AI 네. 관련해서는 지금 속도 조절론이 외교적 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고 이거 미리 앞서가는 미국 기업들이 사다리 걷어차기냐 이런 의혹 제기까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악재가 더 나올지 혹은 또 정리가 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반도체에서 조정받은 금액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나요? 좀 확산 분산되는 느낌도 있는데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요.
0: 네, 맞습니다. 반도체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로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징 중에 하나가 AI 밸류체인 전반으로 봤을 때 낙수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무조건 GPU, 무조건 CPU, 무조건 반도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AI 밸류체인이 그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거버넌스 이슈가 발생하면서 사이버 보안 쪽으로 강하게 네. 반등이 일어났는데요.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커가 13%,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13.09%, 서비스 나우가 7.42% 기록하면서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두 번째로는 좀 AI 모델 개발이 완만해지면서 후발주자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여기서 후발주자라고 한다면 제미나이의 알파벳 네. 그리고 그 뉴즈스파크의 메타 이런 친구들이 3%, 2.7% 상승을 기록하면서
1: 맞아요.
0: 야 어떻게 본다면 AI 프론티어 모델 쪽에서 가장 후발주자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경쟁이 완화되면 이쪽으로 이 기업들이 오히려 막대한 감가상각 부담이라든지 투자 비용을 줄이면서 광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막대한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네. 상승을 보였으니까 참 시장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1: 맞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다 망하겠네라고 했는데 웬걸요. 배달 플랫폼이 더 확장되고 새로운 시장도 열리잖아요. 시장도 여러분 다양한 각도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유가. 또 금리 부담인데 특히 유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동 문제도 안 풀리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증시의 계속적 악재일까요? 조금 이것도 적응된 면이 있을까요?
0: 일단 유가 측면에서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가가 오른다, 물가가 상승한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긴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네. 물가와 금리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 예.
0: 일단 유가에 대해서는 우리 증시에도 어느 정도 내성은 생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 전쟁 한참 터졌을 때
1: 네.
0: 120불대 유가를
1: 맞아요.
0: 갔었기 때문에
1: 네.
0: 어느 정도 내성은 생겼다라고 보여지지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다시 한번 110불, 120불대까지 치솟던지 그리고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은 고유가의 장기 지속성입니다.
1: 예.
0: 지금은 아직 스팟 순간적으로 100불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 지표라든지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1: 맞습니다.
0: 이런 쪽에 유가가 제대로 반영을
1: 네.
0: 안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100불대 유가가 뭐 다음 달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래버리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물가의 레벨도 중요하지만 장기 지속성도
1: 네.
0: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 끝으로 애프터마켓 처음에 열렸잖아요. 분위기 어땠습니다?
0: 네.
1: 어땠습니까?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0: 네. 애프터마켓에 ETF가 빠져 있어서 제가 좀 섭섭했었는데요.
1: 네.
0: 일단 좀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1: 네.
0: 애프터마켓 아직까지 유동성이 확인된 시장은 아닙니다.
1: 아, 네.
0: 뭐 최근에 NST에서도 뭐 10주로 상한가 보냈다든지 10주로 하한가가 갔다든지 이런 일들이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작게 자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동성 측면에서 보셔야 되고요.
1: 네.
0: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은 SK하이닉스 관심이 너무 많으실 텐데요.
1: 네.
0: ADR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SK하이닉스 주주분들께서는 국내 정규장 그리고 케이럭스 애프터마켓 미국 ADR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셔야 되기 때문에
1: 봐야 될 게 더 많아졌네요.
0: 좀, 네, 좀 보셔야 될 게 많아졌다. 고로 미국 시장에서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충격들이 애프터마켓이라든지
1: 네.
0: ADR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해소가 될 거니까
1: 알겠습니다.
0: 가격 해소, 가격 발견 네. 기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 아직 ETF는 안 들어갔군요. 미래에셋 네. 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 최창규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0: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터미네이터식으로 클로징하겠습니다. I'll be back.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YTN FM.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은 13.9도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까지 오릅니다.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해서 출근길 하실 때도 낮 동안은 자외선 차단 잘 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따라가는 길 고장차가 많은데요. 평촌 부근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평촌 부근 뒤쪽으로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청계터널 구리 부근에 돌발 구간이 각각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현재는 경기권에서 막히지 않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으로만 밀립니다.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방향으로 꽤 긴 정체가 나타났는데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더디게 이동하고 있고요. 현재 난지나들목에서 잠실대교까지는 44분 필요하고 한남대교까지는 36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가 조금은 낮지만 종우올림픽대로도 역시 한남대교까지는 3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립니다.
1: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후원금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와 제넨셀 창업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 서부 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4시 반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두 사람의 최후 진술을 듣고 검찰은 이 자리에서 구형량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선 오늘 이영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나란히 열립니다. 청문회에선 두 후보자 모두 비거주 1주택 보유와 관련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일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 동안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넉 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소영 후보자는 서울 홍제동 아파트에 세를 놓은 채 10년 사이 7억 원 상당의 장부상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이던 지난 8일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 반발이 이어지며 이 대통령이 지난주 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뒤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며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로비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보안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했던 건 검찰이 아닌 피해자를 위해서였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오늘 2차 조정이 진행됩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렸던 첫 조정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다시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때 17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시급을 7.85%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그럴 경우 해마다 5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 체계 개편으로 10.32%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 시내버스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수속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난 1월 파업 당시 700여 대 투입했던 무료 셔틀버스를 이번에는 최대 1,500대까지 확대 운행할 방침입니다. 또 출퇴근 시간 혼잡과 불편을 덜기 위해 지하철도 하루 202차례 운행을 늘리고 막차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합니다. 미국 국채 매도세가 심화하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어섰습니다. 전자거래 플랫폼인 트레이드 웹에서 미국 동부 시간 오전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0.029%포인트 오른 5.012%를 나타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긴 것은 2014년 10월 이후 처음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여 만에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연준이 다가오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오전 한때 90.3%까지

0: 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29% 내린 52,421.2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48% 내린 7,619.9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56% 내린 26,186.41에 각각 작을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다소 더운 일교차로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4.7도, 습도는 69%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6: 고양 특례시.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장성철의 뉴스 명당.
1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0: 인사청문회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관심은 온통 오늘 있을 김승원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 쏠려 있는데요. 그런데 의혹에 대한 소명에 신중하던 김 후보자가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 해산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세적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걸까요?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김정은 의원에게 공소취소에 이어 제1야당 해산까지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이어지는 3부, 4부 인재 영입위에선 지지율 하락 커지는 내부 분열로 돌파가 절실한 민주당 상황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요.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와 땅.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화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뉴하.
0: 뉴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오늘 아주 그냥 이슈가 많아요.
1: 네, 바쁩니다.
0: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뉴스 뭔가요?
1: 김지용 일단 보류입니다.
0: 이미 지명까지 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청와대가 다시 검증하고 있다고요. 네.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1: 일단 능력보다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중수청 사실 검찰에서 수사기능 떼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네. 그런데 김 후보자는 검사 시절에 수사랑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또 검수완박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 반대하는 검사장 서명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 강경파가 보기에는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인물한테 사실 개혁의 첫 열쇠를 맡기는 건 모순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했고 네. 청와대도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은 채 여론을 살피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1: 일단 답변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친윤검사 아니다.
0: 아니다.
1: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 친윤검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네.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특정인이랑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적도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과거에 보안수사 이걸 주장했던 이유가 사실 검찰 권한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0: 네.
1: 지금은 이제 국회가 결정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또 중수청을 안정적으로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과거의 소신과 다르더라도 법과 제도가 절정이 됐으면 공직자는 뭐 거의 따르는 것은 네.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1: 네.
0: 민주당 안에서도 추미애 지사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추미애 리스크다.
0: 리스크예요?
1: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추지사 이제 김 후보자를 향해서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내란 세력에 엎여서 전전긍긍한다. 대통령 혼자서 괜찮다고 해서 끝날 문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친명계에서도 선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0: 발언이 세긴 좀 세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네. 이제 황명선 의원도 네. 윤석열에게나 퍼부을 그건을 이 대통령한테 쏟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 네.
1: 송영길 의원도 경기지사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0: 김민석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전주가 떠오른다. 황당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그건 이제 이따 뉴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제가 좀 주제넘게 나섰네.
1: 아닙니다.
0: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1: 김승원 청문회 디데이입니다.
0: 오늘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 꼽아주세요.
1: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네. 해봤는데 먼저 제넨시아일 걸 있잖아요.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민원이었냐 아니면 가까운 사람의 사업을 도와주는 청탁이었냐 이걸 좀 따져보게 될 거고요.
0: 네.
1: 또 검찰이 김 후보자 겨냥하고 수사했다는 이 민주당의 주장 이게 사실인지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공소 취소 있잖아요. 이걸 주장했던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 뒤

0: 이해도 과연 중립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주목할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 그거 외에도 어제도 막 위장전입 문제 나오고 김
0: 많죠.
1: 후보자가 사과도 하고 그런 모습 보여졌는데
0: 네.
1: 오늘 김 후보자의 답변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뭡니까?
0: 사실 이제 청문회 당일까지 뭐 단독 뉴스가 쏟아지는 건 되게
1: 맞아요.
0: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1: 많아요,
0: 했는데
1: 너무.
0: 그래서 핵심은요. 김 후보자가 양 씨와의 이해관계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 이게 좀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김 후보자 계속 나는 코로나 치료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난 공익적으로 제보한 거다. 공익 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 씨가 임상 승인을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받을 수 있었고 김 후보자도 승인이 되면 수천억 원을 벌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좀 알려지기도 했고요.
1: 녹취록에 나왔었죠?
0: 네, 그리고 승인 뒤에도 후원금 500만 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양 씨와의 관계 그리고 식약처 연락 또 후원금 얘기까지 앞뒤 맞게 과연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런데 오늘 증인도 참고인도
0: 네.
1: 없잖아요. 제대로 검증이 가능해요?
0: 솔직히 쉽지
1: 쉽지
0: 않습니다.
1: 않아요?
0: 네. 김 후보자 말을 양 씨나 식약처 관계자한테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도 답할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1: 그러니까
0: 겁니다.
1: 일방적인 주장과 질문을 우원히 하고
0: 네.
1: 김수근 후보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은 긴데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0: 검증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반쪽 청문회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이런 반쪽 청문회가 뉴노멀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게 좀
1: 좋은 건 아닌데요.
0: 네, 너무 안타깝고요. 다만 오늘 지켜볼 점이 하나 더 있는데
1: 뭐예요?
0: 오늘 양 씨랑 제넨셀 창업주의 결심 공판이 함께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김 후보자와 관련된 말이나 자료 또 나오면 야당에서 바로 또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국회 청문회장만 보실 게 아니라 법원에서 어떤 얘기 함께 나오는지도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1: 아이고, 오늘 바쁜 하루가 되겠네요.
0: 네.
1: 자,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탄핵 전조 등입니다.
1: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까지 꺼냈어요. 무슨
0: 네.
1: 의미인가요?
0: 앞서 제가 이제 추미애 지사가 대통령이 내란 세력한테 엎여서 전전긍긍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김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초반에도 내부 갈등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 분당이랑 탄핵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서 얘기를 한 건데요.
1: 맞아요.
0: 사실 추지사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을 했던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김 대표가 추지사의 이름을 직접 거론을 하면서 노무현 탄핵을 꺼낸 건 사실상 과거까지 소환한 이 경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내부에서 대통령 흔들 거냐 이런 뜻이 담긴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가 좀 떠오른다 이런 얘기도 함께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0: 네.
1: 당시에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뭐라고 공격을 했었냐면
0: 네.
1: 탄핵 사유가 모으면은 책한 권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0: 맞아요.
1: 했었어요.
0: 네.
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김 대표의 탄핵 전조 발언이 오히려 이 대통령에게 해가 된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탄핵 움직임도 없는데 계속해서 탄핵 얘기하는 거 국민 머릿속에 없던 이재명 탄핵을 심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좀 하자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면 이제 코끼리가 생각나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 지사 발언 과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크게 받아치면서 갈라진 모습만 더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까?
0: 네.
1: 코인족 관심 사항인데 기자회견을 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에
1: 오.
0: 기자회견 열어서 공소 취소 또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서 직접 답하는 방안 거론되고 있고요. 아직 물론 확정된 일정은 아닌데 이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발언을 좀 보시면 국민을 이기려고 해선 안 된다. 그래서 두 문제를 찌꺼기 없이 털어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과연 기자회견이 열려서 또 강경파 달래는 걸 넘어서 국민 여론을 좀 잠재울지 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1: 기자회견 한다면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될것
0: 네.
1: 같고 윤건영 의원이 어제 한 페이북 메시지에 대단히 좀 의미 있는 게 있어요.
0: 어떤 거죠?
1: 거기서 대통령 연임론이라든지 공소
0: 네.
1: 취소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걸 찌꺼기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 찌꺼기는 치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거를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0: 네.
1: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민주당보다 미운 한동훈입니다.
1: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 같은 김승훈 후보자 그 한동훈 후보가 계속 공격하잖아요.
0: 네.
1: 근데 왜 한동훈 의원을 때려요, 계속?
0: 계속 혼자 챙긴다는 거죠.
1: 혼자?
0: 네.
1: 혼자 한다고요?
0: 네. 그러니까 취재를 좀 해보니까 속내가 좀 복잡했는데,
1: 예.
0: 김 후보자가 만약에 여기서 낙마하면 한동훈만 키워주는 꼴이다. 이게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복당 여론까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야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당권파가 김승원 때리는 거엔 공감하지만 그 공이 한동훈에게 돌아가는 건 상당히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 이렇게 좀스런 정치를 해요. 뭐 이렇게 판단해. 참. 또 오히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도 당권파는 손해 볼게 없다? 뭐
0: 네.
1: 이러한 얘기까지 나온다고요?
0: 네, 제가 당권파 의원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1: 네.
0: 김 후보자가 장관 되면 한동훈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두 장이 있다. 이렇게
1: 에?
0: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 네.
0: 하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쥔이 당원 게시판 의혹이고요. 이게 지금 경찰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김승훈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되면 이 문제를 좀더 압박을 해서 빨리 수사 결과, 그러니까 한동훈이 잘못했다 이한 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한동훈 의원이 내가 지금 입수한 자료는 경찰도 검찰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당권파에서는 이 자료 분명히 법무부에서 흘러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김 후보자가 장관 되면 이 문제도 좌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참,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의원을 응원하는
0: 네.
1: 분위기도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광한 최고위원 저랑 통화해서
1: 네.
0: 한동훈 의원은 일단 합창엔 능하지 않고 독창만 하면
1: 네.
0: 된다. 뭐 사실 설탕물이 처음 먹을 땐 달고 좋지만 나중에는 배 아프고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취재를 해보면 이런 공개 비판이랑 좀 다르게 속내는 좀더 복잡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신성범 의원이 전체 의원 텔레그램 대화방에 우리가 한동훈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건 좀 공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글을
1: 그렇죠.
0: 올렸다고
1: 예.
0: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렀던 의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7명 모두 취재를 해왔습니다. 안상훈, 최형두, 고동진, 정연욱, 유용원, 한기호, 김승수 의원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제가 좀 주목했던 건 김승수 의원이었어요. 왜냐하면 김승수 의원이 원내수석 부대표라는 걸 맡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좀 공감을 했다는 건데, 특히 한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이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에 여러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의원을 좀 모아서 20분 동안 되게 잘했다, 그 자료 어디서 났냐, 좀 같이 하자, 이런 응원도 했다고 하고요. 한 초선 의원은 저한테 이제 다들 먼저 나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속으로는 장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한동훈을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근데 7명밖에 좋아요를 안 누른 거는 좀 그런 거 아닌가?
0: 그렇죠. 그것도
1: 되게
0: 아무래도
1: 10명이 넘는데.
0: 이게 보도로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좀 신중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게 뭐라고 참 좋아요 뭐 잘했으면 좋아요 누르면 되지 뭐 그걸 눈치 보면서 그래요 의원들이 한 의원이 자료를 다른 의원들과 공유하지 않고 혼자 움직이는 것도 좀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이유가
0: 그렇죠.
1: 뭐예요?
0: 일단 한 의원 한마디로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1: 그래요?
0: 같아요. 사실 청문회 전국에서는 보통 의원실이랑 기자들이랑 협업을 많이 하거든요.
1: 많이 해요
0: 자료를 받아서 기자들한테 주고 단독 보도로 나가고 또 이제 그걸 토대로 기자회견도 열고 하는데, 한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야마, 그러니까 주제 잡고
1: 야마 안 돼요.
0: 기자회견 열고 이렇게 계속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1: 네.
0: 기자도 의원도 못 믿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친한계 의원한테 좀 물어봤는데, 제명될 때 반대 목소리 내지 않았던 그런 의원들한테 자료를 모두 맡길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또 김승원 후보자랑 연관돼 있을지 누가 아냐, 아무도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 일단은 홍준표 전 시장의 말대로 서초동 편집국장이 따로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야권에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아이고 참 이런 분위기가 실제 한 의원의 복당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조금 좀 어려워지나? 뭐 전망이 다르더라고요.
0: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먼저 손드는 사람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당 분위기랑 여론의 흐름 보려면 윤상현 의원

0: 것만 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왜요?
0: 왜냐하면 이제 윤 의원이 전직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고 전직 대통령의 또 술친구이기도 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여론의 흐름을 읽고 권력의 향방을 잘 안다 이거예요.
1: 박근혜 전 대통령 남동생이었어요. 누나 누나 그렇게 불렀죠.
0: 그렇죠. 이제 그런 윤 의원이 공개적으로 한 의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점을 좀 주목해
1: 그러더라고요.
0: 봐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러면서 친한계 내부에서도 중간지대 의원들이 부담 없이 한 의원은 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친한계 정기 모임이 원래 있거든요. 한 3주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것도 지금 일부 멈춰져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권파 반대 여전히 강한 상황이고요. 정 원내대표는 한 의원이 대표 시절 자신을 정책위의장 자리에서 교체한 일로 좀 감정의 골이 깊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전까지 복당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승원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친한계 의원 박정훈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정윤경 기자님,
0: 네.
1: 항상 저 뉴스를 정리 잘해주시지만 오늘 이 국민의힘 상황 정리는 대한민국 어떠한 기자들보다 아주 세밀하게, 내밀하게 정리를 잘해주셨다. 박수를
0: 감사합니다.
1: 보내드립니다.
0: 내일 또 열심히 해오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셨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

0: 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네,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가 드디어 오늘 열립니다. 2주가량 이어져온 논란 끝에 김 후보자는 과연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박정은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반갑습니다.
4: 의원님, 오늘 청문회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니, 며칠 전에 김민석 대표가 김승원 후보자를 두고 보면 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결사적으로 방어하겠네요.
5: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반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를 발탁해 주는 것,
4: 네,
5: 그리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보면 볼수록 잘된 인선이었다고 얘기한 점, 이런 것들은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저희 국민의힘 도와주는 말입니다.
4: 네.
5: 그러니까 정권이 무너지고 또 정권을 다시 뺏겨서 저희가 정권을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오늘 청문회는 사실상 증인 채택이 없잖아요. 네. 44명의 증인 신청이 있었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이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장관 후보자한테 물어보면 될 거다. 뭐 딴 사람한테 물어보냐. 배가 산으로 가냐. 뭐 이렇게 윤석열 정부 때 행안부 장관 할 때는 그때 증인 다 필요하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4: 네,
5: 그러니까 맞아요. 이 사람들은 뭐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언제든지 바꾸는 거고.
4: 네.
5: 그리고 지금 핵심 쟁점에 대한 그 자료 제출이 다 거부됐어요.
4: 그래요.
5: 그러니까 이분들이 청문회를 왜 하는지, 청문회는 국민들이 아, 이 사람이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그 국회의 제도잖아요. 제도를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이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망한 게 문재인 정부예요.
4: 윤석열 정권 때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으로서 자료 안 내놓으면 자료 내놔라, 자료 내놓을 때까지 청문회 진행 못한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던 그 모습이 좀 떠오르긴
5: 하는데. 내로남불은 뭐 그분들 그 전매 특허니까. 네. 우리 국민들 다 알잖아요.
4: 그런데 제대로 질문 질의가 진행이 될까요? 민주당 의원들이 좀 막 국민의 의원들이 질문하면 막 뭐 그거 왜 질문하냐 그러면서 또 정회하고 뭐.
5: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가 자료 안 낸다고 해서
4: 네,
5: 그 국민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4: 네.
5: 이미 저도 뭐 계속 자료들을 제보자들을 통해서 봤잖아요. 김승원 이분이 보니까 인생을 참 찌질하게 살았더라고요.
4: 찌질해요?
5: 음주운전 무슨 뭐 그 전과가 전과로 되는 것도 여러 개가 있지만 기소유예된 것도 사실상 전과고. 그리고 제일 전 파렴치한 게 미성년자를 집단 성폭행한 사람을 아, 가해자를 변호한 일이에요. 그거는 네, 서영교 위원장도 잘못했다고 할 정도니까.
4: 그건 그래요.
5: 얼마나 치졸하고. 그리고 뭐 룸사롱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럼 뭐 스탠드바하고 뭐 돌아가는 뭐 무슨 바라고 그러잖아요.
4: 로테이션바.
5: 거기도 뭐 접대부 나오고 그런 술집 아닙니까?
4: 네.
5: 그러니까 자꾸 말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그래. 본질은 국민들이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아요.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용혜인 후보 마지막에 낙마 직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네, 사퇴했잖아요. 그럼 김승원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입니까? 어떤 국민이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 그거를 정의를 지켜야 하는 법무장관 후보로서 적당하다고 어떤 국민이 보고 있어요. 실제 모든 여론조사를 봐도
4: 네,
5: 민주당의 골수 지지자로 볼 수 있는 한 20% 정도만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나머지는 나머지 국민 전체가 잘못된 인선이라고 그래요.
4: 이미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 이렇게
5: 그러고
4: 거예요?
5: 과거에도 이제 논란이 있는 국무위원 후보의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 경우에 이렇게 차이 나는 조사가 나올 때는 대부분 다 정리했어요.
4: 네.
5: 근데 지금 아집을 부리고 있죠.
4: 알겠습니다. 박정은 네, 의원님이 청문위원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5: 아쉽죠.
4: 네. 청문회 하루 전인 어제까지도 의원님께서 김 후보자에 대해서 의원 사무실 특혜 채용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0: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 특혜 채용이라는 것은 사실 뭐이 국회에서 보좌진을 뽑을 때는 의원이 판단해서 뽑는 거예요,
0: 그럼요.
1: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그 월급을 누가 주죠? 본인이
0: 국민.
1: 주나요? 국민이 주잖아요.
0: 네.
1: 그러면 국익을 위해서 공익적 성격의 사람을 뽑아야겠다라는 게 의원들이 다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뽑았냐? 선거 때 자기 도와준 호남 향후 회장, 수원의 호남 향후 회장을 뽑은 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이 출근도 안 했답니다.
0: 아, 출근을 안
1: 출근도
0: 했어요.
1: 안 하고, 근데 이제 출근 안할 경우 지역 사무실에 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0: 그렇죠.
1: 지역 사무실에서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얼굴 비치는 게 다였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놀고 먹으면서 국민 세금으로 연봉 8천만 원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나간 다음에 이 딸이 또 인턴으로 들어와요.
0: 아, 그래요?
1: 의원실에. 그러니까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청년들 지금 일자리 없어서 난리잖아요. 저도 지금 애들이 이제 곧 취업해야 되는데, 야, 이거 취업 될까 걱정이 지금 대상 같은데, 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좀 자기하고 친하다고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한다. 그리고 근무도 제대로 안 한다. 이걸 국민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말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진짜 저는 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했다, 국민께 죄송하다, 이말 한마디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고 우깁니다, 박박. 국민이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논리는.
0: 인사청문회는 통과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1: 지금 통과시키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 이거 통과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
0: 근데
1: 아닙니까?
0: 인사청문회 통과됐다고 그래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문이 되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1: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초청해서 밥 먹이고 하잖아요. 대화의 한 7, 80%가 공소 취소
0: 아,
1: 얘기래요.
0: 진짜요?
1: 예. 왜냐하면 자기 임기 끝나고 감옥 가 있는 게 예정이 돼 있어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을 보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공모해서 한 걸로 사실상 볼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 일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면 재판 재개할 수밖에 없고 임기가 끝나면은. 근데 저는 임기가 끝나지 않고도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 그 얘기는 좀 나중에
1: 예.
0: 나눠보고, 그러면 공소취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심과 맞서서 야당과 맞서서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세요, 결국엔?
1: 아니, 그런 예상은 지금 국민들 다 하고 있어요.
0: 죄송합니다.
1: 우리끼리 얘기할 필요가 없는,
0: 네.
1: 국민들이 이미 다 알아요.
0: 아니, 그래도
1: 아,
0: 민심이
1: 김승원은 공소
0: 이렇게.
1: 취소용이다. 그러고 사실 제정신 박힌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 정치 생명 걸고 그거 감옥 갈 일이잖아요, 사실. 그거 제정신인 사람이 들어가서 공소 취소하려고 들어가겠어요? 뭔가 모자라는 사람이니까 그 자리에 앉혔고, 뭔가 모자라는 사람이니까 공소 취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반드시 감옥 갈 거고요. 국민들이 그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은요, 김승원 후보자 논란을 검찰의 표적 수사와 자료 출처 의혹으로 전환시켜 보려고 해요. 한동훈 의원을 좀 공격함으로써 좀 김승원 후보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이러한 한동훈 게이트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 프레임 잡는 거 성공할까요?
1: 민주당이 제가 보면 국민의힘보다 정치 잘할 때가 있어요. 그게 프레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어떤 키워드 프레임으로 딱 돌려가지고 자기들 지지층을 그쪽으로 확 결집시키는 그런 능력은 탁월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 헛다리 짚은
0: 헛다리
1: 거예요.
0: 짚었어요?
1: 지금 한동훈 게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 공익 제보라는 것, 공익을 위해서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를 공익 차원에서 제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죄악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제네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신약의 로비를, 그것도 룸사롱 마담 출신의 여자와 판사가 알게 됐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힘이 셀것 같으니까 로비를 해서 이상까지 통과시켰고, 그래서 이상 통과되니까 93명의 사람한테까지도 이약을 실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들이 보면 야,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권력이 개입해서 신약을 승인해주는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다라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프레임을 전환해서 한동훈의 잘못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익 제보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도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공익 제보는 잘못이 있는 걸 내가 알았는데 내가 이걸 얘기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걸 제도적으로 없애주겠다는 게 공익제보의 보호의 취지잖아요.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언제 그랬냐? 이재명 대통령 법인카드 1억 넘게 쓴 게 적발되고 다 들통났을 때 제보자인 조명현 씨를 집단적으로 공격합니다.
0: 네,
1: 조명현 씨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자기가 본 거 잘못됐다고 얘기한 건데 완전히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려요. 집단으로. 그리고 조국 사태 때 동양대에서 표창장 그 위조한 거 다 들통났잖아요. 그런데
0: 네.
1: 동양대 최성애 총장이 당시 발급한 적 없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합니다.
0: 네.
1: 이게 민주당이에요.
0: 네.
1: 이 사람들은 정의에 관심이 없어요. 본인들의 권력을 지키고 본인들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자기들을 세상으로 만드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집권하게 그냥 두실 거예요, 국민 여러분?
0: 한동훈 의원은 계속 검찰로부터 받지 않았다.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법적 조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젠가 법무부 차관인 조상우 변호사인가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공익 제보자로 인정이 된 다음에 그 자료를 받아야 공익 제보자로 보호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인정되기 전에 막 자료를 보내는 거는 이건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1: 공익 제보자가 누군지 민주당이 지금 알아요?
0: 조모 씨라고 뭐.
1: 조모 씨한테 자료 안 받았다고 한동훈 의원이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 조모 씨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0: 녹취록은 갖고 있기 좀 쉽지 않죠.
1: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양수진하고 지금 김승원 후보자하고의 통화 이거는
0: 네.
1: 저 조모 씨가 그렇죠?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1: 그리고 수사와 관련된 것들 잘못된 것들 김승원 후보자가 기소유예 되는 과정 이거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는데 기소유예가 됐기 때문에
0: 네.
1: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내용들은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하고 또 변호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이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 있는 검사들 이거 제보할 용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0: 네.
1: 검사들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다.
0: 네.
1: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그 아까도 뭐 양모 씨에 대해서 뭐 룸살롱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제 양모 씨가 봉지욱 기자랑 좀 인터뷰를 하면서 나 룸살롱 마담 사실 아니다. 정정하고 사과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1: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럼 로테이션 바 사장이면은 접대부 고용해서
0: 네.
1: 그 어쨌든 남성들 서빙하는 그런 업소에 있던 사람인데
0: 네.
1: 뭐 그분 자체가 또 그쪽에서 그쪽 계통에서 일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 2004년에 그래서 김승원 후보와 판사 시절에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 인연이 20년 넘게 진행되면서 네.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낸 거고 집에까지 간 거고 사진도 찍은 거고 그 몇 명이 갔든 안 갔든
0: 네.
1: 그 정도 특수 관계가 이 사건에 이렇게 키는데 본질적인 요소가 된 거잖아요. 근데 무슨 사과를 해요? 본인이 사과해야지. 본인이 지금 로비해 갖고 국가 시스템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권력자들 거기 김승원 후보한테는 직접 민원한 게 나왔지만 나머지 오빠들도 거론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들 사건이 돼버린 거고.
0: 오빠 게이트요?
1: 그러면 본인이 김승원 후보자한테도 못할 짓 한 거예요.
0: 네.
1: 지금 그분 입에서 잘못했단 말 한번 나오는 거 봤어요? 우리는 대부분 자식들 교육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라.
0: 네.
1: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과 양수진 씨를 비롯한 이 관련자들이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절대.
0: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의원이 지금 뭐 김승원 후보자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정윤경 기자가 취재한 거 보니까 뭐 텔레그램 방에 권영진 의원이 우리 한동훈과 함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올렸더니 7명만 이렇게 좋아요 눌렀대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의원분들은 어떤 생각이세요?
1: 그걸 누를 때는 네. 그걸 또 눌러서 이렇게 다 어떤 사람이 눌렀는지 다 봐요.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0: 왜 눈치를 봐요?
1: 우리가 지금 장동혁 대표 지금 선거 지고 당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올림픽 공원 가서 북치고 있는데도
0: 네.
1: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0: 네.
1: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정치적으로 솔직히 볼 수밖에 없어요.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0: 네.
1: 뭐 그분들의 심정이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회의원을 하는 이유는 공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0: 네.
1: 본인의 이해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의 흔적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야지만 국민들이 우리 당을 더 사랑해주고
0: 네.
1: 또 정권을 맡기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 의원님들도 마음속이 복잡할 거라고 봅니다.
0: 네. 제가 아까 텔레에 올린 분을 권영진 의원이라고 했는데 신성범 의원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이제 유명한 기자셨고 또 앵커도 하셨고 지금 배지 다르셔가지고 현안을 보는 눈이 전 탁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친한 게 의원이시잖아요. 네?
1: 네.
0: 그 한동훈 의원이 참 김성훈 후보자 관련된

0: 이슈를 정말 잘 끌어왔어요. 한동훈 의원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논란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했을 때 한동훈이라는 변수를 생각을 안 하고 이걸 추천한 것 같아. 지명을 한것 같아. 그렇게 이슈는 잘 끌어왔지만 혼자 단독 플레이한다. 혼자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도부를 향해 공격도 많이 하고 아 이게 정말 저렇게 막 공격을 하는 거 보면 나중에 나랑 좀 불편한 관계가 되면은 나랑도 좀 저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경계심이 좀 늘어난 거 아니냐 의원들이 이런 얘기도 있어요.
1: 한동훈 의원이 우리 당권파를 먼저 공격한 적이 있나요? 당권파에서 무슨 뭐 당직자 가진 사람들이 뭐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너 조용히 해라 너 때문에 민주당 결집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오빠가 본질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도 안 하면은 그 사람 바보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대응한 거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의원이 혼자 하고 싶어서 혼자 하나요? 혼자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그랬는데 또 혼자 한다고 비판하면은 이게 도대체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도 같이 많이 했잖아요.
0: 맞아요.
1: 피해자들 또 제가 기자회견도 같이 했고 여러 가지 같이 또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같이 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 제안했잖아요. 페이스북에다가. 근데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청문위원으로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잠깐이라도 제명했던 것을 징계를 잠깐이라도 정지한다든지 뭔가 노력이라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지금 열심히 잘 싸우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고 있고 대선 후보 지지율 지금 1등까지 올라간 사람을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그 비판이 먹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0: 한동훈 의원이 뭐 최근에 한 하루에 70여 차례 페북 올려가지고 기자들이 이슈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다 막 그런 얘기도 있고 대정부 질문이나 로텐더 홀에서 뭐 국무위원이라든지 기자들에게 얘기를 할때 조금 너무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서 차분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1: 저도 그런 얘기를 전한 적이 있어요. 한동훈 의원에게. 다만 지금 이거는 국민들이 흥분해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술자리에서 다 지금 성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그 목소리를 지금 한동훈 의원이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안 자체가 너무 찌질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 갖다가 법무부 장관, 장관 중에서도 그것도 정의를 다루는 법무부 장관을 시킨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도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국무총리실에서 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사찰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까지
0: 그건 큰
1: 했잖아요.
0: 문제예요.
1: 그러니까요.
0: 있을 수
1: 언제
0: 없는 일.
1: 대한민국 헌정사에 국회에 와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중앙정보부도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그런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목소리를 낮춰서 차분하게 보나요? 국민들 이미 지금 이 정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0: 알겠습니다. 김성훈 후보자가요.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계획이라는 서면 질의에 취임 시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건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진짜 아, 나 진짜 날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나도 그냥 한번 검토해 볼래?
1: 아니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장관 되면 한동훈 의원 수사할 거다. 뭐 저도 자료를 많이 냈으니까 저도 수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무슨 우리가 위원정당 해산 청구서 이거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많이 써먹던 수법이잖아요. 근데 이거 다안 통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가장 앞장서서 계엄 막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숲에 숨어 있을 때 한동훈 의원이 제일 먼저 이 계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저를 비롯해서 18명이 가서 투표해서 계엄을 막았어요. 근데 뭘로 지금 위원정당 하겠다는 거예요? 북친다고요? 장동혁 대표?
0: 장동현 대표가 북치고 좀 여러 가지 거기서 확성기 갖고 올공 시위에 동참을 해서 그런지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1: 북쳐서 앞섰다고요?
0: 아니 당대표가 그렇게 있어가지고
1: 예,
0: 왜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1: 지금 국민들은 한동훈 의원을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봐요.
0: 아 그래요?
1: 예, 왜냐하면 본인이 복당하겠다고 얘기했고, 과거 박근혜 탄핵 이후 유승민, 김무성을 중심으로 한 탈당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탈당했습니까? 한 번도 국민의힘을 우리가 떠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을 떠나라고 말하시는 조언하시는 뭐 조갑제 선임 같은 분들이 계셔도 네. 절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직 한동훈 후보와 친한계가 국민의힘의 중심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이 국면 한동훈 의원과 저희들이 이끌고 있는데

0: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1: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 오른 것은 누구 때문이다?
0: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1: 누구의 덕이다?
0: 어쨌든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고 한동훈 네. 의원을 비롯한 우리 당의 의원들 지금 뭐 여러분들도 많이 이 문제에 열심히 싸우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거라고 봅니다.
1: 한동훈 의원 덕분에 또 오른 거다라고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
0: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그 부분이 중요하지만 네. 우리 당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아, 이거 대통령 지지율 지금 그 많이 떨어진 거 여쭤봐야 되는데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안타깝네요.
0: 법원 재판 빨리 재개하십시오. 재개하면은 네. 당장이라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여기서 끝낼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선거법 그... 재판은 파기환송심을 두 번만 열면 돼요. 네. 이거 법리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네. 딱 두 번만 열면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 당선 부여됩니다.
1: 대통령 지금 재판 얘기하시는 거고요. 오늘 박정훈 의원님 모시고 국민의힘 얘기 들었는데요. 내일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초청을 해가지고 각종 현안과 김성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놓고 여권의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의원님 오늘 너무 시원하게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너무 시원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1: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2: 합성목재 예스팀바.
11: 경동산업 주식회사.
1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6: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7: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8: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9: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20: 답 나왔네.
21: 가자.
19: 어딜요?
21: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22: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23: 평택시!
24: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9: 얼마나 걸릴까요?
24: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21: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24: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25: 세계 반도체 수도,
21: 대한민국 수소 1번지,
25: 바로 평택시.
26: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27: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28: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29: 햇빛에도 끝장 없는 선글라스 체크.
30: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3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4: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7: YTN's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다소 서늘하게 시작한 화요일 아침 시간이지만 한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27도, 부산과 광주는 28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는 가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오늘 돌발 구간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는 수리터널 부근 일산 쪽으로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일산으로 좀 들어가는 길 장수에서 계양, 김포 요금소에서 자유로까지 쭉 막히는데 김포와 자유로 부근 1차로에는 장애물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리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까지 의정부에서 판교 쪽으로도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광암터널에서 서하남 합류하는데 정상속도 안 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 가는 길 북천안 부근 주춤하고요. 경기권에서는 수원에서 신갈분기점,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차량 속도 내려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35: 오늘 폼 미쳤다.
36: 미쳤다.
37: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8: 미쳤다. 우와. 우와.
39: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4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핫한 인물과 이슈를 집중 해부해하고 인물의 파워, 가치를 매겨보는 코너죠. 뉴스 명당의 인기 코너 인재영입위원단. 오늘도 인재영입위원장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영입위원인 서정욱 변호사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세 분과 한 시간 동안 신나게 한번 인사청문회 전국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하원기 대변인님께 네. 먼저 여쭤봐야 되겠다.
3: 네.
0: 오늘 김수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하잖아요.
3: 네.
0: 치정, 로비, 주가 조작, 국민의힘에서는 범죄 종합 선물 세트다.
3: 네.
0: 막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3: 네.
0: 오늘 청문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3: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모습들,
0: 네.
3: 오늘 보여줄 모습들, 뉴스 명당을 포함한 다수 방송들에서 이제 여야 패널들이 나눴던 그런 공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열화된 버전으로
0: 네.
3: 조금 더 과격하게 고성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전개될 것 같고요.
0: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까 싶어요.
3: 네, 뭐 제 희망사항은 청문위원으로 혹은 증인으로 한동훈 의원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3: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별도 논점으로 두고 김승훈 후보자에 대한 국민 시선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건 설명을 드리고 낮은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0: 네.
3: 어제까지 제가 신문 보도를 봤을 때는 그렇게 안 전개될 것 같아요.
0: 네.
3: 고성 막 지르면서 막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0: 김종혁 위원장님, 범죄 종합 선물 세트 중에서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김수원 후보.
1: 당연히 식약처에 대한 그거예요? 부당한 그런 간섭이죠. 근데 오늘 이제 청문회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전략을 보면
0: 네.
1: 두 가지, 두 사람이에요. 이재명과 한동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하는데 야, 김승원이 수사를 받은 것은 애초부터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 거야. 라는
0: 네.
1: 식의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내려고 할 거예요.
0: 네.
1: 그러면서 그걸 계속 물어볼 겁니다. 당신이 수사받은 거 그 이재명 대통령 때문 아닙니까? 라는 식의 그걸 만들어내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 김승원 지지 우리가 방어해줘야겠네 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려는 게 하나.
0: 네.
1: 또 하나는 야, 한동훈이 문제잖아. 그러면서 한동훈을 막 공격하려고 할 거예요. 김승원 청문회인데 그 자리에서 뭐 당신에 대한 수사 자료 어디서 유출됐다고 보십니까? 뭐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맞다고 보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동훈에 대한 어떤 그 증오감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도 지지자들 이걸 엮어내는 두 개 이재명과 한동훈이란 두 키워드로 오늘 아마 청문회는 진행될 것이고
0: 네.
1: 또 그다음에 그 전체를 진행하는 톤앤매너는 뭐냐면 깽판 만드는 거.
0: 난장판.
1: 네. 난장판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우 지겨워.
0: 네.
1: 아유 꼴보기 싫어. 채널 돌려.
0: 네.
1: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0: 네.
1: 그렇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0: 서정욱 변호사님, 뭐 어제도 보도 보면 위장전입 문제가 좀 있어서 직접 이건 후보가 사과를 했더라고요. 뭐가 제일 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랑 오늘 청문회 어떻게 진행될 거로 예상하시는지.
4: 용해인은요 네. 법을 어긴 건 없죠.
0: 네,
4: 겸직이 되죠. 그런데 네. 김민석 대표가 법 위에 민심이 있다. 그렇잖아요.
0: 그렇죠.
4: 용해인은 법을 어긴 건 없어요. 겸직을 할 수 있어요.
0: 네.
4: 다만 민심 때문에 사퇴했잖아요.
0: 네.
4: 그런데 김성원은요
0: 네.
4: 법도 어기고 민심도 어긴 거예요.
0: 어떤 거 법을 음주운전 위장전
4: 기소유예부터
0: 기소유예 위법인 거다.
4: 기소유예 유죄입니다.
0: 네.
4: 기소유예 그뭐
0: 이번에 유죄예요. 기소유예 아, 재판받아야 진짜. 유죄지.
4: 아 무혐의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0: 네.
3: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했어요.
4: 아니 기소유예란 자체가 유죄란 뜻입니다.
0: 유죄가 아니라
4: 유죄인데 여러 정상상 기소를 안 하는 거지.
0: 네.
4: 선고유예도 유죄입니다.
0: 네.
4: 그러니까 무죄와 무혐의하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구별해야 돼요.
1: 아니, 기소를 안 했는데 어떻게 유죄 유무죄를 판단해요.
0: 재판을
3: 나와야 돼요.
4: 그러니까 제 말은 게 죄가 없으면 무혐의를 하고
0: 알았어요.
4: 또 무죄를 하는데
0: 네.
4: 그 양모 씨는 선고유예 받았잖아요. 그게 네. 유죄 판결이에요.
0: 네.
4: 기소유예도 죄는 있는데
0: 네.
4: 여러 정상상 기소를 유예하는 거예요.
0: 네.
4: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범죄라 보는 거죠.
0: 네.
4: 저 그다음에 음주
0: 네.
4: 그리고 이게 위장 전입 그다음에 경기도당의 비자금 의혹,
0: 네.
4: 그다음에 부인 보조금 편취 여러 가지
0: 유혹.
4: 의혹,
0: 네.
4: 그다음에 정모 판사하고
0: 네.
4: 유착,
0: 네.
4: 아들 입법 보조원
0: 네.
4: 한두 개가 아니에요.
0: 네.
4: 법을 어긴 것 중에 뭐 엄청난.

0: 보고로 끝날 거예요.
1: 그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 뭐 이 부분 살펴보겠다라고 한 것이.
0: 제가 이게 뉘앙스를 다 읽어보면 진짜 해산 한번 검토해보려고 내란 정난 진짜 같던데요.
1: 네. 네. 하원기 대변인.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네. 특정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언급하는 거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전 이해가 안 가요.
2: 문장을 읽어보면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네. 뭐 헌법재판소 결과 나오면은 뭐 검토한다 뭐 이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질문에는 원론적인 답변이 안 어울리죠.
1: 그건 그냥 답변을 거부하는 게 맞아요.
2: 이건 그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네. 정무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울리죠. 물론 네. 그 문장 자체만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이거 뭐 그러면 검토 안 한다고 하냐? 뭐 무슨 이 위원정당 심판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가 없다고 하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뭐 하겠다고 하냐? 그럴 수도 없는 거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한 거는 맞는 건데 위원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의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치까지 다 엮이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뭐 심지어는 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위원정당 해산 심판이 됐다고 한들 국민의힘 사라지겠습니까? 유권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네. 어차피 재창당하면 또 그 사람들 그대로 국회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정무적으로 대답하는 게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1: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윤상현 의원은 해볼 테면 해봐라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 더 그냥 종합적으로 여쭤볼게요. 공소취소 제도 필요성이 있다. 뭐 제도 자체 폐지는 좀 신중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좀 읽혀지는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김수원 후보자의 입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아니 뭐 공소취소를 법무장관이 그 제도 자체를 없애고 말고 할 그건 아니잖아요.
1: 아니죠.
3: 그거 아니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다가 내가 누구를 살인범이라고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는데 진범이 잡혔어. 그럼 그 공소취소 안 할 거예요? 재판 계속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기본적으로 그 법무장관이 할 대답도 아니고
1: 네.
3: 그런데 예를 들면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이건 정말로 심각한 정치적 문제인데
1: 그렇죠.
3: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서 검토해보겠다. 헌법재판소 하는 걸 보고 검토해보겠다라고 이분은 도대체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법무장관을 이 발언 하나만을 가지고도 다른 걸 다 빼놓고도 굉장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1: 네.
3: 지금 사실 이거는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써요. 다른 게 워낙 크니까. 그런데
1: 네.
3: 이분을 계속 법무장관을 임명하겠다 고집하 하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1: 네.
3: 한동훈이 계속 공격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취소를 해보면 우리가 한동훈한테 지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가 한동훈 한 명을 못 당하고 대통령도 못 당하고 졌다는 소리 들을 수 없어. 우린 밀어붙여야 돼.
1: 너무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에요?
3: 아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자화자찬이 무슨 자화자찬이야? 아니, 그렇게 돼서 야 이거는 완전히 그 스스로 골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이 와중에 한번 얘기를 보세요. 김민석 대표가 뭐라냐면 이걸 갈수록 잘된 인사래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래.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귀로 의심했고
1: 네.
3: 그다음에 우리 김의겸 이 흑석 김의겸 선생께서는 이슬만 먹는 물을 고를 수가 없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영화의 한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1: 어떠냐.
3: 탐과 놀이들끼리 모여갖고 낄낄대면서 온갖 부정부패 저지르는 놈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가 이슬만 먹고 살 수 없는 거잖아 세상은 그런 거잖아 그러면서 낄낄다 웃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1: 네.
3: 아니 김승원 씨를 보고서 뭐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을 임명할 수 없다고요?
1: 네.
3: 국민을 갖다 장난칩니까?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 야 염장지르네요 진짜.
1: 너무 즐거워하시는 서정 변호사님.
0: 김성은 저하고 연수원 동기인데요.
1: 맞아.
0: 그 술 먹는 매일 참이슬만 먹고 살아요. 아 그 소문 다 났어요. 그 참이슬이 제일 참이슬.
2: 또 사적 관계 폭로로
0: 소주 참이슬.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밥 먹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뭐 음주운전하고 특히 위장전입하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저는
2: 꿈도 못 꿔요 솔직히.
0: 김의겸 이분에게 동작동에 흑석동에 뭐 관사 재테크
1: 네.
0: 대변인 관사 못 가잖아요.
1: 네.
0: 그러고 이게 부인 탓 돌리고 그때 뭐 팔아가지고 기부한다 했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청담동 술자리부터
1: 네.
0: 본인이 워낙 도덕 수준이 낮다 보니까
1: 네.
0: 뭐 김성원하고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1: 네. 하원기 대변인님 저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예요?
2: 저는 뭐 참이슬을 많이 먹고 살긴 하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위장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국민들 보기엔 황당할 것 같아서.
1: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김민석 대표?
2: 실언하신 거죠. 방송 과정에서 이제 방어를 하다 보니 음주운전 위장전입 관련.

0: 그래서 이제 앵커가 묻는데 저처럼 얘기하면 되는데
1: 그러니까.
0: 과거에 그런 잘못을 범한 것 같다. 근데
1: 네.
0: 지금 청문회 때 소명을 들어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봐주십사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뭐 조금 그 과잉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1: 네.
0: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도 민심에 부합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종의 당의 가이드를 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위법이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위법 사항 중에 식약처 관련된 부분들은 억울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비판이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위법이냐 위법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공익 민원은 아니지 않느냐. 사적 동기가 더 많이 작동해서 식약처장이 부적절하게 어떤 청탁을 한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세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국민께 뭐 완전히 납득을 못 시켜 드리더라도 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뭐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구나라는 건 본인들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건 국민께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1: 하은기 대변인님,
0: 네.
1: 요즘에 힘들죠?
0: 네. 저는 힘들죠. 이거는. 네. 우겨야 되는데. 근데
2: 알겠습니다. 우겨야 되는데.
0: 안 우기고 있으니까 지금
2: 아,
0: 힘들죠. 네.
2: 아니,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1: 네.
2: 아니, 그런데 왜 이런 분을 왜 정의부 장관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 이런 분을 왜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1: 그러니까.
2: 거죠? 아니, 정상, 그러니까 일반 평균적인 국민들의 도덕의식이라든가 평균적인 법감정이라든가 적어도 법무부 장관이면 그거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공개되고 있는 그런 이분의 살아왔던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평균적인 보통 사람들의 삶보다 이분이 나은 게 있습니까, 지금? 아니, 평균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앉힌다는 거, 그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나는 정권이 통째로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과거의 조국 때처럼 마찬가지로 이걸 뭐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앉히는 거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앉히는 게 뭐가 다릅니까? 거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인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1: 결국에는 임명 강행할 거라고 보세요?
2: 그럼요. 강행할 것
1: 아, 그래요?
2: 같습니다. 예, 강행할 것 같습니다.
1: 서병 변호사님은요?
3: 건대내독의 조국 그때 정관이 35일 만에 낙마했거든요. 아마 임명 강행해도 좀 있으면 그 양모 씨하고 강모 씨또 판결이 나요. 500만 원 약속. 이게
1: 오늘 난다더라고 오늘.
3: 아니
1: 아,
3: 오늘
1: 오늘
3: 결심.
1: 결심이구나.
3: 그러니까 곧 선고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유죄가 나왔다. 그럼 이게 50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쪽 당사자는 기소유예고 한쪽은 유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이게 새로 조사들을 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그때 재난세례 치료제 93명 살인 미수로 또 고발했거든요. 이런 이제 수사도 하고요. 앞으로 이게 뭐 주가 조작 피해자들도 있고 그래서는 장관 임명해봤자 조국 장관보다 오래 갈 것진 않아요. 한 35일 전에 낙마합니다.
1: 보수
3: 비참하게.
1: 쪽에 계신 두 분은 임명 강행할 거다라고 보시고 하은기 대변인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0: 뭐 강행할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강행할 것 같은데 청문회 때 소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방금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런 것들 중에 실제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이나 문제 제기랑 관계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 주가 조작 이런 부분들은 입증도 안된 얘기고 사실 정황 비슷한 것도 나온 것도 없는데 그 강모 씨라는 분과 양모 씨라는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김승원 후보자한테 쓸어 담아가지고 하고 있으니 그런 것까지 그냥 인정하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2: 근데 제가 정치판에 와서 보면 정치라는 건 결국은 결과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내가 선의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면 아무리 선의에서 내가 시작을 했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신념윤리가 책임윤리의 잘못을 면제해주지 않는다고요.
1: 그렇죠.
2: 근데 이거는 우리가 누가 봐도 부적절한 그런 관계에 의해서 부적절한 인간관계에 의해서 오빠 동생 하면서 개인 청탁을 해줬고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가 피해를 입었어요. 아, 이 사람이 주가 피해까지 의도하면서 그 청탁을 하진 않았을 수 있지. 선의에 의해서 그 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주가 피해가 봤으면 이 사람 책임져야 돼요, 정치인은. 근데 그 청탁 자체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뭐 공적인 관계니까 내가 잘못한 게뭐 있냐? 내가 무슨 뭐 주가 조작하라고 그랬냐? 내가 무슨 뭐 임상 실험할 때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 무슨 독약인지 취약인지 이런 거 주사하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뻔뻔하다는 얘기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게 네. 무슨 정치 논리가 이렇습니까?
3: 오늘 인사청문회 선의가 아니고 네. 저는 이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 봐요.
1: 어떤 부분에?
3: 예를 들어 이게 그 치료제가 뭐 인도에서 제대로 임상이 안 됐거든요. 허락도 없이. 그럼 이게 조금 확인해 봐야 되잖아. 네. 이 치료제가 진짜 치료제인지 인도에서 임상은 됐는지 효과가 있는지 아무런 확인해 본 게 없어요. 그냥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양모 씨가 말하니까 그래 다 믿고 아 양모 씨가 오빠 이거 결과가 데이터 좋아. 외국에서도 인도에서도 해서 이런 게 그 브로커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청탁인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거의 저는 미필적 고의라 봐요.
0: 근데 이제 강모...
3: 치료제라는 건 이게 신중하게 몸에 투여하는 겁니다.
1: 그렇죠.
3: 근데 이걸 어떻게 그 브로커 여성의 말만 믿고 식약처에 전달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확인 의무가 있잖아요. 네. 이걸 어겼잖아요. 네. 저는 미필적 고의.
0: 그러니까 이제 제기된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그 썰인데 우리가 판단 준거로 삼아야 되는 사법부 판결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식약처의 매뉴얼이나 절차를 파괴하는 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1심 판결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뭔가 민원이나 청탁을 넣을 때 가부를 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는 경우가 있고 좀 속도를 살펴보라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데 무리하게 되게 해서 실제로 된 경우 이럴 때 이제 하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경우가 아닌 것까지 전부 다 이제 교묘하게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명을 해가지고 뭐 분리해낼 건 분리해내야 되는 거죠.
1: 오늘 보시죠. 뭐 네. 오늘 보고 다음 주에 한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화제를 좀 돌려서 서정 변호사님 네. 이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이 여러 가지 논란 한동훈 의원을 빼놓고는 이거는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한동훈 의원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3: 아주 잘하고 있죠.
1: 아주 잘하고 있어요.
3: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 저는 자꾸 이게 고소를 하는데 그
1: 누가 고소?
3: 아니 민주당에서? 뭐 민주당이나
1: 네. 자료
3: 기소 계획서 있잖아요. 네. 이게 보통 사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네. 국회의원이 그 중요하니까 이제 내부 보고를 위해서 네. 검찰 네. 이런 기소 계획서를 만들어 본 거야. 네. 이 초안이잖아요. 네.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사람들이 자꾸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데 네. 모든 문서가 다 비밀 누설 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판례는 1급 비밀, 2급 비밀 뭐 형식적으로 비밀 분류된 게 있잖아요.
1: 있어요.
3: 이거 또 감안하지만 그것도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판례는 뭐냐 네. 누설될 경우에 공공의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만한 아. 이런 가치가 있는 네. 이걸 실질 비밀이라고 그래요. 네. 이거는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미 기소유예하고 헌법소원까지 갔죠. 그러면 이미 물 건너간 계획서예요. 이게 무슨 누설됐다 해서 나라가 무너집니까? 네. 무슨 사법 기능이 무너집니까? 이거는 비밀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 제도 안 되는 걸 고소해가지고 한동훈을 막 그 김동완과 그 사람도 변호사잖아. 네. 좀 이게 비밀 누설의 비밀이 뭔지 모든 서류가 하나라도 누설되면 다 비밀 누설이 아니에요. 네. 좀 공부를 하고 고소를 해야지 김동완 정말 이게 그 제가 볼 때 한심하더라고요.
1: 상징적인 장면으로 그럼 비교해서 여쭤볼게요. 네. 롯데앤더홀에서 김승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그 한동훈 의원과 올공에서 북치고 꼬꼬꼬 북치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장동혁 대표 누가 더 잘하고 있어요?
3: 저는요. 네. 국민의힘이 리얼미터 42로 민주당보다 6% 앞섰죠. 네. 국민의힘이 지지율 좋죠. 네. 여기에는요. 네. 다 모든 사람이 공이 있는데 네. 이진숙의 5.18도 있고 장동혁의 북도 있고 그런데 한동훈의 투쟁도 있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게 모여서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간 거예요. 장동혁의 북도 지지율 올린 거예요. 왜? 그 부정선거나 의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많거든요. 그게 장동혁이 안 갔으면 네. 황교안 쪽으로 다 갑니다. 자유혁신. 그 20, 30% 국민을 잡아놨잖아요. 그럼 이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왜 떨었냐. 네. 유시민 때문이에요.
1: 아, 그거는 나중에.
3: 그러니까 제 말은 코어 지지층이 극좌가 떨어지 나가니까 올라가죠. 네. 그럼 이게 올림픽 공원에 우리 소위 극우라고 하는 이분들이 떨어지 나가면 국민이 몰라가는 거예요. 그걸 잡아놨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진숙, 장동혁, 한동훈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1: 그 어느 덩어리가 더
0: 어느 덩어리가 센불도 아니고
1: 어느 덩어리가 더 커 보여요? 누가 더 제일 잘해요?
3: 일단 장동희 대표니까 제일 잘하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쪽에 이진수 네. 뭐 중도 쪽으로 한동훈 다 이게 힘이 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1: 네. 김종혁 최고위원님 한동훈 의원 잘하고 있다라고 그냥 평가하시고 좀 아쉬운 부분은 없어요?
2: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자랑하는 거는 엄청 잘하고 있죠. 여태까지 이렇게 잘 싸우는 그럼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1: 그 DJ DOC 이하늘 씨도 와 그 한동훈 잘한다 무섭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2: 근데 이제 민주당의 대응이 이제 고소고발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3: 자료 어디서 났냐?
2: 80년대 이제 운동권 우리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그 근거 자료로 삼았던 게 뭐냐면 펜타곤 페이퍼예요.
1: 네.
2: 이게 월남전이 났는데 월남에서 미군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 근데 네. 미국 언론에서는 계속 통제를 해서 이게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근데 국방부 내부에서 비밀 보고서로 야 우리가 월남전에서 지고 있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라는 통계 숫자 같은 걸 다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뉴욕 타임즈가 보도를 했어요.
1: 네.
2: 빼다가 보도를 했어. 그래서 정부가 펄펄 뛰면서 이거는 국가기밀이고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면서 닉슨 행정부가 고소를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근데 거기서 그 대법원이 연방대법원이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고 뉴욕타임즈가 옳은 일을 했다라고 판결을 해서 그게 전 세계 언론의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2: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한동훈 전 의원 지금 저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공익과 관계 없는 얘기입니까? 이게 다 공익과 관련된 거잖아요.
1: 네.
2: 법무부 장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공익 1번 대통령 다음 몇 번째 안에 공익을 대변해야 될 사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여기다 대고서 이거를 고소 고발을 하는 게 도대체 무슨 과거에 얘기했던 윤석열이 입틀막을 비판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1: 네.
2: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몰라요. 본인들이 진보를 얘기하고 본인들이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따위 짓을 한다고요.
1: 네.
2: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이것은 결국은 한동훈을 키워주는 일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하은기 대변인님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게이트라고 프레임 잡아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 면은 좀 상황이 나아질까요?
0: 김성훈 후보자에 대한 상황이라는 이제 별도의 트랙이죠.
1: 네.
0: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1: 네.
0: 그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김성훈 후보자에 대한 게 뭐 줄어드는 형식으로 가지는 않을 텐데 문제 제기는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소위 친한계 분들 중에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볼 만한 얘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자화자찬을 하시니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한동훈 의원이 앞으로 별로 변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팬덤들은 좋아할 거예요.
1: 네.
0: 이런 양태에 대해서. 근데
2: 팬덤이 아니라 국민이 좋아하죠.
0: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김성원 후보자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한동훈 의원이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에 대해서
1: 어느 부분이 좀 가장 좀 눈에
0: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뭐 치아 듣보잡 이런 표현을 굳이 써야 됩니까?
2: 아, 언어 표현.
0: 일단 그런 표현 써야 돼요. 듣보잡이 뭔 뜻인지 아세요? 여기서 뭐 방송에서 못 말하는 용어거든요. 듣도 보도 못함. 그래서 그거 뉴스에서 인용할 때 삐 처리 시키더라고요. 그 앞에 욕 같은 부분들. 저런 것들 보면 좀 사람이 취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 했을 땐 본인 인사자료 관련해가지고 기자들한테 뿌리니까 그때부터 개인정보 관련 문제 삼아가지고 막 고소고발해가지고 실제로 약식기소도 났거든요.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생각이
1: 네.
0: 들고요. 세 번째는 공익제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공익제보 논리적으로 공익제보는 어떤 시스템이 마땅히 절차대로 처리해야 할 것을 시스템 내에서 누군가 권력자가 암장하거나 은폐하는 것 그것을 내부자가 공익제보하는 것 이게 공익제보잖아요.
1: 네.
0: 논리적으로는. 근데 용어 때문에 비슷한 양 표면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공익제보인 것 같지만 우리 사법 시스템이나 수사 시스템은 한동훈 의원이 지금 대중의 입안에 넣고 있는 폭로하고 있는 저 자료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암장한 적이 없습니다. 시스템대로 다 절차대로 검토를 한 결과 기소유예가 나왔고 뭐 한쪽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취사선택해서 뽑아가지고 여론재판적 성격으로 대중에 뿌리는 거예요. 시스템을 초월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 녹취록이라든가 여러 이런저런 자료들을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누락하거나 은폐했는데 어떤 공익 제보자가 따로 한동훈 의원한테 말했을 때 그러면 그 뭐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로 결정이 난 경우나 사법부에서 무죄 판결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불만 가지면 국회의원이 불만 가지면은 중간에서 수사 자료 같은 거 수사 자료로 보이는 자료들 뽑아가지고 인민재판 한번 해보자 이게 사법부의 판결이 맞는지 보자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건가요?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으로서 검사장 했던 사람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건 좋은데 선과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선을 많이 넘어가고 계신.

0: 다라고 생각해요.
1: 서종욱 변호사님이 법적으로 뭐 문제 제기를 하은기 대변인이 하셨으니까 반박을 해주시든지 좀.
2: 뭐 일단 이제 뭐 결정난 건 없어요. 예를 들어 강모 교수 어떻게 1심에서 이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해가 이제 그때는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있잖아요. 네. 허위 자료, 네. 자본시장법 요 정도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양모 씨한테 6억을 주고 또 1억을 또 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무죄 1심에 난걸 아마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네. 그런 저는 수사가 상당히 미진하고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 중에 있어요. 판결을 더 지켜봐야 돼요.
1: 판결 지켜보고.
2: 그때요.
1: 공익제보와 관련된 거.
2: 그러니까 그때 6억을 줄때 전환 사채로 해가 구스타에 이어주거든요. 근데 구스타가 그때 계좌가 압류가 돼 있어요. 껍데기 회사야. 그러니까 10억을 주기로 했는데 줄 방법이 없으니까 6억을 전환 사채로 주고 근데 현금 1억 주고 또 주식 사가지고 반띵하자. 이런 부분이 제보자 조모 씨가 볼 때는 이게 10억이 로비로 갔다고 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김성원 의원의 청탁 때문에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수사가 아주 미진하고 아직도 이게 1심밖에 안 되니 최종 판결 난 것도 아니고 기소에도 마찬가지예요.
1: 그
2: 그래서 저는
1: 공익
2: 신고자는 이분은 김성원의 청탁 전화로 10억이 갔잖아요. 그리고 이게 주가 조작이나 많은 게 있었잖아요. 이걸 보고 제보를 6군데 한 거예요. 이게 공익 제보 아니면 뭐가 공익 제보입니까?
1: 법률적인 용어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그거에 맞아요?
2: 그렇죠. 이거는 이게 국회의원의 청탁 부패로 피해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양모 씨가 10억을 받기로 했다. 이거야말로 딱 떨어지는 공익 제보고
3: 제가
2: 이미 공익 제보자라고 한번 결정한 적이 있어요.
3: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분이 뭐 불만을 품고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걸 다 공익 제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공익 제보라는 건 이를테면은 이명박 정부 때 장진수 주무관 사례, 그러니까 사찰 같은 거 막 시켰는데 뭐 파일 같은 거 삭제했다, 본인이 가담했다, 이거 내부자로서 내가 공익 제보하는 거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최혜병 사건에 있어서 김규현 변호사 같은 거 이런 거 내부자로서 그런 게 공익 제보잖아요. 권력이 암장하려고 했던 것을 양심 선언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수사 기관 이 다 검토했던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이 검토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내 판단과 수사기관이 내린 판단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대중한테 막 뿌리면서 여론 재판하는 게 이게 보수의 가치에 맞습니까? 보수 절차와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재판 지켜보자는 말씀하실 거면 앞에 얘기는 빼야 되는 거예요. 재판 한번 지켜보자 해야 되는 거지 왜 여론 재판합니까?
1: 인사청문회 이후에 분명히 또 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고. 김종인 최고위원님.
4: 아니 저는 진짜 요새 진행되는 거 보면서 제 재미있는 건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검찰의 수사를 그렇게 존중하고 법원의 판결을 그렇게 존중을 했습니까? 아니 모든 검찰 수사에서 검찰을 악마라면서요. 그리고 무슨 검찰 수사한 걸 다 조작 기소라고 잊지도 않은 그 뭐야 연어회 술 파티 이런 거 조작해내면서 그렇게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 이쪽에서 기소유예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서 야 검찰에서 기소유예했는데 왜 그걸 문제 삼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자가당착.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야 검찰이 그 지난번에 탄핵 아니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그 검찰총장 바뀌고 나서 야 큰일 났다 이제 법사위에서 우리 불려가갖고 다 박살날 텐데 이것까지 문제 삼으면 이제 우리 큰일 날 것 같아라는 어떤 그런 정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소유예가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뭐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기소유예했으니까 그걸 갖고서 기소유예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얘기하시고 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은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저 법원 판결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검찰 수사니까 법원 판결이니까라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말이 안 되고, 사법 자료 예를 들면 자료를 공개를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 저희도 취재를 할 때 수많은 걸 취재를 해서 기사가 되는 것만 내보냅니다. 그걸 어떻게 다 내보냅니까? 그럼 당연히 누군가가 제보를 해오고 뭐 여기저기서 제보를 받았을 거예요. 그 제보 받은 것 중에서 논란이 되는 것만 그런 것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걸 인민재판이라고 얘기하시면 아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 공적인 무대에 있는 사람의 공적인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게 어떻게 인민재판이 됩니까?
1: 그래도 저 하은기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뭐 단어 선택의 좀 부적절성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4: 그거는 뭐 본인 제가 봐도 이건 굉장히 스타일이 좀 다르구나.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스타일을 얘기했던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그 내가 그런 표현들 예를 들어 개수장 마세요.

0: 뭐 이런 표현들을 쓰므로 해서 그것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로 야, 정말 나 카타르시스 느껴. 저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준 사람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롯이 한동훈 의원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공격도 있을 수 있고 방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자료를 어디서 얻어서 이걸 공개하고 있느냐, 그 표현이 뭐냐가 아니라 공개하고 있는 내용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네. 당사자가 해명해라 이거잖아요.
1: 방송 진행 때문에 이제 길게는 안 하고 그냥 몇 개만 말하는데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패널분들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격으로 물타기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분리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모류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제가 문제 제기 그렇죠?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뭐 억지 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민주당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나 사법부의 뭐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적 많죠. 국민의힘도 많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검찰 수사가 저렇게 나왔으니까 다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건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에서 검토했던 어떤 자료를 가지고 녹취록에서 앞단을 빼고 뒤에 문자는 뭐 막 넣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래 맥락을 비틀어가면서까지 취사선택해서 이렇게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가 이걸 옳다고 해주면 앞으로 사법 판결을 했을 때 불만 있으면은 힘만 있으면은 누구든 그런 자료 해가지고 여론재판 해도 되게요. 그래서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니까 뭐 당연히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견 수긍하면서도 그래서 앞단에 제가 반론하기를 본인이 법무부 장관 지명받고 청문회 받을 때는 본인 개인정보 그냥 그 인사청문 자료를 기자들한테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고소고발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약식 기소되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 이게 너무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남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지적을 한 거예요.
2: 그 두 분이 충분히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그냥 그 전에 나눴던 얘기로 정리하고요. 왜냐하면 또 저희가 출연료 드려야 돼서 광고 듣고 와야 돼가지고요.
0: 뭐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2: 그거라도 챙겨드리려고.
0: 참나 진짜. 아이고.
2: 자, 죄송해요.
0: 누가 지금 뭐 엄청나게 사는 줄 알겠지.
2: 지금 피디님도 되게 좀 부끄러워하세요.
0: 참이 주잖아요.
2: 서정욱 변호사가 언급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1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0: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4: 고향 특례시.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5: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8: 네, 뉴스 명당의 인기 코너 인재영입 연단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원기 대변인님 죄송해요. 또 아니요. 하원기 대변인님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9: 뭐 제가 재지은 것도 아닌데요.
8: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보면 지지율 어제 나온 거 보면 33.8 긍정. 아 부정? 긍정 33.8, 네. 부정 63.3. 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42.1, 더불어민주당 36.1. 어떻게 해요 이거?
9: 뭐 부정평가 이유를 보니까 1위가 부동산, 2위가 인사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부동산 문제는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뭐 폭발력이 있는 이슈인 것이고, 거기에 인사가 한 번 더 얹혀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사청문 전국에서 보면은 기준율이 하강하다가 이제 한 1, 2주 멈춰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추이가 보면은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인사청문 전국이 들어가서 후보자 두 명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아지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사청문 전국을 잘 넘기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8: 그럼 공자와 맹자를 순위할 거예요? 지금 이거 이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렇게 좀 대통령 긍정평가를 낮은 거는.
9: 네, 뭐 지금 말씀 그대로
8: 알았어요. 네. 서정욱 변호사님,
10: 저 중요한 게 부동산이 1위죠. 네. 그런데 이번에 장관들 중에요 부동산하고 관계 없는 장관이 없어요.
8: 아 그래요?
10: 보세요. 예를 들어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은 17년 동안 과천에 주거 아파트 샀는데 네. 4개월 살았어요. 4개월 살 수가 없어요. 위장전입이라 봐야 돼. 4개월 살 수가 없잖아요.
8: 그러네.
10: 그러니까 제 말은 17년 중화받은 이게 재정경제부 장관이 그래요. 그다음에
8: 그럼 막 탁 지어들려고 그런 건가?
10: 국토부 장관. 그렇죠. 주공.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있죠. 네. 이분에게 작년에 10억 얼마의 그 집을 샀는데 네. 장모한테 빌리고 대출을 3억 얼마 받아요. 네. 한 5억 3천인가 연결해가지고 네. 그래서 4억 벌어요. 네. 아니 국토부 장관이 작년에 집값 떨어진다고 사지 말라고 해놨고 대출하고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 있죠. 에이. 그런 3대가 딱지를 5개 사버리는. 와 형 아버지 뭐 고모 그다음에 아들은 또 양지 마을에 그 상가를 했거든요. 네. 아니 전부 다 장관들이 부동산 투기꾼들만 모아놓고 부동산이 1위인데 하락 1위. 그런데 이번에 장관들이 우리가 용해인하고 김성원의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다른 장관은 뭐 깨끗한가? 아니에요. 전부 이게 부적격자들이에요. 네. 그럼 앞으로 저는 지지율이요. 네. 이번에 목요일 날.

0: 뭐 예를 들어 기자긴 하잖아요. 보세요. 인사는 김성호 밀어붙이죠. 그다음에 공소취소나 연임 안 한다는 말은 못할 거예요. 잔학계는 공소취소밖에 원래 재판하다 보면 다른 거는 아예 잔학계나 이재명 대통령 교도소 안 가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공정은. 또. 아니 재판 받아본 사람이 저 변호사잖아요. 네. 재판 받는 사람은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혀요.
1: 서 변호사님 개인 의견.
0: 예, 개인 의견. 네. 그 공소취소나 연임 이야기도 안 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가 있거든요. 파병.
1: 아, 그거 제일
0: 와, 이거 폭발 좌파단체 500 몇십 개가 막 계속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있거든요.
1: 그거는 폭발력이 큰 것 같아요.
0: 근데 지지율이 바로 10% 날아가죠. 그러니까 저는 기자회견 하면 지지율이 더 가속도로 떨어집니다.
1: 네.
0: 반등 안 돼요.
1: 반등 안 될까요? 김종일 최고위원님.
2: 반등이 힘들어요. 쉽지가 않죠. 쉽지 왜냐하면 않아요? 이게 그 지금 한번 과정을 쭉 보시면 되잖아요.
1: 네.
2: 이게 공소 취소 그 특정 그 뭐 특위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뭐 그 특검을 임명해서 네. 공소 취소를 하겠다. 뭐 이러면서부터 여론이 막 그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런데 거기다가 불을 붙듯이 보안 취소, 보안 수사권을 갖다가 그냥 없앴죠. 없애버리는 거.
1: 네.
2: 이거는 근데 웃긴 게 저는 지금 유시민, 조국, 그다음에 추미애, 뭐 정청래 이런 분들 웃긴 게
1: 네.
2: 아니 그거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그 김민석 씨나 그다음에 저 김민석 대표, 그다음에 그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은 아 이거 없애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본인들이 없애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1: 네.
2: 그래서 그거 손 들고 없앴잖아요. 자 사실상. 그때부터 완전히 민심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민심 하락의 가장 기본적인 단초를 제공한 게 자기들이에요.
1: 그런데
2: 아, 그래놓고서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진짜 웃기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2: 너무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 막았어야 돼요. 아 이건 난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 그런 얘기 많았어요. 그때.
2: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막았으면은 아마 분위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이 대통령으로서 강단도 없고
1: 네.
2: 그리고 지금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도 자기 그 혐의에 대해서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뭐 이런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보면서 아, 이 사람의 실체가 이거구나. 뭔가 좀 다를 줄 알고 뽑았는데 보니까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지도가 하락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거를 반등시키겠다고 인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인사가 완전 핵폭탄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린 거야.
1: 네.
2: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내부적인 어떤 분열 이런 것도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잖아요. 이제
1: 네.
2: 추미애 씨까지 참전을 했더라고요.
1: 네.
2: 뭐 이래가면서 이 상황이 간단치 않다. 그리고 임명을 강행할 텐데 임명 강행하면
1: 할 수 있을까?
2: 바로 조국 사태로 갈 것이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적절함이 막 60% 넘어요. 그런 여론조사 나오면은 과연 강행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3: 아, 그러니까 인사 문제가 지금 기름을 끼얹은 거고 실제로 지지율 하강 국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뭐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은 이제 코어 지지층이 등을 돌렸다. 조국 뭐 원장 이런 분들도 이제 그런 식의 논조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 후에 지지율이 올라갔던 국면을 보면 강성 지지층한테 갇혀서 통치하진 않는구나.
1: 그렇죠.
3: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 네.
3: 당대표 할 때 보면은 너무 강성 지지층한테 휘둘리지 않을까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의외다.
1: 네.
3: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면은 보안수사권 관련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분수령이었어요. 지지율이
1: 네.
3: 내려가는데.
1: 네.
3: 합리적인 줄 알았더니만은 그 160만 명 이렇게 행사에 불과한 여당 전당대회 때문에 보안 수사권을 저렇게 다룬다고 하면서 민심 위반이 된 부분이 있었고 그게 회복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1: 네.
3: 같은 시기에 부동산이라든가 뭐 주식 시장 이런 게 겹친 거고 부동산도 이제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생긴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진영 내 갈등은 어떻게 보세요? 유시민, 조국, 김어준, 추미애 이런 분들이 추미애 도지사는 좀 저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빌어라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럼 대통령한테 빌어라 와서 빌어라.
2: 민주혁명한테 빌어라.
1: 네.
3: 겁나서 말은 못하겠지만
1: 네.
3: 그분들의 말을 안 들어줘서 뭐 지지율이 내려갔다고 그분들은 얘기하고 계시지만 전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1: 그래요?
3: 대통령이 강경파들한테 휘둘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 뭐 저는 여당 구성원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심정을.
1: 네.
3: 근데 뭐 뉘재명이라는 현상을 비롯해서 중도 개혁 뭐 보수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이 검찰에 대해서 저렇게 무슨 토템 다루듯이 마치 하는 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도는 네. 제도고 기관은 기관인데 그게 국민의 보편적인 복리 증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자기들의 어떤 신념에 의해서 막 국가 기관을 저렇게 다뤄도 되냐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 그거를 대통령께서 좀 중심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아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하대변인님. 생각합니다.
1: 대통령이 굴복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일이 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금 다시 검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추미애 도지사의 얘기를 들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 반발이 무서워서
3: 저는 그거는 한김 조금 쉬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1: 아, 그래요?
3: 지금 전선이 너무 넓어지고 있잖아요. 에이. 전선이 너무 넓어지고 있는데 에이. 추미애 뭐 지사를 비롯해서 다른 에이. 여권 내 인사들이랑 그쪽으로도 인사가 번지기 시작하면 에이. 한 번에 나뭇가지를 다 부러뜨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한 김 그냥 빼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는데 뭐 저는 그 앞으로 이제 시계열표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정부 앞에 놓인 현안들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래요. 좋은 게 뭐가 있냐 막 이렇게 물으실 텐데 좋은 지표들이
1: 아 경제 지표
3: 고약한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있죠. 부분이 있어요. 네, 뭐 이를테면 OECD 경기 선행 지수 이런 거 보면 회원국 중 1위고 이런 것들 붙어서 뭐 수출 $350 열흘 만에 네, 이런 것들 역대 최대이고 몇 가지를 열거해 보라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안 좋은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뭐 묻혀요. 이런 것들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드러낼 건 드러내고 방향 전환할 건 방향 전환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좀 우회성을 보여주시고 하면은 돌파할 부분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아니 근데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온 국민이 그리고 야당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다 들고 일어나고 그걸로 네. 인해서 지지도가 하락하고 뭐 이러는데도 깜짝 안 하고 그냥 임명할 태세면서 그 중수청장 후보자는 추미애 씨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재검증에 들어가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 이게 지금 국민들 얘기는 다 귀뚱이고 그다음에 아 우리 진영 내부에서 아, 어떤 강자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거기 눈치를 봐야겠다 이겁니까?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3: 네.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였네요. 네.
2: 아 그렇죠.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 저 사람 뭐지 도대체? 아니 뭐 자기가 강단 있는 무슨 지도자라고 하더니 하는 거 보면 족족이 유시민 눈치 봐 누구 눈치 봐 누구 눈치 봐 어? 김어준 눈치 봐 뭐 이러면서 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1: 알겠습니다.
2: 웃기는 거죠 뭐.
1: 서 변호사님은 이 진영 내 갈등, 분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0: 그 맹자가 한 말인데요. 네. 모든 이게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다 이게 내부에서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침략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도 그래요. 인조가 남한산성 가면서 이게 외친 말이 그 말이에요. 저는 좌파 이재명 정권 진영도 내부에서부터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 추조털레유 아 털은 떼고 으라고 바꾸 추조털레유가 아마 이재명 정권 때려잡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추미애 조국 김어준 그다음에 정청래 유시민 이런 분들이 아마 이게 이재명 정권과 도저히 뭐 하나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저렇게 레드라인 넘었다 보거든요.
1: 저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 만들겠다라는 중도 외연학자 이곳을 계속 이끌어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오락가락 해버린 거예요.
1: 오락가락이에요?
0: 중도로 가려고 하다가 또 이게 지지층이 반발하면 1위로 왔다가 네. 또 1위 갔다가 오락가락 한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양쪽에서 다 빠지는 거예요. 그 김지용 검사는요. 네. 그 김성원하고 동기예요.
1: 동기예요?
0: 다 동기예요 제하고. 그런데 김성원은 약간 좌파지만 네. 이분은 중도예요. 아. 윤석열 정권 때 제일 먼저 자천됐어요. 한동훈한테.
1: 아 그래요?
0: 이런 분이 친윤 검사다? 다만 이제 옛날에 추미애하고 윤석열 싸울 때 윤석열 지지하는 성명 네. 그것 때문에 추미애 지사감 하지만
1: 아, 저는
0: 중수청장을 바꾸면요. 또 이게 엄청나게 혼란이 올 거다. 네. 그러면 이게 또 방향이 중도로 가려 하다가 아, 추미애 한마디 안 돼서 중청장을 또 바꿔? 오락가락 돼버리죠. 그러면 지지율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1: 하은기 대변인님, 저는 진영 내에서 막 비판하는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조국, 뭐 추미애, 뭐 김어준, 유시민 이 분들의 얘기보다 윤건영 의원의 비판이 좀 더 상당히 좀 네,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임 공소취소 이걸 찌꺼기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기자회견 하게 되면은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거 정리해라. 안 한다고 해라 그냥 이거잖아요. 이거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3: 근데 저는 뭐 그런 의제들이 우리 정치의 메인 의제로 설치되는 게 네. 과연 정부의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이
1: 들어요. 그 이 시점에서 친문의 핵심인 윤건영 의원이 저런 글을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3: 아니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르지만 윤건영 의원과 네. 추미애 지사가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런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적어놓은 거 보니까 공소취소 관련해서는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밝혔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그런 태도로 하는 것은 저는 명백하게 반대입니다. 네. 그리고 연임 관련해서는 우리 안부정문 못부정문 배우잖아요. 네. 연임을 안 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얘기냐 할 테고 연임 못 한다 하면은 뭐 하고 싶은데 못 한다 하냐고 할 테고 사실상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연임 못 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1: 어떻게 할 거야? 진짜.
3: 헌법상 안 되는 걸 갖다가 그거를 무슨 초등학생 혼내듯이 선생님 초등학생 혼내듯이 야 네 입으로 그 다섯 글자를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계엄은 안 한다라고 해놓고 계엄 해버리는데 그거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제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연임하는 그런 헌법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막 에너지 쓰고 하는 게 이게 어른스러운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공소취소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실제로 특검법을 태웠으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들을 여당 내부에서도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적절하진 않아 보이고 차라리 네.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처럼 정부안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헌법 네. 개정 정부안을 내놓으면은 그런 얘기를 특별히 안 하더라도 깔끔하게 털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정치적으로 돌파했으면 좋겠다.
1: 1분 남았는데 김종일 최고위원님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인재영의 변단 정리할게요. 이런 여권 내 분란 갈등 어떻게 좀 보시는지.
2: 아니 이게 뭐 이게 여야를 따질 게 없는 거거든요. 그 민심이라는 것은 정치는 민심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잖아요.
1: 그럼요.
2: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거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통해서 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 보면 윤석열 대통령 때 하던 얘기들 비슷하게 많이 해요. 충성 경쟁 서로 하고 앉았고 대통령 말씀은 다 옳은 것이고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진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인사를 법무부 장관을 이런 사람을 앉혀? 그 여성 뭐 가족부 장관을 용혜인 씨 같은 사람을 앉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어떤 욕심을 버리시고 나 끝난 다음에 내가 통치를 잘했느냐 안 했느냐로 평가를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자꾸 공소취소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 용기를 가지고 자기 그 일을 해나가시면 그러면 네. 지지도도 회복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목요일 날 뭐 열릴지도 모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때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까 대통령 지지율은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ARS 조사 결과고요.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 보셔야 될 텐데 좀 쉬시면서 보시고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의 평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필
1: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뉴바 안녕.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27도까지 오르고요.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는 5mm 미만의 가끔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과 부산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지만 낮 동안 서울 중부지방은 비교적 맑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성산로 따라 연희나 대목에서 신촌 세브란스병원 쪽으로 차량이 많습니다. 속도가 좀 떨어져 있고요. 같이 가는 내부순환로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수월한데 내부순환로 성수 쪽 가는 길 정릉터널 부근으로는 속도가 좀 약간 떨어져 있고요. 성산 쪽으로는 국민대 부근에 노면에 유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위로 사고 났습니다. 성수 방향으로 도봉터널 출구와 월계 1교 사이 3차로 쪽에 사고 구간 잘 보셔야겠고요. 월계로는 월계 1교에 에서 월계 지하차도 구간으로 차량이 많아서 속도 내려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게 수원에서 신갈까지 달래내국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외곽으로는 신갈분기점 오산에서 남사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정부 2차 개각 인선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됩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가족조합 특혜 의혹 등 여러 도덕성 결함을 고리로 부적격 인사라며 총공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반면 여당은 과거 검찰의 표적 수사 연장선이자 근거 없는 흠집내기라며 김 후보자 사수에 총력을 다할 전망입니다. 국회에선 오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나란히 열립니다. 청문회에선 두 후보자 모두 비거주 1주택 보유와 관련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일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 동안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넉 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소영 후보자는